0: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1: 오.
0: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0: 네.
1: 영어로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0: 짜잔!
1: 너, 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2: In English, remember, to meet your friend.
1: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응?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아니, 못 온다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In English?
1: 30 years we are friends, you know.
2: I know. Please don't be upset.
1: 응?
2: I have a good reason.
1: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2: I have a good reason.
1: Good reason?
2: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1: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1: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 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0: 네.
1: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0: 오.
1: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렇죠.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오케이.
1: 웨딩 아니면은 메리드인데 웨딩으로 할게요.
0: 웨딩?
1: 예.
0: 오케이.
1: 웨딩.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1: 오.
0: That's right. 자, 웨딩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웨딩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풍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1: 웨딩은
0: 네.
1: 웨딩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메리지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1: 아.
0: 오케이. 그래서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아,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들어봤어요.
0: 맞아요. 그래서 wedding이라고 쓰지 않죠.
1: 그렇죠. 맞아요.
0: 근데 야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렇죠.
1: 이해가 쏙 되네요.
0: 네,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1: 네.
0: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 안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요런 것까지 담겨 있어요.
0: That's right. 네. 그래서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1: 네.
0: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1: 그쵸.
0: 이 느낌이 있죠. 그쵸?
1: 네.
0: Alright.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1: 오.
0: 근데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1: 오?
0: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1: 오.
0: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are nephew.
0: You are Mayu's.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그렇죠.
1: Uh-huh.
0: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느낌이에요.
1: 근데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0: 네.
1: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0: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네. 이거 어,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

0: 보수적인 느낌이에요.
1: 그렇죠.
0: 네. 자, 다음은요. 아,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정비하는 네. 기사님을 메카닉이라고 부릅니다.
1: 메카닉.
0: 메카닉. 메카닉. So, 그는 메카닉이지? 이러면 어떨까요?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0: 아, 돌림은 뭔가요?
1: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0: 아, 맥시? 어?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1: 이거
0: mechanic,
1: 약간,
0: Right, mechanic은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Oh, he is a mechanic, right?
1: He is a mechanic, right?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자, 오, 근데 충격입니다.
1: 왜요?
0: 어,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가.
1: Oh my, oh my.
0: Oh my, oh my.
1: 너만은 올 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어,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어,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0: 오.
1: 어, 나는 갈 수 없어. go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0: 오,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0: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네.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아, 나 뭐 하려고 했는데 어, 아!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1: be going to.
0: 응.
1: 못한 거예요.
0: 못한 거예요.
1: 에.
0: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1: 아~
0: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going to를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게 되면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0: 달라지죠.
1: 에이.
0: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1: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a pp인가요?
0: 오호호. 오. Nice.
1: Yeah.
0: 네, 이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보죠.
1: 네.
0: Alright, so 아,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So
1: 네.
0: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1: 그래요.
0: Right. 제,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아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해야 되는데 하는데
1: 못했어요.
0: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1: 어머머.
0: 그 친구예요.
1: 내가 했어야
0: 그럼 뭐라
1: 되는데.
0: 그래요? 아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내가 연락
0: 뭐라 그래요?
1: 했는데. 어 I was going to call you.
0: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그쵸? 연기를 한번 해서 아우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1: 아우 I was going to call you
0: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1: 아.
0: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So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그렇죠. They were going to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to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이렇게. So 비동사 둘 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아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1: I was going to call you.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1: 네.
0: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1: 네.
0: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1: 전화하려고
0: 했니? 질문이죠.
1: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0: 아니요. 했니?
1: 했니?
0: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1: 너 아니 전화...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0: 아니에요. 아니에요.
1: 아, 그러니까 새로운 거죠 지금?
0: 그렇죠.
1: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게 아 were.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0: 그렇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1: 에헤.
0: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1: Yes.
0: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 라고 하는 거. 그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1: 네.
0: 여기서는

0: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1: 예.
0: 너나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1: 어어.
0: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1: was
0: was going
1: going to.
0: to 컴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1: 아,
0: 컴을 한번
1: 그쵸.
0: 써볼게요.
1: I was going to
0: Aha.
1: come your. Your.
0: to가 빠졌죠?
1: 아, to가 왜 빠졌죠? 아,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0: 그렇죠.
1: Yes. Wedding. But I can't.
0: 여기요.
1: 오!
0: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1: Mm? 네.
0: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1: I was going to, but I ca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비도어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1: 네. But we've been for 30
0: For
1: years.
0: 30 years가 뭐예요?
1: 30년 동안. 네.
0: 뭐 여왔죠?
1: We've 친구요.
0: been, 어, okay.
1: We've been 그러면은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아, have been,
0: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1: have been ing인가요? Have, 아,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0: 네, 의역을 한 거예요.
1: 에, FRIEND.
0: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1: oh, sorry, friends.
0: okay.
1: Yeah.
0: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1: 네.
0: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Okay.
1: 아.
0: 지내왔다 그럼 또 잠깐 지내다가 뭐지?
1: 맞아요.
0: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1: 아, 그러니까
0: 하거든요.
1: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0: That's right. 그렇기 때문에
1: 아,
0: 아, 우리는 친구여 왔어. 이게
1: 그거네.
0: 맞아요.
1: 에.
0: Okay. So perfect.
1: 오.
0: 왜냐하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그렇죠?
1: 네.
0: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위니까 우리는
1: 위니까.
0: 친구여 왔다.
1: 네.
0: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1: 네.
0: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1: 응.
0: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1: 네.
0: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1: 그죠.
0: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1: 그럴
0: I
1: 수,
0: lost
1: 근데
0: my key,
1: 찾을
0: right?
1: 수도 있는 거죠, 근데.
0: Maybe,
1: 예.
0: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100%.
1: 예.
0: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1: 네.
0: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에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1: 그죠.
0: 여기서는.
1: 중요한 게
0: 근데
1: 아니에요.
0: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과거에
1: 지금까지.
0: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1: 오.
0: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1: 우정이 깊네요.
0: 네, 그래서
1: 예.
0: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슬픈 문장이죠.
1: 그죠, 그죠,
0: 네.
1: 그죠.
0: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 이기 때문에 명사여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1: For a few years.
0: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1: 예.
0: 그냥 years 쓰시면
1: 아,
0: 돼요.
1: 맞다.
0: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그러면
1: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0: 그렇게
1: 나네요.
0: right? 아니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1: 예.
0: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왔어.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1: Is neighbor.
0: Neighbor, right?
1: Neighbor.
0: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0: 오.
1: neighbor.
0: 아, 나의.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0: 수년간.
1: years.
0: 그렇죠. There you go. So 과거에 한때 내 네이버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
1: 네.
0: 아, 너무 좋습니다.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0: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1: 아, 진짜.
0: 나중에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1: 안 되는데 말씀하고 계속 해야 되는데.
0: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될 겁니다. 예. 자,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Mm-hmm.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mm-hmm.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1: 오.
0: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워너뮤직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1: We go way
0: 뭐 예를 들어
1: back.
0: We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1: 못 온다니.
0: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1: 아하.
0: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1: 그러네요.
0: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입으로 넘어갑니다.
1: 예?
0: 아, 기분 상하지 마.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1: 오. 이유는 to be continued.
0: 그렇죠.
1: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0: 제발.
1: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0: Okay. 자, reason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yeah.
1: Mm-hmm.
0: 맞습니다.
1: Yes.
0: 이유가 있다. Mm-hm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1: 네.
0: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1: 아니요. 형용사.
0: 그렇죠.
1: 네.
0: 어떻게 알 수 있어요?
1: be upset이니까요.
0: 그렇죠. 그럼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1: 네.
0: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1: 네.
0: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라고 얘기를 할 때
1: don't be 형용사.
0: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1: 네.
0: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1: 오.
0: 그죠? Hey, don't upset. No, no,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1: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0: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넘어진
1: 미끄러졌어.
0: 거예요.
1: 미끄러졌어.
0: 너무 창피해요.
1: Shame인데.
0: 아, 쉐임 말고.
1: 부끄러워.
0: E로 시작합니다.
1: E요? Embarrassed.
0: Yes. 아.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 하지 마. 다 그런 실수 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 하지 마.
1: Don't be embarrassed.
0: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1: Rude.
0: Rude. R-U-D-E.
1: Yes.
0: 그래서, hey,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이러면서.
1: Hey. Don't be rude.
0: Don't be rude. Mm-hmm.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1: 맞아요.
0: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1: 네.
0: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1: 네.
0: 알아두셔야 됩니다. Okay?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1: 네.
0: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embarrassed.
0: Don't be rude.
1: Don't be rude.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려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1: 아하.
0: 자,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Very good.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1: 네.
0: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1: You were coming

0: to my wedding, right?
1: 오케이?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0: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There you go.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0: 주세요.
1: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Ne,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0: 네.
1: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mechanic.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0: He is a mechanic, right?
1: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0: Ooh.
1: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0: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0: Niece.
1: Ooh,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 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0: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0: Oh.
1: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 라는
0: 네.
1: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0: But we've been friends.
1: 30년 동안.
0: For 30 years.
1: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여 왔다. 수년간.
0: They've been friends. Four years.
1: Four years. 저는 fou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ur years 억양을 많이 좀 추천드릴게요.
0: Four years.
1: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어 왔다. 수년간.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0: 네.
1: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미션 해결할게요.
0: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0: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0: You promise.
2: Sorry.
1: Good job, you guys. Wow.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0: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1: There 였습니다.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어 왔다. 오, 이번엔 좀 깁니다.
0: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1: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0: See you every day.
1: Bye.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케빈에게 갖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케빈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있네요. 케빈이 원하는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화 꽉 담았습니다. 한 문장씩 함께해요. 핫둘, 핫둘, 하나, 둘, 하나, 둘. 운동하고 있는 두 사람. 제가 오프닝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Your birthday is coming soon. 케빈의 생일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생일 선물 뭐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케빈은 선물 필요 없대요. 크리스틴 같이 좋은 친구만 있으면 선물이라고, 그죠? 하지만 크리스틴 입장에서는 케빈이 꼭 원하는 걸 주고 싶잖아요. 자, 선물이 한사코 필요 없다는 케빈이 갑자기 Could we take a little break?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좀 쉬어도 될까? 왜요? 뭔가 잘못됐나요? Is something wrong? 뭐 문제라도 있어? 자, 이렇게요. 뭐 문제라도 있어?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모아봤는데요. Is something wrong? Wrong은 잘못된이잖아요. 왜 뭔가 잘못됐어? 또는 something 대신에 anything 쓸 수도 있고요. Is there anything wrong? 또는 is everything okay? 모든 게 괜찮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발음해 보고요. 내 입에 딱 맞는 표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my feet hurt. 아, 발이 아프다고요. Let me check my feet. Let me check my feet. 나 발 좀 잠깐 살펴볼게. 이렇게 나 뭐뭐 좀 할게 하는 표현 우리 I'll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let me 그리고 동작입니다. Let me, 내가 뭐뭐 할게. 이 표현은 그냥 할게 보다 상대방에게 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약간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 숨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let me help you. I'll help you는 그냥 내가 도와줄게 잖아요. Let me help you 하면 내가 너 좀 도와줘도 될까? 라는 느낌으로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있죠. Let me tell him. 내가 그에게 이야기할게. 자, 이 말의 숨은 뜻은 너도 그렇게 동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Let me tell him.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게. 지금 케빈은 발을 체크해 본다고 했죠. 근데 봤더니 갑자기 신발 바닥이 닳았대요. 그래서 발을 잘 받쳐주지 못한대요. 신발이 낡았나? 그리고는 또 신발 끈이 낡았다고 해요. 아, 갑자기 달리기 잘 하다가 멈춰서서는 발이 아프네, 신발 바닥이 닳았네, 신발 끈이 낡았나 하는 건 뭐예요? 케빈이 원하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고 아, 케빈, 빙빙 돌려 말하지 마. 결국 크리스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마 오늘의 한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입니다. 이 표현은요. Stop, 그만해. Beating, beat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거, 때리는 거거든요. 탁탁. 두드리는 것 그만해. Around는 무엇무엇의 주변, 그리고 the bush, 그 숲을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잡거나 숲을 헤치고 봐야 되는데 괜히 그 주변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빙빙 돌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핵심을 말해라 라고 할 때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라는 재미난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 볼게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맞습니다. 핵심을 말해, 요점을 말하라고. Just tell me you need a new pair of sneakers. 그냥 새 운동화 필요하다고 말해. 그냥 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 운동화 같은 것들은 한 켤레 단위로 판매를 하고 또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쌍 또는 한 켤레를 말하는 게 pair입니다. pair. pair은 짝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발이 한 켤레라고 해서 a shoe라고 하지 않고 a pair of shoes입니다. shoes가 a pair, 짝꿍을 이루고 있다.
장갑 한 쌍도 a pair of gloves. 그리고 뭔가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a pair of glasses, 안경, a pair of scissors, 가위, a pair of pants 이렇게 바지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뱅뱅 돌리지 말고 그냥 신발 필요하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꼭 네가 사준다면 끝까지 발뺌하는 케빈입니다. 이번 생일에는 운동화 사줘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빙빙 돌려 말하지 마.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입니다. issue가 문제점이고 around 그 주변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가 그만해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 듣는 시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들 왜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죠? 빙빙 돌리지 말고 분명히 말해. 어떻게?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해도 돼?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The elephant in the room, 방에 있는 코끼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그 문제거든요.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들이 다퉜는데 모른 채 하고 있었거든요. 그새 화해했나 봐요. 이제 싸운 얘기 꺼내도 되나? 그 얘기 해도 돼? 어떡해요?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Great! 이번 시간에는 빙빙 돌려 말하다 그리고 뭔가 꺼려하는 문제를 뜻하는 말 이런 다양한 재밌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배운 표현들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0: 발음 클리닉. 저는 여러분의 영어 발음 고민 해결사 헤일리 선생님입니다. 오늘도 정말 중요한 꼭 알아야 하는 영어 발음 규칙 선생님이랑 같이 재밌게 배워볼게요. 준비됐나요? 자, 그럼 먼저 오늘 다룰 단어와 문장들 영어 원어민의 음성으로 들어보고요. 얼마나 잘 들리는지 체크하러 가볼까요? Let's take a listen.
1: Receipt. Can I get a receipt? Cupboard. I found it in the cupboard. Psychology. She studied psychology.
0: Okay. 자, 어떤 표현들 나왔는지 선생님이랑 같이 확인해 볼게요. 이렇게 세 단어가 나왔는데요. Receipt, cupboard, psychology. 도대체 공통점이 뭐죠, 여러분? 혹시 찾았나요? 이건 글자를 봐야 공통점 찾을 수 있을 텐데요. 찾았다면 여러분 눈치가 정말 빠른 편인 것 같습니다. 맞아요. 바로 모든 단어에 지금 이 P가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P가 지금 이 단어들에서 어떻게 발음되는지 여러분 잘 들으셨나요? 오늘의 주인공 P 같이 한번 확인해 볼게요. P 발음도 여러분 유령 친구 기억나죠? 맞아요. 묵음이 될 때가 있거든요. 바로 오늘 보는 단어들의 경우에 그렇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P가 스펠링에는 분명히 존재하는데 소리는 내지 않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 P, 정말 실수하기 딱 좋은 단어들 선생님이 골라왔으니까 같이 한번 연습해 볼게요. 자, 먼저 첫 번째 단어. 이거는 중요한 물건이에요, 여러분. 바로 영수증이라는 단어죠. 우리 영수증 뭔가 필요할 때 많죠? 환불을

받을 때라든가. 그래서 receipt이라는 표현 자체 정말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여기에 지금 이 p가 있다 보니까 뭔가 receipt라고 발음을 해야 되나 이렇게 헷갈려 할 수가 있을 것 같아요. p는 유령이라서요. 지금 여러분 발음 나지 않습니다. receipt 그냥 무시하고 p는 없다고 생각하고 발음을 해주세요. receipt. seat 뒤에 부분 강세 주면서요. 예문 볼게요. 이말 통째로 여러분 꼭 알고 있어야 되겠죠? Can I get a receipt?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Can I get a receipt? seat이라고 발음을 한다는 거. 오케이, 두 번째로요. 자, 이거는요. cupboard 이렇게 발음하기 좋게 생겼죠. 딱 봐도. 선생님도 예전에 이 단어를 어렸을 때 처음 봤을 때는 당연히 cupboard처럼 생겨서 그런 줄 알았는데 자, 이 P 일단 묵음입니다. 그리고 뒷부분도 가볍게 처리돼서 cupboard 이렇게 처리가 된다는 거. 이거 발음이 조금 반전인 단어예요. cupboard 이렇게요. board가 아니고요. cupboard 무슨 뜻이냐면 찬장, 벽장 이런 뜻입니다. 특히 주방 여기 찬장 있죠. 위에 수납장 또는 뭐 신발장 쪽에 보통 뭐 옛날에 이제 빗자루 같은 거 넣고 그런 곳도 다 cupboard라고 불러요. 어떤 건지 아시겠죠? 어떤 물건인지. 자, 요거 예문 볼까요? 그거 찬장에서 찾았어. I found it 어디서? In the cupboard 아니고요. cupboard. cupboard에서 찾았어. I found it in the cupboard. 오케이. 마지막 단어는요. 이건 너무나 어려워 보이긴 하지만 PSY는 P가 묵음이다. 이거 포인트 하나만 기억하라고 가져왔습니다. PSY 있을 때는 P 발음되지 않아요. 그래서 psy라고 발음이 되죠. psychology라고 발음이 되는데 심리학이라는 뜻이에요. 심리학. So 예문 볼까요?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했어. PSY 이 부분만 여러분 기억을 해도 됩니다. She studied psychology. 이거는 P를 하려고 해도 뭐 어떻게 발음해야 될지도 모르겠죠? Psy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이거는 뭐 그렇게 실수하진 않을 수 있지만요. 우리가 writing 할 때도 P를 꼭 써야 한다는 거. Psychology. 오케이, 여러분. 그럼 우리 이 P 유령 친구 발음 같이 연습하러 떠나볼까요? Let's practice the pronunciation together. 네, 그럼 오늘 배운 단어들, 표현들 같이 연습해 볼게요. 먼저 첫 번째 단어입니다. 중요한 단어, 영수증, receipt. 뒷부분의 P는 그냥 없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자, 듣고 따라해 주세요. receipt. 자, 뒷부분 더 길게 끌어주면서 one more time. receipt. Good job. 두 번째로요. 찬장, 벽장 등 이거 cupboard 이렇게 발음이 되죠? P는 무시하세요. 듣고 따라해 주세요. cupboard. cupboard. Great. 자, 마지막은요. PSY. P 빼고 psy라고만 발음된다는 거 듣고 따라해 주세요. psychology. 네, 그렇죠. 심리학이라는 뜻. One more time. psychology. 그렇죠. 좋아요. 자, 그럼 문장으로 연습해 볼까요? 먼저 첫 번째로 영수증 받을 수 있을까요? 어디 가서 이제 물건 사면요. 꼭 마지막에 이렇게 말해서 만약에 환불 가능성이 있다면 Can I get a receipt? 챙겨둘 수 있도록 하면 좋겠죠. 듣고 따라해 주세요. 피부금. Can I get a receipt? Receipt? 그렇죠. 한번 더. Can I get a receipt? Receipt. Great. 두 번째죠. 두 번째로. 그거 찬장에서 찾았어. cupboard에서 찾았어 해보겠습니다. cupboard 아니고 cupboard. 자, 바로 갈게요. I found it in the cupboard. cupboard. 좋아요. 한번 더. I found it
in the cupboard.

0: Lovebird. Very good. 자, 드디어 이제 마지막이죠? 그녀는 심리학을 공부했어. 사이 부분 주의하면서 바로 갈게요. She studied psychology. 그렇죠. 한번 더. She studied psychology. College. Good job, 여러분. P 유령 친구 어렵지 않죠? 자, 그럼 우리 처음에 들었던 영어 원어민의 음성 다시 한번 들어볼까요? Let's do it one last time.
1: Receipt. Receipt. Can I get a receipt? Can I get a receipt? Cupboard. Cupboard. I found it in the cupboard. I found it in the cupboard. Psychology. Psychology. She studied psychology. She studied psychology.
0: 여러분, 우리 수많은 유령 친구들 배웠지만요. P도 묵음 될수 있다는 거 기억해 주세요. 영어 발음이 고민인 여러분을 위해 저 헤일리 선생님이 언제나 여기 이곳 EBSE 초등발음 클리닉에서 기다리고 있을게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저와 함께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단어를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alk. T-A-L-K. Talk. Talk. Dialogue. D-I-A-L-O-G-U-E. Dialogue. Dialogue. Listen. L-I, S, T, E, N. Listen. Listen.
0: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conversation, 대화 2편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해요. 여러 스타일을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자, our first word is talk, 말하다 또는 이야기하다예요. 친구들, 말하다, 뭐 say, speak 여러 단어가 나왔죠? 그 중에 하나고요. 특히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talk라고 해요. 그 다음은 dialogue, 대화란 뜻인데요. 친구들, 앞서 conversation도 대화였고요. 여기도 대화인데 특히 연극이나 영화에 쓰는 대화를 dialogue라고 해요. 그 다음은 listen, 듣다 또는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기억나나요? hear도 듣다 라는 뜻이었어요. listen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들을 때 listen이고요. hear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때 hear이에요. 이거 차이점 아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발음 강세 연습해 볼까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talk. 자, L 발음은 안 나요? talk. Good job. 대화, dialogue. 자, 한 번만 다시 해보는데요. 끝에 U 발음은 안 나죠? dialogue. Excellent.

0: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1: Talk, talk, dialogue, dialogue. Listen, listen.
0: 이제 예문을 같이 볼까요? Can you talk a little slowly? 조금 천천히 말해주실래요? Wow, 친구들, 우리가 traveling, 여행 가면 외국인이 blah, blah, blah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거기서 써보는 거예요. Can you talk a little slowly? 자, 우리 친구들도 말해봐요. Can you talk a little slowly? Perfect, 아주 잘했어요. He memorized a dialogue for the play. 그는 연극을 위해 대사를 외웠다. 친구들, dialogue는 아까 배웠죠? 대화란 뜻이에요. 하지만 연극의 대사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자, play는 놀다란 뜻도 되지만 연극이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He memorized a dialogue for the play. Good job. Next. Always listen to your teacher. 항상 너의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거든요. 자, always listen, 들으세요, 듣다란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listen to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좋아요. 자, 여러분, it's your turn. Always listen to your teacher.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1: Allowed. A L O U D. Allowed. Allowed. All right. A L L R I G H T. All right. All right. Gesture. G-E-S-T-U-R-E. Gesture. Gesture. Agree. A-G-R-E-E. Agree. Agree.
0: Okay, our next word is allowed. 소리 내어 또는 큰 소리로란 뜻이에요. 우리가 작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죠. Allowed. 그 다음은 all right. 괜찮은 또는 알았어란 뜻이에요. 우리 상태가 괜찮을 때 all right 써도 되고요. 우리가 질문에 대답할 때 okay, 알았어, all right 해도 돼요. 그 다음은 gesture, 몸짓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참 여러 gesture를 쓰죠. 조용히 해는 이렇게 쓰고요. 뭐 좋아요는 이렇게 쓰고요. gesture. 그 다음은 agree, 동의하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 또는 나는 너와 생각이 똑같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쓰죠. Agree.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소리 내요. 큰 소리로 aloud. 아우 소리를 다시 정확히 내볼까요? aloud. Good job. 괜찮은 알았어. All right. One more time. All right. Perfect. 몸짓, gesture. 자, 한번 다시 해보는데요. 앞에 G에 G 소리가 아니라 이번엔 G 소리가 나요. gesture. Excellent. 동의하다, agree. One more time, agree. Wow,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llowed. Allowed. All right. All right. Gesture. Gesture. Agree. Agree.
0: 이제 예문을 볼까요? He read the story aloud. 그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었다. Aloud. 큰 소리 잊지 말고요. 같이 따라해봐요. He read the story aloud. Good job. She feels all right after taking the medicine. 그녀는 약을 먹고 나서 괜찮아졌다. 상태가 괜찮을 때는

0: alright 쓰면 돼요. I'm alright 이렇게.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feels alright after taking the medicine. 와우, 긴데요. 아주 잘했어요. 그 다음, I use gestures when I talk. 나는 말할 때 몸짓을 쓴다. 여러분도 gesture 많이 쓰나요? Okay, now it's time to practice. I use gestures when I talk. Okay, very good. Our last sentence. I agree with your opinion.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memorize 하세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I agree with your opinion.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1: Talk, talk. Dialogue, dialogue. Listen, listen. Aloud, aloud. All right, all right. Gesture, gesture. Agree, agree.
0: 친구들, I hope you had fun today.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Goodbye.

0: 상한 음식을 먹은 조니. 저런, 배탈이 나고 말았어요.
1: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배탈이 나지 않으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유통기한을 확인한다. 2번, 바닥에 떨어진 음식을 먹는다. 정답은 1번. 음식을 먹기 전에는 유통기한을 꼭 확인해야 해요.
0: 중요한 게 하나 더 있죠? 음식을 먹기 전에는 꼭 손을 씻는 습관을 길러야 해요.
1: 로봇카폴리랑 꼭꼭 약속!

Unit 124, AU. Let's go! Phonics AU. August.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Phonics Factory. Phonics Factory에 온 걸 환영해요. I'm Sunny. 전 Sunny예요. 오늘도 저와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honics를 배우게 될 거예요. 오늘 과연 어떤 신기한 소리 친구를 만날지 너무 기대되는데요. 여러분 준비됐나요? Are you ready? Let's start! 친구들, 오늘은 두 알파벳이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나는지 배워볼게요.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A와 아! 소리가 나는 알파벳 U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날까요? 우리 친구들 잘 듣고 따라해봐요. 어! 어! 어! Very good. 그럼 어 소리 나는 단어 어떤 게 있을까요? 첫 번째 단어는 소스, sauce예요. 여기 어 소리 들렸나요? 우리가 음식을 먹을 때 때로는 케첩이랑 머스타드 같은 소스에 찍어 먹어요. 소스, 영어로 sauce. sauce. sauce. Good job. 어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 바로 빨래, laundry예요. 여기 어 소리 들렸나요? 옷이 더러워지면 꼭 빨래를 해야 돼요. 빨래, 영어로 laundry. laundry. laundry.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어 소리 나죠? 아, 8월, August가 있었네요. 8월은 여름이라서 엄청 더워요. 8월,

0: 영어로 August. August. August. Well done. 또 아 소리 나는 단어 배워볼게요. 바로 소세지, sausage예요. 여기도 역시 아 소리가 들리네요. 우리 친구들 소세지 좋아하나요? 피자나 핫도그에 올라가는 소세지, 영어로 sausage. Sausage. Sausage. Excellent. 이 단어도 어 소리가 나는데요. 바로 멈추다, pause예요. 어 소리 들렸죠? 우리가 횡단보도에 빨간불일 때는 꼭 멈춰야 되죠? 멈추다, 영어로 pause. Pause. Pause. Good job. 어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바로 가을, autumn이에요. 역시 어 소리가 나네요.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빨간색이나 노란색으로 변하는 거 본 적 있죠? 가을, 영어로 autumn. Autumn. Autumn. Great job. 와우, 이렇게 어 소리 나는 단어가 많아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친구 로건과 함께 재미있는 fun fun playtime을 가져볼게요. Let's go! Hi, Logan! 오늘도 만나서 너무 반가워요. 오늘 아 소리 나는 알파벳 A와 아 소리 나는 알파벳 U가 만나면 어떤 신기한 소리가 난다고 배웠죠?
1: 어.
0: That's right. 어 소리 나는데요. 우리 로건이가 세 번 말해주세요.
1: 어, 어, 어.
0: 아주 잘했어요. 신기한 어 소리가 나요. 그래서 오늘 배운 첫 번째 단어는요. 케찹이나 머스타드 같은 소스에 가끔 찍어 먹을 때 있잖아요. 소스 영어로 뭐라고 하죠?
1: Sauce.
0: Very good. Sauce. 여기 어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같이 sauce를 써봐요. 이제 로건이가 혼자 잘할 수 있겠죠? 오늘 yes. 배운 어 어떻게 쓰나요? 와우, 아주 잘했어요. 어 소리 나는 sauce.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어, 어, sauce. 어, 어, sauce. 어, 어, sauce.
0: Well done. 어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우리가 옷이 더러워지면 무엇을 해야 되죠?
1: Laundry.
0: 네, 맞았어요. 빨래, laundry. 어 소리 들렸죠? 그럼 우리 다시 발음해 볼게요.
1: 어, laundry. 어, laundry. 어, laundry.
0: Very good. 또 어떤 단어가 어 소리 났죠? 아, 이때 굉장히 덥잖아요. 8월, 영어로 뭐였죠?
1: August.
0: 맞았어요. 8월, August. 여기도 어 소리가 나네요. 그럼 로건이가 1월부터 8월까지 영어로 말해볼까요?
1: January, February, March, April, May, June, July, August.
0: Good job! 아주 잘하는데요. 자, 그럼 8월, August 다시 발음해주세요.
1: August. August. August.
0: Very good. 어, 소리가 나는 다음 단어는요. 핫도그나 피자 먹으면 이게 올라가 있죠. 소세지. 영어로 뭐였죠?
1: Sausage.
0: Very good. 어, 소리 나는 sausage. So Logan, do you like sausages?
1: Of course.
0: 소세지 정말 좋아한대요. Me too. 그럼 소세지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Sausage. Sausage. Sausage.
0: That was very good. 우리가 또 어 소리 나는 단어 배웠죠? 막 움직이다가 갑자기 멈출 때 뭐라고 하죠?
1: Pause.
0: 잘했어요. Pause. 여기 어 소리 들리네요. 그럼 로건이가 한번 dance, 춤을 춰보고 써니가 pause 할 때 멈춰보세요. 알았죠? Okay, you can dance. Pause. Wow! Okay, now we can move. Oh, 너무 잘했어요. Good job! 자, 멈추다, pause. 다시 발음해 보세요.
1: Pause. Pause. Pause.
0: Excellent. 소리가 나는 오늘의 마지막 단어. 로그, 가을이 되면 나뭇잎이 빨간색 또는 노란색으로 변하잖아요. 가을, 영어로 뭐였죠?
1: Autumn.
0: Great job! We did it! Wow! 여러분, 아주 잘했어요. 그럼 오늘 배운 단어로 우리 신나게 노래 불러봐요.
2: Let's chant!
3: Let's go! Phonics AU.
0: Did you have fun today? Now we can all say the aw sound. 이제 우리 모두가 aw 소리를 낼 수 있어요. 그럼 우리 다음에 또 만나요. See you next time. Bye!

0: Show me the color.
1: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2: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3: English.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 쌤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주는 meals and snacks, 식사와 간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밤늦게 혹시 갑자기 뭔가 땡기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나요? 뭐 먹고 싶다 하는 느낌 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tell someone that I need a midnight snack.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하기 전에 warm-up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Is it morning or nighttime? 네, 아침이 아니라 지금은 nighttime, 저녁 시간이네요. 근데 우리 소파 위에 있는 친구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입맛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빵 맛있죠. 우리 친구들도 밤늦게 뭔가 먹고 싶은 거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쵸? I think she wants to eat bread. 근데 시간을 봐봐요.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네, 뭐 건강에 별로 좋진 않겠지만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And look at the boy. 우리 남자친구는 뭘 하고 있어요? He's holding on to a badminton racket.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어요. 이 밤에 운동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time is it?
2: Almost 10 p.m.
1: I need a midnight snack.
2: What do you want to eat?
1: Fried chicken.
0: 자, 그럼 대화 내용 들어봤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여러분, 이 질문 언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궁금할 때, 그죠? What time is it? 기억나죠? 그럼 대답도 해볼게요. Almost 10 p.m. 이라고 했어요. 10 p.m. 기억나죠? 자, 일단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 10 p.m.은 저녁 10시였어요. 그죠? 오전은 a.m. 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 almost 10 p.m.은 그러니까 거의 10시가 다 됐어 라는 거네요. 그런데 저녁 10시가 다 됐다. 뭐 요런 얘기겠죠. 자, 이 시간에 왜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걸까요? I need a midnight snack. 요렇게 대답을 했는데

좋네요. 그렇죠? 자, need는 필요로 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midnight는 자정, 즉 밤 12시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스낵은 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midnight snack은 저녁 12시에 먹는 간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야식처럼 우리가 저녁 늦게 먹는 간식을 그냥 통틀어서 midnight snack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도 다 먹고 다 끝났는데 양치도 다 했는데 갑자기 10시 이때쯤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저녁 12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밤 늦은 시간이면 돼요. 자, 우리 I need a midnight snack 이 표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need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다시 한번. I need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자, 이렇게 I need a midnight snack이라고 했는데 I need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를 뒤에 붙이면 돼요. A midnight snack은 저녁 때 먹는 간식 뭐 하나이기 때문에 a midnight snack이라고 했거든요. 자, 다른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물, wate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컵에 넣어야 물 한 잔,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물 자체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는 어가 안 붙어요. I need water. 나 물 필요해, 물이 필요해, 목말라 라는 의미겠죠, 그쵸? I need water.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I need water. 한 번 더. I need water. 잘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저 water의 T 발음이 리을처럼 짧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water라고 하지 않고 wate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티슈가 필요해요. 티슈는 영어잖아요, 여러분. 자, 스펠링을 잘 봐주세요. T-I-S-S-U-E예요. I need tissue. 어, 나 코가 막혀서 코 풀어야 되는데 저 티슈가 필요해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 need tissue. I need tissue. 잘했어요. 나 컴퓨터가 필요해. 근데 컴퓨터는 우리 셀 수 있죠. 그래서 I need a compu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need a computer. I need a computer. 그쵸? 근데 발음을 할 때 어라는 단어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need 뒤에 붙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음을 하면 I need a, need a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I need a computer. 어, 들리나요? 한 번 더. I need a computer. 잘했어요. 요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필요한 것이라고 해놨지만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 I need my mom. 우리 다치거나 아니면 슬플 때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저도 아직도 엄마를 찾아요. 자, 그럴 때 I need my mom.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 해볼까요?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 I need my mom. I need my mom. 네, my mom 대신에 그냥 사람 이름을 넣어서 I need Kaylin 이런 식으로도 써도 돼요. 참고해 주세요. 자, I need a midnight snack 이라고 했더니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want는 원하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want to eat은 먹을 것을 원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eat가 먹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 What do you want to play? 라고 하면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 어떤 걸로 놀까 우리? 이런 느낌의 표현이고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play? 잘했어요. 뭘 배우고 싶어요? Learn, 배우다 라는 요 learn을 넣으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learn? 그리고 뭘 보고 싶어? watch는 공연이나 영화 같은 걸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그쵸? 그 다음에 뭘 가져오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ring? 가져오다가 bring이죠. What do you want to bring?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문장을 연습해 볼게요. 자, 뭘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Fried chicken. Fried는 튀긴이라는 표현이고요. Chicken은 닭 혹은 닭고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튀긴 닭고기, fried chicken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fried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0: Snack.
1: What do you want to eat?
0: Fried chicken.
2: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빨간 소파에 누워있는 친구가 물어보네요. What time is it? 몇 시야? 라는 질문이었죠? 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였나요? Almost 10 p.m. 거의 10시가 다 됐어 라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진짜 거의 10시가 다 됐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 바로 9시 52분이거든요. 그거 영어로 하면 It's 9:52. 맞아요. 시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말하면 됐죠. It's 9:52. 자, 9시 52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빨간 소파 위에 친구 뭐라 그래요? I need a midnight snack. 아, 뭔가 입이 심심한가 봐요. 그래서 야식 같은 그러한 간단한 간식이 먹고 싶다라고 하네요. I need a midnight snack. 기억나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럼 뭘 먹고 싶니? 자, 아까 우리 연습했던 표현이죠.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음식이 뭐예요? 빵! 오, 빵 맛있죠? 빵은 영어로 bread라고 하죠. 뭐 bread 종류는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식빵도 있고, 크루아상도 있고, 머핀도 있네요. 다 먹고 싶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서 있는 친구에게도 물어보네요. 우리 빨간 소파 위에 있는 친구가 먹고 싶지만 딴 친구는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뒤에 do를 넣었죠.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넣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do는 하다니까 그냥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이 질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잘했어요. 네, 우리 친구는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잖아요. I need to exercise. 자, 나는 운동을 해야 해. 이렇게 말을 했죠. 먹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밤에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나 운동해야 돼. 영어로 따라해 볼까요? I need to exercise. I need to exercise. 잘했어요. 자, 그런데 나 배드민턴 치고 싶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play badminton. 이렇게 공이나 요 셔틀커크를 들고 있는데 또 이런 것들을 응용한 스포츠는 다 play 다음에 그 스포츠 이름이 옵니다. I want to play badmint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밤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I need a midnight snack. I need water. I need tissue. I need a computer.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play? What do you want to learn? What do you want to watch? Good job!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미있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오늘의 학습 목표는 I can tell someone that I need a midnight snack. 자, 내가 밤에 야식 같은 게 먹고 싶어 라는 말 할 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체크할게요. 자, 야식 같은 거 간단하게 먹는 간식부터 뭐 아예 식사까지 midnight snack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midnight snack보다는 exercise가 더 좋겠네요, 그렇죠?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양하게 많았는데 연습을

0: 많이 해줘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안녕하세요. 방송인 성혜연입니다. 반갑습니다. 잊을만 하면 국내외에서 발생하는 항공기 사고가 여행객들의 불안감을 자극하는데요. 2018년 이후 최다 항공사고 사망자를 기록하며 항공안전이 위협받고 있는데 항공기 사고 발생 시 안전한 탈출법을 알아봅니다. 탈출할 때는 연기로부터 몸을 보호해야 합니다. 코와 입을 막고 자세를 낮춰 비상구 방향으로 이동해주세요. 통로를 막고 짐을 챙기지 마세요. 탈출을 지연시키고 타인의 생명을 위협하는 행동입니다. 주머니에 날카로운 물건이 없는지 확인하고 하이힐 같은 뾰족한 신발은 벗어주세요. 탈출 후에는 충돌 장소에서 바람이 불어오는 방향으로 150m 이상 떨어져 구조대를 기다립니다. 마지막으로 승무원을 믿고 지시에 따라 침착하고 질서 있게 대피해주세요.

0: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 그랬다구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Thursday. Papers and gavel.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papers and a gavel.
0: 자,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얘들아? 쌤이랑 바로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boy and a girl. 그리고 남자아이가 뭔가 굉장히 serious, 뭔가 심각해 보입니다. I think he's explaining something. 무언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머리 위에 저 물음표들이 가득해요. There are many question marks. 그쵸?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오늘도 약간 퀴즈를 내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힌트가 뭐예요? 남자아이 생각 풍선 안에 In the bubbles we have 저거는 종이, 문서들이 보이네요. We have papers, 그 다음에 rules, 규칙이 적혀있는 종이도 보이고요. Okay, 그 다음에 저거는 망치인가요? I see a small hammer too. 망치, hammer. 근데 왜 망치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좀 감이 오나요? 쌤은 아직 안 와요. 자, 우리 그러면 힌트를 더 들으러 reading 한번 들어볼게요.
2: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Second hint.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Third hint.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Where is this place?
0: 어때? 잘 들어봤어, 얘들아? 힌트를 더 들어보니까 감이 왔나요?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Read and speak time 시작합니다. 짜잔! 자, first hint부터 볼게요. First hint, 짜잔!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One more time.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paper and desk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one more time. paper 그리고 desk 뜻을 한번 볼게요. 짜자잔! 자, paper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짠! 종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paper들이 여러 개 쌓여 있잖아. 그렇게 되면 papers라고 하면서 서류라는 뜻이 됩니다. 문서, 서류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발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 paper. paper가 아니고 paper. 자, 입에서 바람이 슝 나온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paper. 시작! paper. paper. 근데 문서가 많잖아? 뭔가 서류가 많이 막 쌓여 있잖아? 그럴 때는 papers. papers. 좋아요. 서류들. papers. 오케이. 자, 그다음에 desk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desk가 많이 보이고, 우리 친구들 방이나 또는 거실에도 desk가 있을 수가 있어요. desk. What's desk? 맞습니다. 책상이죠. desk, desk. 데스크라고 하지 않고 desk 해볼게요. desk, desk. 오케이. 트 소리가 살짝 앞에 나지? desk, desk. 이렇게 밀어줘야 돼. 오케이. 자, 좋아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 저 big desk. 큰 책상 위에 많은 서류들이 놓여져 있대요. 아, 오케이, 오케이. 이것까지 봐서는 모르겠어요. 좀더 힌트가 필요하지? 자, 그럼 second hint 바로 가보겠습니다. Second hint. 빠밤.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One more time.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hammer.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hammer. What's hammer? 자,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일단 tap과 hammer 단어 두개 한번 보겠습니다. tap은요, 쌤이 한번 봐봐. 톡톡톡톡 물것 같아요. 맞습니다. 톡톡 두드리다야. tap, tap, tap. 많이 그러잖아요. 자, tap. 발음해 볼게요. tap. tap 아니고, 여기를 올려서, 광대를 올려서 tap. tap. 좋아요. 톡톡 두드리다. tap입니다. 자, 그다음에 hammer 보였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망치입니다. hammer, hammer. 오케이, tap hammer. 그다음 뭐 어떻게 문장 대신 쓰였나 볼게요.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이건 무슨 뜻일까? Someone, 누군가가 톡톡 두드린대요. 무엇을? A small hammer. 어디에서? 자, 책상 위에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누군가가 책상 위에서 망치를 두드린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 무슨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 좀 감이 와요? 아직까지 쌤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 힌트 또 볼게요. 짜잔. Third hint. Third hint. 봐봐.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Okay. 자,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자, 다시 보겠습니다. rule, 그 다음에 problem. 이거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단어 두 개. 짜잔. rule and problem. 자, rule의 뜻은요. rule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봐요. 학교에 꼭 rule이 존재합니다. 집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rule는 바로 규칙이란 뜻이죠. 왜 우리 학교에서도 꼭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게 많잖아요. 그쵸? rule 한번 발음해 볼게요. 룰 아니고 rule. 혓바닥을 뒤에서부터 말아서 rule. 시작. rule. 오케이. 근데 L이 있으니까 끝에는, 자, 혓바닥이 앞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rule. rule. 좋습니다. 그게 규칙이야. 자, 그 다음에 problem 나왔어. problem은 바로 문제라는 뜻입니다. rule and problem. 자, problem 발음 시작. problem. problem. 좋습니다.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자,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rules, 규칙들과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쌤좀 감이 올것 같아요. 우리 한번 put together 해볼까요? Okay. Where is this place? What is this place? 여긴 어딜까요? 일단 첫 번째 hint, papers가 있었고요. rules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Small hammer, a small hammer도 있었죠. 어딜까? 우리 한번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볼까요? 빠밤. 오, 어딘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0: 맞아, 법원에 이렇게 서류가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 다음에 rules, 규칙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판사봉이었네요. 그쵸? 자, 법원은 영어로 court가 되겠습니다. court. 그럼 court에서 누가 일할까? 법원. 누굴 것 같아? 판사입니다. 판사는 영어로 judge라고 합니다. judge. 정답은 court였어요, 얘들아. 우후! 자, 그러면 한번 우리 today's sentence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짜잔! judges. 자, judge가 선생님이 방금 무슨 뜻이라 그랬지? 판사예요. 그러면 judges.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judges. 그냥 judges. 시작! judges. Alright. Judges work. Work 일하다죠? 자, 판사들은 어디에서 일할까요? 이거, 그건 뒤에 나오고. 자, judges work. Judges work. 좋습니다. Judges work at the court. 시작. Judges work at the court. 좋습니다. court가 뜻이 법원이었지. 자,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Let's do it together. 함께 시작. Judges work at the court. 좋아요,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짜라라란 짜라. 오늘도, 자, chant and move time 한번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입을 크게 벌려서 쌤이랑 노래 불러줘야 돼. Alright, here we go.
1: Where is this place?
0: Papers on the desk.
1: Papers on the desk.
0: Tap, tap goes the hammer.
1: Tap, tap goes the hammer.
0: Judges and lawyers.
1: Judges and lawyers.
0: This is the court. This is the court. Excellent. Good job. 우리가 좋아하는 카툰 톡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A boy and a girl, they were playing a quiz game. 퀴즈 게임 하고 있었죠. 자, 어떤 퀴즈 게임이었는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저기 남자의 머리 위에 저세 개의 힌트 보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봐서 오늘의 퀴즈 답을 같이 쌤이랑 찾아볼게요. 짜자잔! 자,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First clue. There are lots of papers. One more time. First clue. There are lots of papers. 자, 첫 번째 힌트. First clue. 거기에 종이 서류들이 많아라고 합니다. There are lots of papers. 쌤이랑 paper 배웠잖아요. 자, paper는 종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자, 문서, 서류를 말할 때도 paper라고 할수 있어요. 근데 문서 서류가 많잖아? 그럴 때는 papers라고 하면 되겠죠? Papers, papers. 자, 힌트가 첫 번째는 종이 서류들이 많은 곳이래. 오케이, 좋아요. 여자아이가 맞출 수 있을까?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a library라고 합니다. What's library? Library가 뭐지, 얘들아? 바로 도서관이죠. 맞아. Papers가 많은 곳, 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쵸? a library라고 해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닌 것 같지, 그치? 자, 그랬더니 남자애가 Nope, people talk about rules and laws라고 합니다. 자, nope 했으니까 땡이란 뜻이겠죠? Nope. 그러면서 People talk about rules and laws. 자, rule는 우리가 배웠듯이 규칙이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aw, L-A-W가 무슨 뜻이냐면 법이란 뜻입니다. law. 법.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규칙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자, law. 새로운 단어죠?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law.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규칙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조금 더 감이 더 왔겠죠, 그쵸? 자,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a classroom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classroom에서도 규칙 rules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a classroom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Oh, close. Last clue. There is a hammer called a gavel 라고 합니다. Close. 비슷해. 마지막 힌트. Last clue. There is a hammer. 거기에는 자그마한

한그 망치가 있대요. 거기에는 망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갸보라고 불린대요. 판사봉입니다. 판사봉은 영어로 갸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갸보 있는 곳이래. 그랬더니 아, it's a court라고 하네요. 맞췄어. 법원은 영어로 court였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답을 얻었나요? 여기까지가 커튼 척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papers and a gavel. 자, 나는 문서 서류들과 판사봉이 있는 곳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얘들아, 오늘 수업 재밌게 들었나요? 재밌게 했길 바라면서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Okay, where's our bear? As I thought, the baby lost the baby.

understand that?

0: Great.
1: Bluey, look!
2: Whoa!
1: Can we go to the beach?

니콜 선생님, 저희 누나는 원하는 게 있을 때 바로 말하지 않고 늘 빙빙 돌려서 이야기해요. 상대방이 원하는 거 묻는 법 알려주세요. 하이 친구들, 영어 일반하다 4학년 우리 친구들의 영어 궁금증을 모두 해결해줄 니콜 선생님이에요. 맞아요. 이럴 때 참 답답해요. 상대방이 그냥 나 이거 하고 싶어, 나 이거 먹고 싶어, 나 이거 사고 싶어 이렇게 정확하게 딱 짚어 말해주면 되는데 또 성격이 그렇지 못한 친구들이 있어요. 그러면 빙빙빙 돌려서 너무 덥지 않니? 무슨 뜻? 아이스크림 먹을까? 이런 느낌으로요. 자, 이럴 때는 우리가 상대방이 정확하게 무엇을 원하는지 물어볼 수 있으면 좋겠죠. 오늘은 원하는 거 묻기 함께 배워볼게요. You want do. Do what to?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자, 오늘은 우리 친구들이 오랜만에 만나는 단어가 있었어요. 바로 want. want가 있었죠. 이 want는 예전에 우리 한번 배웠는데요. 원하다 라는 뜻이에요. 알고 있죠? 그런데 이 want 다음에 to를 붙이고 뒤에 동작을 넣어서 그런 동작을 하고 싶다. 그래서 want가 뭐뭐 하고 싶다 라는 의미가 돼요. 이런 걸 넣어서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해 볼게요. 오늘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 첫 번째 문장은요.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문장이 조금 복잡하지만 같이 만들어 볼게요. 먼저 무엇이라고 물어보는 말이 있잖아요. 이거 제일 먼저 꺼내줘야 돼요. What? 무엇을 do? 이 do는 물어보는 말에서 뭐뭐니, 뭐뭐하니 이렇게 이게 질문이라는 걸 또 알려주는 말이죠. You, 너는. 그러면 너는 무엇을 니까지가 완성됐어요. 그리고 want to 선생님이 붙여봤어요. 왜냐면 한 의미 뜻의 덩어리니까. want to 하면 고 싶다 이런 거라고 했죠. 너는 무엇을 고 싶니? 이제 동작 넣어주면 돼요. do, 하다 다 붙이니까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너 뭐 하고 싶어? 이렇게 물어보는 말인 거죠. 자, 의미

하면서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to do? 선생님 빨리 말해볼게요. What do you want to do? 되게 빨리도 말할 수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너는 뭐 하고 싶니? 자, 이렇게 상대방이 하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묻는 문장 만들기 도와줄 단어 배워볼게요. 오늘의 단어 Want Drink Buy 자, 오늘 첫 번째 단어는 다시 만나는 단어예요. 우리 예전에 원하다 라는 의미로 want 배웠었어요. 오늘은 우리가 만들어 볼 문장에 want에다가 to까지 붙여서 want to 뭐뭐 하고 싶다 라고 할 때 쓰는 단어로 만나볼게요. W 뭐? 그리고 여기에 A는 어 소리 나고요. 만나서 want, want, 원하다, 하고 싶다, 요런 뜻. 다음 단어는 동작이에요. 꿀꺽, 꿀꺽, 꿀꺽. 마시다, drink, drink, drink가 마시다 라는 동작. D 소리는 D, R 소리는 R이죠. 만나면 drr, D 소리 약간 뭉개져요. drr, 그리고 I 소리 나는 I, N, K 만나서 웅크, 웅크, 콧소리 웅크 소리 나요. 합치면 drr, I, 웅크, drink, drink. 우리말처럼 드링크, 세 박자 아니에요. 한 박자로 drink. Very good. 마지막 단어는 buy네요. Bye bye 할 때 buy 아니에요. 동작으로 물건 같은 걸 사다. 사다 라고 할 때 buy예요. B 그리고 I 소리는 안녕 할 때 buy랑 같지만 글씨 모양이 좀 다르다. buy 사다. 자 그럼 오늘의 문장 만들기 도전. 너는 뭘 하고 싶니? 너 뭐 하고 싶어? 이거 먼저 만들어 볼게요. 무엇을? What? 니 물어보는 거. 니 do 너는 you 그리고 원하다 뭐뭐 하고 싶다 want to 진짜로 동작 하다 do 맞아요. 자 복잡하지만 천천히 말하면 할 수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조금만 빨리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do? 좋아요. 선생님 이렇게 춤을 췄네요. 이번에는요. 이 do 제일 마지막에 있는 요 하다 대신에 먹다를 넣어볼게요. 그럼 너는 뭐 먹고 싶어? 너는 무엇이 먹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는 말이 돼요. 한번 해볼게요. 무엇을? What? 너는? 니? Do you? 먹고 싶다까지 한 번에. Want to eat. 그쵸? 붙이면 What do you want to eat? 붙여서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to eat? 아, 그럼 이번에는 먹다 대신에 마시다. 너 뭐 마시고 싶어? 이런 것도 우리 물어보잖아요. 주스? 물? 우유? 이런 식으로. 너는 무엇을 마시고 싶니? 만들어 볼게요. 무엇을? What? 너는 니? Do you? 마시고 싶다. One, two, drink. 맞아요. 다 붙이면 What do you want to drink? What do you want to drink? 다 붙여서 What do you want to drink? What do you want to drink? 자, 마지막 하나만 더 해볼게요. 어렵지만 할 수 있어요. 이번에는 사다. 너 뭐 사고 싶어? 만들어 볼게요. 너는 하니? 너 무엇을? 너는 하니? 이렇게 다 붙여서. What do you? 그쵸? 사고 싶다? 다 붙여서. Want to buy? 다 붙이면, 모두 다 붙이면 What do you want to buy? 한 번 더. What do you want to buy? What do you want to buy? What do you want to buy? 오케이, 너는 뭐 사고 싶니까지 다

만들어봤네요. 그럼 우리 만들어본 문장들 신나게 챈트로 불러봐야죠. Let's chant! What do you want to do?

쇼핑. 엄마, 뭐 살 거예요? Do you? What do you want to buy? Okie dokie. 그럼 우리 오늘 배운 내용으로 또 미션 해봐야죠. Are you ready? Mission of the day. 잘 듣고 대답의 빈칸에 들어갈 단어를 써보세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빈칸에 들어갈 단어는 원하다, want예요. 주어진 글자로 만들어 볼게요. 3, 2, 1. 정답은? 그래요. W-A-N-T 모여서 want가 됐네요. Good. 잘 듣고 순서대로 단어를 놓아 바른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여섯 개 카드 다 쓰는 거예요.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소리 나는 대로 What do you want to eat? 확인해 볼게요. 무엇을 What? 니 너는 What do you? 너는 니 물어보는 시작이 되었죠. Want 원하다 To Want는 뭐뭐 하고 싶다 Eat는 먹다 다 붙였더니 What do you want to eat? 너는 무엇을 먹고 싶니? 하고 물어보는 말이 완성. 그림에 어울리는 문장을 고르세요. 아, 뭔가 쇼핑을 장보러 간 것 같죠? 여기에 어울리는 문장 A, B, C 중에 골라볼게요. 친구들 읽을 수 있죠? 스스로 읽고 정답 찾기까지 3초. 3, 2, 1. 정답은? 맞아요. 엄마가 리스트를, 장보기 리스트를 보고 계시죠? 엄마, 뭐 살 거예요? What do you want to buy?가 정답이 되겠네요. 정답은 C. Well done! We did it! 와, 잘했어요, 친구들. 우리 이번 시간에는 want to 하고 동작 사용해서 너는 음음을 하고 싶니? 먹고 싶니? 너는 무엇을 하고 싶니? 먹고 싶니? 사고 싶니? 이렇게 상대방이 원하는 거 물어보는 문장들 만들어 봤어요. 이 문장들도 역시 매일 쓰는 말이에요. 내가 어떤 말을 자주 쓰더라 생각해보고 영어로 하나씩 바꿔보기 약속.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Mm-hmm. 이렇게 해보세요.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물어볼 때는 What do you want to 동작?

0: Let's ask Misurang. Everyone, 안녕, 반가워요. 믿음 소망 자랑 미소랑이에요. Hi, I'm 미소랑, and I'm here to help. 네, 오늘은 우리 같은 학교에 다녀 이걸 영어로 말해볼 거예요. But first, what do we need to do? We need to check our magic box. So let me grab it. 짠! Let me open the lid and see what's inside. The first card. Ta-da! Just two letters long. Will you spell it out with me?
1: 소리 내서 같이 한 글자 한 글자 말해볼까요?
0: G O G O Go Go I'll put go back in the box and grab the second card. Okay, four letters long. Let's spell it out. S A M E Once more, S-A-M-E. How do you say this word? Same, same. Your turn. Same, same. Okay, I'll put same back in the box next to go. Let's go ahead and see what these two words mean. Magic word was this simple word G-O, go. Go, 가다 라는 뜻인데 문장에 따라서 다니다 라는 뜻도 돼요. 나 저 학교에 다녀, 저 학원에 다녀, 뭐 저 피아노, 뭐 스쿨에 다녀 이런 식으로 말할 때 go 쓸 수 있어요. Alright, go sounds like many words including oh, no, so. 다 O로 끝나죠. The first one, O. 그냥 O 이거예요. 어? 이렇게 놀랄 때도 쓰고 아니면 그냥 O 이렇게 생각할 때도 그냥 O 이렇게도 쓰고요. No, 아니다. 그냥 NO, Yes, No 할 때 그 No. And so, 그래서. Alright, so please read the words out with me. Go, O, No, So. Go, oh, no, so. All right, go, 다니다. Let's sing it. Go, 다니다, go, 다니다, go, 다니다. Go, sounds like oh. Go, sounds like no. Go, sounds like so. Oh, no, so, go. Go, 다니다. Let's do it one more time, shall we? Let's do it. Go, 다니다, go, 다니다, go, 다니다. Go, sounds like oh. Go, sounds like no. Go, sounds like so. Oh, no, so, and go. Go, 다니다. Moving right along to magic word number two, we have S-A-M-E, 같은 이란 뜻인데 these guys look the same, they are wearing the same thing as well. 같은 옷을 입고 생김새도 같죠? Same, they are identical twins. Same, 같은. Now same sounds like the following words. Game, name, and came. Game. 우리가 컴퓨터 게임 아니면 모바일 게임 할 때 그 게임이 영어로는 game. 약간 기억이에요. 쌍기억이 아니라 게임이 아니라 game. Game. And the second one, name. 이름이죠. 그래서 내 이름은 미소랑이야. My name is 미소랑 name. And the final one, came. 왔다. 왔다. Okay. So please read the words out with me. Same. Game, name, and came. Once more, same. Game, name, and came. Same, 같은. Let's sing it. Same, 같은. Same, 같은. Same, 같은. Same, sounds like game. Same, sounds like name. Same, sounds like came. Game, name, came, and same. Same,
1: 같은.

Let's do it one more time. Same, cotton, same, cotton, same, cotton. Same sounds like game. Same sounds like name. Same sounds like came. Game, name, came, and same. Same, cotton. Okay, let's use those two words and many, many more to come up with our two magic sentences. Let's go. Sally. Same. Hi. I'm the Tom. School. This. We. To. Go. Tom. Is. Alright, let's shuffle it up and see what we have. Abracadabra, done! 두 문장이 나왔어요. The first one, this is Tom. We go to the same school. Hi Tom, I'm Sally. Alright, 천천히 읽어볼게요. This is Tom. We go to the same school. Hi Tom, I'm Sally. One final time, this is Tom. We go to the same school. Hi Tom, I'm Sally. Let's have a look at our magic sentences one by one in greater detail. Alright, so this was the first sentence. Let's have a look. This is Tom. This, 이것. 이것은 톰이야. 그러니까 톰이 이제 딱 이렇게 앉았잖아요. 다른 친구들한테 소개시켜주면서 아, 여기는 톰이야. 이 사람은 톰이야. This is Tom. We, 여기서 우리는 나랑 톰. Go to, 다니다. The same, 같은, 우리가 했었던 거죠, 좀 전에. School, 학교. 여기는 톰이야. 우리는 같은 학교에 다녀. This is Tom. We go to the same school. 우리 같은 학교에 다녀는 we go to the same school. 그렇게 말하니까 이 옆에 있었던 친구, 맨 처음부터 이제 궁금했었던 친구가 이제 셀리죠. 셀리가 톰한테 이렇게 인사를 하는 거예요. 아, 너가 톰이구나. Hi, Tom. I'm Sally. 나는 셀리야. Okay? Alright. 그럼 이번에는 같은 학교가 아니라 다른 데에 같이 다닌다고 해볼게요. So the first one. 오, 다 이렇게 공부하고 있는 것 같은데 같은 학원에 다닌다고 해볼까요? 학원을 뜻하는 영어 단어가 여러 개 있는데 오늘은 academy 이거를 써볼게요. academy인데 영어로는 academy. academy. Alright. This is Tom. 톰이야. We go to the same 학원. academy. This is Tom. We go to the same academy. Hi Tom. I'm Sally. This is Tom. We go to the same academy. The next one, 교회 같은데 우리 같은 교회 다녀. 그래서 톰이랑 친구야. 이런 의미로 This is Tom. We go to the 같은 same 교회 church. We go to the same church. 교회는 church. We go to the same church. Hi Tom. I'm Sally. And one final one. 수영장에서도 우리가 수영을 배울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수영장에서 레슨을 받는 친구야. 이런 뜻으로 수영장인데 수영장은 영어로 swimming pool이라고 해요. swimming이 수영하는 거고 pool이 장이란 뜻입니다. This is Tom. We go to the 같은 same swimming pool. This is Tom. We go to the same swimming pool. Hi Tom, I'm Sally. Okay, moving along to the alternatives. We go to the same school 대신에 you can say this. We go to school together. 우리는 다녀 학교에 같이. 우리 같이 학교 다녀 이런 뜻이 돼요. We go to the school. We go to school together. It means the same thing as we go to the same school. And the next one. Hi Tom, I'm Sally. 대신에 Hi Tom, my name's Sally. 나는 셀리아와 내 이름은 셀리아. 이런 차이인데 we can use either one. Both are perfectly fine. Okay, so that wraps it up for the sentences. Let's move along and sing today's song.

0: 반짝반짝 샤이니와 함께하는 영어의 반하는 시간입니다. 예! 와, 친구들, 혹시요, 여러분, 최선을 다하는 일이 뭐가 있나요?
1: 허, 네,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한다고요?
0: 아, 역시 우리 친구들 정말 멋져요.

0: 있잖아요. 저도 어떤 일을 하건 보통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맞아요. 자, 과연 이말 영어로 어떻게 할수 있을까요? 최선을 다한다는 거, 우리 친구들 정말 많이 사용하는 말인데, 영어로는 과연, 궁금하시죠? 자, 잠시만 기다리세요. 우리 먼저 단어부터 확인하고 올게요.
1: 단어부터 알아야지.
0: 맞아요, 여러분. 과연 어떠한 단어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을까? 자, 만나봐요. 오, 첫 번째 단어, fluently. fluently라고 하는 단어군요. 자, 이분을 보세요. 오, 왠지 많은 사람 앞에 서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 같은데, 굉장히 당당하게 그리고 유창하게 이야기를 하는 것 같지 않나요? 맞아요. 거침없이 슈, 슈. 유창하게 말할 때 우리가 fluently라는 단어를 쓸수 있어요. 잠깐만 친구들. 여기 단어에서 보면 끝에 ly를 빼고 여기로 그렇게 빼고 fluent라고 하면 유창한이라는 말이에요. 거기에 ly 붙여서 유창하게 이렇게 살짝만 변했어요. 오케이? 자, 따라서 말해 볼게요. fluently. Fluently. Very good. And next. Be good at something 이라고 하는 표현인데요. 자, 지금 우리 예전에 배웠던 적 있었어요. 여러분, 복습하는 거예요. 누가 지금 이런 케이크인가요? 컵케이크 maybe? 만들었는데? 너무 맛있겠다. 진짜 잘 만든다. 그쵸? 이렇게 요리 잘하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무엇을? 잘하다라고 할 때, be good at something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쓰죠? 따라서 말해 볼게요. be good at. be good at. something. Okay, very good. And next. do 누구의 best. 친구들,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오늘의 미션 문장을 말하려면 이 표현을 꼭 기억해 줘야 된답니다. 자, do, 하다. 여기 once라고 표현되어 있는 거 있죠? 이거는 여러분 어렵게 생각할 거 없고, 바로 누구누구의라고 하는 소유격을 넣어주면 된다란 얘기예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do my best 라고 말할 수 있고, do your best or do his best. 이런 식으로 말할 수 있는데요. 자, 여러분. 여기 사진 보면 트로피들이 막 있죠. 보니까 어떤 영역에서 최선을 다한 사람들이 받게 되는 결과 아닌가요? 맞아요. 최선을 다하다라고 할 때, do 누구의 best. 이렇게 표현해요. 자, 일단 읽을 때는 do one's best 라고 읽어볼게요. do one's best. Do one's best. Very good. And next. Always! 라고 하는 단어인데, 자, 친구들, 여기에 always 100% 라고 나오죠. 100%. 늘 항상 뭔가를 한다라고 할 때, always 라는 단어를 씁니다. Always. Always. Always. Very good.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다양한 어떠한 표현들 어휘 살펴봤어요. 그렇다면 본격적으로 영어에 반해볼까요?
2: 아,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3: You are already good at it.
2: I want to be better. I'll do my best.
0: 영어에 반하는 시간입니다. 자, 친구들, 잘 이해해 보셨나요? 보니까 영어를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가 있습니다. 만나볼게요. 바로 이 친구인데, 뭐라고 하냐면,
2: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0: 라고요. 나는 뭐 하고 싶대요? Speak English. 영어를 말하고 싶다라는 거죠. 그런데 어떻게?

fluently. 자, 친구들 이거 유창하게라는 말로 배웠죠. 나 영어 유창하게 하고 싶어! 라는 말입니다. 친구들 따라서 읽어봐요.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Very good. And next, B says, You are already good at it. 이라고 하죠. 야, 너 이미, 저 already, 이미라는 단어 배웠어요? 너 이미 뭐 하다? 잠깐만, 친구들. 여기에 그 표현이 나오네요. Be good at. 무엇을 잘하다 라는 뜻이었잖아요. 야, 너 이미, 그거 잘해. 즉, 영어 잘하잖아. 이미 잘하면서 뭘? 네, 친구들 주변에서도 보면 꼭뭐 잘하는 애가 더 잘하고 싶어 하죠. 맞아요. 여기 또 그런 경우인가 봐요. 말해 볼게요. Yeah, you are already good at it. You are already good at it. Okay, very good. 자, 그랬더니 A says, 그렇지. 물론 잘하지. But I wanna be better. 자, 나는 뭐 되고 싶대요? Better. 친구들, good 잘하는 거고, better 더 잘하는 거예요. 그쵸? 나는 더 잘하고 싶다. 영어 정말 더 잘하는 사람 되고 싶어. 그러면서, 자, 중요한 말을 여기에서 합니다. I'll do my best. 라고요. 잠깐만. 우리 do 누구의 best? do 누구의 best? 배웠죠? 맞아요. 최선을 다하다라는 뜻이잖아요. 난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말합니다. 자, 친구들. 여기 보니까 do 누구의라고 해서 이 자리에 소유격을 넣었어요. 내가 최선을 다할 거야. 라고 하니까 I'll do my best. 만약에 그는 그의 최선을 다할 거다라고 하면 he will do his best. 이렇게 요 부분을 바꿔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케이? 일단 읽어볼게요. I wanna be better. I'll do my best. Very good. 자, 그렇다면 최선을 다하다라는 표현 이용해서도 많은 문장들 만들어 봐요. 야, 최선을 다해, 최선을 다하거라. 라는 말을 하고 싶다면 do your best, do your best, do your best. 라고 말할 수 있겠죠? And next, 그는요. 항상 최선을 다해요라고 말하고 싶다면 he always does his best. 자, 친구들 보세요. 여기 그가 최선을 다하는 거니까 여기 자리도 소유격으로 his를 넣어줬습니다. 말해봐요. My brother, 우리 오빠 말이야? Oh, he always does his best. He always does his best. Very good. 자, 하나만 더 만나볼게요. 두두둔. 이렇게 밀가루 반죽을 하고, 그 다음에 토핑은 이걸로 이따가 올릴 거고, 제가 지금 피자를 만들려고 최선을 다하는 중이에요. 자, 그래서 만들었어. 정말 맛있었어. I did my best. To make a good pizza. 저는요, 좋은 피자, 즉, 맛있는 피자를 만들기 위해서 최선을 다했습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요. I did my best to make a good pizza. I did my best to make a good pizza.
Very good. 자.

0: 친구들 이렇게 해서 영어를 이미도 잘하는데 더 잘하고 싶어 하는 친구와의 대화를 살펴봤습니다. 이제 여러분이 주인공이 되어서 영어로 말해보세요.
1: 아, 나 영어 유창하게 말하고 싶어. Speak.
2: I want to speak English fluently. 야, 너 이미 잘하잖아.
1: Speak. 아, 더 잘하고 싶지. 나 최선을 다할 거야. Speak.
0: 영어에 반하는 퀴즈! 자, 우리 친구들 오늘도 문제 풀 준비 되셨나요? 첫 번째 문제부터 도전!
1: 나는 최선을 다할 거야. 자, 과연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I'll do my
0: 3, 2, 1, 3. 자, 최선을 다하는 것은 I'll do my best!
1: 잘했어요. I'll do my best.
2: I'll do my best.
1: Very good. And next.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이제 내가 아니라 어떤 사람, 그에 대해서 얘기하군요. He always does best. 자, 그의 최선이겠죠, 여러분?
0: 바로 그의 최선이니까 his best.
1: 자, 말해볼게요. He always does his best.
2: He always does his best.
1: Very good. And next.
0: 자, 어떤 단어가 떠오르나요? 굉장히 유창하게 말하는 것 같은데. 바로 유창하게
1: 네, 친구들 잘 배우셨죠? 이렇게 최선을 다하다라고 하는 표현이 do 누구의 best, do one's best로 우리 배웠습니다. I'll do my best. 나는 최선을 다할 거예요.
2: Do your best. 너 최선을 다해.
1: 그는 항상 최선을 다해요. He always does his best. 자, 그럼 하나만 바꿔볼까요? 그녀는 항상 최선을 다한다. 어떻게 말할 수 있을까? 그녀는? 맞아요. She always does her best. 이렇게 살짝만 바꿔서 말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 정말 잘했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바이바이.

0: 와,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0: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중앙영어 클리어 1학년의 지원쌤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지난 시간에 처음으로 부사라는 게 어떤 친구인가, 굉장히 위대한 친구였어요. 그죠? 문장을 아주 화려하게 꾸며주는 친구였는데 그 중에서도 특별한 친구가 있습니다. 이름하여 빈도부사입니다. 얘는 어떤 점이 특별하길래 따로 빼서 배우게 되는 건지 오늘 문장에 집중해 주세요. 그럼 사진 볼까요? 아이고, 상쾌한 아침입니다. 기지개 켜고 있는데요. I usually wake up at 7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부사가 어디 있는지, 위치가 어딘지 집중해 주시고요. 그 다음 사진 볼게요. 어이쿠, 여기 남자분이 아니야, 그거 아니야 하고 계신 것 같은데 Never say nev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유명한 영어 격언이에요. 자, never라는 단어 잘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 사진 볼게요. 오, 어떤 분이 건강하게 뭔가 추위가 밝은 보일 보니까 아침 식사를 챙기시는 것 같은데 She always eats breakfast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부사의 위치 어디인지 잘 기억하면 좋을 것 같은데요. 자, 이제 빈도부사 설명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빈도부사라는 건 뭘까요, 여러분? 말이 조금 어려워요. 빈도. 저 가끔 제가 여러분들한테 물어보면 빈도? 선생님 빈도 빈도? 빈대떡? 막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있던데 그거는 아니고요. 자, 빈도부사라는 거는 이래서 특별합니다. 부사라는 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듯이 위치도 굉장히 다양하게, 뜻도 굉장히 다양하게 쓸 수 있는 아주아주아주 아주 데코레이션으로서 충실한 친구였습니다. 자, 그런데 딱 하나 위치가 정해져 있는 부사가 있으니 그게 바로 빈도부사예요. 이제 조금 감이 오나요? 빈도부사를 따로 배우는 이유는 위치가 정해져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할 거는 오직 하나, 위치입니다. 뭐라고요? 위치입니다. 오늘 배우는 부사들의 위치만 기억하면은 수업 끝이에요. 알겠죠? 자, 빈도부사라 함은 얼마나 자주 뭔가를 하는지 알려주는 부사입니다. 빈대떡 아니고요. 자, 빈도라는 것 자체가 빈이 뭔가 빈번하다 막 이런 말도 가끔 하잖아. 그리고 빈출 문제, 막 기출 문제 중에 이건 빈출 문제야 이렇게 적혀 있는 경우도 있잖아. 그거는 시험 문제 자주 나온다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얼마나 자주 뭔가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사다가 빈도부사예요. 그러면은 이게 100%로 많이 일어나는지, 한 80% 정도로 일어나는지, 아니면은 아예 안 일어나는지, 뭐 이렇게 뭐 일주일에 7번 다 일어나는지, 한 번도 안 일어나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게 다 빈도부사겠죠? 종류는 1학년 교과서에 딱 요렇게 5가지 종류가 나옵니다. 고등학교에 가면은 요게 7가지로 늘어나는데요. 1학년 때는 5개만 알고 있으면 됩니다. 자, 요 5개만 외우면 되니까 오늘 수업 얼마나 간단한가요? 요 5개 플러스 위치만 기억하고 가면 됩니다. 자, 항상 100% 거의 매일, 매번에 해당하는 always가 있어요. always. 앞에 all이라는 단어가 붙어 있으니까 항상이라는 뜻을 매치해서 외우기가 조금 쉬워요. 그죠? 그 다음에 한 뭐 대부분 정도, 한 7, 80% 정도 느낌이 들어가는 usually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자, 얘가 usually. 따라 읽어볼까요? usually. usually. 그 다음에 중간, 뭐 종종, 가끔이라는 해석을 가지고 있는 often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따라 해볼게요. often. 얘는 영국식에서는 often 이렇게 읽기도 하는데 미국에서는 주로 often이라고 읽고요. 그 다음에 뭐 가끔 이런 뜻을 나타내는 sometimes 읽을게요. sometimes. 자, 그리고 아예 안 할 때 never 읽을게요. never. never, never. 자, 그래서 완전 자주 항상 하는 거랑 절대 안 하는 것까지 이렇게 5가지의 단어를 오늘 외우는 게 핵심. 그리고 중요한 게 뭐라고? 위치라고요. 자, 위치가 정해져 있습니다. 오늘 요거 노란 글씨 외우고 갑시다.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입니다. 따라 할까요? 조비 뒤, 일동 앞. 한 번 더. 조비 뒤, 일동 앞.
한 번만 더. 조비 뒤, 일동앞. 조동사, 비동사 뒤고요. 일반 동사 앞입니다. 자, 이 빈도부사의 위치 계속. 조비 뒤, 일동앞. 조비 뒤, 일동앞. 요거를 기억하면서 오늘 수업 계속 한번 들어볼게요. 자, 그럼 얘 한번 볼까요? I usually wake

0: Jacob at seven. 해석하면 나는 되게 일어난다. 7시에. 이렇게 해석이 되잖아요. 자, usually 되게라고 해석하면 되고, 한 7, 80 정도의 빈도, 100 중에 한 7, 80 정도라고 생각하면 되고, 조비 뒤 일동합 일반 동사 wake 앞에 usually가 위치해 있습니다. 오케이. 자, 그래서 wake라는 거 앞에 usually를 쓰셔야지. I wake usually up. 그런 거 쓰면 안 돼요. 위치 굉장히 중요합니다. 자, 그 다음, 예. 해석하면 어떻게 될까요? Never say never? 자, never는 절대죠. 절대, 절대라고 말하지 마. 이게 직역인데, 의역을 하면요. 절대 안 된다고 하지 마. 절대 불가하다고 하지 마.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뭐 불가능은 없어. 뭐 약간 요런 느낌의 격언인데요. 자, 중요한 거는 일반 동사 앞에 쓰인다는 거죠. say라는 일반 동사 앞에 never가 쓰였다는 게 중요한 포인트고요. 자, 요거 한번 해석해 봅시다. She, 그녀는 always, 항상 eat, 먹는다, breakfast, 아침을 먹는다. 자, 여기서 always가 항상이라는 뜻이고, 조비디 일동합 요 규칙에 따라서 it라는 일반 동사 앞에 쓰이게 됩니다. 감이 좀 왔어요. 감이 좀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다른 케이스를 좀 봐야겠죠. 자, 조비디 일동합, 조비디 일동합 외웠는데 지금 일동 앞만 봤으니까 조동사, 비동사 뒤에 있는 거좀 보자고요. 요겁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굉장히 유명한 노래 가사예요. 그 And I will always love you. 미안해요. 갑자기 분위기가 싸해졌는데. 굉장히 유명한 노래 가사죠. 자, I will always love you지. I always will love you 아니고요. I will love always you 아닙니다. I will always love you.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앞. 요 위치를 꼭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요 아래 있는 거는 똑같이 일반 동사 앞에 적혀 있는 케이스가 되겠고요. 자, 여기까지가 빈도 부사 설명이었습니다. 이제 리스닝으로 넘어가도록 할게요.
1: I usually wake up at 7. I usually wake up at 7. Never say never. Never say never. She always eats breakfast. She always eats breakfast.
0: 빈도부사 위주로 들어볼 건데요. usually 이렇게 들릴 건데 usually 이렇게 끊기지는 않고 usually usually 이렇게 들릴 겁니다. I usually wake up at 7. 나는 보통 7시에 일어난다. 두번 듣겠습니다.
1: I usually wake up at 7. I usually wake up at 7.
0: Never. 자, never 이렇게 들리지 않고요. Never. Ver. V 사운드 잘 체크하세요. Never. Never say never. 절대 안 된다는 말은 절대로 하지 마라. 두번 듣겠습니다.
1: Never say never. Never say never.
0: 자, 이번에는 always. Always. She always eats breakfast. 그녀는 항상 아침을 먹는다. 두번 듣겠습니다.
1: She always eats breakfast. She always eats breakfast.
0: 자, 이제 전체 문장 사진과 함께 듣고 복습할게요.
1: I usually wake up at 7. I usually wake up at 7. Never say never. Never say never. She always eats

0: breakfast. She always eats breakfast.
1: Speaking point 시간입니다. 자, 한글로 먼저 예문 보여드릴 테니까 어떻게 영어로 말할 수 있는지 생각해 주세요. 나는 보통 10시에 자러 간다.

그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자, 아까는 일어나는 거였는데 이번엔 자러 가는 거네요. 자, 중요한 거는 빈도 부사의 위치입니다. 조비디 일동합, 조비디 일동합. 일반 동사 앞에 쓰는 거기 때문에 go라는 일반 동사 앞에 사용을 합니다. usually의 위치 잘 봐주시고요. 나는 보통 10시에 자러 간다. 일단 usually부터 한번 해볼까요? usually. 한번 더. usually. 좋아요. Full sentence. I usually go to sleep at 10. 한번 더. I usually go to sleep at 10. 아주 좋습니다. 자, 다음 문장. 절대 나는 할 수 없어 라고 말하지 마라 인데요. 자, 조비디 일동합의 규칙에 따라서 say라는 일반 동사 앞에 never가 사용이 됐습니다. 같이 읽어보지요. Never say I can't. 한번 더. Never say I can't. 그래요. 할 수 없어라고 말하지 않는 거 중요하겠지요. 마지막 문장입니다. 자, 여기서도 우리 빈도부사의 위치가 중요한 영작이었습니다. 자, 항상이라는 요 빈도부사는 조비뒤 일동합. 일반 동사 앞에 쓰셔야 되니까 get 이라는 거 앞에 써야겠죠? 그래서 he always gets 요 순서가 되는 겁니다. 그는 항상 일찍 일어난다. 읽겠습니다. He always gets up early. 발음이 어려워요. 자, always만 한번 더 해볼까요? always. 한번 더. always. 뒤에 여기 좀 어렵죠? 얼리가 얼리 아니고요. always 해볼게요. always. early. early. 연습하다 보면 됩니다. 자, full sentence 갑니다. He always gets up early. Wonderful. 자, 여기까지 너무 잘하셨고요. 이제 복습할 시간입니다. 전체 문장들 한국어, 영어 번갈아 보여드릴 테니까 보고 말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Reading and Writing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지문 순서가 중요해요. 빈도부사의 위치 집중해 주시고요. 해석해 드릴게요. My mom, 나의 어머니는 종종 운전을 해 주신다. 나를 어디로? 학교에다가 운전해서 데려다 주신다. 라는 건데요. 정답은요. 자, 학교로 운전해서 데려다 주신다는 건데, 순서? 그쵸. 자, 조비 뒤, 일동압. 이제는 꿈에도 나오겠다. 그쵸? 조동사, 비동사 뒤, 일반 동사.

0: 앞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drives라는 거 앞에 often이 나와야겠죠. 해석은 종종, 그러니까 일주일에 한 세 번, 한 반 정도의 빈도. 다음 문장입니다. My dad, 나의 아버지는 가끔 음식을 하신다. 요리를 하신다. food 하면 음식이지요. 자, 정답은요. 자, 이것도 위치가 중요합니다. 좁이 뒤, 일동 앞. 요렇게 쓰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동사, 일반 동사 앞에 빈도부사 쓰는 거. My sister, 나의 여동생이라고 오늘은 해석할게요. 나의 여동생은 항상 말한다. talk on 하면은, talk on her phone 하면은 뭔가 전화를 항상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항상 전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시면 될 텐데요. 정답은요? 자, 빈도부사의 위치, 좁이 뒤, 일동 앞, 이제는 외울 때도 됐다? 그쵸, always가 일반 동사 앞에 있어야 합니다. 자, 마지막은 영장입니다. 내 남동생은 절대 설거지를 하지 않는다인데요. 뭔가 조금 속상한 예문이지만 영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절대에 해당하는 부사 잘 생각해 주세요. 3, 2, 1. My brother. 그렇죠. Never가 바로 나와야 됩니다. My brother never washes the dishes. 혹은 do does the dishes. 뭐 이렇게 쓰셔도 상관은 없겠습니다. 여러분은 꼭 설거지를 하길 바라면서 자 여기까지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전체 지문 듣고 수업 마치겠습니다.
1: My mom often drives me to school. My dad sometimes cooks food. My sister always talks on her phone. My brother never washes the dishes.
0: 오늘의 원포인트 정리 가겠습니다. 오늘 빈도부사라는 친구 배웠는데요. 얼마나 자주 뭔가를 하는지를 알려주는 부사였고요. 종류는 총 5개가 있었습니다. 절대 하지 않는 never부터 sometimes, often, usually 그리고 마지막 항상을 뜻하는 always까지였고요. 중요한 거는 위치였습니다. 빈도부사의 경우 위치가 정해져 있어요. 좁이 뒤, 일동 앞 꼭 외워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빈도부사까지 시간을 마쳤습니다. 참 부사의 세계가 넓고 넓고 넓은데요. 자, 다음 시간에는 부사, 형용사 두 개 굉장히 헷갈리기 쉬운 것들 모아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복습 열심히 해주시고요. 다음 시간에 만나도록 해요. 안녕!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중학영어 클리어 2학년 함께하고 있는 은정쌤입니다. 자, 우리 오늘은 이제 as if 가정법이라는 것도 들어가 보도록 할 겁니다. 지난 시간까지 계속했던 wish 가정법과 원리는 다 동일한데 이제 해석만 조금 달라요. 잠시 후에 살펴볼 거고. 자, 퀴즈 정답은 내가 대도시에 산다면 좋을 텐데 였어요. 뭐뭐 한다면. 지금 아닌데 지금 그러면 얼마나 좋을까? 이런 뉘앙스죠. 정답은 lived. 과거 형태를 써서 나타내 주면

0: 하면 되겠습니다. I wish I lived in a big city가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오늘의 대화만 한번 들어가 보죠. 휴대폰에 무슨 짓을 한 거야? 그랬더니 내 남동생이 고장 냈어. 하지만 그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안 한 것처럼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닌 것처럼 행동하더라고. 그게 나를 화나게 해. 그랬더니 진정하렴. 아, 그걸 내가 고쳐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라고 진정을 시키고 있네요. 자, 여기에 우리가 배운 가정법이 들어갑니다. 사실 여기에서 내가 뭐뭐 할 수 있다면 좋을 텐데는 이제 위시 가정법이니까 여러분 복습한다고 생각하시고 어떻게 들리나 들어보시고 마치 자기가 그렇게 안 한 것처럼 행동해. 여기 이제 as if가 들어가거든요. 지금 바로 대화문 속에서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 What did you do to your cell phone?
2: It was broken by my younger brother, but he acts as if he hadn't done it. That makes me upset.
1: Calm down. I wish I could fix it for you.
0: 자, 잘 들어보셨죠? 우리 여기와 여기에서 가정법이 들어가 있는데 여기가 오늘 배울 가정법, 여기는 지난 시간에 배운 wish 가정법 부분이 되겠습니다. What did you do to your cell phone? 그랬어요. 이게 이제 휴대폰이죠. 야, 휴대폰에 뭔 짓을 한 거야? 휴대폰 왜 그래? 뭐 했어? 이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랬더니 It was broken by my younger brother. It was broken. 수동태로 아, 이거 고장이 났어. 근데 누구 때문에? By my younger brother. 아, 이거 내 남동생 때문에 이렇게 된 거야. 남동생이 고장 냈어. 라는 뜻이죠. 그러면서 But he acts. 근데 남동생이 행동을 해 as if부터 나오면 얘가 이제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런 뜻이거든. 마치 he hadn't done it. 자기가 안 그런 것처럼 행동을 해. 자, had PP 보고 여러분들 아마 추측은 될 거야. 과거에 그랬으면서. 그치? had PP니까 가정법 과거 완료의 어떤 형태인 건 눈치를 좀 채셨죠? 그래서 아, 자기가 그렇게 했으면서 아닌 것처럼 행동을 하더라고. That makes me upset. 그게 나를 화나게 하는 거야. 그랬더니 calm down. 아, 진정해. I wish, wish 가정법. I could fix it for you. I wish I could. 되게 많이 들었었죠. 그래서 내가 너를 위해 고쳐줄 수 있다면 좋을 텐데 내가 그런 능력은 없네. 이렇게 wish 가정법까지 우리 살펴봤습니다. 자, 우리 그러면 as if 가정법 한번 간단하게 개념 정리를 해볼 텐데요. 뭐 현재 또는 과거, 뭐 현재면 가정법 과거, 과거면 가정법 과거 완료, 두 가지가 또 as if에도 존재를 하겠죠. 그래서 어쨌든 현재나 과거의 사실과 반대되는 내용을 가정을 할 텐데 이제 중요한 건 해석이에요. I wish 같은 경우는 뭐뭐이면 참 좋을 텐데. 주로 이렇게 해석이 되는 부분이었다면 as if 같은 경우는 방금 봤듯이 뭐뭐 인 것처럼 이라고 해석을 합니다. 뭐라고 다시? As if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은 실제로는 그렇지도 않으면서 왜 그런 척하지?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 중에 첫 번째 As if 가정법 과거는요. 현재 아닌데 그런 척. 그치? 그래서 해석이 마치 뭐뭐인 것처럼 이렇게 현재처럼 해석을 해주면 되는 겁니다. He talks as if he were rich. 가정법이니까 were 쓴 거는 이제 아시죠? 그래서 그가 말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부자인 것처럼 말한다? 근데 말하는 사람이 이렇게 썼다는 건 부자가 아닌 걸 아는 거지. 아니면서 부자도 아니면서 부자인 척해. 현재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as if의 가정법 과거 완료도 있겠네요. 가정법 과거 완료는 이제 과거에 아니었으면서 그랬던 척 하네. 됐죠? 마치 뭐뭐이었던 것처럼 하네 라고 해석이 될 거예요. He talks as if he had been rich. 아까랑 똑같은 예문인데 지금 시제만 바뀐 거야. 그가 말을 하는데 마치 자기가 이제는 had been이니까 부자인 것처럼이 아니라 부자였던 것처럼 지금은 아닌데 내가 한때는 잘 나갔지 이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He talks as if he had been rich 이렇게 써서 우리가 과거에 아니었으면서 그런 척하네 라는 표현을 나타내 볼 수가 있겠고 가정법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위시 가정법 같은 경우는 보통 I

wish가 나오고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 구조였다면 as if는 중간에 들어가요. 지금처럼 주어 동사 먼저 나오고 중간에 들어가는 요 구조에서 이제 동사 부분을 과거나 과거 완료 형태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가 조금 더 자세한 예문 속에서 as if의 가정법을 정복해 보도록 할게요.

막 혼용해서 쓰는데, 이제 우리 또 위시를 가정법으로 배웠으니까 여러분들은 착각하면 안 됩니다. 되게는 전혀 다르다는 거. 자, 일단 힌트가 좀 됐을까요? 위시는 가정법이라고 했잖아. 홉은 가정법이 전혀 아니에요. 그래서 위시 가정법이라고 하면 항상 이룰 수 없는 소망, 혹은 과거에 이미 끝나버린 일을 이미 끝났어. 그치만 그걸 한번 이렇게 뒤집어보는, 그 정도를 나타낼 때 쓰는 게 wish라는 거죠. 그럼 바꿔 말하면, hope은 우리말에서 그런 둘다 바라다인 것 같지만, 얘는 바랄 만한 거야. 얘는 바래봤자 닿을 수 없는 어떤 별과도 같은 느낌이라면, hope은 진짜 희망이 있는, 고를 때 여러분들이 써야 됩니다. 구분해서 아시겠죠? 예문을 볼게요. 그리고 이제 그렇기 때문에 wish를 쓸 때의 동사와 hope을 쓸 때의 동사의 형태도 다른 거죠. wish는 우리가 배운 것처럼 현재에 반대되는 소망이면 과거형, 혹은 조동사도 과거형, 과거에 반대되는 소망일 때는 뭐 had, pp 형태를 쓰게 되죠. I wish today were Friday. 무슨 뜻이야? 아, 오늘이 금요일이면 진짜 좋을 텐데. 오늘은 금요일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그 다음에 I wish I could 이런 말 되게 많이 들릴 거라고 했잖아. I wish I can은 안 들릴 거야. 무조건 could입니다. 그래서 I wish I could, but I can't. 내가 하고 싶은데, 아, 나도 그러고 싶은데, 아, 근데 못해, 그렇게 못해, 라고 거절을 하고 있긴 한데, 아, 정말 그렇게 했으면 참 좋겠는데 못한다, 라고 하는 아쉬움이 잔뜩 담긴, 아, 이루어질 수가 없는 그런 어떤 바람을 나타내는 표현이죠. 자, 그 다음에 I wish I hadn't worked so hard. 이게 나이가 좀 많이 들은 분들께 인생을 이렇게 살면서 가장 후회되는 일이 뭡니까? 라고 물었을 때 정말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다고 하네요. I wish I hadn't worked so hard. 왜 그렇게 일을 열심히 했을까요? 일을 그렇게 열심히 하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텐데요. 이런 말을 했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미 열심히 한 거야. 그치만 내가 그러지 않았더라면 좋을 텐데, 인생을 좀더 행복하게 살 걸, 뭐, 요런, 뉘앙스를 담는 게 wish라면, 우리 hope 같은 경우는 방금 얘기했듯이 어떤 희망이 보입니다. 가능해.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 그런 일을 써요. 그렇기 때문에 조동사도 먼 느낌의 과거형을 쓰는 게 아니고요. 이렇게 현재 형태를 쓰게 되고요. 시제 자체를 현재로 넣고 쓸 수도 있어요. I hope I can finish this in time. 아, 내가 이거를 시간 내에 끝내면 참 좋겠다. 끝낼 수 있는 거야. 희망이 보여. 아, 이거 좀 시간 내에 끝내면 참 좋겠다. 말할 수 있는 거고. 그 다음에 I hope I can do a good job. 아, 내가 좀 일을 잘 해내면 좋겠다. 이것도 잘할 수 있는 본인의 어떤, 바램이 있고, 충분히 그럴 수 있는 가능성도 같이 있는 거죠. 마지막. I hope it doesn't rain tomorrow. 아, 내일은 비가 안 오면 참 좋겠다. 안올 수도 있는 거예요. 아무도 모르는 거지. 올 수도 있지만 안올 수도 있는 그런 어떤 가능성이 열려있는 희망찬 그런 문장이다라고 보시고 hope과 wish를 절대 혼동해서 쓰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자, 우리 그러면 다시 as if의 가정법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얘가 이제 해석이 중요하고 방금 또 wish 본 것처럼 결국 똑같은 구조가 뒤에 나올 텐데 얘의 해석엔 뭐뭐인 것처럼 또는 뭐뭐이었던 것처럼의 해석입니다. 그러니까 실제로는 그렇지 않으면서 그런 척, 과거에 그러지 않았으면서 그랬던 척, 요렇게 된다라고 했었죠. 자, 그래서 두 가지 형태 다시 정리해보면요. As if의 가정법 과거는 마치 뭐뭐인 것처럼 현재, 아니면서 요거였고요. 보일 수 있는 형태가 뭐 일반 동사의 과거 형태나 비동사를 쓸 거면 were를 써주거나, 뭐, 조동사가 필요해. 그러면 쓰되 조동사의 과거 형태를 써주는 것이다. 이렇게 예문 볼게요. She talks as if she knew him better. 무슨 뜻이야? 그녀는 말을 한다. 마치 그녀가 그를 잘 알기라도 하는 것처럼. 잘 안다는 듯이 말한다. 실제로는 모르면서 이런 뉘앙스를 담고 있겠죠? 자, 그 다음에 she talks as if she were a superstar. 그녀는 마치 자기가 슈퍼스타인 것처럼 말을 하네? 아니면서 새 외절에? 약간 이런 뉘앙스인 거지. 아닌데 그런 척. 과거니까 이제 비동사는 were만 쓰는 거고요.
자, 그다음.

she talks as if she could play the piano. 그녀는 마치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 못하는 거 내가 아는데? 아, 이런 거죠. 마찬가지로 조동사를 과거 형태로 쓰고 동사 원형을 써서 할 수 있다라는 뉘앙스도 살리고요. 근데 실제로는 아니다 라는 표현을 나타내 줄 수 있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과거에 아니었으면서 그런 척, 요거 한번 가보죠. 자, 가정법 과거 완료일 거고요. 헤드 PP, 기본이죠. 그 다음에 방금 본 것처럼 조동사가 필요하다면 써줄 때 과거형으로. 그리고 또 우리가 가정법 과거 완료는 조동사 과거형의 뒤에는 have PP죠. 그쵸? 자, 한번 예문 볼게요. She acts as if she had known him better. 자, 이렇게 쓰면 이제 그녀는 마치 그녀가 그를 잘 알기라도 했던 것처럼, 과거에 잘 알았었던 것처럼 말을 하네. 아니었으면서. 이런 해석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에 조동사 넣어서 She talks as if she could have played a piano. 이렇게 쓰면 그녀가 피아노를 한때 잘 연주할 수 있었던, 그러니까 과거에는 피아노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하더라. 못했을 것 같은데 과거에도. 이런 식으로 해석이 된다라는 거죠. 근데 여러분들이 아마 뭐 독해를 하다가 만날 수도 있고요. 원서를 읽다가 만날 수도 있고, 혹은 뭐 영화를 보다 만날 수도 있겠죠. 뭘? As if를 썼는데, wish는 아니거든요. 해당 사항이 없거든. as if를 썼는데 뒤에가 과거나 과거 완료가 아니고 현재를 쓴 거야. 뭐지 이거? 선생님이 틀렸나? 그게 아니라 현재를 쓰는 경우가 as if에서는 존재를 합니다. 그럼 얘는 더 이상 가능성이 없는 가정법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she talks as if she knows him better. 이게 해석이 아까 봤던 얘랑 해석은 똑같죠. 그녀는 마치 그를 잘 아는 것처럼 말해. 해석은 두 개가 똑같아요. 그치만 담고 있는 뉘앙스는 다른 거죠. 이렇게 말을 하면 모르면서 왜 저렇게 말해? 를 이제 말하는 사람이 알고 있는 거고, 그 다음에 현재로 쓴다라는 건 이건 이제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말하는 사람도 확신은 없어. 잘 아나? 잘 안 하는 것처럼 말하던데? 뭐 잘 아나 보지. 약간 이런 상황일 수도 있잖아. 그때는 이제 현재 형태를 써서 말을 하기도 합니다. 실제 사실의 가능성이 있는 거, 요것도 가능은 하다. 이런 거 참고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우리 그럼 해석을 보고서 빈칸을 한번 적당한 과거나 과거 완료 형태로 넣어볼게요. 지금 보는 문장은 다 그냥 가정법으로 볼게요. 방금 본 뭐 사실의 가능성 거 말고. 자, 그는 마치 어린아이인 것처럼 행동합니다. 아이도 아니면서. He acts as if, 이거 시제 현재니까 해석이. He were, 그쵸? He acts as if he were a child. 비동사는 were. 읽어보죠. He acts as if he were a child. 시작. 한 번 더. He acts as if he were a child. 시작. 좋습니다. 자, 이번엔 그는 마치 스포츠카가 있었던 것처럼. 과거예요. 한때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말한다. He talks as if he, 자, had PP를 쓸 건데 스포츠카를 가지고 있었던 거잖아. 그러면 have 또 PP 형태로. 그러면 결국은 had. 이렇게 두 개를 나란히 써야겠네요. He talks as if he had a sports car. 한 번 더. He talks as if he had a sports car. 이렇게 나타내주면 있었던 것처럼 막 말을 하네 라는 해석이 되겠죠. 자, 이번에는 그녀는 마치 기타를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 말해요. 연주할 수 있는 것처럼이니까 할 수 있다 조동사인데 가정법이니까 could 과거로 넣을 거고요. 기타를 연주하다 play the guitar. She talks as if she could play the guitar. 읽어보겠습니다. 이 부분은 could가 아니라 could. 뭐 그에 가깝게 발음해주면 돼요. She talks as if she could play the guitar. 시작. One more time. She talks as if she could play the guitar. 좋습니다. 자, 이번에는 똑같은데요. 해석만, 시제만 좀 달라요. 그녀는 마치 기타를 연주할 수 있었던 것처럼 말을 합니다. 그럼 이제 과거에 그랬던 척 한 거니까 could, have, PP가 되겠습니다. She talks as if she

Could you have it played? Could you have it played the guitar? 인데요. 우리 읽을 때는 could have, 약간 could have 이렇게 언음이 되는 거 아시죠? 따라해보죠. She talks as if she could have played a guitar. 시작. 한 번 더. She talks as if she could have played a guitar. 좋습니다. 자, 다시 앞으로 왔습니다. 그는 마치 자기가 그렇게 한 게 아닌 것처럼 행동해. 자기가 그렇게 한 것이 아니었던 것처럼이었잖아. 이미 그렇게 해놓고. 그쵸? 그래서 우리 가정법 과거 완료로 He acts as if 하지 않은 거니까 He had not done it. He hadn't done it. 이었습니다. 다시 He acts as if he hadn't done it. 그게 날 화나게 하는 거야. That makes me upset. 이었고요. 자, 그랬더니 여자가 내가 널 위해 고쳐줄 수 있다면 참 좋을 텐데 뭐뭐라면 좋을 텐데 I wish 고쳐줄 수 있다면 I could fix it 너를 위해서 for you I wish I could fix it for you 이렇게 wish 가정법으로도 조동사의 과거의 동사 원형을 넣어서 만들어 볼 수가 있었습니다. 자, 오늘의 퀴즈 풀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그녀는 마치 내가 그녀의 남동생인 것처럼 나를 대해. treat가 대하다라는 뜻이거든. So she treats me. 그녀가 나를 대해. 마치 뭐인 것처럼 내가 그녀의 younger brother인 것처럼 대해. 자, 뭐뭐인 것처럼 이니까 현재 사실의 반대네요. 정답? 뭐가 들어갈지 아시겠죠? 자, 이렇게 우리 가정법 마무리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좀 긴 시간 걸쳐 봤지만 결국은 두 가지였어요. 과거가 있고 과거 완료가 있었고요. 형태 주의해서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복습 한번 쭉 하면 너무나 좋을 것 같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는 독해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정말 수고 많았습니다. Have a nice day. Bye bye.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네.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고민 지우는 지우쌤입니다. 오늘도 쌤과 함께 영어 걱정 클리어 지금 시작합니다. 자, 오늘도 그림으로 시작을 해볼게요. 자, 여기 보니까 뭔가 접시에 브로콜리랑 토마토 이런 것들이 보이네요. 그리고 아이의 표정을 보니까 뭔가 싫어하는 그런 표정이죠. 자, 이렇게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고 골라서 먹는 사람을 우리말로는 편식한다라고 하죠. 영어로는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자, picky라는 단어를 보면요. 동사 pick에서 온 아이예요. 자, pick이라고 하면 무언가 고르다, 선택하다라는 거여서 여러 가지 고르는 게 많은 거죠. 그래서 까다로운이라는 형용사이고요. 그래서 picky eater 그 의미 자체가 편식하는 사람. 그래서 편식가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음 단어 force. force라는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면 강요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그리고 다음 단어 security. security라는 단어는 뭔가 안정감 혹은 보장, 안전, 안정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는 명사입니다. 자, 그리고 다음 단어 볼게요. appealing. appealing이란 단어는 매력적인이라는 형용사로 주로 쓰이고요. 그 다음에 shape이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shape이란 단어는요, 동사로 쓰이면 의미가 무언가를 만들다, 무언가 형성하다라는 의미도 있고요. 명사로 쓰이면 모양 혹은 형태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오늘 다룰 본문에서는요, 동사로도 쓰이고 명사로도 쓰이기 때문에 자리에 따라서 어떤 해석을 갖는지 조금 이따 알아볼게요. 자, 마지막 단어, packed. packed라는 단어는 무엇으로 가득 찬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자, 지금 우리 함께 봤던 이런 단어들이 어떤 맥락에서 들리는지 리스닝 클리어로 내용 확인해 볼게요.
1: Is your child a picky eater?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when they don't want to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their emotional security. Wise parents know how to lead their children towards healthy eating. So, I'd like to give you some ideas to make healthy food more appealing to your children. First, with cookie cutters, shape carrots or potatoes into your children's favorite shapes, such as stars, flowers, and hearts. Second, spinach is a vitamin-packed superstar, but few children are willing to eat it. Try adding this green vegetable to small homemade pizzas. With a little creativity, it is easy to make mealtime enjoyable for your children.
0: 자, 리딩 클리어 시간입니다. 자, 먼저 의문문으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Is your child a picky eater? 자, your child라고 하는 거니까 아마도 이 사람이 말하고자 하는, 전달하고자 하는 대상들은 부모인가 봐. 자, 당신의 자녀가 편식가인가요? 편식하는 아이인가요? 자, forcing your children to eat when they don't want to can have negative effects on their emotional security. 자, 얘들아, 잘 봐봐. 만약에 여러분, 이런 형태의 문장 구조가 여러분 시험범위에 있다면요. 선생님들은 이런 문장 구조를 시험에 내는 걸 되게 좋아하세요. 자, 그 이유를 설명해 줄게요. 자, 먼저 앞에서 forcing 이라는 단어를 보면, 우리 앞에서 봤던 대로 동사 force에 ing가 붙어 있는 아이다라고 볼 수가 있고요. 뒤에 쭉 구조를 보았더니, 접속사로 쓰이는 when이 이렇게 보여서 when 앞에 이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자, 그리고 문장에서 동사를 찾아서 가봤더니 don't want to라는 이런 일반 동사 형태가 보이고요. 그 다음에 can have라는 이런 형태가 보이죠. 자, 조동사 can과 같이 붙어 있는 can have는 만약에 일반 동사 같은 아이들과 나란히 붙게 되면요. 조동사의 동사의 순위가 훨씬 더 높기 때문에 이 조동사 부분이 본동사일 가능성, 다시 말해 이 문장에서 메인 동사가 될 가능성이 매우 높아요. 그래서 이 문장 구조는 처음부터 조금 쉽지는 않은 그런 구조입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요. 여기에서 forcing은 문장 맨 앞에 나와 있는 주어 자리에 앉아 있는, 자, 주어 역할할 수 있는 것은 명사. 그래서 force란 아이에 ing가 붙여서 동명사 형태로 봐야 되고요. 그렇다면 해석을 강요하는 것 혹은 강요하기 이렇게 명사처럼 해석을 하셔야 돼요. 자, 그런데 누구한테 강요를 하는 거냐면 당신의 자녀들로 하여금 뭐 하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To eat, 먹도록 강요하는 거예요. 뭐할 때? When they don't want to. 자, 이렇게 한번 끊어 볼게요. 여기에서 왼절이요. 지금 문장 안에 들어가 있는 형태이고 forcing에 걸려있는 본동사가 이렇게 뒤로 나가 있는 문장 구조여서 실은 조금 어렵군, 좀 어려운 그런 난도의 문장이었습니다. 자, 결론부터 얘기하면, 다시 정리하면요. 아이들이 원하지 않을 때 아이들한테 먹으라고 강요하는 것은 can have negative effects, 부정적인 효과를 가질 수 있대요. 자, 무엇에 있어서? 아이들의 감정적인 안정감에 있어서, 다시 말해 이런 정서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칠 수 있답니다. 자, 다시 한번 접속사 when 확인을 하고요. when절이 안에 들어가 있는 그런 문장 구조이다라는 거예요. Wise parents, 똑똑한 부모들은 알고 있어요. How to lead their children towards a healthy eating. 자, 그래서 아이들이 뭔가 음식을 골고루 먹지 않는다면 이렇게 막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현명한 부모들은 알고 있다라는 거죠. 그들의 자녀들이 뭐 할 수 있도록? 건강한 먹기를 할 수 있도록 이끌 수 있는 방법을 압니다. So, I'd like to give you some ideas to make healthy

0: food more appealing to your children? 그래서 지금 이 말하고자 하는 사람이 얘기하고자 하는 어떤 목적은요. 뭔가 팁을, 어떤 아이디어를 준다라는 이야기죠. 자, 어떤 아이디어냐면 healthy food예요. Health food, 이런 건강한 음식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게 할 수 있는, 더 매력적으로 할 수 있는 몇 가지 아이디어들을 당신에게 주겠습니다. 라는 거죠. 자, 누구를 위하여? To your children, 아이들에게 있어서요. First, with cookie cutters. 자, cookie cutters라고 하면 얘들아, 왜 쿠키 만들 때 먼저 반죽을 하죠. 그리고 그 반죽에다가 어떤 모양을 내기 위해서 이렇게 shape, 형태가 잡혀있는 것으로 모양을 만들기도 하는데, 자, 그러한 쿠키 커터를 사용을 해가지고 shape carrots or potatoes into your children's favorite shapes such as stars, flowers, and hearts. 자,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여기에서는요, 전치사로 시작을 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전치사가 붙어있는 명사는요, 주어가 될 수 없어요. 그래서 shape이라는 아이가 먼저 이렇게 나오게 되는데 이 아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를 보려면 뒤에 문장 구조를 봐야 하죠. 자, 그런데 만약에 shape이 어떤 명사로서 주어 자리라면 shape에 걸려있는 동사가 있어야 하는데요. 우리 눈에는 지금 어떠한 동사도 보이지 않아요. 자, 그래서 결국 여기서 shape은 어떤 주어 자리에 앉아있는 명사로 보는 것이 아니라 동사로 시작하는 명령문이구나 라고 이해를 하시면 돼요. 자, 그래서 shape이 동사로는 어떠한 모양을 만들다라는 뜻이어서 모양을 만드세요. 자, 어떤 모양을 만들란 이야기죠? 당근이나 potatoes, 아, 이런 감자들을 당신의 아이들이 가장 좋아하는 그런 모양들, 예를 들면 어떤 모양들? 만약에 아이가 별 모양을 좋아하면 별 모양, 꽃 모양, 그 다음에 and hearts, 이러한 하트 모양으로 이렇게 만들어 보세요 라는 거죠. 뭐 한다면? 아이가 이러한 채소들을 먹기 싫어한다면 뭔가 예쁘게 해보세요, 이런 팁들을 얘기를 하고 있네요. Second, 자, 두 번째 팁이 나갑니다. 자, 스피너치는 얘들아, 스피너치가 바로 시금치예요. 시금치. 시금치. 자, 그래서 시금치라는 것은 is a vitamin packed. 자, 바이타민으로 가득 찬, 비타민으로 가득 찬 슈퍼스타예요. 자, 여기서 약간 지금 이 사람이 유머를 섞고 있는데요. 슈퍼스타라고 하면 말 그대로 뭔가 초대형 스타 이런 의미가 되는 거여서 시금치가 비타민이 제일 많잖아, 이런 뉘앙스로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자, 하지만 but few children are willing to eat it. 자, 우리가 잘 봐야 될 수거는요. be willing to 부정사가 기꺼이 뭐뭐하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few라는 부사가 붙게 되면요. 거의 뭐뭐하지 않게 라는 부정의 의미로 해석이 되기 때문에 아이들이 그런데 뭐하지 않아요? 그것을 기꺼이 먹으려고 하지 않아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돼요. 자, 마지막으로 얘들아, 여기서 이시 가리키는 건 뭐겠어요? 비타민은? 비타민이 가득 차 있는 게 시금치인데 아이들은 이것을 먹으려고 하지 않는다. 당연히 이시 가리키는 것은 스피너치가 되겠죠. So, try adding this green vegetable to small homemade pizzas. 자, 이제 두 번째 팁이 나가는데요. 이 사람이 얘기를 한 것은 시금치를 얘들아 어디로 넣으래요? 집에서 만드는 어떠한 피자에다가 이것을 넣어라 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래서 다시 한번 try, 시도해보세요 라는 동사로 시작하고 있는 명령문이고요. 무언가를 해보다, 무언가를 해보다 라고 얘기를 할 때 목적어 자리에 들어와 있는 이 adding은요. 주어나 목적어나 보어 자리는 명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여기에서도 adding을 동명사로 봐야 되고, 자, 그러면 해석은 add가 추가하다 라는 동사의 ing가 붙어서 추가하는 것 혹은 추가하기를 시도해보세요. 이렇게 해석을 하시면 됩니다. 자, 뭘 시도해라? 그렇죠. 이렇게 초록색 채소라고 하면 당연히 이 시금치가 되겠죠. 그치? 자, 이 채소를 작고 그리고 홈메이드 집에서 만든 피자에다가 넣어보세요. 추가해보세요. 라는 거예요. With a little creativity. 자, 이렇게 한번 끊어볼게요. 작은 창의성으로, 이렇게 작은 창의성으로 It is easy to make mealtime enjoyable for children. 자, 뭐 하는 게 쉬워요? 맞아요. 만드는 게 쉬워요. 뭘 만드는 거? 아, mealtime은 식사시간이어서 식사시간을 즐겁게 만드는 게 쉬워요. 누구를 위하여? 당신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 그래서 앞에서 picky eaters. 만약에 자녀가 picky eaters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팁들을 이 사람이 설명해 주었어요. 첫 번째는 cookie cutters를 활용해서 뭔가 모양을 예쁘게 내보세요 라는 거 얘기를 했었고요. 두 번째는 아이들이 먹기 싫어한 것을 작게 잘라서 피자 같은, 보통 아이들은 피자 같은 걸 좋아하니까 여기에다가 넣어보세요 라는 팁들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우리 speaking clear에서 발음 연습해 볼게요. 자, 여기에서의 포인트는 lead라는 단어와 near라는 단어를 볼게요. 자, lead는 이끌다 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요. the 사운드로 끝나죠. 그리고 바로 뒤에 나와 있는 이 near 같은 경우에는 th 발음으로 시작을 하는데 실은 이 부분을 lead, near. Lead there 이렇게 끊어서 발음을 하지 않아요. 원어민들은 그래서 마치 이 부분이 하나로 넘어가는 것처럼 발음을 하기 때문에 거의 lead에서 the 사운드가 나지 않고요. 거의 lead there, lead there로 아마 발음이 들릴 겁니다. 그럼 같이 처음부터 발음해 볼게요. Wise parents know how to lead their children towards healthy eating. 자, 다시 한번 해볼게요. Wise parents know how to lead their children towards a healthy eating. 자, 이 부분 원어민 소리로 한번 확인해 볼게요.
1: Wise parents know how to lead their children towards healthy eating.
0: 네, 진짜로 to lead에 대한, to 부정사에 대한 어떤 목적어로서 굳이 이 부분을 to lead 하고 좀 쉬고요. 그 다음에 their children 이렇게 굳이 얘기하지 않았지요. 바로 to lead their children, to lead their children 이렇게 발음했기 때문에 여러분도 지금 소리 내서 연음 연습해보세요. 영어도 배우고 상식도 쌓이고 Into the World 시간입니다. Let's find tips for picky eaters. 자, 편식하는 사람들 혹은 편식하는 아이들을 위한 몇 가지 팁들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알아볼게요. 자, 전문가의 조언에 따르면요. 아이들이 be patient with new foods 할 수 있도록 어른들이 좀 격려해야 된다라는 내용이 있었어요. patient라고 하면 참을성이 있는 혹은 인내심이 있는 이란 뜻이어서 아이가 여러 가지 새로운 음식들을 시도해 볼 때 뭐 해야 된다? be patient, 좀 참을성을 가지세요 라는 그런 맥락이죠. 자, 그래서 아이를 encourage, 격려하세요 라는 이야기예요. 자, 새로운 이런 음식을 접하게 할 때는 아이와 함께 이 음식이 가지고 있는 어떤 색깔이라든지 아니면 shape, 모양, 그리고 aroma는 향이죠. 그리고 이런 texture, 질감 같은 그런 부분들도 함께 얘기해 보게끔 익숙해지게끔 하세요 라는 팁이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아이는 새로운 음식들을 접하게 되면요. 가려 먹지 않고 더 골고루 음식들을 먹을 수 있겠죠. 자, 두 번째 팁은 이거였습니다. Don't offer dessert as a reward. 자, 아이한테 아이가 먹기 싫어하는 음식이 있어요. 자, 그러면 대부분 부모들이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하죠. 너 이거 먹으면 엄마가 디저트 줄게. 아빠가 디저트를 줄게. 라고 이런 식으로 많이 유인을 하게 되는데 이 조언가에 따르면요. Withholding dessert sends the message. 이렇게 디저트를 먹지 못하게 하는 것은 오히려 아이에게 메시지를 줄 수 있답니다. 그래서 어떤 메시지냐면 디저트가 최고의 음식이고 그리고 이걸 뭐 할 뿐이다? 아이가 더 단 것을 먹고 싶어하는 그런 desire, 이런 열망들을 덜 강화시킬 뿐이다. 더 강화시킬 뿐이다 라는 내용이었어요. 왜 우리도 뭔가 하지 말라고 하면 더 하고 싶잖아요. 자, 그런 내용이기 때문에 뭔가 편식을 그걸 막는 어떤 방법으로서 대체제로서 디저트를 제시하면 안 된다라는 내용이었습니다. 자, 우리 이 내용을 가지고 이제 grammar 문제를 풀어볼게요. 오늘 준비한 문제는 두 문제입니다. 첫 번째는 서술형 문제이고요. 자, 먼저 1번 문제는 이거예요. 다음 A, B 문장에서 밑줄 친 부분을 어법상 바르게 고치고 틀린 이유를 서술하시오. 자, A번에 이 force라는 단어 확인을 하고요. 자, 그리고 B번에 있는 단어 try, add. 자, add라는 단어 확인을 했습니다. 자, 1번 문제의 출제 의도는요. 바로 이거예요. 자, 우리 앞에 force라는 이 단어는 강요하다 라는 동사로 쓰일 수 있다 라고 얘기를 했는데 자, 강요하세요 라고 명령문이 맞는지 한번 해석을 해볼게요. 자, 강요하세요. 아이들에게 먹도록 강요하세요. 뭐할 때요? When they don't want to. 아이들이먹기싫어할 때 아이들에게 강요하세요. 그리고 can have 하세요.

해내부는 가질 수 있다인데, 자, 우리 한 문장에 영어에서는 무조건 동사를 하나밖에 쓸 수 없죠. 자, 그런데 뒤에 보니까 조동사 플러스 동사라는 이미 동사의 개념이 나와 있기 때문에 force라는 동사를 또 쓰면 이 두 개가 충돌한다는 이야기야. 그래서 정답은요, force를 어떻게 바꿔줘야 되냐면 더 이상 동사의 형태가 아닌 준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런데 자리를 보니까 can have라는 앞에, can have라는 동사의 주어 자리이기 때문에 주어는 어떤 품사가? 그렇죠. 주어는 명사가 할 수 있기 때문에 forcing이라는 동명사로 바꿔줘야 돼요. 그래서 아이들로 하여금 먹도록 강요하는 것은 오히려 뭐 할 수 있다? 부정적인 영향을 가질 수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하시는 게 맞아요. 그래서 A번의 문제는 동사가 두 개이기 때문에 force가 틀렸다라는 내용이고요. 동명사로 바꿔야 합니다. 자, B번 볼게요. try, add라는 이 부분을 보면은 무언가 시도하세요라는 동사로 시작을 하고 있네요. 그리고 이 전체 문장에서는 누가 봐도 동사가 보이지 않아. 그래서 여기서 try는 확실한 동사로 쓰였구나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는데 뒤에 add라는 아이는요, 추가하다라는 마찬가지로 동사예요. 그러면 이런 식으로 두 개의 동사가 쓰일 수 없기 때문에 이 add를 준동사로 바꿔줘야 돼요. 자, 그런데 자리를 보니까 try는 무언가를 해보다 라는 을이라는 목적어를 취하는 아이기 때문에 역시 목적어는 명사가 할 수 있죠. 자, 그래서 이 부분도 동명사 adding으로 바꿔야 합니다. 그래서 둘 다 동명사로 바꿔야 했던 그런 문제였었고요. 자, 그리고 마지막 2번 문제는 주어진 문장을 어디에 넣을 것인가 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가장 큰 핵심은 try adding this green vegetable. 이 초록색의 채소. 자, 이 초록 색깔을 가지고 있는 채소는요, 실은 우리 앞에서 언급됐던 carrot, 당근, 감자, 시금치 중에서 시금치가 초록색이죠. 자, 그러니까 spinach가 언급이 되었던 그 문장 바로 뒤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정답은 우리 5번으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 오이스코의 정답 확인해 볼게요. 단수 명사와 복수 명사 모두 대의로 가리킬 수 있다. 정답은 X죠. 복수 명사만 대의로 가리킬 수 있고 단수 명사는 is로 가리킬 수 있습니다. 자, 오늘 배웠던 내용은 바로 이걸로 정리할 수가 있는데요. 동명사의 해석은 뭐뭐하는 것 혹은 뭐뭐하기이다. 정답이 O인지 X인지 게시판에 남겨주세요. 자, 오늘은 picky eater와 관련된 내용으로 다뤄보았어요. Thank you for listening so far. I'll see you guys right next time. Bye bye.

0: Don't worry, I'll buy you both.
1: Great. If I don't get anything, then I'll have to eat jajangmyeon on Black Day, right? Huh?
0: Wait, how do you know that?
1: It's a secret.
2: Okay, guys. 오늘의 cartoon 재밌었나요? 자, 다시 한번 보면서 복습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 오늘은 케빈의 방에 크리스틴과 케빈이 앉아 있군요. 자, 크리스틴이 뭔가 궁금해하는 것 같습니다. What are some days you celebrate in Korea? 한국에서 무슨 어떤 기념일이 있니? 라고 물어보고 있죠. 자, 그러자 케빈이 Well, we have Valentine's Day in Korea. 한국에는 발렌타인데이라고 있어 라고 하고 있네요. 그러자 크리스틴이 We have that in America too. 미국에도 있어. 그러자 케빈이 Hold on, 잠깐만. But it's different in Korea. 한국에서는 조금 다르다고 라고 하고 있죠. 자, 여기서 오늘의 핵심 표현 hold on이 나왔네요. hold on은 잠깐만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크리스틴이 What do you mean? 그게 무슨 뜻이야? On February 14th, the woman gives chocolates to the guy. 2월 14일에는 여성이 남성에게 초콜릿을 주는 날이야 라고 케빈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Then we have White Day on March 14th. 그리고 3월 14일은 White Day라고 The guy gives sweets to the women on this day. 남성이 여성에게 사탕을 주는 날이야 라고 해석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Valentine's Day는 네, 전 세계에 있는 날이죠. 2월 14일, 네, Valentine's Day라고 있고요. 한국에서만 있는 White Day라고 있죠. 3월 14일, 네, White Day는 한국에만 있습니다. 자, 여기서 크리스틴이 Oh, I've never heard of White Day. 나는 White Day 처음 들어봐. Oh, but what if I want both chocolates and sweets? 그렇다면 내가 사탕이랑 초콜릿이랑 다 받고 싶으면 어떻게 해야 돼? 라고 크리스틴이 물어보고 있죠. 그러자 케빈이 Okay, don't worry. 걱정 마. I'll buy you both. 내가 둘 다 사줄게. 역시 케빈 멋있어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Great, if I don't get anything, then I'll have to eat 짜장면 on Black Day, right? Boo-hoo! 좋아. 근데 내가 사탕이랑 초콜릿 둘 다 못 받으면 Black Day 날 짜장면을 먹겠다, 그치? 라고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나오는 Black Day, 마찬가지로 한국에서만 있는 Black Day는요. 사탕이랑 초콜릿 못 받은 분들만 짜장면을 먹는 날입니다. 4월 14일. 네, 꼭 외워주세요. 자, 그러자 케빈이 Wait, how do you know that? 그렇죠. 이거 어떻게 알아? 화이트데이도 몰랐던 크리스틴이 블랙데이를 안다고요? 그러자 크리스틴은 It's a secret. 비밀이지롱. 웃고 있습니다. 크리스틴 이미 다 알고 있었어. 네, 여러분 어때요? 만화 재밌게 잘 보셨죠? 자, 그러면 핵심 표현을 디테일하게 더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go, go! 네, 여러분 오늘의 핵심 문장을 조금 더 디테일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를 도와줄 친구 불러볼게요. Jamie, come on in! Okay, what is our first 핵심 문장?
3: Okay, hold on.
2: 그렇죠, hold on, 잠깐만이라는 뜻입니다. 엄청 많이 쓰는 표현이니까요, 꼭 외워두시기를 바라요. 자, 한번 따라해볼까요? Hold on. Hold on. 잘했어요. 자, hold on과 비슷한 문장이 있다면서요.

전기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 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영어를 구해드리겠습니다. 영단어 Mix and Match 지원쌤입니다. 자, 오늘도 Up Series 계속 이어집니다. 오늘은 P로 시작해서 Up으로 끝나는 단어들 볼 텐데요. 다이얼로그부터 들어볼게요. Pack up your stuff. It's almost time to check out. 짐 좀 싸라. 이제 거의 체크아웃 할 시간이야. Don't forget to pick up your dirty socks. 너의 그 지저분한 양말들도 챙기는 거 잊지 마라. Thanks. I almost missed a pair. 감사해요. 저 거의 한 짝을 잃어버릴 뻔했어요. 자, 이렇게 오늘의 단어들은 pick up과 pack up 이었습니다. 뭔가 느낌이 굉장히 비슷한 친구들이죠. 요 조기 I랑 A 정도의 차이만 나오고, 그죠? 근데 요 두 가지가 뜻이 좀 많이 다르기 때문에 오늘 두 가지 같이 배워보려고 합니다. 자, 일단 기본적으로 up의 의미가 똑같죠? 올라오는 겁니다. 위로 가는 요 방향성. 요게 바로 up이 갖고 있는 그림이라는 거. 기억하면서요. pick up부터 한번 볼게요. 자, 사실 픽업은 뭐 지금 선생님이 픽업 이렇게 자연스럽게 쓰는 것처럼 여러분들도 그럴 거예요. 누구 좀 픽업해와라, 뭐 나 픽업 갈게 이런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고요. 픽업이 실제로도 정말 우리 막 예능 프로그램 같은 데서도 자주 쓰는 단어이기 때문에 아마 뜻은 익숙할 겁니다. 픽업은요, 이렇게 폭 골라가지고 쭉 이렇게 올라오는 건데요. 뭔가 저기 여러 개가 있었는데 그걸 쏙 골라갖고 찾아오는 거예요. 태우러 가는 것도 그렇죠. 저기 저렇게 사람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서 저 한 사람을 가가지고 톡 뽑아가지고 이제 자기 차로 데리고 오는 거니까 그런 의미에서 이제 픽업의 의미가 이렇게 되는 거고요. 아까 전에는 이렇게 나왔죠. 너의 지저분한 양말들, 저기 있는 것들 중에 양말들 톡 쏙 이렇게 픽업하는 거, 찾아오는 거. 잊지 말라고요. 즉 여기선 챙겨라 라는 뜻이 되는 거겠죠. 사실 픽업은요, 사전을 찾아보면 한글 뜻이 진짜 다양하게 나와요. 왜냐하면 여기 있는 것들 중에 골라갖고 쏙 해서 내 쪽으로 가지고 오는 게 정말 한국에선 다양한 의미가 되잖아. 찾아오다, 챙기다, 태우러 가다, 뭐 그 외에도 뭐 고르다 뭐 이런 뜻도 될 수가 있고요. 자, 이런 예문도 있겠습니다. My friend is picking me up at the airport 인데요. 내 친구가 나의 공항에 태우러 가는 중이다. 태우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pick과 up 사이에 대명사를 넣어서 사용을 할 수도 있다는 거를 기억을 하고요. 요 두 번째 예문 같은 케이스가 이제 정말 차로 데리러 가서 픽업해오는 그 진짜 우리도 그냥 픽업이라고 쓰잖아. 그때 예문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요, 여러분 하나 바이러스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많이 감염되어 있는 바이러스인데요. 우리 그 되게 예전에 여자 아이돌, 남자 아이돌 뽑는 프로그램으로 유명한 게 하나 있었지요. 거기에 이제 유명한 노래 중에 Pick me, pick me, pick me up 이런 노래가 하나 있었어. 그래가지고 많은 친구들이 아, 픽미업이 날 뽑아달라는 거구나. 이제 그렇게 많이 알고 있어요. 근데 안타깝게도 원어민들이 봤을 때 픽미업이라는 게 그 노래, 그 예능의 상황에 그렇게 맞지 않는 표현입니다. 그냥 픽미라고만 하는 게 훨씬 자연스럽다고 해요. 그러니까 나를 굳이 이렇게 뽑아가지고 날 막 차에 태워다 주고 막 그럴 필요가 없잖아. 그 프로그램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픽미 혹은 Choose me, 날 골라달라. 혹은 vote for me, 날 위해 투표해달라. 이렇게 바꿔서 표현하는 게 맞다고 합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고 pick me, pick me, pick me up 생각해가지고 잘못 외우고 있는 것 같아서 하나 짚어드렸고요. 자, 그 다음 표현은 pack up입니다. pack up은 짐을 싸다 라는 뜻인데요. pack이 우리 이거 한 팩, 두 팩, 세 팩 하잖아요. 뭐 이렇게. 뭐랄까, 마스크 팩 같은 것도 보면 요렇게 얼굴 이렇게 덮는 거고 그런 것처럼 요렇게 둘러싸가지고 요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내는 걸 팩이라고 보통 하는데 그 하나의 덩어리를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들어. 이게 짐을 싸는 그림과 비슷하죠. 그래서 뜻이 이렇게 된 겁니다. 주로는 요렇게 씁니다. Pack up your stuff. 너의 짐을 싸라. 요렇게 쓰고요. 또는 이렇게도 쓸수 있겠죠. Pack up the sleeping bag in the morning. 아침에 침낭을 챙겨라. 라고 해석하시면 되고, sleeping bag이 침낭이에요. Pack up은 기본적으로 bag, stuff, 요런 친구들이랑 같이 다닌다는 걸 기억해 주세요. 가방, 뭐, 짐, 이런 단어와 pack up은 굉장히 친합니다. 자, 그렇게 오늘 두 가지 표현을 배운 겁니다. Pick up, 여기 이렇게 여러 개 있는데 쏙 골라가지고 내 쪽으로 데리고 오는 거. 찾아오다, 태우러 가다라는 뜻이 됐고요. Pack up은 요렇게, 요렇게, 이렇게 보자기 싸듯이 해가지고 들어 올리는 거. 짐을 싸다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럼 우리 믹스 앤 매치 퀴즈 풀어볼게요. 믹스 앤 매치 퀴즈 타임! 자, 오늘은 또 어떤 퀴즈가 네 개가 나올지 첫 번째 문제 볼게요. 내 아버지는 정말 힘이 세셔서 날 한쪽 발로 드실 수 있다. 뭘까요, 여러분? 자, 드는 겁니다. 나를 이렇게 톡 해가지고 드는 거니까, 그렇지. Pick me up. 이렇게 사용을 하면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제 볼게요. 내가 골프공을 주울 때 허리를 삐끗했다. 자, 포인트는 골프공을 여기서 골라가지고 쏙 올리는 거예요. 그렇죠. Picking up.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는데, 여기서는 뭐, while I pick up. 이렇게도 정답이고요. While picking up 이렇게 해도 정답입니다. 저 while을 접속사로 보느냐 아니면은 뭐 다른 게뭐 생략된 형태로 보느냐에 따라서 답은 달라질 수 있으나 중요한 건 pick up이라는 요 표현을 기억하는 게 굉장히 중요하겠네요. 그 다음 문제 볼게요. 우리는 새 집으로 이사 가기 위해 짐을 싸야 해요. 자, 여기 있는 거, 여기 있는 거 이렇게 착착 보자기처럼 이렇게 팩으로 싹 둘러싸는 느낌? 그렇죠. Pack up. 이렇게 사용하시면 되겠죠? 이건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We have to pack up to move into the new house. We have to pack up to move into the new house. 좋아요. 그럼 마지막 문제 볼까요? 내 여동생은 항상 짐을 쌀때 오래 걸린다. 이건 선생님 여동생 얘기입니다. 선생님 여동생이 굉장히 짐을 한 세월을 싸요. 짐을 싸는 거니까 when she packs up 이렇게 S 꼭 챙겨주세요. 앞에 주어가 she니까요. 이렇게 쓰면은 요 문장에 맞는 정답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선생님 목소리로 대화 듣고 수업 맞춰볼게요.
1: Pack up your stuff. It's almost time to check out. Don't forget to pick up your dirty socks. Thanks. I almost missed a pair.
0: 자, 이렇게 오늘도 P로 시작해서 of로 끝나는 단어들 한번 봤습니다. 두 개였죠? Pick up. 요렇게 있는 것 중에 쏙 골라갖고, 업. 그쵸. 태우러 가다 혹은 찾아오다라는 뜻 있었고요. 그 외에도 다양한 뜻으로 적용된다고 했고요. 그 다음은 pack up이었죠. 이렇게 딱 뭔가 이렇게 보자기로 싸가지고 이렇게 이 팩처럼 이렇게 샥 모아가지고 그쵸. 그게 바로 짐을 싸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요두 가지 기억하면서 다음엔 또 어떤 업 시리즈가 나올지 지켜보자고요. 안녕.

0: 친구들, 안녕! Hello, everyone! Welcome to EBSE 초등형 단어 801. I'm Sunny. 저는 Sunny예요. 오늘도 우리가 매일매일 일상 속에 쓸 수 있는 영어 단어를 저와 함께 재밌게 배워볼 거예요. Today, we will learn new words that you can use every day. 오늘은 특별히 저와 함께 일곱 단어를 같이 배워볼 거예요. 그럼 단어를 먼저 원어민 발음으로 들어볼까요? Let's get started!
1: Talk. T-A-L-K. Talk. Talk. Dialogue. D-I-A-L-O-G-U-E. Dialogue. Dialogue. Listen. L-I-S-T-E-N.

0: N. Listen. Listen.
1: 이제 오늘의 주제 같이 알아볼까요? 오늘은 conversation, 대화 2편이에요. 우리는 다양한 형태로 대화를 해요. 여러 스타일을 같이 한번 배워볼까요? 자, our first word is talk. 말하다 또는 이야기하다예요. 친구들, 말하다, 뭐 say, speak 여러 단어가 나왔죠? 그 중에 하나고요. 특히 상대방과 함께 이야기를 나눌 때 우리는 talk라고 해요. 그 다음은 dialogue, 대화란 뜻인데요. 친구들, 앞서 conversation도 대화였고요. 여기도 대화인데 특히 연극이나 영화에 쓰는 대화를 dialogue라고 해요. 그 다음은 listen, 듣다 또는 귀 기울이다 라는 뜻이에요. 친구들 기억나나요? hear도 듣다 라는 뜻이었어요. listen은 우리가 의도적으로 들을 때 listen이고요. hear는 그냥 자연스럽게 들을 때 hear이에요. 이거 차이점 아주 중요해요. 우리 친구들 그럼 이제 발음 강세 연습해 볼까요? 말하다, 이야기하다, talk. 자, L 발음은 안 나요? talk. Good job. 대화, dialogue. 자, 한 번만 다시 해보는데요. 끝에 U 발음은 안 나죠? dialogue. Excellent. 듣다, 귀 기울이다, listen. 여기도 역시 가운데 T 발음은 안 나네요. listen. That was perfect. 자, 이제 단어를 다시 한번 들어볼게요.
0: talk, talk. Dialogue, dialogue. Listen, listen.
1: 이제 예문을 같이 볼까요? Can you talk a little slowly? 조금 천천히 말해 주실래요? Wow, 친구들 우리가 traveling, 여행 가면 외국인이 blah blah blah 이렇게 말하면 너무 빠르잖아요.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거기서 써보는 거예요. Can you talk a little slowly? 자, 우리 친구들도 말해봐요. Can you talk a little slowly? Perfect. 아주 잘했어요. He memorized a dialogue for the play. 그는 연극을 위해 대사를 외웠다. 친구들, dialogue는 아까 배웠죠? 대화란 뜻이에요. 하지만 연극의 대사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자, play는 놀다란 뜻도 되지만 연극이란 뜻으로 쓸 수 있어요. 자, 친구들, 우리 같이 따라해봐요. He memorized a dialogue for the play. Good job. Next. Always listen to your teacher. 항상 너의 선생님 말을 들으세요. 그래야 좋은 학생이 되거든요. 자, always listen, 들으세요, 듣다 라는 뜻이에요. 누구누구의 말을 듣다, listen to 누구누구 이렇게 쓰면 좋아요. 자, 여러분, it's your turn. Always listen to your teacher. Very good. Now, let's learn some more new words.
0: Allowed. A L O U D. Allowed. Allowed. All right. A L L R I G H T. All right. All right. Gesture. G-E-S-T-U-R-E. Gesture. Gesture. Agree. A-G-R-E-E. Agree. Agree.
1: Okay, our next word is allowed. 소리 내어 또는 큰 소리로 라는 뜻이에요. 우리가 작게 얘기할 수 있지만 이렇게 크게 얘기할 수 있죠. Allowed. 그 다음은 all right. 괜찮은 또는 알았어 라는 뜻이에요. 우리 상태가 괜찮을 때 all right 써도 되고요. 우리가 질문에 대답할 때 okay, 알았어, all right 해도 돼요. 그 다음은 gesture, 몸짓이에요. 우리가 대화할 때 참 여러 gesture를 쓰죠. 조용히 해는 이렇게 쓰고요. 뭐 좋아요는 이렇게 쓰고요. gesture. 그 다음은 agree.

동의하다란 뜻인데요. 우리가 상대방의 말에 동의한다 또는 나는 너와 생각이 똑같다라고 할 때 이 말을 쓰죠. Agree. 여러분 잘했어요. 이제 발음과 강세 연습해 볼 시간이에요. 소리네요. 큰 소리로 aloud. 아우 소리를 다시 정확히 내볼까요? Aloud. Good job.

0: 자, 한번 다시 해보는데요. 앞에 G에 G 소리가 아니라 이번엔 G 소리가 나요. Gesture. Excellent. 동의하다. Agree. One more time. Agree. Wow, 너무 잘하는데요. Now let's listen to the words one more time.
1: Allowed. Allowed. All right. All right. Gesture. Gesture. Agree. Agree.
0: 이제 예문을 볼까요? He read the story aloud. 그는 이야기를 큰 소리로 읽었다. Aloud. 큰 소리 잊지 말고요. 같이 따라해봐요. He read the story aloud. Good job. She feels all right after taking the medicine. 그녀는 약을 먹고 나서 괜찮아졌다. 상태가 괜찮을 때는 all right 쓰면 돼요. I'm all right. 이렇게. 자, 여러분 같이 말해봐요. She feels all right after taking the medicine. 와우, 긴데요. 아주 잘했어요. 그다음 I use gestures when I talk. 나는 말할 때 몸짓을 쓴다. 여러분도 gesture 많이 쓰나요? Okay, now it's time to practice. I use gestures when I talk. Okay, very good. Our last sentence. I agree with your opinion. 나는 너의 의견에 동의해. 우리가 많이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memorize 하세요. 자, 한번 해보실게요. I agree with your opinion. Good job, everyone. Now let's review.
1: Talk. Talk. Dialogue. Dialogue. Listen. Listen. Aloud. Allowed. All right. All right. Gesture. Gesture. Agree. Agree.
0: 친구들, I hope you had fun today. 우리 또 다음 시간에 재밌는 주제로 만나요. Have a great day, everyone. Goodbye.

쌓이는 이해, 터지는 실력. 안녕하세요. 포텐 영문법의 저는 김재희입니다. 오늘은 이형식 문장에 대해서 배워볼게요. 자, 여기 퀴즈가 있는데요. 다음 문장에서 보어를 찾아 쓰세요라고 합니다. 오늘 보어의 개념 확실하게 이해한 후에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이형식 문장은 주어, 동사, 보어로 이루어진 문장이에요. 일형식은 주어와 동사만으로 의미가 완성되는 문장. 이 형식은 여기에다가 보어라는 친구가 더해졌네요. 그럼 보어란 무엇일까요? 보어는 보충하는 말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주어 또는 목적어의 성질 또는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인데요. 이 형식 문장에서의 보어는 주어를 보충 설명합니다. 목적어가 아니라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고 해서 주격 보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형식은 주어 동사 그리고 주격 보어로 이루어져 있어요. 예문을 한번 볼게요. She is a student. She is 만으로는 문장 의미가 완성이 안 돼요. 그녀는 무엇이다. 무엇에 해당하는 말이 나와야 되죠. A student가 바로 보어입니다. 이때 a student는 주어인 she, 그녀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주격 보어예요. 그녀는 학생이다. He became tired.

그는 피곤해졌다. became이 동사, 그 뒤에 tired는 주어인 he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으니 주격 보어입니다. 그는 피곤해졌다. The food smells good. 그 냄새, 그 음식은 smells, 어떠한 냄새가 난다라는 뜻인데요. 어떠한 냄새? 좋은 냄새죠, 그죠? Good. Good은 주어인 the food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그래서 주격 보어입니다. 그 음식은 냄새가 좋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럼 다음 문장에서 주어 동사 보어를 찾아 써볼까요? 1번. She is kind. 그녀는 착하다. 주어는 she. 동사는 비동사 is가 나와 있죠? 그리고 보어는요, 주어인 she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kind가 주격 보어입니다. 그녀는 착하다. She is kind. 2번, he became a doctor. 그는 의사가 되었다. 주어는 he, 그는, 그리고 동사는요, became, 되었다입니다. A doctor은 주어 자리에 있는 he를 보충 설명하는 말, 그래서 보어는 a doctor입니다. 3번, the flower smells sweet. 주어는 the flower, 그 꽃은이고요. 동사는 smells, 어떠한 냄새가 나다라는 뜻이죠. 그 뒤에 보어는 sweet, 달콤한입니다. 지금 주어 자리에 있는 the flower을 보충 설명해 주는 게 바로 sweet, 달콤한이니까요. 그 꽃은 냄새가 달콤하다라는 뜻이에요. 자, 보어 자리에는 명사 혹은 형용사가 옵니다. 왜 그런가 이해를 해보면요. 지금 이 형식 문장의 보어는 누구를 보충 설명해 준다고 했죠? 바로 주어를 보충 설명해줘요. 그래서 주어가 누구인지 이야기할 때는 보어 자리에 명사가 쓰이고요. 주어가 어떤 상태인지 이야기할 때는 보어 자리에 형용사가 쓰입니다. 우리 먼저 명사 보어부터 살펴볼게요. 명사 보어는 주로 사람의 직업, 신분, 이름, 정체 등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주어는 보어의 관계가 성립해요. 명사 보어가 필요한 대표적인 동사 살펴볼게요. be, 뭐뭐이다. become, 뭐뭇이 되다. remain, 뭐뭐로 남아있다. 이러한 동사들 뒤에는 명사 보어가 쓰입니다. 예문 한번 볼까요? He is a lawyer. 그는 변호사이다. 주어인 그가 곧 보어에 있는 변호사죠. 그는 변호사의 관계가 성립하죠. A lawyer가 보어예요. 명사 보어. My dream is a singer. 내 꿈은 가수이다. 여기서는 my dream이 주어, 동사는 is, 그리고 보어가 a singer, 가수죠. 내 꿈이 곧 가수인 거니까 주어와 보어가 같네요. A singer, 가수가 바로 명사 보어. 그리고 she became queen in 1952. 그녀는 1952년에 여왕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그녀는 she가 주어, 동사는 became, 뭐뭇이 되었다. 그리고 queen, 여왕이 바로 보어입니다. 왜요? 주어 자리에 있는 she의 신분을 나타내주고 있죠. she가 바로 여왕이기 때문에 queen이 보어예요. 명사 보어. 그 뒤에 in 1952 같은 경우에는 수식어, 이 형식 문장에도 역시 수식어가 들어갈 수 있네요. 자, 그러면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하여 올바른 문장을 완성하세요. 1번 풀어보겠습니다. is, 비동사가 보이고요. this, my, dog 이 단어를 배열해 보라고 합니다. 가장 먼저 this를 주어 자리에 적어주고 그 다음 동사 is를 써주면 this is로 문장이 시작하겠죠. 그리고 주어 자리에 있는 this 이것이 곧 무엇이냐? 내 강아지이다 이렇게 써줄 수 있겠습니다. This is my dog. This가 주어, 동사는 is, 그리고 my dog은 보어예요. 주어인 this가 무엇인지 설명해주는 명사 보어입니다. 2번. A student, I am. 자, 이번에는 비동사가 am이니까 주어 당연히 I가 돼야 되겠죠. I am a student. 나는 학생이다. 내가 어떤 사람인지 나를 보충 설명해주는,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명사 보어, a student가 나왔어요. 3번, a nurse. 간호사죠. 그리고 she, 비동사 is가 쓰였습니다. She is a nurse. 그녀는 간호사이다. 그녀의 직업을 나타내주고 있죠? 주어는 곧 보어다. 명사 보어, a nurse를 써줬네요.
자, 이외에도 형용사도 보어 자리에 올수 있다고 했어요. 형용사는 주어의 상

상태를 설명해줘요. 상태나 성질을 보충 설명해줍니다. 보어를 뭐 하게 라고 해석하는 게 자연스럽더라도 부사를 쓰지 않는다는 점 주의해주셔야 돼요. 왜냐? 부사는 보어 자리에 올수 없기 때문입니다. 형용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 어떤 것들이 있는지부터 살펴볼게요. 먼저 존재 상태 동사입니다. 비동사도 나왔고요. stay, remain, 뭐뭐한 상태로 남아있다라는 뜻이죠. 변화, 결과의 동사입니다. become, get, 뭐뭐해지다. turn, go, 뭐뭐하게 변하다. grow, 자라다입니다. 감각 동사, 우리의 오감과 관련되어 있는 동사들이에요. look, 뭐처럼 보이다. sound, 뭐한 것처럼 들리다. feel, 뭐하게 느껴지다. smell, 뭐한 냄새가 나다. taste, 어떠한 맛이 나다입니다. 생각, 인식 동사, seem, appear, 뭐한 것처럼 보이다. 역시 형용사 보어가 필요한 동사들이에요. 예를 들어, my cat is cute. 이 문장 볼까요? 내 고양이는 귀엽다. 주어인 my cat이 어떠한 상태인지 cute 형용사가 보충 설명해주고 있어요. cute이 형용사 보어입니다. We got nervous. 우리는 불안해졌다. 우리가 어떠한 상태가 되었는지 형용사 보어 nervous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고 있죠. This soup tastes good. 이 수프는 좋은 맛이 난다래요. 이 수프가 어떠한 맛이 나는지 주어를 보충 설명해주는 good 형용사 보어입니다. 자, 그럼 주어진 단어들을 배열해서 올바른 문장 만들어 보겠습니다. 1번, he가 주어. 그 다음에 동사는 looks. 뭐한 것처럼 보이다. 감각 동사가 쓰였어요. 감각 동사 뒤에는 형용사 보어를 써주시면 돼요. He looks sleepy. 그는 졸려 보인다. 2번, am이 비동사 자리 쓰였으니까 주어 I 써줘야겠죠? I am hungry. 나의 상태를 보충 설명해주는 말, 형용사 보어 hungry가 쓰였습니다. 나는 배고픈 상태다. 3번, this juice. 그 다음에 동사는 taste 써주고 형용사 보어 good 써주면 이 형식 문장 완성이죠. 이 주스는 좋은 맛이 난다라는 뜻입니다. 이 주스가 어떠한 상태인지 보충 설명해주는 말, 형용사 보어 good이 쓰였어요. 자, 그럼 이 문장의 보어는 무엇일까요? 그 쿠키들은 맛있는 냄새가 난다랍니다. smell, 감각 동사가 쓰였네요. 주어인 the cookies, 쿠키즈의 상태를 말해주는 delicious가 바로 형용사 보어입니다. delicious를 보어라고 찾아주시면 완성이에요.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여러분. 다음 시간에는 삼형식 문장 배워볼게요. 안녕!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EBS 포텐 영단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우리 오늘은 49강이고요. 오늘도 여가생활 영단어 공부해 볼 거예요. 오늘 배울 영단어 학습 목표를 통해 알아볼까요? 네, 오늘의 학습 목표입니다. 놀이공원, 박물관, 기차역 같은 곳에 자주 가나요? 이런 장소에서는 재미있는 활동도 하고 새로운 것도 배울 수 있어요. 오늘은 주말이나 방학에 가보면 좋을 만한 장소들을 나타내는 단어를 알아봐요. 네, 여러분, 우리 이런 장소를 뭐라고 말하는지 우리말 뜻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기 보시면 이렇게 대관람차도 있고 재미있는 롤러코스터도 있고요. 또 오른쪽엔 회전목마도 있습니다. 우리 이런 공간을 뭐라고 하죠? 놀이공원이라고 합니다.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는지 오늘 공부해 볼 거고요. 또 오른쪽으로 가면 박물관 그리고 기차역도 나와 있습니다. 자, 각각의 영단어 바로 확인해 볼게요. 자, 첫 번째, amusement park. amusement park. 자, 여기 단어에서요. amusement에 한번 밑줄 쳐 볼게요. amusement라고 하면 재미나 오락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가면 굉장히 재미있고 즐겁잖아요. 그래서 amusement park 하면 놀이공원이 되는 겁니다. amusement park, 조금 긴 단어지만 이렇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잘 생각해 보시고 오른쪽에 같이 한번 써볼게요. amusement park, A-M-U-S-E-M-E-N-T. 그리고 park, P-A-R-K 순서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읽을 때는요, 강세를 amusement park 이렇게 두시면 됩니다. 읽어볼까요? amusement park. 한 번 더, amusement park. 네, 놀이공원입니다. 자, 우리 예문을 같이 한번 살펴보면서 빈칸에 알맞은 말을, 의미를 넣어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on my birthday 라고 했습니다. Let's go to the amusement park. 어디에 가자는 걸까요? 놀이공원에 가자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근데 언제 가자? On my birthday, 내 생일에 가자. 자, 두 번째 예문 보겠습니다. There is a roller coaster in this amusement park 라고 했습니다. 이 amusement park에는 롤러코스터가 있다고 합니다. 여기서 amusement park, 놀이공원이라고 넣어주시면 되겠죠? 자, 첫 번째 표현 amusement park 기억해 두시고요. 우리 바로 다음 표현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station이라는 단어가 나와 있습니다. station 하면요, 역이나 정거장을 의미해요. 우리 기차역 혹은 지하철역 떠올려 주시면 되고요. 읽을 때는 station 이렇게 강세를 넣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두 번 읽어 볼게요. station. 한 번 더, station. 네, 역이나 정거장이고요. 우리 오른쪽에 이 단어 바로 외워서 같이 한번 써 보도록 할게요. station, s T, A, T, I, O, N. 읽어볼 땐 station 이라고 해주시면 되겠죠. 자, 예문 보겠습니다. I waited for the train at the station 이라고 했어요. 나는 기차를 기다렸대요. 근데 어디서 기다렸을까요? At the station 이니까 역에서 기다렸겠죠. 자, 이어서 두 번째 예문인데요. 우리 How can I get to? 라는 표현 공부했습니다. How can I get to? 하면 어디까지 어떻게 가나요? 라는 의미로 길을 물어볼 때 쓸 수 있거든요. 그래서 어디까지 가는 방법을 알려주실 수 있나요? 라는 표현입니다. 여기서는 How can I get to the station? 이라고 했으니까 어디까지 가는 방법, 역까지 가는 방법이 되겠네요. 자, 스테이션과 같이 알아두면 좋은 표현이 있어요. 바로 bus stop. bus stop인데요. 우리 stop은 멈추는 거잖아요. 버스가 멈추는 곳, 버스 정류장입니다. 스테이션과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그림 볼게요.
자, 왼쪽에 이렇게 생긴 것이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스테이션인 거고요. 자, 오른쪽에 이렇게 보이는 길에 있는 이 정거장 혹은 정류장이 바로 버스탑이 되는 겁니다. 스테이션, 그리고 버스탑.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뮤지엄인데요. 뮤지엄 하게 되면 박물관입니다. 자, 박물관 읽어볼까요? 뮤지엄. 오른쪽에 써보겠습니다. 뮤지엄. MUSEUM. 뮤지엄. 박물관이고요. 우리 예문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You can't take pictures in the museum 이라고 했어요. 여러분, take pictures 하면 사진을 찍다라는 표현이에요. 당신은요, 사진을 찍을 수 없습니다. 근데 어디에서 찍을 수가 없을까요? In the museum이니까 박물관에서는 사진을 찍을 수가 없습니다가 되겠네요. 자, 하나 더 볼게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한번 더. Would you like to go to the science museum with me? 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 would you like to 하면 뭐뭐 할래? 라는 의미인데요. 자, 어디에 같이 갈래? 라고 하고 있어요. 여기서 science museum은 과학

박물관이 되겠죠? Science Museum 하면 과학 박물관으로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우리 Museum, 박물관이라는 표현까지 기억을 하면서 여러분이 같이 알아두면 좋은, 놀러 가기 좋은 장소 영단어 살펴보고 마무리할 건데요. 자, 첫 번째로 우리 동물원 알아두셔야겠죠? Zoo라고 읽습니다. Zoo 하면 동물원이고요. 또 그냥 공원이라고 할 때는 park라고 합니다. 그리고 수족관, aquarium 하면 아쿠아리움 혹은 수족관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영화관, 우리 영화관 간다라고 할때 movie theater 이라는 단어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하나만 더, 우리 수영장 알아둘게요. 수영장은 swimming pool. 한번 더, swimming pool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에 있는 단어들, 그리고 표현들까지 같이 기억을 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배운 단어들 한번 복습해 볼 건데요. 가장 먼저, 놀이공원 나와 있습니다. 우리 놀이공원 영어로 뭐라고 하죠? Amusement park라고 하죠? Amusement park 꼭 기억해 두시고요. 또 오른쪽에 보면, 박물관, 그리고 역이 나와 있습니다. 우리 박물관은 영어로 뭐라고 해요? M으로 시작합니다. Museum이라고 하고요. 또 오른쪽에 기차역이나 지하철역 할때이 역은 station이라고 말합니다. station까지 같이 기억해 둘게요. 네, 오늘은 장소 영단어들 공부했습니다. 우리 다음 시간에는 더욱더 재미있고 유익한 내용으로 만나요. 여러분, 안녕!

0: Gyeongbokgung Palace.
1: Hello, ladies and gentlemen. 여러분,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우리 친구들. 오늘 제니쌤이 왜 이렇게 격식을 차릴까요? 아, 이거 어렵네요, 여러분. 오늘은 우리나라의 인기 있는 palace, 궁이죠? 바로 경복궁에 대해서 소개를 해드릴 거예요. 와, 이 경복궁과 관련된 history, 역사, 그리고 이를 소개하기 위한 영어 표현들, English까지 살펴볼 겁니다. Are you excited? 그럼 story time으로 바로 가볼게요. Let's go! Oh, wow! It is so beautiful! 너무 아름다워요!
2: 네, 이곳은 조선시대의 palace, 궁전인 바로 경복궁입니다. 큰 복, fortune을 누리며 번성하라, flourish 이런 좋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궁이죠. 이외에도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어요.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광화문도 있고요. 여기서 한복을 입어도 돼요. You can wear 한복 here.
1: 어, 한복? Wow, I like it. Story time 재밌게 보셨어요, 친구들? 이 경복궁은요, 조선 왕조의 주요한 궁이죠. 조선 왕조는 Joseon Dynasty, 주요한 궁은 Main Palace입니다. 우선 궁에는 두 가지가 있는 것을 알 필요가 있어요. There are 법궁 and 이궁. 법궁에는요, 왕들이 일을 했고요. 이궁은 불이 났거나 전쟁이 났을 때를 대비한 그런 궁이었어요. 그럼 이 경복궁은요, 1592년 임진왜란이 터질 때까지 법궁으로 쓰였어요. 왕들이 worked, 일을 한 곳이죠. 임진왜란을 거치면서 불에 타버려서요. 그 후로는 창덕궁과 창경궁이 법궁의 역할을 했다고 합니다. 그럼 우리의 경복궁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조선 말기 고종 때 다시 복원이 되었다가 일제강점기 때 또 많이 훼손이 되었어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보는 경복궁은 굉장히 최근에야 복원이 된 아주 소중한 우리의 궁이랍니다. 와, 앞으로 우리가 잘 지켜내야겠죠? 그럼 경복궁을 소개하기 위한 영어 표현들 하나하나 짚어볼게요. 경복궁은 궁전이에요, 그죠? 궁전은 영어로 palace. 악센트가 앞에 있어요. palace, palace. 주요한 궁전이에요 할 때 주요한은 main, main, main palace, 주요한 궁전이야 라고 할 수 있겠죠? 그리고 경복궁은 임진왜란 전까지는 왕들이 일을 한 법궁이라고 제가 소개드렸는데요. 왕은 king, king, king, 그렇죠. 왕들을 일을 한 곳이에요. 왕들이 일을 하다. work, work, work. work가 아니고요. work. 끝에 살짝 끄 발음이 나는 거. work, work. 좋아요. 마지막으로 경복궁에는 다양한 즐길거리가 있다고 했는데요. 선생님은 광화문을 소개해보고 싶어요. 광화문 gate. gate는 문이에요. gate, gate. 물론 door라는 단어도 있지만 gate는 좀 더 웅장하고 커다란 문 아시죠? gate. 마지막으로 즐기다 한번 볼까요? enjoy, enjoy. good job. 자, 그럼 듣고 따라하면서 이 표현들을 확실하게 익혀볼게요. Let's go.
0: Let's listen and repeat. Palace, palace. Main, main. King, king. Work, work. Gate. Gate. Enjoy. Enjoy.
1: 표현은 바로 enjoy 즐기다예요. 경복궁에는 즐길 거리가 많아요. There are 거기에는 many things 많은 것들이 있어요. To enjoy 즐길 거리가 많아요.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그리고요 식사를 하기 전에 손님을 대접했을 때 많이 맛있게 드세요라는 표현을 enjoy를 쓸 수 있어요. Enjoy the food. Food, 음식을 즐기세요. 많이 드세요. 라는 표현이 됩니다. Enjoy the food. Enjoy the food. 마지막으로, 즐겨요. 좋은 시간을 가지세요. Enjoy. Enjoy. 까지 살펴볼 수 있겠습니다. Good job. 자, 그럼 바로 퀴즈로 가보도록 할게요, 친구들. Let's go.
0: Quiz time. What's this?
1: 움직이는 부분이 뭔지 맞춰볼게요. 경복궁과 같은 궁궐은 뭐죠? Yes!
0: Palace. Palace.
1: 오, 법궁에서 이분들이 일을 했죠? 바로 멋진 왕입니다.

0: King. King. Listen carefully and find the correct picture.
1: 들려주는 단어를 듣고 맞는 그림을 찾아볼게요.
0: Gate. Gate.
1: 바로 광화문에 쓰이는 gate. 좋아요.
0: Enjoy. Enjoy.
1: Yes. 바로 즐기다. Enjoy. Good job. 잘하셨어요. 와, 우리 친구들 good job. 우후. 자, 이제는 지금까지 배운 표현들을 다 조합을 해서 멋진 소개글을 한번 써봤는데요. 큰 소리로 한번 따라해볼게요.
0: About Gyeongbokgung Palace. Gyeongbokgung Palace is the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Kings worked here.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Especially, Gwanghwamun Gate is fantastic. Gyeongbokgung Palace is the main palace of the Joseon Dynasty. Kings worked here. There are many things to enjoy. Especially, Gwanghwamun Gate is fantastic.
1: Wow! You made it to the end! 여러분, 끝까지 오셨어요. 우후! 오늘도 경복궁, 와, 우리의 이 멋진 궁궐, 역사, 영어 표현들까지 아주 확실하게 살펴봤는데요. 여러분, 즐거우셨나요? Did you have fun? 다음 시간에도 제니쌤이 재밌는 이야기와 함께 여러분들 찾아올게요. See you soon! Bye, guys!

0: 뭔가 원하는 게 분명한 동생. 볼로는 꺼내지도 않고 자꾸만 이리저리 말을 빙빙 돌리네요. 아, 무슨 말이 하고 싶은 거야? 빙빙 돌려 말하지 마. 빙빙 돌려 말하지 마는 영어로 어떻게 말할까요? Don't spin around talking. 카툰으로 정답 확인해 볼게요.
1: Kevin, isn't it nice to run outside? It's better than doing nothing at home, right?
2: Yeah, it feels great.
1: Your birthday is coming soon. What do you want for your birthday?
2: Oh, I don't need a gift. You are my gift.
1: Stop joking around and tell me the truth. I want to get something that you really need.
2: It's really okay, Christine. Hey, could we take a little break?
1: We only ran for a little bit. Is something wrong?
2: My feet hurt. Let me check my feet.
1: Oh?
2: The bottom of my shoes are worn out. They're not supporting my feet.
1: Oh, are the shoes old?
2: Oh, the shoelaces are worn out, too.
1: Oh, Kevin.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Just tell me you need a new pair of sneakers.
2: I'm really okay, but if you really want to buy them...
0: Hello, everyone. 카툰으로 배우는 생생한 영어, Cartoon English 2.0의 니콜입니다.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케빈의 생일이 다가옵니다. 그래서 크리스틴이 케빈에게 갖고 싶은 게 없냐고 물어보는데요. 케빈이 분명히 원하는 게 있는데 자꾸만 말을 하지 않고 말을 빙빙 돌리고 있네요. 케빈이 원하는 생일 선물은 무엇일까요? 오늘도 재미난 카툰 속에 생생한 영화 꽉 담았습니다. 한 문장씩 함께해요. 핫둘, 아, 생일 선물 뭐 원하는지 물어봐야 되겠죠? 그런데 케빈은 선물 필요 없대요. 크리스틴 같이 좋은 친구만 있으면 선물이라고, 그죠? 하지만 크리스틴 입장에서는 케빈이 꼭 원하는 걸 주고 싶잖아요. 자, 선물이 한사코 필요 없다는 케빈이 갑자기 Could we take a little break? 라고 물어봅니다. 우리 좀 쉬어도 될까? 왜요? 뭔가 잘못됐나요? Is something wrong? 뭐 문제라도 있어? 자, 이렇게요. 뭐 문제라도 있어? 괜찮아? 하고 물어보는 말이 이렇게 여러 가지 있습니다. 제가 모아봤는데요. Is something wrong? Wrong은 잘못된이잖아요. 왜 뭔가 잘못됐어? 또는 something 대신에 anything 쓸 수도 있고요. Is there anything wrong? 또는 is everything okay? 모든 게 괜찮니? 이렇게 물어볼 수도 있습니다. 여러 개 발음해 보고요. 내 입에 딱 맞는 표현 찾아보세요. 뭔가 잘못됐나 하고 봤더니 My feet hurt. 아, 발이 아프다고요. Let me check my feet. Let me check my feet. 나 발 좀 잠깐 살펴볼게. 이렇게 나 뭐뭐 좀 할게 하는 표현 우리 I'll 많이 사용하잖아요. 그것만큼이나 많이 사용하는 게 바로 Let me 그리고 동작입니다. Let me, 내가 뭐뭐 할게. 이 표현은 그냥 할게보다 상대방에게 내가 뭐뭐 할 수 있도록 해줘 라고 약간 동의를 구하는 느낌이 숨어있는 그런 표현이에요. 예를 들면 Let me help you. I'll help you는 그냥 내가 도와줄게 잖아요. Let me help you 하면 내가 너 좀 도와줘도 될까? 라는 느낌으로 내가 도와줄게 라는 말을 하는 겁니다. 또는 이런 표현도 있죠. Let me tell him. 내가 그에게 이야기할게. 자, 이 말의 숨은 뜻은 너도 그렇게 동의했으면 좋겠다 라는 뜻입니다. Let me tell him. 내가 그 사람한테 얘기할게. 지금 케빈은 발을 체크해 본다고 했죠. 근데 봤더니 갑자기 신발 바닥이 닳았대요. 그래서 발을 잘 받쳐주지 못한대요. 신발이 낡았나? 그리고는 또 신발끈이 낡았다고 해요. 아, 갑자기 달리기 잘 하다가 멈춰서서는 발이 아프네, 신발 바닥이 닳았네, 신발끈이 낡았나 하는 건 뭐예요? 케빈이 원하는 게 있다는 뜻이잖아요. 그런데 얘기하지 않고 아 케빈 빙빙 돌려 말하지 마. 결국 크리스틴 입에서 이 말이 나오게 했습니다. 빙빙 돌려 말하지 마 오늘의 한 문장이잖아요. 어떻게 말한다고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Stop beating around the bush입니다. 이 표현은요. Stop 그만해. Beating, beat 이렇게 계속 두드리는 것, 때리는 거거든요. 탁탁탁탁탁 두드리는 것 그만해. Around는 무엇무엇의 주변, 그리고 the bush, 그 숲을입니다. 말 그대로 뭔가를 잡거나 숲을 헤치고 봐야 되는데 괜히 그 주변만 톡톡톡톡 두드리면서 기다리는 거죠. 그래서 빙빙 돌려 말하지 마라. 이렇게 핵심을 말해라 라고 할 때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라는 재미난 표현 쓸 수 있습니다. 같이 말해 볼게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노란 부분 강조해서 다시 한 번이요.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맞습니다. 핵심을 말해, 요점을 말하라고. Just tell me you need a new pair of sneakers. 그냥 새 운동화 필요하다고 말해. 그냥 이라는 뜻이죠. 자, 이렇게 우리 운동화 같은 것들은 한 켤레 단위로 판매를 하고 또 우리가 사용을 하잖아요. 이렇게 한 쌍 또는 한 켤레를 말하는 게 pair입니다. pair. pair은 짝꿍이라는 뜻이거든요. 그래서 우리 신발이 한 켤레라고 해서 a shoe라고 하지 않고 a pair of shoes입니다. shoes가 a pair, 짝꿍을 이루고 있다. 장갑 한 쌍도 a pair of gloves. 그리고 뭔가가 붙어서 하나가 되는 것도 a pair of glasses.

glasses, 안경, a pair of scissors, 가위, a pair of pants. 이렇게 바지 표현할 수가 있네요. 이렇게 뱅뱅 돌리지 말고 그냥 신발 필요하라고 말해. 이렇게 얘기를 했더니 아니 꼭 네가 사준다면 끝까지 발뺌하는 케빈입니다. 이번 생일에는 운동화 사줘야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카툰 살펴봤고요. 이제는 오늘의 한 문장 다시 한번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볼게요. 오늘의 한 문장 빙빙 돌려 말하지 마. Stop beating around the bush. 비슷한 표현이 있는데요.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입니다. issue가 문제점이고 around 그 주변을 말한다 이런 뜻이죠. 그가 그만해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상황 속에서 말해볼게요. 발표에 대해서 피드백 듣는 시간. 나는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는데 다들 왜 이렇게 말하기를 꺼려하죠? 빙빙 돌리지 말고 분명히 말해. 어떻게?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Stop talking around the issue. 그런가 하면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그 얘기 해도 돼?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The elephant in the room, 방에 있는 코끼리가 다들 알고 있지만 말하기 꺼려하는 그 문제거든요.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우리 상황 속에서 사용해 볼게요. 친구들이 다퉜는데 모른 채 하고 있었거든요. 그새 화해했나 봐요. 이제 싸운 얘기 꺼내도 되나? 그 얘기 해도 돼? 어떡해요?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Can we talk about the elephant in the room? Great! 이번 시간에는 빙빙 돌려 말하다 그리고 뭔가 꺼려하는 문제를 뜻하는 말 이런 다양한 재밌는 표현 배워봤습니다. 배운 표현들은 꼭 사용해 보시고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도 재미난 같은 생생한 영어로 만나요. See you next time!

지진. 놀라고 당황스러우시죠? 지진이 발생하면 당황하지 말고 이렇게 따라하세요. 지진으로 크게 흔들리는 동안은 탁자나 책상 아래로 들어가 몸을 보호하고 탁자 다리를 꼭 잡아주세요. 흔들림이 멈추면 전기와 가스를 차단해 화재를 예방하고 문이나 창문을 열어 건물 밖으로 나갈 수 있는 출구를 확보하세요. 고장이 우려가 있는 엘리베이터 대신 비상계단을 이용하고 엘리베이터에 탑승해 있다면 모든 층의 버튼을 눌러 가장 먼저 열리는 층에 내려 대피하세요. 운전 중일 경우 비상등을 켠 후 도로 오른쪽에 차를 세우고 열쇠를 꽂은 상태에서 문을 잠그지 않은 채로 대피하세요. 건물 밖으로 나오면 떨어지는 유리, 간판 등에 주의하고 가방이나 손으로 머리를 보호하며 최대한 건물과 떨어져 이동하세요. 낙하물이 없는 운동장이나 공원 등 넓은 공간으로 신속히 대피하고 침착히 질서를 지키며 라디오나 공공기관의 안내방송에 따라주세요. 지진 발생 시 지켜야 할 행동요령. 당황 대신 당장의 실천으로 안전을 지켜주세요.

wonder, what if, let's try!

0: 하이 친구들, 생각이 톡, 말문이 톡, 톡톡 AI 니콜이에요. 오늘도 만나서 반가워요. 이번 시간에도 니콜 선생님과 AI 펜터과 함께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을 쑥 올려볼게요. 그럼 오늘의 톡톡부터 확인해봐요.
1: Let's try food from different countries.
2: I'll try this one first.
1: How do you like it?
2: It's sweet and sour.
1: Try this one.
2: It's salty and spicy.
1: Here, have some water.
0: 대화 잘 들었나요, 친구들? 대화 속에 숨어 있는 이런 단어들, different, countries, try, first, have 이런 단어들부터 선생님과 함께 짚어봐요. 첫 번째는 different예요. different는 다른이에요. 뭐 A가 있고 B가 있을 때 서로 다른 점이 있겠죠? 이렇게 같지 않은 다른 점을 얘기할 때 different 얘기할 수 있고요. different 발음할 때는 제일 앞에 있는 D에 강조 줘서 different 이렇게 발음해 주세요. country, country예요. country는 우리나라, 미국, 영국, 일본 이렇게 나라를 뜻하는 말이에요. 근데 나라가 하나일 때는 a country겠지만 나라가 둘 이상 여럿일 때는 y로 끝나는 단어를 i로 고치고 es를 붙여서 countries, countries 이렇게 여러 나라를 표현할 수 있어요. countries라고 쓰인 것은 우리 대화에서 있다. 다시 한번 확인해 봐요. 다음은 try. try는 몇 번 봤죠, 친구들? try가 뜻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는데 한번 해보다, 또 시도하다, 그러니까 뭘 먹어보거나 입어보거나 신발 사러 가서 신발 신어보거나 이런 게 다 try가 될 수 있는 거예요. first, first. first는 첫 번째로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먼저, 우선 이렇게 말을 할 때도 first 쓸 수 있어요. have, have. have도 우리 많은 친구들이 알고 있을 텐데요. have를 가지고 있다 라고만 알고 있다면 오늘 먹다, 마시다, 음식 같은 거를 먹는 것, 또 음료를 마시는 것도 have로 표현할 수 있다는 거 정말 많이 사용하니까 꼭 알아두세요. 자, 그럼 대화 볼게요. 여자가 먼저 Let's try food from different countries 라고 했네요. Let's는 뭐뭐 하자죠. Let's try, 시도해보자. 그런데 음식을 시도하는

0: 거니까 먹어보자가 되겠죠. 음식인데 어떤 음식? From은 어디로부터 온 이런 뜻이에요. Different countries. 서로 다른 나라에서 온 음식을 한번 먹어보자 이런 뜻이겠죠. Food fair 이런 데 갔나 봐요. 음식 박람회 이런 거. I'll try this one first. 나는 이거 먼저 먹어볼게.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랬더니 How do you like it? 이 표현 친구들 잘 알아두세요. 누가 뭘 먹었어요? 옷을 입어봤어요? 그럴 때 어때? 마음에 들어? 우리 물어보잖아요. 그때 쓰는 말이 How do you like it? 이에요. 어때? 좋아? 마음에 들어? 그랬더니 It's sweet and sour. 달콤하고 새콤해. 우리말로 새콤달콤해. 뭐 맛있는 거 먹었나 봐요. Try this one. 이것도 한번 먹어봐. It's salty and spicy. 이거는 짜고 맵대요. 김치 같은 걸 먹었나? It's salty and spicy. 그랬더니 here. 자, 여기 have some water. 무슨 뜻? 그렇지. 물을 좀 가져 아니고 마셔가 되겠죠. 좋아요. 그럼 우리 배운 단어랑 문장 속 대화들 우리 앱으로 같이 함께 체크해 볼게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켜고 준비해 주세요. 친구들도 앱 준비됐나요? 오늘은 Topic Word 4, Topic 68, 68 들어가서 608 눌러볼게요. 68, 608. 잘 듣고 단어 눌러서 문장 만들어 보는 거예요.
1: It's sweet.
0: Okay. It's sweet. It's sweet. 우리 맛 표현하는 거 봤잖아요. 달콤해요.
1: It's spicy.
0: It's spicy. 매워요.
1: It's sour.
0: It's sour. Sour은 아까 그렇지 신맛이 나는이라 그랬어요.
1: It's salty.
0: 아하, it's salty는 salt가 있으니까 짜요가 되겠죠?
1: Have some water.
0: Have some water. 물을 좀 마셔요.
1: Have some more.
0: 이번에는 some more이니까 more, 좀 더 먹어요, 좀 더 마셔요. Have some more. 그런 뜻이 될 수가 있겠네요. 오늘은 맛 표현, 먹어요, 마셔요 이런 것들. 어렵지 않았죠? 자, 이제는 펭수와 대화하기 위한 오늘의 미션 확인해 볼게요. 오늘의 미션. 그것은 매워요. 그것은 달아요. 그것은 셔요. 자, 이제는 Let's Talk을 켜고 에피소드 46 눌러서 맛 표현하기 대화 한번 연습해 볼게요. 아마 펭수가 음식을 보여주지 않을까?
2: Hi, try this kimchi.
0: I knew it.
2: How does it
0: try taste? Try this kimchi. Try 나왔죠? 음식 먹어보세요 그랬어요. 김치 먹어보고 나서 How does it taste? 맛이 어때요? 물어보니까 우리 뭐라 그래요? 매워요 하겠죠? It's spicy. It's spicy. 그렇지. 이번엔 어떤
2: You're
0: 음식?
2: Right. Kimchi is spicy.
0: Kimchi is spicy.
2: Try this chocolate cookie.
0: How does it taste? 초콜릿 쿠키는 무슨 맛일까? 당연히 달콤하겠죠? 단맛은 sweet. It's sweet. 하하, 어렵지 않죠?
2: You're right. The chocolate cookie is sweet.
0: Yum, yum, yum.
2: Have some lemon juice.
0: 이번에는 How does it lemon taste? Juice. Lemon juice는 아무래도 새콤한 맛, 신맛이 있으니까 먹고 우리 그것은 쉬어요. It's sour. It's sour. 그렇지, 그렇지.
2: You're right. Lemon juice is sour.
0: Lemon juice
2: Bye.
0: Is sour. Bye. 김치 먹고, 초코 쿠키 먹고, 레몬 주스 먹고, 끝. 잘했어요, 친구들. 이제는요, 우리 AI 니콜 만나볼 시간인데요. 오늘은 우리 try의 다양한 뜻을 한번 물어볼게요. Hi, AI 니콜. try의 다양한 뜻 알려줄래? try. 노력하다, 애쓰다. I try hard to keep fit. try. 시도하다, 해보다. I'll try a bite. 아하, 그래요. 많은 친구들이 try는 노력하는 거, 애쓰는 거 이런 걸로 많이 알고 있을 텐데요. 이럴 때는 I try hard to keep fit. Keep fit은 몸을 이렇게 건강하고 탄탄하게 유지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나는 매우 노력한다. I try hard. 열심히 노력한다. 이렇게도 쓸 수 있고 또 시도하다 해보다 오늘 배운 뜻이잖아요. I'll try a bite. bite는 앙 무는 거예요. 우리말로는 한 입만 이런 뜻이에요. 나 한 입 먹어볼게. I'll try a bite. 이렇게 뭔가를 해보는 거, 시도해보는 거, 요럴 때도 try 정말 많이 쓴다는 거. 친구들도 기억해놨다가 상황에 맞는 try 꼭 사용해봐요. 이번 시간에는 음식 맛 표현하기 배워봤어요. 우리 예전에도 한번 맛을 다룬 적이 있는데요. 달콤한 맛은 sweet. 새콤은 sour, 매운 건 spicy, 짠 건 salty, 쓴 건 bitter. 다시 한번 떠올려보면서 내가 오늘 먹는 음식의 맛 영어로 표현해보세요. 우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
3: 이거 실화야? 에이,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Hi everyone!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업 시켜줄 케일린쌤이에요. 자, 우리가 이번 주는 Meals and Snacks, 식사와 간식을 주제로 하고 있는데 우리 친구들은 밤늦게 혹시 갑자기 뭔가 땡기는 그런 느낌 받은 적 있나요? 뭐 먹고 싶다 하는 느낌 들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표현을 오늘 알려드릴게요. 오늘의 학습 목표부터 들어볼까요?
1: Week 20. Meals and Snacks. I can tell someone that I need a midnight snack.
0: 자, 그럼 본격적으로 오늘 공부하기 전에 워밍업부터 한번 해볼게요. Look at the picture. 자, 우리 그림을 볼까요? Is it morning or nighttime? 네, 아침이 아니라 지금은 nighttime, 저녁 시간이네요. 근데 우리 소파 위에 있는 친구가 뭔가를 생각하고 있어요. 이렇게 또 입맛을 다지고 있는 것 같은데 빵 맛있죠. 우리 친구들도 밤늦게 뭔가 먹고 싶은 거 생길 때가 있잖아요. 그쵸? I think she wants to eat bread. 근데 시간을 봐봐요. 많이 늦은 것 같은데 먹어도 될까요? 네, 뭐 건강에 별로 좋진 않겠지만 가끔 먹고 싶을 때가 있잖아요. 그쵸? And look at the boy. 우리 남자친구는 뭘 하고 있어요? He's holding on to a badminton racket.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어요. 이 밤에 운동을 하러 가는 걸까요? 자, 어떤 내용인지 여러분 궁금하시죠? 그럼 오늘 본격적으로 한번 공부를 시작해 볼 텐데 대화부터 들어보겠습니다.
1: What time is it?
2: Almost 10 p.m.
1: I need a midnight snack.
2: What do you want to eat?
1: Fried chicken.
0: 자, 그럼 대화 내용 들어봤으니까 이제 어떤 내용이었는지 한번 차근차근 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물어봤죠. What time is it? What time is it? 여러분, 이 질문 언제 물어보는 거예요? 시간이 궁금할 때, 그죠? What time is it? 기억나죠? 그럼 대답도 해볼게요. Almost 10 p.m. 이라고 했어요. 10 p.m. 기억나죠? 자, 일단 almost는 거의 라는 뜻이고 10 p.m.은 저녁 10시였어요. 그죠? 오전은 a.m. 이라고 했던 거 여러분 기억나죠? 자, almost 10 p.m.은 그러니까 거의 10시가 다 됐어 라는 거네요. 그런데 저녁 10시가 다 됐다. 뭐 요런 얘기겠죠. 자, 이 시간에 왜 몇 시인지 물어보는 걸까요? I need a midnight snack. 요렇게 대답을 했네요. 그쵸? 자,

Night는 필요로하다라는 의미의 표현이고요. Midnight는 자정, 즉 밤 12시를 뜻하는 그런 단어예요. 스낵은 간식이잖아요. 그러니까 midnight snack은 저녁 12시에 먹는 간식, 이렇게 해석할 수 있는데 야식처럼 우리가 저녁 늦게 먹는 간식을 그냥 통틀어서 midnight snack이라고 해요. 그러니까 저녁도 다 먹고 다 끝났는데 양치도 다 했는데 갑자기 10시 이때쯤 배가 고프거나 이럴 때 쓰는 표현이라고 보시면 돼요. 꼭 저녁 12시가 아니어도 돼요. 그냥 밤 늦은 시간이면 돼요. 자, 우리 I need a midnight snack 이 표현 한번 큰 목소리로 따라해 볼까요? I need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다시 한번. I need a midnight snack. 잘했어요. 자, 이렇게 I need a midnight snack이라고 했는데 I need 다음에 내가 필요한 거를 뒤에 붙이면 돼요. A midnight snack은 저녁 때 먹는 간식 뭐 하나이기 때문에 a midnight snack이라고 했거든요. 자, 다른 용어는 어떻게 쓰이는지 한번 볼게요. 물, water, 셀 수 있어요? 없어요? 컵에 넣어야 물 한 잔, 뭐 이렇게 우리가 표현을 할 수 있지만 물 자체는 셀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요 앞에는 어가 안 붙어요. I need water. 나 물 필요해, 물이 필요해, 목말라 라는 의미겠죠, 그쵸? I need water.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I need water. 한 번 더. I need water. 잘했어요. 특히 미국에서는 저 water의 T 발음이 리을처럼 짧게 발음이 되죠. 그래서 water라고 하지 않고 water 이렇게 발음을 하는 거고요. 티슈가 필요해요. 티슈는 영어잖아요, 여러분. 자, 스펠링을 잘 봐주세요. T-I-S-S-U-E예요. I need tissue. 어, 나 코가 막혀서 코 풀어야 되는데 저 티슈가 필요해요. 영어로 어떻게 한다고요? I need tissue. I need tissue. 잘했어요. 나 컴퓨터가 필요해. 근데 컴퓨터는 우리 셀 수 있죠. 그래서 I need a computer.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I need a computer. I need a computer. 그쵸? 근데 발음을 할 때 어라는 단어가 잘 안 들릴 수도 있어요. 그 이유는 need 뒤에 붙어서 마치 하나의 단어처럼 발음이 되거든요. 그래서 빨리 발음을 하면 I need a, need a 이렇게 발음이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그렇게 연습해 주시면 좋겠죠? I need a computer. 어, 들리나요? 한 번 더. I need a computer. 잘했어요. 요 뒤에 사람이 올 수도 있어요. 사실 필요한 것이라고 해놨지만 사람이 올 수도 있습니다.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 I need my mom. 우리 다치거나 아니면 슬플 때 엄마를 많이 찾잖아요. 저도 아직도 엄마를 찾아요. 자, 그럴 때 I need my mom. 이렇게 말하면 돼요. 자, 우리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까요? 나 지금 엄마가 필요해. I need my mom. I need my mom. 네, my mom 대신에 그냥 사람 이름을 넣어서 I need Kaylin 이런 식으로도 써도 돼요. 참고해 주세요. 자, I need a midnight snack 이라고 했더니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want는 원하다 라는 뜻이죠. 그쵸? 그래서 want to eat은 먹을 것을 원하다 라는 표현이고요. eat가 먹다 라는 뜻입니다. 자, 이렇게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이 오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요? 라는 질문이 돼요. 예를 들어 What do you want to play? 라고 하면 어떤 놀이를 하고 싶어? 어떤 걸로 놀까 우리? 이런 느낌의 표현이고요. 이것도 큰 목소리로 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play? 잘했어요. 뭘 배우고 싶어요? Learn, 배우다라는 이 learn을 넣으면 돼요. What do you want to learn? 그리고 뭘 보고 싶어? watch는 공연이나 영화 같은 걸 보다라는 뜻이거든요. What do you want to watch? 그쵸? 그 다음에 뭘 가져오고 싶어? What do you want to bring? 가져오다.

0: bring이죠. What do you want to bring? 그래서 이렇게도 한번 문장을 연습해 볼게요. 자, 뭘 먹고 싶다고 했을까요? Fried chicken. Fried는 튀긴이라는 표현이고요. Chicken은 닭 혹은 닭고기라는 뜻이죠. 그래서 튀긴 닭고기, fried chicken이네요. 그렇죠? 그래서 fried chicken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대화 내용 쭉 봤고요. 다시 한 번 더 들어볼게요.
1: What time is it?
2: Almost 10 p.m.
1: I need a midnight snack.
2: What do you want to eat?
1: Fried chicken.
0: 여러분의 영어 실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켜줄 Level Up 시간이에요. Let's look at the picture again. 자, 다시 한번 그림을 볼게요. 오늘 배웠던 표현들을 쓸 수 있을 것 같아요. 일단 우리 빨간 소파에 누워있는 친구가 물어보네요. What time is it? 몇 시야? 라는 질문이었죠? 아까 그거에 대한 대답이 뭐였나요? Almost 10 p.m. 거의 10시가 다 됐어 라고 했는데 시간을 보니까 진짜 거의 10시가 다 됐네요. 그렇죠? 근데 우리 복습하는 의미로 정확한 시간을 얘기해 볼까요? 지금이 바로 9시 52분이거든요. 그거 영어로 하면 It's 9:52. 맞아요. 시에 해당하는 숫자, 그 다음에 분에 해당하는 숫자를 순서대로 말하면 됐죠. It's 9:52. 자, 9시 52분이에요. 그런데 우리 빨간 소파 위에 친구가 뭐라 그래요? I need a midnight snack. 아, 뭔가 입이 심심한가 봐요. 그래서 야식 같은 그러한 간단한 간식이 먹고 싶다라고 하네요. I need a midnight snack. 기억나죠? 자, 그래서 다시 또 물어봤어요. 그럼 뭘 먹고 싶니? 자, 아까 우리 연습했던 표현이죠.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eat? 이렇게 물어봤어요. 자, 우리 친구가 생각하고 있는 음식이 뭐예요? 빵! 오, 빵 맛있죠? 빵은 영어로 bread라고 하죠. 뭐 bread 종류는 다양하게 있어요. 지금 생각하는 거 보니까 식빵도 있고, 크루아상도 있고, 머핀도 있네요. 다 먹고 싶네요.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 서 있는 친구에게도 물어보네요. 우리 빨간 소파 위에 있는 친구가 먹고 싶지만 딴 친구는 뭐 하고 싶니? 이렇게 물어보고 있어요. What do you want to? 뒤에 do를 넣었죠. What do you want to? 다음에 어떤 행동을 넣으면 어떤 행동을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라고 했죠. do는 하다니까 그냥 뭐 하고 싶어? 라는 질문이 돼요. 자, 이 질문 우리 같이 한번 큰 소리로 따라해볼까요? What do you want to do? What do you want to do? 잘했어요. 네, 우리 친구는 배드민턴 라켓을 들고 있잖아요. I need to exercise. 자, 나는 운동을 해야 해. 이렇게 말을 했죠. 먹는 것보다는 운동하는 게 밤에 훨씬 더 건강에 좋을 것 같은데. 나 운동해야 돼. 영어로 따라해볼까요? I need to exercise. I need to exercise. 잘했어요. 자, 그런데 나 배드민턴 치고 싶어. 이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I want to play badminton. 이렇게 공이나 요 셔틀커크를 들고 있는데 또 요런 것들을 응용한 스포츠는 다 play 다음에 그 스포츠 이름이 옵니다. I want to play badminton. 잘했어요. 자, 이렇게 해서 우리가 밤에 먹고 싶은 거, 하고 싶은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죠? 여러분 오늘 배운 표현들 많이 연습해 주세요. It's volume up time. Ready? All right. Let's start the chant. I need a midnight snack. I need water. I need tissue. I need a computer. What do you want to eat? What do you want to play? What do you want to learn? What do you want to watch? Good job!
3: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0: That I need a midnight snack. 자, 내가 밤에 야식 같은 게 먹고 싶어라는 말할수 있죠, 여러분? 그러면 시작할게요. 자, 야식 같은 거 간단하게 먹는 간식부터 뭐 아예 식사까지 midnight snack 이렇게 부른다고 했어요. 우리 친구들 midnight snack보다는 exercise가 더 좋겠네요, 그쵸? 자, 오늘 배운 표현들 다양하게 많았는데 연습을 많이 해줘야 기억에 잘 남습니다. 복습 많이 해주시고 전 다음 시간에 봐요. 바이바이.
1: "요리를 하던 피터. 저런, 집에 불이 났어요.
2: 로보카폴리 안전스쿨. 집에 불이 나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1번, 집안에 숨는다. 2번, 건물 밖으로 대피한다. 정답은 2번. 실내에 숨으면 불 속에 갇힐 수 있으니까 건물 밖으로 대피해야 해요.
1: 불이 나면 손잡이가 뜨거울 수 있어요. 그러면 창문을 열고 구조를 요청해요.
2: 로봇카 폴리랑 꼭꼭 약속!

0: my shining stars, welcome to our English class.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고 있었어요? 오, 그랬다고요. 쌤이랑 오늘도 즐겁게, 행복하게 영어 공부할 준비 됐죠? 자,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우리 학습 목표부터 들어보고 올게요.
1: Week 20. Where do they work? Thursday. Papers and gavel.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papers and a gavel.
0: 자, 우리의 첫 코너, Look and Talk 바로 시작해볼까요? 오늘의 그림은 뭐가 나올지 너무 궁금하지, 얘들아? 쌤이랑 바로 보러 갈게요. Here we go. 짜잔. Oh, this i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입니다. 일단 보니까 남자아이와 여자아이가 보여요. I see a boy and a girl. 그리고 남자아이가 뭔가 굉장히 serious, 뭔가 심각해 보입니다. I think he's explaining something. 무언가를 좀 설명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여자아이는 머리 위에 저 물음표들이 가득해요. There are many question marks. 그쵸? 그러니까 보아하니까 오늘도 약간 퀴즈를 내고 있는 것 같죠? 그쵸? 그리고 힌트가 뭐예요? 남자아이 생각 풍선 안에 In the bubbles we have 저거는 종이, 문서들이 보이네요. We have papers. 그 다음에 rules, 규칙이 적혀 있는 종이도 보이고요. Okay. 그 다음에 저거는 망치인가요? I see a small hammer too. 망치, hammer. 근데 왜 망치가 있을까? 우리 친구들은 좀 감이 오나요? 쌤은 아직 안 와요. 자, 우리 그러면 힌트를 더 들으러 reading 한번 들어볼게요.
2: Guessing game. Are you ready? First hint.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Second hint.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Third hint.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Where is this place?
0: 어때? 잘 들어봤어, 얘들아? 힌트를 더 들어보니까 감이 왔나요? 쌤이랑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Read and speak time 시작합니다. 짜잔! 자, first hint부터 볼게요. First hint, 짜잔!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One more time.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이게 무슨 뜻일까? 일단 paper and desk의 뜻을 알아야 되겠죠? 자, one more time. paper 그리고 desk 뜻을 한번 볼게요. 짜자잔! 자, paper 하면 우리 친구들이 알 수 있을 것 같아. 일단

종이라는 뜻을 가졌는데요. paper들이 여러 개 쌓여 있잖아. 그렇게 되면 papers라고 하면서 서류라는 뜻이 됩니다. 문서, 서류라는 뜻도 갖고 있어요. 자, 우리 한번 발음 한번 다시 해볼게요. paper. paper가 아니고 paper. 자, 입에서 바람이 슝 나온다고 생각하고 해볼게요. paper. 시작. paper. paper. 근데 문서가 많잖아? 뭔가 서류가 많이 막 쌓여 있잖아? 그럴 때는 papers. papers. 좋아요. 서류들. papers. Okay. 자, 그다음에 desk가 있습니다. 우리 학교에서도 desk가 많이 보이고, 우리 친구들 방이나 또는 거실에도 desk가 있을 수가 있어요. desk. What's desk? 맞습니다. 책상이죠. desk, desk. 데스크라고 하지 않고 desk 해볼게요. desk, desk. 오케이. 트 소리가 살짝 앞에 나지? desk, desk. 이렇게 밀어줘야 돼. 오케이. 자, 좋아요. 문장 한번 보겠습니다. There are many papers on a big desk. 오케이. 자, 그러면 무슨 뜻이 될까? 저 big desk. 큰 책상 위에 많은 서류들이 놓여져 있대요. 아, 오케이. 이것까지 봐서는 모르겠어요. 좀더 힌트가 필요하지? 자, 그럼 second hint 바로 가보겠습니다. Second hint. 빠밤.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One more time.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hammer. 쌤이 아까 알려줬는데, hammer. What's hammer? 자,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일단 tap과 hammer 단어 두개 한번 보겠습니다. tap은요, 쌤이 한번 봐봐. 톡톡톡톡 물것 같아요. 맞습니다. 톡톡 두드리다야. tap. 많이 그러잖아요. 자, tap. 발음해 볼게요. tap. tap 아니고, 여기를 올려서, 광대를 올려서 tap. tap. 좋아요. 톡톡 두드리다. tap입니다. 자, 그다음에 hammer 보였어요. 아까 그림에서 보였던 망치입니다. hammer. 오케이. tap hammer. 그다음 뭐 어떻게 문장 대신 쓰였나 볼게요. Someone taps a small hammer on the desk. 이건 무슨 뜻일까? Someone 누군가가 톡톡 두드린대요. 무엇을? A small hammer. 어디에서? 자, 책상 위에서.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누군가가 책상 위에서 망치를 두드린대요. 이건 무슨 뜻일까? 어딜까요? 우리 친구들 좀 감이 와요? 아직까지 쌤은 잘 모르겠어요. 자, 그럼 다음 힌트 또 볼게요. 짜잔. Third hint. 봐봐.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Okay. 자,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자, 다시 보겠습니다. Rule, 그 다음에 problem. 이거 무슨 뜻인지 좀 궁금하지 않나요? 쌤이랑 한번 볼게요. 자, 단어 두 개. 짜잔. Rule and problem. 자, rule의 뜻은요. Rule은 우리가 학교에서 많이 봐요. 학교에 꼭 rule이 존재합니다. 집에서도 있을 수가 있겠고요. 자, rule는 바로 규칙이란 뜻이죠. 왜 우리 학교에서도 꼭 지켜야 할 규칙 같은 게 많잖아요. 그쵸? rule 한번 발음해 볼게요. 룰 아니고 rule. 혓바닥을 뒤에서부터 말아서 rule. 시작. rule. 오케이. 근데 L이 있으니까 끝에는, 자, 혓바닥이 앞쪽으로 나와야 됩니다. rule. rule. 좋습니다. 그게 규칙이야. 자, 그 다음에 problem 나왔어. problem은 바로 문제라는 뜻입니다. rule and problem. 자, problem 발음 시작. problem. problem. 좋습니다. 우리 한번 문장에서 볼게요. 짜잔. People talk about rules and problems here. 자, 사람들은 이야기하는데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냐면 rules, 규칙들과 문제에 대해서 이곳에서 이야기를 한대요. 쌤좀 감이 올것 같아요. 우리 한번 put together 해볼까요? Okay. Where is this place? What is this place? 여긴 어디일까요? 일단 첫 번째 hint, papers가 있었고요. rules가 있었고, 그 다음에 얘는 Small hammer, a small hammer도 있었죠. 어딜까? 우리 한번 결정적인 힌트를 얻어볼까요? 빠밤. 오, 어딘가요? 여기는? 어디예요? 법원이에요. 법원. 맞아. 법원에 이렇게 서류가.

0: 아, 이렇게 다 이렇게 막 쌓여 있고, 그 다음에 rules, 규칙들도 다르고요. 그 다음에 이건 판사봉이었네요. 그쵸? 자, 법원은 영어로 court가 되겠습니다. court. 그럼 court에서 누가 일할까? 법원. 누굴 것 같아? 판사입니다. 판사는 영어로 judge라고 합니다. judge. 정답은 court였어요, 얘들아. 우후! 자, 그러면 한번 우리 today's sentence로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짜잔! judges. 자, judge가 선생님이 방금 무슨 뜻이라 그랬지? 판사예요. 그러면 judges. 다시 한번 해보자. 시작! judges. 그냥 judges. 시작! judges. Alright. Judges work. Work 일하다죠? 자, 판사들은 어디에서 일할까요? 그건 뒤에 나오고. 자, judges work. Judges work. 좋습니다. Judges work at the court. 시작. Judges work at the court. 좋습니다. court가 뜻이 법원이었지. 자, 이번에 다시 해볼게요. Let's do it together. 함께 시작. Judges work at the court. 좋아요, 얘들아. 너무 잘했습니다. 자, 여기까지가 우리의 read and speak time이었어요. 짜라라란 짜라. 오늘도 자, chant and move time 한번 가져보도록 해볼게요. 우리 친구들 입을 크게 벌려서 쌤이랑 노래 불러줘야 돼. Alright, here we go.
1: 'Where is this place?'
0: 'Papers on the desk.
1: Papers on the desk.
0: Tap, tap goes the hammer.
1: Tap, tap goes the hammer.
0: Judges and lawyers.
1: Judges and lawyers.
0: This is the court.
1: This is the court.
0: Excellent. Good job. 우리가 좋아하는 cartoon talk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리 아까 봤던 그림 기억나? A boy and a girl, they were playing a quiz game. 퀴즈 게임 하고 있었죠. 자, 어떤 퀴즈 게임이었는지 선생님이랑 다시 한번 디테일하게 살펴볼게요. 짜자잔! 오늘의 그림이었습니다. This was today's picture. 자, 저기 남자의 머리 위에 저 세 개의 힌트 보이죠? 그럼 한번 정리해봐서 오늘의 퀴즈 답을 같이 쌤이랑 찾아볼게요. 짜자잔! 자, 남자아이가 말합니다. First clue. There are lots of papers. One more time. First clue. There are lots of papers. 자, 첫 번째 힌트. First clue. 거기에 종이 서류들이 많아라고 합니다. There are lots of papers. 쌤이랑 paper 배웠잖아요. 자, paper는 종이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자, 문서, 서류를 말할 때도 paper라고 할 수 있어요. 근데 문서, 서류가 많잖아? 그럴 때는 papers라고 하면 되겠죠? Papers. Papers. 자, 힌트가 첫 번째는 종이 서류들이 많은 곳이래. 오케이, 좋아요. 여자아이가 맞출 수 있을까? 자, 그랬더니 여자아이가 a library? 라고 합니다. What's library? Library가 뭐지, 얘들아? 바로 도서관이죠. 맞아. Papers가 많은 곳, 도서관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어, 그쵸? a library? 라고 해요. 그렇지만 정답은 아닌 것 같지, 그치? 자,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Nope! People talk about rules and laws 라고 합니다. 자, nope 했으니까 땡이란 뜻이겠죠? Nope. 그러면서 people talk about rules and laws. 자, rule는 우리가 배웠듯이 규칙이란 뜻을 갖고 있어요. 자, 그 다음에 law, L-A-W가 무슨 뜻이냐면 법이란 뜻입니다. law, law. 법. 그래서 사람들은 이곳에서 규칙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자, law. 새로운 단어죠? 우리 한번 발음해 볼게요. law. law. 좋습니다. 자, 사람들은 규칙과 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대요. 이제 조금 더 감이 더 왔겠죠, 그쵸? 자, 그랬더니 이 여자친구가 a classroom이라고 합니다. 맞아요. classroom에서도 규칙, rules 얘기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 a classroom? 그랬더니 남자아이가
1: Oh, close. Last clue. There is a hammer called a gavel 라고 합니다. Close. 어, 비슷해. 마지막 힌트. Last clue. There is a hammer. 거기에는 자그마한 그 망치가 있대요. 거기에는

망치가 있는데 그게 바로 갸보라고 불린대요. 판사봉입니다. 판사봉은 영어로 갸보. 기억할 수 있겠죠? 자, 갸보 있는 곳이래. 그랬더니 아, it's a court라고 하네요. 맞췄어. 법원은 영어로 court였죠? 이런 내용이었습니다. 우리 친구들도 답을 얻었나요? 여기까지가 커튼 톡이었습니다.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앱을 다운받아보세요. AI 팽톡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볼 수 있는 더 다양하고 재밌는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자, 학습 목표는 I can guess a place that has papers and a gavel. 자, 나는 문서 서류들과 판사봉이 있는 곳을 맞출 수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그래서 체크할게요. 얘들아, 오늘 수업 재밌게 들었나요? 재밌게 했길 바라면서 내일 또이 시간에 봐요. Bye bye, butterfly.

0: Hi everyone! Long time no English? Then come on and join me, your English teacher, 성초!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 성초쌤이에요. 친구들, 열심히 만든 어떤 작품이 망가지면 정말 속상하겠죠? 오늘은 뭔가 망가졌을 때 말할 수 있는 표현 배워볼 거예요. 그럼 준비됐나요? 우리 오늘의 학습 목표 먼저 듣고 올게요. Let's go! Let's grow!
1: Week 18. Solving problems. Thursday. My volcano is broken. I can ask for help when something is broken.
0: Let's get ready. 우리 그림 함께 보면서 warm-up 해보는 시간을 가져볼까요? 짜잔! 자, 그림을 한번 봅시다. 어떤 상황일까요? 지금 가운을 입고 있고 여러 가지 소품들을 보니까 실험실처럼 보이는데요. 실험실은 영어로 뭐라고 할까요? Laboratory라고 합니다. 따라해보세요. Laboratory. Laboratory. Laboratory. 살짝 발음이 어려울 수도 있어요. 이게 단어도 긴 단어여서. 그래서 스펠링을 보면은 lab, lab이고 그 다음에 o가 나와서 laboratory 하고 싶은데 labo라고 하지 말고 labra 그냥 바로 ra로 건너뛰어서 발음을 줄여서 lab, lab, lab이라고도 하니까 그것도 잊지 마세요. 그러면 우리 다음 단어 볼까요? 여기 실험실에서 무엇을 만들고 있어요? 지금 여기 그 네임 태그도 보면은 volcano라고 되어 있네요. volcano는 무슨 뜻일까요? 화산입니다. 자, 따라해 보세요. volcano. volcano. volcano. 맞아요. 여기에서는 진짜 화산이 아니라 화산 모형이겠죠? 그럼 이 화산 모형이 살짝 상태가 좋지 않은데 망가졌나 봐요. 망가지고 고장난 거는 영어로 broken이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broken. broken. broken. 그럼 이 고장난 걸 고치거나 수리하는 거는 뭐라고 하죠? fix라고 합니다. 따라해 보세요. fix. fix. fix. Very good. 단어 보니까 오늘의 대화 빨리 들어보고 싶네요. 우리 today's dialogue 들어보죠.
2: My volcano is broken.
1: Oh dear.
2: What do I do?
1: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2: You're my hero.
0: Abracadabra, magic English time. 마법처럼 영어가 귀에 쏙쏙 들어오고

0: 들어오는 시간입니다. 오늘의 첫 번째 key expression 바로 들어가 볼게요. 짜자! My 땡땡 is broken. 여기서 broken은 우리 아까 warm-up 시간에 배워봤죠? 망가진, 고장난이라는 단어라고 제가 설명을 드렸는데 break라는 단어도 알 거예요. 뭔가 이렇게 부러뜨리다. break. break랑 연관되는 단어예요. 그래서 broken은 망가진, 고장난 상태를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my 땡땡 is broken 하면은 나의 땡땡이 고장났어, 망가졌어 라는 뜻이 되겠죠? 우리 그럼 아까 volcano, 화산 봤으니까 내 화산이 망가졌어 를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그러면 화산을 넣어서 my volcano is broken. 자, 따라해보세요.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Very good. 우리 그럼 망가진 거를 다른 걸로 한번 바꿔볼까요? 휴대폰이 고장났대요. 생각만 해도 아찔한데. 그러면 휴대폰, 전화기 단어를 넣어서 My phone is broken 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repeat after me. My phone is broken. My phone is broken. My phone is broken. Very good. 그래서 작동이 되지 않아, 고장났어, 망가졌어 라는 얘기를 했어요. 이번엔 의자가 망가졌대요. 의자가, 의자를 빈칸에 넣어서 그러면 chair가 되겠죠? 네, my chair is broken 이라고 하면 됩니다. 따라해보세요. My chair is broken. My chair is broken. My chair is broken. Very good. 이제 어떤 물건이 망가져도 당황하지 말고 이 표현을 쓸 수 있어요. 그러면 그래도 당황했어. 난처해. 그러면 What do I do? 라고 합니다. 이게 우리의 두 번째 expression인데요. 어떡하지? 라는 뜻이에요. What do I do? 여기서 What do I do? 하니까 말 그대로 나 무엇을 하지? 어떻게 해야 하지? 라는 뜻이에요. 따라해 보세요.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네, 잘했어요. 이 What do I do? 뒤에 또 다른 단어들을 붙일 수가 있는데 다음엔 뭘 해야 해? 라는 말을 한번 해볼까요? 그러면 What do I do? 한 다음에 어떤 단어를 넣어야 할까요? 다음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What do I do next? 라고 하면 됩니다. 그러면 이 다음에 뭘 해야 돼? 약간 당황스러워, 당혹스러워. 그러면 What do I do next? 라고 하면 돼요. 따라해보세요. What do I do next? What do I do next? What do I do next? Very good. 그러면 이걸로 뭘 해야 하지? 라는 말도 할 수 있어요. What do I do? 한 다음에 이걸로. 그래서 이걸로 뭘 하지? With it. With it를 넣어서 이걸로 뭘 해야 하지? 라고 할 수 있습니다. 따라해 보세요. What do I do with it? What do I do with it? What do I do with it? 내가 무언가를 갖고 있는데 이걸로 뭘 해야 될지 모르겠어. 이걸 어떻게 처리해야 되고 어떻게 작동하는지도 몰라. 그러면 What do I do with it? 라고 하면 됩니다. Our last expression으로 가볼게요. Lend me 땡땡 it for you 라는 expression이에요. 여기서 let me는 내가 할게 라는 말이 되겠죠. Let me. 근데 이 뒤에 for you가 들어갔어요. 당신을 위해서, 너를 위해서. 그래서 내가 뭐뭐 할게, 너를 위해서. 이렇게 좀 따뜻한 표현이 될 수 있겠네요. 그래서 내가 뭐뭐 해줄게 라는 말인데 여기에서 우리 고쳐줄게 를 한번 말해봅시다. 아까 그 화산 모형이 망가졌으니까 이걸 내가 너를 위해서 고쳐줄게 라고 얘기를 해볼게요. 고쳐주다 라는 단어를 빈칸에 넣어서 fix it for you 라고 하면 되겠죠? 따라해보세요.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Very good. 이번에는 닦아줄게로 얘기를 해볼게요. 닦아줄게. 닦아줄게는 네, clean it 라고 하면 되겠죠. Clean, 닦다. 그래서 let me clean it for you.
1: Repeat after.

after me. Let me clean it for you. Let me clean it for you. Very good. 이번엔 내가 확인해 줄게. 확인하다. 우리 다 저번 시간에도 배웠어요. Let me check 였는데 이번에는 좀 더 따뜻하게 Let me check it for you. Let me check it for you. 자, 따라해 보세요. Let me check it for you. Very good. 여러분, 오늘도 너무 잘해줬어요. 붐붐 chant music cue.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What do I do? What do I do? Let me fix it for you. Let me fix it for you. You're my hero. You're my hero. Good job! 우리 스피킹 연습하면서 레벨업 해볼까요? 띠링! 바로 그림을 다시 한번 봅시다. 이 그림을 보면 어디였죠? Laboratory, 실험실이었죠? Lab이라고도 한다고 우리 배워봤는데 그럼 이 Lab에서 Volcano, 이 우리 화산 모형을 만들고 있었어요. 근데 이 화산 모형이 망가졌네. 뭔가 잘 작동이 되질 않나 봐요. 어떤 대화였는지 우리 한번 다시 봅시다. 자, 우리 왼쪽 친구가 내 화산 망가졌어 라고 말을 했어요. My volcano is 망가졌어. 어떤 단어였죠? 생각해 보세요. 3, 2, 1 Broken 이었죠? 망가지다, 고장난. 네, broken입니다. 따라해 보세요. My volcano is broken.

broken. My volcano is broken. My volcano is broken. Very good. 그래서 oh dear, 우리 오른쪽에 있는 친구가 oh dear 얘기했어요. 어떡해? 그래서 다시 왼쪽에 있는 친구가 어, 나 어떡하지? 어, 난처해. 당황스러워. What do 땡땡. 자, 여기 빈칸에 어떤 표현이 들어가는지 생각해 보세요. 3, 2, 1. What do I do? 였죠? 따라해 보세요. What do I do? What do I do? What do I do? 정말 나 어떻게 해야 돼? 할 때, 난감할 때 이 표현을 쓰면 됩니다. 그랬더니 이제 다른 친구가 걱정 마, 내가 고쳐줄게 라고 말을 했어요. 걱정 마, don't worry, 땡땡, fix it for you. 네, 너를 위해서 땡땡, 고쳐줄게, fix it. 그래서 이 빈칸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가는지 다시 한번 기억해 보세요. 3, 2, 1. Let me 였죠? 네, let me fix it for you. 따라해 보세요.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Don't worry, let me fix it for you. Good. 그랬더니 어, 답으로 넌 내 영웅이야 라고 답했어요. 정말 그렇게 고맙나 봐요. You're my hero. 따라해 보세요. You're my hero. You're my hero. You're my hero. 넌 날 정말 구해줬어. 그럴 정도로 난 너무 고마워 할 때 You're my hero 합니다. You're my hero 말고 또 쓸 수 있는 표현이 있어요. Level up 표현. You're the best. 네, 따라해 보세요.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You're the best. 네, 너가 최고야 라는 뜻이죠. 이렇게 고마운 상황에도 여러 가지 표현을 쓸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너무 잘해줬어요.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친구들, 오늘 재밌었나요? 오늘 배운 표현들로 뭔가 문제가 생겼을 때, 뭔가가 망가졌을 때 친구에게 도움을 요청할 수도 있고 또 도움을 줄 수도 있어요. My volcano is broken. 이제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죠? 쉽고 유용한 표현이니까 내 마음속에 저장! That's it all for today. 그럼 우린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Bye bye!

Hi everyone! This is your teacher, Julie. 여러분의 영어쌤, 줄리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저번 시간에는요, We went back to the past. 우리 과거로 가서 우리가 어렸을 적에 무엇을 하는 걸 좋아했는지 배웠는데요. But today, 오늘은요, We're gonna take the time to the future. 미래로 한번 가볼 거예요. 미래에는 나는 무엇을 하는 것을 좋아할 건지 think about it.

0: 생각하면서 Let's listen to what we are learning today.
1: Week 18. What I like to do. Thursday. I might like doing. I can say what I might like doing.
0: Alright guys, it's time to brain up your brains. 여러분들, 오늘 선생님과 함께 단어들을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Here's today's picture. 오늘의 그림은 이렇습니다. 아, I see a boy. 이 남자아이를 조금 자세히 보도록 할 건데요. What is he doing? 이 친구는 무엇을 하고 있나요? 아, he's drawing something. 열심히 무엇을 그리고 있는데 자세히 보니까 아, 슈퍼히어로의 의상 같아 보여요. 여러분, 의상은 costume. 같이 한번 따라 읽어볼까요? Costume. costume입니다. 아, 근데 또 자세히 보니까 그림 그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 아이의 방 뒤에 보면은 의상이 이미 만들어져 있어요. 만들기도 하나 봐요. 자, 여러분, 만들다는 영어로 무엇일까요? 이건 쉽죠? 맞아요. make. make. 자, 그런데 이 친구가 열심히 그림을 그리면서 아, 무엇을 생각하고 있는데 what is he thinking? 아, 지금 보니까 달력인데요. Year 2037이라고 써져 있어요. 2037년이라고 되어 있는데 아, 아마도 미래에 자기는 이런 것을 하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미래는 future. future입니다. 자, 그러면 과연 오늘의 대화는 어떤 내용일지 shall we listen to it? 다이얼로그 함께 듣고 만나요.
2: Dad, I think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3: Really?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2: Scary ghost costumes.
3: I would hate that.
2: Then I'll make cute ones too.
0: 여러분, 다이얼로그 잘 듣고 왔나요? It's time to focus on. 오늘 배우 패턴들을 선생님하고 집중적으로 보도록 할게요. Our first one, 우리 첫 번째 패턴입니다. I might like costumes in the future입니다. 여러분, 여기서 might like를 잘 봐주세요. 우리 might like 뒤에는 동사 ing가 들어가면서 뜻은 무엇무엇 하는 것을 좋아할지도 모른다 혹은 좋아할 것 같아 라는 의미로 사용이 됩니다. 미래적인 의미가 담겨져 있고요. 우리 뜻을 잘 한번 보면서 Let's find out what goes in the blank. 우리 빈칸에 어떤 단어가 들어갈지 한번 볼까요? 나는 미래에 의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in the future가 미래에 라는 뜻이고요. 의상인 costume이고 만드는 것이 빈칸 속에 들어가는 단어입니다. What is it? 무엇일까요? 맞아요. make를 making으로 써야겠죠? 읽어볼게요.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Good. 다른 단어를 넣어볼 거예요. 나는 미래에 웹툰 그리는 것을 좋아할지도 몰라. 자, 여러분, 여기서 웹툰은 영어로 웹툰입니다. 그리는 것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채워야겠죠? 그리다 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 바로 draw이고요. 우리 might like 뒤에는 동사 ing를 써야 되니 drawing을 써야겠죠? Let's read. I might like drawing webtoons in the future. I might like drawing webtoons in the future. Good. 다음 표현입니다. What kind of will you 인데요. 여러분, 여기서 what kind of를 자세히 보도록 하겠습니다. What kind of는 어떤 종류의 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 그 뒤에는 명사를 사용합니다. 자, 그러면 빈칸을 채워볼까요? 어떤 종류의 의상을 만들 거야 인데요. 우리 첫 번째 빈칸은 의상이라는 단어 costumes를 넣을 거고요. 만들 거야가 뒷부분인데 여러분 여기서 뭐뭐 할 거야는 미래를 뜻해요. 그래서 우리 단어 will을 썼고요. 만들다 라는 make가 빈칸에 들어갑니다. Shall we read? 읽어볼까요?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Good. 자, 다음은요. 어떤 종류의 영상을 올릴 거야입니다. 첫 번째 빈칸은 영상이라는 단어인데요. 바로 videos가 들어가고요. 뒷부분은 will you 다음에 올리다입니다. 바로 upload라는 동사를 써야 되는데요. 읽어볼게요. What kind of videos will you upload? What kind of videos will you upload? Very good. 다음 표현입니다. I would, that. 여기서는 would를 자세히 봐야 됩니다. would 뒤에는 동사 원형이 들어가면서 무엇 무엇 할것 같아 혹은 무엇 무엇 할 거야. 둘다 미래의 의지와 미래에 내가 할 행동을 뜻하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동사 원형이 들어간다는 점잘 기억해야 돼요. 자, 문장을 한번 볼게요. 나는 그게 정말 싫을 것 같아입니다. 바로 hate가 들어가죠. I would hate that. I would hate that. 이번에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서 절대로라는 단어가 never를 사용했죠. 그러면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가야 될까요? 맞아요. 포기하지 않다, 포기하다라는 단어가 들어가야 되는데요. 힌트를 주자면 단어 두 가지가 같이 들어갑니다. 우리 친구들 알까요? 맞아요. give up을 써야 됩니다. 자, 문장 한번 읽어볼게요. 나는 절대로 포기하지 않을 거야. 미래 의지죠. I would never give up. I would never give up. Well done, everyone. Okay, guys, it's time to beat and speak time. Are you ready to chant along with me? Let's hit the music.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I would hate that. I would hate that. Good job, everybody. Now it's time to build up on your English skills. 여러분, 오늘 배운 다이러그를 한번더 리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Let's see if you can remember them. 기억하는지 한번 볼까요? 자, here's our picture. 자, 우리 의상을 열심히 그림을 그리는 그림이었죠. 자, 우리 남자애가 먼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at I think I might like costumes in the future 라고 하네요. 아빠, 나는 미래에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라고 하는데요. What goes in the blank? 빈칸엔 어떤 단어가 들어갔죠? 맞아요. making입니다. 의상을 만드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요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번더 읽어볼게요. Dad, I think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한번 더. Dad, I think I might like making costumes in the future. Good. 자, 이번에는 발명하다라는 단어를 넣어서 문장을 만들 건데요. 단어 한번 읽어볼까요? Invent, invent. Good. 자, 빈칸에 invent를 넣어야 되는데 우리 might like 뒤에는 동사가 어떻게 변했죠? 맞아요. 동사 뒤에 ing를 넣어서 inventing이 됩니다. I might like inventing useful apps in the future인데요. 나는 in the future, 미래에 useful apps, 유용한 어플들을 inventing, 발명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I might like inventing useful apps

future. 한번 더. I might like inventing useful apps in the future.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어떻게 대답을 하시죠? Really? 정말? 그리고 질문을 하나 더 합니다. What kind of, will you, 자, 어떤 단어들이 들어갔나요? 맞아요. Costumes. 그리고 두 번째 빈칸은 make였어요. 정말? 그러면 어떤 종류의 의상들을 만들 거야?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읽어볼게요. Really?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Really? What kind of costumes will you make? 자, 남자아이가 답변을 합니다. Scary ghost costumes. 무서운 귀신 의상들이요. 한 번 더 읽어볼까요? Scary ghost costumes. 자, 그랬더니 우리 아빠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I would hate that. 나 그거를 싫어할 것 같아 라고 합니다. 한 번 더 읽어볼까요? I would hate that. I would hate that. Good. 자, 그랬더니 우리 남자아이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Then I'll make cute ones too. 그렇다면 저는 귀여운 것들도 만들게요 라고 얘기를 하네요. 한 번 더 읽어볼게요. Then I'll make cute ones too. Then I'll make cute ones too. Alright, 이렇게 우리 남자아이가 무서운 의상뿐만 아니라 귀여운 의상도 만들겠다라고 아빠한테 얘기했네요. 우리 친구들 복습 열심히 잘 했죠? Very good. 잠깐 친구들, 지금 바로 AI 팽톡 앱을 다운받아 보세요. AI 팽톡 앱에는 여러분이 오늘 배운 내용들을 활용해 볼 수 있는 다양한 미션들이 준비되어 있답니다. Alright guys, that was today's lesson.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자, 오늘 배운 문장, can you remember them? 다 기억하나요? 아, 너무 많아서 사실 기억이 다 잘 안 나요. 그렇다면 오늘은 딱 한 가지만 기억해 봅시다. 나는 미래에 이것을 하는 것을 좋아할 것 같아 라는 문장이었어요. I might like, 맞아요. Doing. In the future인데 우리 doing 대신 그림 그리는 것으로 한번 만들어 볼까요? I might like drawing in the future. Very good, everyone. 우리 친구들 다음 시간에 저와 함께 또 만나요. Until next time.

생수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폭염. 아아, 나는 폭염과 맞서 싸우는 비밀요원 생수. 자, 폭염에 대해 알려주지. 폭염은 열사병, 열경련 등을 유발하며 심하면 사망할 수도 있는 자연재난이다. 체감온도 33도 이상의 기온이 이틀 이상 지속되면 폭염주의보, 35도 이상이면 폭염경보. 폭염과의 사투, 나의 작전은 이렇다. 생존 전략 하나, TV나 라디오를 통해 수시로 기상상황을 파악할 것. 폭염이 발생한 날에는 가급적 야외활동을 차지한다. 생존 전략 둘, 외출할 때는 가벼운 옷차림으로 체온을 낮추고 물을 자주 마실 것. 갈증을 느끼지 않아도 충분한 수분을 유지하는 것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생존 전략 셋, 야외활동 중에는 그늘에서 자주 휴식하며 건강상태를 체크할 것. 열사병 증상이 있다면 시원한 곳에서 휴식을 취하고 심하면 병원에서 진료를 받자. 아는 것과 실천하는 것은 천지차이. 폭염, 행동만이 살 길이다. 미션 컴플리트.

Welcome back to All in One. 자, 안녕하. I'm your English teacher, Chrissy. 얘들아, 오늘도 선생님 보러 우리는 초등 영어에 방문한 건가요? 우리 선생님이 너무너무

0: 반갑습니다. 얘들아 오늘도 선생님이랑 재미있게 영어 공부해보자. 오케이? 준비됐나요? 준비됐다면 All eyes on Chrissy. 오늘은 무슨 요일인가요? What's the day today? What's the day today? 맞아 맞아. Today is 신나는 목요일입니다. Today is Thursday. Thursday만 돼도 너무 기분 좋지 않아요? 이제 주말이 진짜 코앞이잖아, 그쵸? 우리 친구들 힘내봅시다. 자, 목요일에 쌤이랑 뭐하지요? 말하기 하는 날입니다. Speaking. 그래서 Thursday is for speaking. 얘들아, 영어는 자신감이야. 말하기는 자신감. 말하기는 뭐라고? 자신감. 어깨 쫙 펴고 우리 한번 자신감 있게 영어로 말하기 한번 해봅시다. 오케이? 자, 이번 주 주제가 뭐였나요? Week 20. Look around the bedroom. One more time. Look around the bedroom. Look around 무슨 뜻이야? 선생님 한 지금 15번째 말하고 있는 것 같아. Look around는 바로 맞습니다. 주위를 둘러봐 였지요. 자, 이번 주에는 어디 주위를 둘러봐요? Bedroom. 침실 주위를 둘러보라 그러지요. Look around the bedroom. 그래서 이번 주에 선생님이랑 침실에 있는 물건들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해보는 시간 가져봤었죠? 우리 친구들 재밌는 시간 보내고 있었어요? 오케이. 자, 그렇다면은 우리 이번 주에 배운 지문 한번 들어보고 올게요.
1: This is my bedroom. I keep pants in the closet. I sit at my desk to study. On my bed, I have a purple blanket and a green pillow. It's late now, and I'm about to go to bed. Good night!
0: 얘들아, 얘들아, 얘들아, 잘 들어보고 왔나요? 자, 우리 배운 지문에서 중요한 패턴 세 개를 골라요. 몇 개를요? 세 개를요. Three patterns. 이 세 개를 중심으로 우리 한번 말하기 연습해보자. 오케이. 자, 첫 번째는요. 바로 I keep something in the closet. One more time. I keep in the closet. 자, 얘들아, keep가 뭘까? keep. 여기 보이죠? 선생님, 발 늘어난다, 늘어난다. 그렇죠. 자, keep는 바로 보관하다 라는 뜻입니다. 뭐라고요? 보관하다. keep, 보관하다. 자, 무엇을 보관한다 할까요? in the closet. 자, 옷장에 나는 무엇을 보관한다 라고 말할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우리 왜 옷장 열어본다고 생각해봐. 뭐가 있어, 얘들아? 뭐 모자도 있을 수 있고요. 셔츠도 있고요. 뭐 자켓도 있고요. 뭐가 많죠? 그래서 내 옷장에는 뭐뭐가 있어 라고 말하고 싶을 때 쓸 수 있는 패턴이에요. 자, 우리 그럼 예문을 함께 보자. Number one. I keep pants in the closet. 이거 무슨 뜻일까? 자, 나는 옷장에 무엇을 보관해요? 무엇을 keep해요? pants. 바지를 보관한다고 합니다. 나는 옷장에 바지를 보관해. 옷장에다가 바지를 보관해요. 라 그러는 문장이에요. 다시 한번 해보자. I keep pants in the closet. 우리 친구들 차례. I keep pants in the closet. 잘했어요. 우리 왜 옷 벗어놓고 막 의자에 놓고 뭐 침대에 놓고 이런 친구들이 많은데 옷장에 보관을 해야 되겠죠, 그쵸? 자, 두 번째는요. I keep jackets in the closet가 나왔습니다. jacket은 말 그대로 자켓이지, 재킷. 우리 조금 추울 때 외투를 입잖아요. 외투, jackets 나왔어요. 나는 나의 자켓을 옷장 안에다가 보관을 합니다 라는 뜻이에요. 우리 함께 해볼게요. I keep jackets in the closet. 우리 친구들 차례. I keep jackets in the closet. 따라하고 있는 거 맞지? 우리 친구들 너무 잘하는데 선생님 다 들린다 얘들아? 자, 3번 볼게요. I keep shirts in the closet. 자, 이번에는 옷장에다 무엇을 보관한대요? shirts. 셔츠를 보관한대요. 나는 옷장 안에다가 내 셔츠를 보관해요. I keep shirts in the closet. 친구들 차례. I keep shirts In the closet. 너무 잘하는 거 아니야, 얘들아? 선생님, 여기까지 다 들리는데, 우리 친구들의 예쁜 목소리가 너무너무너무 선생님을 행복하게 하네요. 자, 그렇다면 우리 친구들 차례예요. I keep

in the closet. 우리 친구들이 옷장을 딱 열었을 때 무엇이 있나 생각을 해봐. 머릿속에 뭐가 있나요? 자, 내 옷장에는 뭐뭐가 있어요? 문장 한번 만들어 볼게요. 시작. I keep in the closet. 잘했습니다. 어렵지 않지? 어려워도 괜찮으시면 계속 연습할게. 자, number two. I sit at my desk too. 나왔어요. 조금 길지? One more time. I sit at my desk too. 자, sit가 뭡니까? 선생님, 팔 늘어난다, 늘어난다. 우, 저, sit, S-I-T, 저기 보이지? 자, sit는 앉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나는 내 책상에 앉아서 무엇무엇을 해요라고 할때쓸수 있는 패턴입니다. 뭐, 예를 들어서, 너 책상에 앉아서 뭐 해? 라고 물어보면, 나 책상에 앉아서 뭐 그림도 그려, 숙제하고 있어. 다양하게 말할 수 있잖아요. 우리 한번 예문 볼까요? 빠밤. I sit at my desk to study. 무슨 뜻일까? 나는 내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한대요? Study, 공부를 한대요. 모범생이네요. I sit at my desk to study. 우리 친구들 잘해. 시작. I sit at my desk to study. 잘했습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볼게요. I sit at my desk to read books. Read books 하면 책을 읽다지요. 그래서 나는 내 책상에 앉아서 책을 읽어요라는 문장입니다. 우리 책상에 앉아서 책 읽을 때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친구들이 한번 해볼게요. 시작. I sit at my desk to read books. 잘했어요. books 말고 얘들아. books, books. 입을 이렇게 양쪽으로 늘려서 books. 오케이. books 이러면 안 돼요. books는요. books. alright. 자, 3번 볼게요. I sit at my desk to draw. draw는 그림을 그리다라는 거지요. 그래서 나는 내 책상에 앉아서 그림을 그려요라는 문장입니다. 다시 해볼게. I sit at my desk to draw. 자, draw 할 때도 draw가 아니라 draw, draw. 주 소리가 나야 돼요. draw, okay? draw, okay? 멋지죠? 자, 우리 친구들 잘해. I sit at my desk to draw. 잘했어요. 이렇게 draw 하는 것만으로도 굉장히 영어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잘했습니다. 자, 이번에 우리 친구 차례예요. 친구들 차례예요. 자, 우리 친구들은 책상에 앉아서 무엇을 한다고 말하고 싶어요? 해볼까요? I sit at my desk to 잘했어요, 우리 친구들. 자, 그러면은 3번 볼게요. Number 3. I'm about to. 뭐라고요? I'm about to. One more time. I'm about to. 자, 이거는 무슨 뜻이냐면, 나는 몸을 곧할 거예요. 라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엄마가, 너 숙제 안 하니? 라 그러면, I'm about to. 이제 곧할 거예요. 너 이제 자야지. I'm about to. 이제 잘 거예요. 이렇게 쓸때 아주 쓰는 유용한 패턴이겠죠? I'm about to 하면은, 가까운 미래에 내가 할 행동에 대해서 말할 때쓸수 있는 패턴이에요. 나 이제 곧 먹을 거예요. 이제 먹으려던 참이에요. 뭐 공부하려던 참이에요. 할때 쓰는 패턴. 진짜 많이 쓰이겠지? 자, 예문에서 볼게요. I'm about to go to bed. 하게 되면, 나 이제 막 잠에 들 거예요. 나 이제 잠을 자러 갈 거예요. 란 뜻이에요. 잠을 자러 가려던 참입니다. 라고도 할수 있겠죠? 자, 이번은요. I'm about to eat. I'm about to가 무슨 뜻이라고? 나는 뭘 하려던 참이에요. 잖아요. 그래서 I'm about to eat. 먹다잖아. 그래서 난 이제 먹을 참이에요. 입니다. 자, 그 다음에 3번은요. 빠밤. I'm about to study. study는 공부하다죠. 그래서, 나 이제 공부하려던 참이에요. 라는 뜻입니다. 우리 세개한 번에 한번 다 읽어보자. 오케이? 자, 첫 번째부터 볼게요. 나 이제 잠에 자려던 참이에요. 잠자려던 참이에요. I'm about to go to bed. 우리 친구들 잘해. I'm about to go to bed. 잘했습니다. 이제 자러 갈 거예요. 자, 그 다음에 number 2는, 너 이제 안 먹니? 왜 이렇게 안 먹어? 하면은, I'm about to eat. 나 이제 먹을 거예요. I'm about to eat. 우리 친구들 잘해. I'm

0: how to eat. 잘했어. 그 다음에 number 3는 너 공부 안 할 거니? 너 왜 공부 안 해? 하면은 I'm about to study. 나 이제 공부할 참이에요. I'm about to study. 시작. I'm about to study. 약간 근데 너무 이렇게 짜증나는 투로 말하면 안 돼. I'm about to study. 이런 말고 I'm about to study. 이렇게 얘기해줘야 돼요. 자, 우리 친구들은 뭘 하려던 참이에요? 라고 말하고 싶어요. 문장 만들어 볼게요. I'm about to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chant로 한번 패턴을 익혀볼까요? 자, chant 해보겠습니다. Drop the beat. I keep in the closet. I keep in the closet. I keep pants in the closet. Your turn. I keep pants in the closet. Very nice. I sit at my desk too. I sit at my desk too. I sit at my desk to study. Your turn. I sit at my desk to study. Very nice. I'm about to. I'm about to. I'm about to go to bed. I'm about to go to bed. Very nice. Excellent. 얘들아, 우리 한번 퀴즈 한번 풀어볼게요. 빠바바밤. Number one. 저는 셔츠를 옷장에 보관해요. 셔츠가 영어로 맞습니다. 바로 shirts지요. 그래서 I keep shirts in the closet. 되겠습니다. 자, 이번은요. 저는 그림을 그리기 위해 책상에 앉아요. 그림을 그리다 뭐지? 그렇죠. draw지요. 그래서 I sit at my desk to draw. 오케이. 자, 3번은요. 저는 이제 저녁을 먹으려고 해요. 저녁을 먹다. eat dinner. 되겠죠? 그래서 I'm about to eat dinner 까지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우리 친구들 듣고 따라해보는 시간 가져볼게요.
1: I keep in the closet. I keep pants in the closet. I sit at my desk to I sit at my desk to study. I'm about to go to bed.

0: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E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E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E는 0세부터 1학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5-star 초등영문법 독해의 힘 레벨 2예요. 선생님은 여러분의 문법의 지니어스로 만들어드릴 지니쌤 유진 선생님이에요. 자, 우리 친구들 조동사 이제 지겨운 거 아니시죠? 지금까지 조동사 많은 조동사들을 배우고 있는데요. 오늘은 우리가 마지막 조동사예요. have to입니다. have to는 또 어떤 의미를 가진 조동사일까요? 네, 오늘 한번 우리가 낱낱이 파헤쳐 보자고요. Unit A 조동사 have to. 우리가 지난 시간에 했던 조동사 혹시 기억나나요? 무엇이었죠? 두 가지 있었는데요. should, must 기억나시죠?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 하는 게 좋을 거다 이런 뜻인데요. have to도요. 마찬가지예요. 해야 한다. 이런 의무의 표현,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선생님, 지난 시간에 should, must 많이 했잖아요. 또 have to 같은 뜻이에요. 근데 왜 또 해야 돼요? 네, 여러분, 이 have to도요, 분명히 가지고 있는 역할이 있어요. should나 must는 할 수 없는 그런 역할을 가지고 있으니까요. 오늘 한번 재미있게 살펴보자고요. 네, 선생님이 여러분에게 들려드리고 싶은 이야기가 있는데요. 제목은요, The Three Little Pigs입니다. 우리 친구들이 이미 잘 알고 있는 이야기예요. 자, 무엇일 것 같나요? 그렇습니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아시죠? 자, 한번 볼게요. 옛날 옛적에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살고 있었어요. 첫 번째 돼지가 말합니다. I have to build my house quickly. 나는 내 집을 quickly. 빠르게 지어야 돼. 자, 이렇게요. have to, 뭐뭐 해야 돼. 나는 빠르게 집을 지어야 돼. 라고 첫 번째 돼지가 얘기했어요. 자, 그러자 두 번째 돼지 이야기합니다. I have to build my house with sticks. 나는 stick 하면 막대기들이에요. 나는 막대기들로 have to 집을 지어야 해. It will be fast. 그게 빠를 거야. 역시나 빠르게 집을 지으려고 하는 두 번째 돼지였습니다. 세 번째 막내 돼지가 이야기하죠. I don't have to hurry. 나는 don't have to. have to의 부정이 나왔네요. 해석하면 이렇게 돼요. 나는 hurry, 서두를 필요가 없어. 나는 서두르지 않아도 돼. I have to build a strong house. 나는 have to. 나는 지어야 해. 무엇을? strong house. 튼튼한 집을. 자, 막내 돼지는 그렇게 얘기하죠. 나는 빠르게 안 짓고, 나는 천천히 서두르지 않고 강한, 튼튼한 집을 지을 거야. 라고 이야기하죠. 자,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는 늑대가 후 불어버리자 집이 모두 무너졌어요. 집이 날아갔고요.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We have to run away. run away 무엇이죠? 도망가다. 우리는 도망가야만 해. 자, 첫 번째, 두 번째 돼지가 도망을 갔어요. 자, 그러자 세 번째 돼지는 벽돌로 집을 지어서 늑대가 와서 아무리 불어도 집이 무너지지 않았습니다. 돼지들은 강한 집을 지어야 한다. strong house. 강한 집을 지어야 한다는 것을 배웠어요. 라는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야기 속에 어때요? 우리가 오늘 배우게 될 have to, have to, have to 여러 가지 숨어 있죠? 자, have to를 우리가 한번 수업을 통해서 자세히

배워보도록 할게요. 준비됐지요? Are you ready? Let's start! 네, 여러분 자주 본 페이지죠? 이 조동사요. 오늘 마지막입니다. 조동사는 비동사와 일반 동사를 도와주는 역할을 한다. 그래서 혼자 쓰이지 않고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붙어서 그 동사 원형에 어떤 뜻을 추가해 주죠? 조동사요. 오늘 우리가 마지막으로 보게 될 조동사는 have to입니다. 다 같이 따라해 볼게요. have to, have to. 좋아요. 이 have to는 must처럼 강한 의무를 표현해요. 우리 must, 강한 의무를 가지고 있었죠. should는 그보다는 약했습니다. 무엇무엇을 하는 게 좋을 거야. 무엇무엇을 해야 해. 이렇게 충고나 조언을 해줬는데요. must는 반면에 꼭 해야 돼. 반드시 해야 돼. 법이나 규칙을 나타낼 때 사용했었죠. 근데 have to도 must랑 비슷해요. 강하게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죠? 무엇무엇 해야만 한다라고 해석해요. 좀 하기 싫더라도 어쩔 수 없이 해야 해. 이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You have to study. 너는 하기 싫어도 공부해야 돼. 이런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should보다는 살짝 강하고, must보다는 살짝 약해요. 그 중간 어디쯤에 있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to 뒤에는 항상 동사 원형을 써야 돼요. 여기 보이시죠? 동사 원형이요. have to도요. 조동사기 때문에 그 뒤에 동사 원형이 붙습니다. 그런데 have to는 주어가 3인칭 단수이면 어떻게 바뀐대요? 보이시죠? has to로 바뀝니다. 선생님, 조동사는 선생님이 그러셨잖아요. 언제 어디서 쓰여도 형태가 바뀌면 안 된다고 하셨잖아요. have to는 왜 바뀌죠? 네, have to는요. 그래서 특별해서 우리가 맨 마지막에 배운 거예요. 다른 조동사들이랑 다르게 이 have가 아직까지는 그 동사의 어떤 의미를 조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동사 have인데 그 뒤에 to와 결합해서 have to 조동사로 쓰이는 거예요. 아시겠죠? 네, 조동사지만 이 have가 아직까지 그 동사라는 것을 버리지 못하고 그 동사의 뭔가 그 성질을 아직까지도 띠고 있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주어에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오면 have가 아니라 has로 고쳐 써야 되는 겁니다. 알겠죠? 조동사지만 유일하게 형태가 이렇게 바뀔 수 있는 조동사 have to예요. 여기 나왔죠? 3인칭 단수이면 has to요. 자, 우리 친구들 중에서 혹시 have's라고 쓰는 친구 없겠죠? have's 아닙니다. have는 뒤에 s가 붙으면 have's가 아니라 has로 써요. has to, she has to, he has to, it has to. 이런 식으로요. 자, 예문 볼게요. Parents have to teach manners to their children. 자, 여기 have to 나왔습니다. 무엇무엇을 해야만 한다. 의무예요. teach, 가르쳐야만 한다. 이렇게요. 부모는 가르쳐야만 한다. 무엇을? manner, 예절을요. to their children, 그들의 자녀들에게. 부모는 그들의 자녀들에게 예절을 가르쳐야만 한다. 이렇게 해석합니다. 자, 예문 더 봅시다. 조동사 have to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해 볼게요. She has to pay the bills by tomorrow. 자, 여기 찾았나요? have to? 네, 모양이 조금 바뀌어서 나왔죠. has to라고 돼 있어요. 왜 그럴까요? 앞에 주어가 she, 3인칭 단수니까요. 뒤에 have가 아니라 has라고 잘 써졌죠. 그녀는 pay 하면 요금을 지불하다예요. 요금을 지불해야만 합니다. The bills, 그 청구서들에요. By tomorrow, 내일까지. 그녀는 내일까지 그 bill, 청구서들의 요금을 지불해야 한다. 의무입니다. 이건 선택할 수 있는 어떤 조언이나 충고가 아니에요. 그보다는 강한 뜻입니다. 요금, 청구서 당연히 지불해야죠. 네, 지불해야만 한다. 이고요. 두 번째,
students

to bring their textbooks. 학생들은요, 자, have to 나왔습니다. 여기서는 주어가 students, 학생들이니까 3인칭 단수가 아니죠. 따라서 have 잘 써줬고요. bring 하면 가져오다 혹은 가져가다. 가져와야만 합니다. 무엇을? 그들의 textbook, 교과서를요. 학생들은 당연히 학교 올때 교과서를 가져와야겠지요. 따라서 have to 의무가 들어간 표현을 네, 잘 써줬습니다. 뒤에 이어서 보면요. have to의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어요. 자, 선생님이 수업 초반에 이야기했죠. should랑 must랑 have to. 의미 비슷한데 왜 굳이 쓸까요? 바로 과거도 있고 미래도 있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should랑 must로는 과거형, 미래형 나타낼 수 없습니다. 현재형밖에 못 나타내요. 해야 한다. 이렇게요. 근데 have to는 했어야 했다. 너 과거에 그거 했어야 했어. 숙제해왔어야 했어. 과거형도 나타낼 수 있고, 미래. 너는 이걸 해야 될 거야. 지금 초등학생인데 중학교 가면은 이렇게 교복을 입어야 될 거야. 라는 미래의 표현도 쓸 수가 있습니다. 자, 과거부터 살펴보면요. have to의 과거는 어떻게 나타낸다? had to로요. 여러분, have는 과거형인데 불규칙 변화 동사죠. 따라서 had가 됩니다. have드가 아니라 had라고 바뀝니다. 아시겠죠? 자, 그래서 과거의 의무를 표현하고 무엇무엇 해야만 했다라고 해석해요. 과거에 너 그거 해야만 했어. 해야만 했다. 이렇게요. 아시겠죠? 자, 예문 먼저 볼게요. The worker had to wear a mask at all times. worker 하면 작업자죠. 일하는 사람, 작업자는 여기 나왔어요. had to 동사 원형이요. wear 하면 쓰다, 착용하다인데요. 써야만 했다. 과거예요. had죠. a mask. 마스크를요, 써야만 했습니다. at all times. 항상. 작업자는 항상 마스크를 써야만 했다. 과거죠. 자, should나 must로는 이런 뜻을 만들 수가 없어요. 아시겠죠? 네, 미래도 한번 볼게요. 자, 이렇게 미래는요, 이렇게 나타내요. will have to요. 자, 우리 친구들, will이라는 조동사 배웠죠? 기억나죠? 무엇무엇을 할 것이다. will have to 하면은 무엇무엇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요. 중학교 가면 교복을 입어야만 할 것이야. 이런 식으로요. 네, 미래의 의무를 나타냅니다. 참고로, must는 과거나 미래의 의미로 쓸수 없어요. 보이시죠? 네, must도 마찬가지고, should도 마찬가지고, 과거나 미래로 바꿀 수 없어요. should, must는 현재형밖에 못 씁니다. 그래서 우리 have to가 아주 중요한 친구인 거예요. 과거도 나타낼 수 있고, 미래도 나타낼 수 있죠. 정말 고마운 친구입니다. 네, self-check 볼게요. have to에 유의해서 문장 해석합니다. 첫 번째, the customers had to wait in line 나왔어요. 여러분, had to 보이시죠? had니까 네, 과거의 의무예요. The customers, 손님들은요, wait,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in line, 줄을 서서요. in line 하면 줄을 서서라는 뜻이에요. 고객들은 줄을 서서 기다려야만 했다. 과거의 의미를 가지고 있죠? had to 꼭 기억해 주세요. 두 번째, they will have to work late at night. 나와 있어요. 그들은 will이라는 미래를 나타내는 조동사가 붙었습니다. 따라서 will have to는 미래에 무엇무엇을 해야만 할 것이다 라고 해석해 줄게요. work, 일해야만 할 것이다. late, 늦게, at night. 그들은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너무 바빠서 할 일이 너무 많아서 그들은 아마 밤늦게까지 일해야만 할 것이다. 이렇게 썼어요. 네, 얼마나 고마워요. 우리가 무엇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표현을 정말 많이 활용하는데 과거도 만들 수 있고 미래도 만들 수 있고 여러분 꼭 알아둬야겠죠? 좋습니다. have to를요, 이제는 의문문으로도 막 바꿔볼게요. 물어보는 거죠. have to의 의문문은요, 여기 나왔어요.

조동사 두를 이용합니다. 여러분, 조동사 의문문 만들 때 우리 기억나죠? 항상 주어 앞에 조동사를 데리고 왔었잖아요. Can I? May I? Should I? Must I? 기억나시죠? 그런데요, have to는 조금 특별해서 조동사 두를 이용한다. 여기 별표 두개 쳐주세요. 네, 여러분, 두를 이용해요. 그래서 형태를 보면 do, 주어, have to, 동사, 원형 이렇게 됩니다. 자, 근데 어렵지 않아요. 우리 원래 문장이 주어, have to, 동사, 원형이잖아요. 그 앞에 두만 추가시켜주면 되는 거예요. I have to study. 나는 공부해야만 한다. 라는 문장인데 그 앞에 두만 추가해서 do I study? 이런 식으로요. Do I have to study? 이렇게 되겠죠. Do I have to study? 앞에 do라는 조동사만 추가해준다. 그렇죠. 물론,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가 아니라 뭐를 써야 돼요, 우리 친구들? does를 써야죠. 3인칭 단수일 경우에는 does를 써준다. 그래서, 무엇무엇 해야만 하나요? 이거 꼭 해야만 하나요? 라고 묻는 표현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추가적으로 과거 의문문도 만들 수가 있어요. 정말 have to는 다양하죠? 과거 의문문은 do, does도 아니고 did를 써요. 우리 과거형 할때 did 배웠죠? 과거 의문문 만들 때는 문장 맨 앞에 did라는 조동사를 써줬는데 have to도 마찬가지로 과거로 물어보려면 did를 써줍니다. 아시겠죠? 네, 헷갈리더라도 우리 예문 보면 여러분 확실하게 이해할 수 있을 거예요. 자, 예문 볼게요. Do they have to bring their lunch? 나와 있죠? Do, 조동사 do의 힘을 빌려왔고요. 그 뒤에 주어, they가 나왔고요. 그 뒤에 have to. 자, 이렇게 선생님 끊어볼게요. Do they have to? 그 다음 동사 원형이요. 그들은 bring, 가져와야 하나요? 묻는 거예요. 앞에 do라는 조동사의 힘을 빌려왔습니다. 우리 친구들, 지금까지 배웠던 다른 조동사들처럼 이 have to를 문장 맨 앞으로 데리고 오면 안 돼요. 헷갈리지 마세요. Have to they bring? 안 됩니다. 아시겠죠? 반드시 do의 힘을 빌려와야 돼요. Do they have to bring? 그들은 가져와야 하나요? 묻는 거예요. Their lunch. 그들의 점심 식사를요. 자, 보이시죠? 네. Do, 주어, have to, 동사, 원형이요. 이렇게 하면 의문문 바꿀 수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여기 they가 아니라 he, she, it. 이런 3인칭 단수였다면 do가 아니라 뭘 써줘요? 그렇죠. does를 써주겠죠. Does he have to bring their lunch? Does she have to bring their lunch? 이런 식으로요. 네. 그리고 여기는 항상 have to고, 여기는 항상 동사 원형입니다. 여기 아무리 3인칭 단수 주어가 왔다고 해서 뒤에 has to 여러분 적어주시면 안 돼요. 왜냐면 문장 맨 앞에 does를 썼잖아요. 이미 s를 썼기 때문에 have to는 원형 그대로 have to를 써줘야 합니다. 네, 좋아요. 여러분 조금 헷갈리더라도요. 여러 가지 예문 보면서 해석하다 보면 확실히 이해가 될 거예요. 자, 그 뒤에 한번 봅시다. 바로 나왔어요. Does he have to wear a tie for the interview? 이렇게 나왔죠. 주어가 뭐예요? 주어가 he. 3인칭 단수 주어가 나왔어요. 따라서 do가 아니라 does를 잘 써줬죠. Does he? 그 다음 선생님 얘기했죠? Have to. 원형 그대로 온다고요. 왜냐? 앞에 does. s가 이미 들어갔으니까 문장에서 s를 두번 반복해서 중복으로 써주지 않습니다. 앞에 does가 있으니까 뒤에는 have to. 원형이 온다는 거. 네, 이렇게 꼭 알아두세요. Does he have to wear? 동사 원형이요. 그렇죠? 자, 이렇게 끊어볼게요. 여러분 보기 쉽게. Does he have to wear? 그는 입어야만 하나요? 묻는 거예요. 무엇을? 아, 여기선 뒤에 a tie. 넥타이니까 착용하다로 해석하면 되겠죠. 그는 타이를, 넥타이를 착용해야 하나요? For the interview. 그 면접을 위해서 넥타이를 매야만 하나요? 이렇게요.
자, 두 번째.

번째, did she have to go there at night?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는 did가 온걸 보니까 과거죠. 과거. Did she have to 동사 원형이요. 자, 이미 과거의 의미를 맨 앞에 조동사가 가지고 있으니까 have to는 원형 그대로 옵니다. had to라고 써주시면 안 돼요. 아시겠죠? 한 문장 안에 과거가 중복으로 들어가면 안 되니까 did she have to? 그녀는 해야만 했나요? 과거에 대한 의문이에요. 자, 무엇을 go 가야만 했나요? There, 그곳에 at night. 그녀는 밤에 거기에 가야만 했나요? 라고 묻는 겁니다. 네, 여러분들 have to는요, 이렇게 쓰임이 다양해서 3인칭 단수 주어 오면 does로도 바꿔주고, did, 과거면은 did로도 바꿔주고, 네, 여러 가지 쓰임이 있으니까요, 하나하나 여러분이 복습할 때 자세하게 알아두시기를 바랍니다. 네, 그 다음은요, 이제 have to의 부정문인데요. have to의 부정문이 사실 이번 유닛에서의 하이라이트라고 볼수 있어요. 여러분, 별표 두개 쳐주세요. 부정문인데요. 왜 이렇게 중요해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have to의 부정은 이렇게 나타내요. 앞에 don't를 써줍니다. don't have to. do not. 줄여서 우리가 don't라고 하죠. don't have to는 무엇무엇 하면 안 된다가 아니다. 어떻게 해석해요? 무엇무엇 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합니다. 네. 하지 않아도 된다. 할 필요가 없다. 하면 안 된다라는 금지랑은 완전 의미가 다른 게 느껴지나요? 우리 친구들. 하면 안 된다는 must not, should not, you must not throw trash on the ground. 기억나죠? 길에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된다. 금지는 must나 혹은 should not을 쓰는데요. don't have to는 당신이 이것을 할 필요가 없습니다. 안 해도 됩니다. 라는 뜻을 나타내요. 네, 완전히 의미가 다르니까요. 여러분이 잘 구분해서 문장에서 사용해줘야 됩니다. 형태는 don't have to입니다. 다른 조동사들처럼 조동사 뒤에 not을 붙여주지 않아요. have to not이 아니라 don't have to라고 적어주세요. 형태도 잘 알아두셔야 되고요. 의미도 알아두셔야 됩니다. 그래서 하이라이트라고 한 거예요, 선생님이. 그리고 주어가 3인칭 단수일 경우, 그 다음에 현재 시제일 때는 이렇게 doesn't have to를 씁니다. 보이시죠? don't가 아니라 doesn't요. 3인칭 단수 he, she, it 혹은 다른 어떤 3인칭 단수 주어가 오면 doesn't have to를 써주시고요. 과거 시제가 나오면 didn't have to를 써줘야 돼요. didn't have to요. 이렇게 아주 쓰임이 다양합니다. have to는 여러 가지, 여러 상황에서 우리가 활용을 할 수가 있어요. 정말 고맙고 또 네, 좋은 친구입니다. 꼭 알아두세요. 예문을 볼게요. They don't have to wear school uniforms. 나와 있죠? Don't have to입니다. 이렇게 체크하고 여러분, 무엇무엇 하면 안 된다라고 해석하면 안 돼요. 아시겠죠?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해줘야 돼요. 할 필요가 없다. 필수적이지 않다라는 뜻입니다. Where, 입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여러분, 해석 잘못해서 입어서는 안 된다라고 하면 완전 다른 뜻이 돼요. 그렇게 하면 안 되고, don't have to는 입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요. 그들은 입을 필요가 없습니다. 무엇을? School uniforms. 교복을요. 그들은 교복을 입을 필요가 없다. 이렇게 해석해주세요. 선생님 계속 반복했죠?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요. 자, 예문 한번 더 봅시다. 첫 번째, She doesn't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나와 있죠? 여기 주어를 보니까 she, 3인칭 단수 주어예요. 따라서 don't가 아니라 doesn't라고 잘 써줬습니다. doesn't have to wake up early tomorrow. 이렇게요. 그녀는 wake up 하면 일어나다잖아요. doesn't have to니까 일어날 필요가 없습니다. 일어나지 않아도 됩니다. 이렇게요. early, 일찍, 내일.

그녀는 내일 일찍 일어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쓴 거예요. 네, 여러분. 절대로 must나 should나처럼 그녀는 내일 일찍 일어나서는 안 된다. 라고 해석하면 틀립니다. 아시겠죠? 선생님 너무 중요해서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Don't have to. 필수가 아니다. 라고 기억을 해주세요. 그리고 여기 don't 앞에 주어를 보고 3인칭 단수면 doesn't. 라고 써주는 것까지요. 두 번째 문장 보시면요. They didn't have to pay for the tickets. 나와 있죠. 아, didn't구나. 이 문장은 과거구나. 그렇죠. 과거니까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었다. 과거에. 그렇게 해석하면 돼요. 그들은 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무엇을? pay. 요금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없었어요. for the tickets. 그 티켓을, 표를 위한 비용을 지불할 필요가 없었다라고 과거로 써줬습니다. 아시겠죠? 네, doesn't, 3인칭 단수면 doesn't, 그 다음 과거면 didn't, doesn't have to, didn't have to. 항상 뒤에는 이렇게 have to. 3인칭 단수일 때도 과거일 때도 have to는 원형 그대로 have to를 써줍니다. 아시겠죠? 뒤에는 뭐 has to, had to라고 형태를 바꿔주지 마세요. 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우리 조동사 have to의 부정까지 알아봤습니다. 과거도 있었고, 미래도 있었고, 의문, 물어도 볼수 있었고, 마지막에 부정도 할수 있었어요. have to는요, 무엇무엇을 해야만 한다라는 의무의 뜻을 가지고 있지만 그 안에서 아주 활용이 다양합니다. 여러분 꼭 예문을 통해서 복습해 보세요. Now let's wrap up today's class. 오늘의 수업 마무리하러 가볼까요? 네, 우리 친구들, 우리 수업 초반에 했던 The Three Little Pigs,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 기억하고 있죠? 그런데요, 어때요? 돼지들의, 우리 아기 돼지들의 대사들이 뒤죽박죽 순서가 엉망이 됐습니다. 여러분, 오늘 공부 열심히 했으니까요, 이 대사들을 한번 바르게, 순서를 바르게 배열해 볼까요? 아기 돼지 삼형제가 아침에 일어났는데요. 첫 번째 돼지가 말했어요. Quickly too, I have built my house. 나는 집을 빨리, 빠르게 만들어야 돼. 자, 어떻게 배열할 수 있을까요, 우리 친구들? 한번 만들어 보실래요? 나는 집을 빠르게 지어야만 해. 어떻게요? I, 그렇죠? I have to build my house quickly. 이렇게요. 나는 집을 빠르게 지어야만 해. Have to 동사 원형 쓰인 거 보이시죠? 그러자 두 번째 돼지가 말했어요. 나는 막대기로 집을 지어야 해. 나는 막대기로 집을 지어야 해. I, 그 다음에, 그렇죠. 마찬가지로 have to 조동사 잘 써줬고요. 뒤에 동사 원형, build my house with sticks. 막대기로 나는 집을 지어야 돼. 라고 두 번째 돼지가 이야기했습니다. 왜냐? It will be fast. 그게 빠를 거기 때문에요. 마지막 세 번째 돼지 이야기합니다. 나는 서두를 필요가 없어. have to의 부정은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라고 해석하죠. 자, 한번 바르게 배열해 볼래요? 그렇습니다. I don't have to hurry 라고 써야겠죠? I don't have to hurry. 자, 우리 친구들 오늘의 하이라이트였어요. have to의 부정은 무엇무엇을 할 필요가 없다. hurry, 서두를 필요가 없다 라고 해석해요. I have to build a strong house. 나는 튼튼한 집을 지어야 돼. 이렇게요. 첫 번째 돼지와 두 번째 돼지는 늑대가 불자 집이 날아갔어요. 모두 무너졌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해요. We to run away have. 바르게 배열해 볼까요? 우리는 도망가야만 해. 우리는 도망가야 돼. 어떻게 해요? We, 그렇죠. Have to run away. We have to run away. 우리는 run away 도망가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고요. 그래서 그들은 아, 튼튼하게, 강하게 집을 지어야 되는구나라고 깨닫습니다. 네, 아기 돼지 삼형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오늘 배웠던 중요한 have to 그리고 부정까지 여러분 꼭 기억해 두도록 할게요. 오늘의 문법 능력 올리기 미션입니다.
우리가 배운 조동사

활용해서요, 우리가 하루 동안 해야 할 일들에 대해 적어보세요. 여러분, 학교도 가야 되고요, 세수도 해야 되고요, 밥도 먹어야 되고요, 친구들과 이야기도 나눠야 되고요. Have to를 활용해서 얼마든지 자유롭게 적어서 수강 후기 게시판에 올려주세요. 네, 저는 영문법 독해의 힘을 키우는 오늘 이 시간은 여기까지고요. 우리 다양한 매력을 가지고 있었던 Have to 복습 꼭 하고 다음 시간에 또 만납시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1: 오.
0: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0: Right. Wow.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0: 아,
1: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것 같아요.
0: 기억을
1: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그쵸? 당연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되어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니,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1: 오.
0: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 있지 않나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1: 오.
0: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0: Alright.
1: 슬기롭게 도전!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2: In English, remember to
1: Ah,
2: meet your friend.
1: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응?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아니, 뭐든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In English?
1: 30 years, we are friends, you know.
2: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1: 응?
2: I have a good reason.
1: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2: I have a good reason.
1: Good reason?
2: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1: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1: 오,
0: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같아요.
1: 그러네요. You are coming to my, right? 오,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쵸.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Okay.
1: wedding 아니면은 married인데 웨딩으로 할게요.
0: 웨딩?
1: 예,
0: 오케이.
1: 웨딩.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1: 오.
0: That's right.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1: 그죠,
0: 그렇죠? 그래서
1: 그죠.
0: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풍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1: 웨딩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0: 오케이.
1: marriage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아.
0: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래서 웨딩이라고 쓰지 않죠.
1: 그쵸,
0: 그쵸? 근데
1: 맞아요.
0: 야,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쵸?
1: 이해가 쏙
0: 네,
1: 되네요.
0: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1: 네.
0: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안
0: 그쵸?
1: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요런 것까지 담겨
0: That's
1: 있어요.
0: right. 그래서
1: 예.
0: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이 느낌이 있죠,
1: 그쵸.
0: 그쵸? Alright,
1: 네.
0: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1: Right?
0: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에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1: 오.
0: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1: 응?
0: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are nephew.
0: You are Mayu's?
1: You are Maya's nephew, right?
0: 그렇죠.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1: 근데 저는 이럴 때
0: 느낌이에요.
1: 가장 궁금한 게
0: 네.
1: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0: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you are
1: 예.
0: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1: 아,
0: 느낌이에요. 그렇죠? 네.
1: 그래요? 아.
0: 자, 다음은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1: 네.
0: 정비하는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1: Mechanic.
0: mechanic. mechanic.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떻게 할까요?
1: He is a mechanic, right?
0: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 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1: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0: 돌림은 뭔가요?
1: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0: 맥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1: 이거 약간,
0: mechanic, right? 메카닉은
1: 네네네.
0: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ght을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1: 네.
0: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You are Maya's nephew, right?
0: He is a mechanic, right?
1: He is a mechanic, right?
0: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자, 근데 충격입니다.
1: 왜요?
0: 가려고 했는데 나못 가.
1: Oh my, oh my.
0: Oh my,
1: 너만은 올줄 알았는데.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0: 어디서 끊을까요?
1: 못 가.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0: 딱이네요.
1: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나는 갈수 없어. go 어쩌고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0: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1: 예.
0: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네.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아,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1: Be going to. 못한 거예요.
0: 못한 거예요.
1: 에.
0: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1: 아~
0: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going to를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1: 그러네요.
0: 그렇게 되면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1: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0: 달라지죠. 에.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1: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a pp인가요?
0: 오, 호호. 나이스. Nice.
1: Yeah.
0: 네,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보죠.
1: 네.
0: Alright, so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1: 네.
0: So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1: 네.
0: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1: 그래요.
0: Right. 제,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데
1: 못했어요.
0: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1: 어머머.
0: 그 친구예요.
1: 내가 했어야 되는데.
0: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1: 내가 연락
0: 뭐라 그래요?
1: I was going to call you.
0: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그쵸? 연기를 한번 해줘.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1: I was going to call you.
0: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1: 아.
0: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그래서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그렇죠. They were going to.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to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1: 네네.
0: 이렇게. So 비동사 둘 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1: 네.
0: Okay?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1: I was going to call you.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1: 네.
0: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1: 네.
0: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1: 전화하려고
0: 했니? 질문이죠.
1: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0: 아니요. 했니?
1: 했니?
0: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너
1: 아니 전화...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0: 아니에요.
1: 아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0: 그렇죠.
1: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게.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0: 그렇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1: 에헤.
0: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1: Yes.
0: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1: 네.
0: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라고 하는 거, 그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1: 네.
0: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1: 예.
0: 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1: was going to
0: come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come을 한번 써볼게요.
1: I was going to come your
0: to가 빠졌죠?
1: to가 왜 빠졌죠?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0: 그렇죠.
1: Yes. Wedding, but I can't.
0: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 라는
1: 네.
0: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1: I was going to, but I can't.
0: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0: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1: 네.
0: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1: 네. But we've been for 30 years.
0: For 30 years가 뭐예요?
1: 30년 동안.
0: 뭐여왔죠?
1: 친구요.
0: We've been, oh, okay.
1: We've been, 그러면은

0: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아, have been,
1: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0: have been ing인가요? have been. 아, 근데 지내 온 거니까는 그냥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1: 네, 의역을 한 거예요.
0: 에, FRIEND.
1: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0: oh, sorry, friends.
1: okay.
0: Yeah.
1: 친구를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그리고
0: 네.
1: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오케이?
0: 아.
1: 지내왔다. 그럼 또, 잠깐, 지내다가 뭐지?
0: 맞아요.
1: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0: 아, 그러니까
1: 하거든요.
0: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1: That's right. 그렇기 때문에,
0: 아.
1: 아, 우리는 친구여왔어. 이게
0: 그거네.
1: 맞아요. 오케이?
0: 예.
1: So,
0: 오.
1: perfect. 왜냐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그쵸?
0: 네.
1: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위니까, 우리는
0: 위니까.
1: 친구여왔다.
0: 네.
1: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0: 네.
1: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0: 네.
1: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0: 그죠.
1: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0: 그럴
1: I
0: 수,
1: lost
0: 근데
1: my key,
0: 찾을
1: right?
0: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 Maybe,
0: 예.
1: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0: 어,
1: 100%.
0: 예.
1: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0: 네.
1: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에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0: 그죠.
1: 여기서는.
0: 중요한 게
1: 근데
0: 아니에요.
1: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과거에
0: 지금까지.
1: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0: 오,
1: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0: 우정이 깊네요.
1: 네, 그래서,
0: 예.
1: 그렇습니다. 네, 요건 좀 슬픈 문장이죠.
0: 그죠, 그죠,
1: 네.
0: 그죠.
1: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0: 네.
1: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에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 이기 때문에,
0: 오.
1: 명사여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For.
0: For a few years.
1: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0: 예.
1: 그냥 years 쓰시면
0: 아,
1: 돼요.
0: 맞다.
1: 예.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그러면,
0: 지난번에 했던 기억이
1: 그때,
0: 나네요.
1: right? 아니,
0: 예.
1: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0: 예.
1: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왔어.
0: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1: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0: Use neighbor.
1: Neighbor, right?
0: Neighbor.
1: 그녀는 내 이웃이여왔다. 수년간.
0: She has been
1: 오!
0: neighbor.
1: 아, 나의.
0: She has been my neighbor
1: 아하,
0: for
1: 수년간.
0: years.
1: 그렇죠. There you go. So, 과거에 한때 내 네이버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
0: 네.
1: 아, 너무 좋습니다.
0: Yes.
1: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0: 아,
1: 나좀
0: 진짜.
1: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0: 안 되는데,
1: 솔직히
0: 말일세만 하면
1: 말해서.
0: 계속 해야
1: 아,
0: 되는데.
1: 걱정하지 마십시오.
0: 네.
1: 그렇게 될 겁니다. 자,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0: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막
0: 네.
1: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0: 오.
1: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원어민식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0: We go
1: 뭐
0: way
1: 예를 들어 we
0: back.
1: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0: 못
1: 어?
0: 온다니.
1: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이렇게 얘기를 한
0: 아하,
1: 겁니다.
0: 그러네요.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입으로 넘어갑니다.
0: 예.
1: 아, 기분 상하지 마.
0: 아.
1: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0: 오,
1: 오.
0: 이유는 to be continued.
1: 그렇죠.
0: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1: 제발.
0: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0: I have a good reason.
1: Okay. 자, reason이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야.
0: Mm-hmm.
1: 맞습니다.
0: Yes.
1: 이유가 있다. Mm-hm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0: 네.
1: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0: 아니요. 형용사.
1: 그렇죠.
0: 네.
1: 어떻게 알 수 있어요?
0: be upset이니까요.
1: 그렇죠. 그럼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0: 네.
1: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0: 예.
1: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0: 네.
1: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0: Don't be
1: 형용사.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0: 네.
1: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0: 오.
1: 그죠? Hey, don't upset.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0: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1: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넘어진
0: 미끄러졌어.
1: 거예요.
0: 미끄러졌어.
1: 너무 창피해요.
0: 쉐임인데?
1: 아, 쉐임 말고.
0: 부끄러워.
1: E로 시작합니다.
0: E요? Embarrassed.
1: Yes. 아.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하지 마. 다 그런 실수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하지 마.
0: Don't be embarrassed.
1: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0: Rude.
1: Rude. R-U-D-E.
0: Yes.
1: 그래서, hey.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그러면서.
0: Hey, don't be rude.
1: Don't be rude.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0: 맞아요.
1: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0: 네.
1: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0: 네.
1: 알아두셔야 됩니다. Okay?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0: 네.
1: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0: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rude.
0: Don't be rude.
1: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려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자,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Very good. Alright, 또 두 문장 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0: 네.
1: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0: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Okay.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0: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There you go. Mm-hmm. 자, 미션 기억하시면서 전체 대화 듣겠습니다. 전체 대화 주세요.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Ne, 소리내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0: 여러분, 이 패턴이지마유 볼까요?
1: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0: 네.
1: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0: mechanic.
1: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0: He is a mechanic, right?
1: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0: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1: 오.
0: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1: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1: Niece.
0: Ooh,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1: Oh,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1: Oh.
0: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 왔잖아.
1: But we've been friends
0: 30년 동안.
1: for 30 years.
0: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여 왔다. 수년간.
1: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0: For years. 저는 fo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r years 억양을 많이 좀뭐 추천드릴게요.
1: For years.
0: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여 왔다. 수년간.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0: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1: 네.
0: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드릴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2: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미션 해결할게요.
1: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3: I was going to, but I can't.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3: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1: You promise.
3: Sorry.
0: Good job, you guys.
1: Wow.
0: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1: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0: There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명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해 주세요.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어 왔다. 오, 이번에 좀 깁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믿고 보는 영어쌤 이지인 선생님입니다. 스텝 바이 스텝 초등 영문법 독해 힘 레벨 4 20강에 오신 여러분 환영합니다. 네, 우리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두 번째 시간을 오늘 공부할 거예요. 지난 시간에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문법 내용 잘 배웠고 또 그 내용을 적용해서 독해 지문도 하나 풀어보았습니다. 독해 지문에 나왔던 문장인데요. 자, 빈칸에 들어가 알맞은 표현을 선생님과 함께 찾아볼까요? Now more people want blank clean Singapore. 이제 더 많은 사람들이 원한다. 깨끗한 싱가포르를 뭐 하기를 원하나요? 우리말 표현에 방문하길 원한다 라고 쓰여 있어요. 원한다 라는 동사는 이미 쓰여 있고 그럼 뒤에 올 내용은 네, want의 목적어로서 방문하는 것을 이란 뜻을 가지는 표현이 되겠죠. 방문하다, visit 이란 동사가 있습니다. 네, 이 동사를 방문하는 것 이렇게 명사로 바꾸려면 to 부정사가 필요하죠. 자, 그래서 to visit 이렇게 쓰면 완성이 돼요. 이때 to 부정사는 방문하는 것을 이란 뜻으로 want의 목적어예요. 명사적 용법으로 쓰인 거죠. 우린 지금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지만 지난 강의에서 배운 명사적 용법, 형용사적 용법도 계속 복습할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to 부정사 명사적 용법이 들어간 문장을 같이 읽어볼까요? Now more people want to visit clean Singapore.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부사적 용법 두 번째 시간 뭘 배우는지 today's learning point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Today's learning point. 오늘은 독해를 하는 시간이죠. 지난 시간에 배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어떻게 문장 속에서 표현되는지 다음에 두 가지 글을 읽어보면서 공부해 보겠습니다. 오늘 읽을 글의 대주제는 place, 장소와 culture, 문화입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까요? 네, 여러분, 지난 시간에 배운 to 부정사의 부사적 용법 다 기억나나요? 선생님처럼 이렇게 이지 가이드를 이용해서 설명해 볼 수 있나요? 네, 선생님 설명만 듣지 말고 잠시 일시정지를 해놓고 이 표를 보면서 내가 전체 내용을 잘 파악하고 있는지 말로 설명해 보세요. 그러면 훨씬 더 확실하게 이해하고 또 기억도 잘할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선생님이 한번 해볼게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부사는 문장이나 동사나 형용사를 수식하는 역할을 하죠. 그래서 더욱 구체적인 정보를 제공하는 그런 역할을 합니다. 투부정사가 부사처럼 사용될 때는 그 부사의 다양한 역할만큼이나 뜻도 다양하기 때문에 문맥에 맞춰서 잘 해석을 해봐야 돼요. 크게 네 가지 의미에 대해서 배웠습니다. 가장 먼저 목적에 대해서 배웠죠? 목적의 의미는 투부정사의 쓰임 중에 가장 많이 나오는 것 중에 하나예요. 그렇기 때문에 확실히 익혀둬야 돼요. 목적의 의미를 가지면 우리말로 뭐뭐 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해석하시면 돼요. He exercises to stay healthy. 그는 운동한다. 뭐 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 네, 운동의 목적으로서 투부정사를 쓸 수 있고요. 다음, 원인으로서도 그 의미를 갖습니다. 특히 감정이 제시되고 그 감정을 왜 갖게 되었는지를 투부정사로 설명할 수 있어요. 이때는 뭐뭐 하게 되어 뭐뭐 해서 라고 해석할 수 있죠. She was happy to receive the gift. 그녀는 행복했다. 그 선물을 받게 돼서 네, 뭐뭐 하게 돼서 라고 해석하면 자연스럽습니다. 다음은 형용사를 수식하는 부사적 용법에 대해서 배웠어요. 이때는 뭐뭐 하기에 라는 의미로 해석하시면 되고요. 또 아주 중요한 표현을 배웠죠? 바로 to 형용사, to 부정사 구문입니다. 자, 여기서 to 부정사는 앞에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요. 그래서 직역을 하면 뭐뭐 하기에, 뭐뭐 하기에 너무 뭐뭐한 이라고 해석이 되고요. 이게 의미상 너무 뭐뭐해서 뭐뭐 할 수 없는 애의 뜻이 된다고 우리 지난 시간에 아주 중요하게 다뤘었죠? 네, 어디에도 not은 없지만 결과적으로 할 수 없다라는 의미를 가진다는 것 아주 특이하기 때문에 꼭 기억해 둬야 된다고 했어요. 예문 한 번 더 볼게요. It was too hard to read. 그것은 너무 어려워서 읽을 수 없었다. 네, 이렇게 해석해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판단의 근거도 배웠어요. 이때는 뭐뭐 하다니 라고 해석돼요. He must be creative to invent it. 그는 틀림없이 창의적일 것이다. 그것을 발명하다니 창의적이라고 판단

간단한 그 근거로서 이렇게 to부 정사를 쓸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배운 내용 잘 기억이 되죠? 자, 그러면 이 내용을 적용해서 우리 독해에 도전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업 시작합니다. 네, 교재 69쪽을 봐주세요. 우리 1번 지문은 지난 강의에서 풀었고요. 이제 2번 지문부터 해보겠습니다. 2번 지문의 대주제는 place, 장소입니다. 자, 늘 재밌는 사실을 알려주는데요. 이번에 어떤 장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올까요? 첫 번째 문장. In the US, there is a house called the shoe house. 미국에는 shoe house라고 불리는 집이 있다입니다. There is 무엇무엇이 있다란 표현이고요. 그리고 뒤에 이 cold란 표현이 나오는데요. cold는 뭐뭐라 불리는 이란 뜻으로 이렇게 뒤에서 앞에 나온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요. 뭐라 불리는지는 뒤에 나옵니다. 그래서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냐면 shoe house라 불리는 집이 있다. 이렇게 해석을 했어요. 네, 오늘의 주제가 place예요. 이 place로 shoe house에 대해서 얘기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예상을 하면서 적극적으로 읽어보는 거예요. You'll be surprised to see it because it looks like a giant shoe. 당신은 놀랄 것이다. 그것을 보게 되면 그것을 봐서 놀랄 것이다. 왜냐하면 그것은 무엇처럼 생겼기 때문에 거대한 신발처럼 생겼기 때문에. 네, 제법 문장이 길었죠? 먼저 because 앞에서 끊어볼게요. 당신은 놀랄 것이다 하고 surprised, 감정, 느낌을 나타내는 표현이 나왔고요. 그리고 뒤에 to부 정사가 나왔어요. 이렇게 감정이 나오면 이때 to부 정사는 그 감정의 원인으로서 뭐뭐 하면, 뭐뭐 해서, 뭐뭐 하게 되어 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죠. 그것을 보게 돼서 당신은 놀랄 것이다. 이렇게 해석을 했고요. 다음 because는 뭐뭐 때문에를 나타내는 접속사입니다. 그래서 뒤에 주어하고 동사가 나와요. 자, 그것은 look like 뭐처럼 생겼다고요? 아주 거대한 신발처럼 생겼다고요. 네, 여러분 교재에 the shoe house 이미지가 나와 있죠. 정말 신발처럼 아주 큰 신발처럼 생긴 집이에요. 다음 is it a shoe store? 그것은 신발 가게인가? 네, 질문하고 있어요. 신발 모양을 띄고 있으니까 신발을 파는 가게일까? 하고 질문해 봅니다. No, it is a museum now. 아니, 그것은 박물관이다. Now, 지금. 네, shoe store, 신발 가게가 아니라요. 지금은 박물관이라고 해요. 네, 이렇게 생긴, 특이하게 생긴 박물관도 있군요. 자, 그러면 어떻게 해서 이런 건물이 만들어지게 되었을까요? 과거의 이야기가 시작됩니다. In 1948, a shoe salesman 하고, 네, 이렇게 문제로 풀어야 될 내용이 나와 있어요. 1948년에 한 신발 판매원이 무엇을 했다? 이런 내용이 나오겠죠? 신발 판매원이 이 슈하우스와 관련된 어떤 일을 했을 거예요? 그렇게 추측을 하고,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Soon, the building became more popular than his shoes. 곧, 그 빌딩은 그 건물은 더 인기가 많아졌다. 뭐보다 그의 신발들보다. 네, became이 또 나왔네요. became은 뭐뭐 해지다라는 뜻으로 이렇게 뒤에 more popular처럼 비교급이 오게 되면 점점 뭐뭐 해지다, 더 뭐뭐 해지다라는 뜻으로 해석할 수 있어요. 자, 이 빌딩 자체가 더 유명해졌대요. 그 앞에 우리 신발 판매원이 나왔었죠? 신발을 파는 사람이니까 아무래도 신발이 더 유명해져야 되는데 신발보다도 뭐보다도 신발보다 빌딩이 더 유명해졌다고 합니다. Many guests used to come to stay overnight. 많은 손님들이 오곤 했다. 하룻밤을 to stay, 묵기 위해서. 네, 여기 일단 먼저 used to란 표현부터 볼게요. used to 다음에 이렇게 동사 원형이 오게 되면요. 뭐뭐 하곤 했다란 뜻을 갖게 됩니다. 네, used가 마치 조동사처럼 뒤에 동사 원형을 취하게 되거든요. 그러면 뭐뭐 하곤 했다란 의미로 이 문장에서는 어떻게 해석할 수 있어요? 오곤 했다 하고 과거에 했었던 일을 나타낼 때 쓰는 표현이에요. 이 표현도 굉장히 많이 쓰입니다. 오곤 했어요.
그리고 그 목적으로서 뒤에 to 부정사가 나오죠. 선생님이 어떻게 해석했죠? 뭐뭐 하기 위해, 즉 묵기 위해. overnight 하면 하룻밤이니까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아오곤 했다고 네, 이렇게 문장에서 말하고 있어요. Today you can just take a tour. 오늘날 당신은 단지 take a tour, 구경만, 관광만 할수 있다. 과거에는 이렇게 하룻밤 묵기 해서 왔는데 현재 오늘날에는 관광만 할수 있다라고 네, 문장을 마무리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이번 지문에서 읽어본 place에 관한 지문은 The Shoe House. 네, The Shoe House라는 재미있는 빌딩에 관한 사실을 전하는 글이었어요. 자, 그러면 문제 바로 해결해 볼까요? 글의 괄호 안에 주어진 말을 이용하여 다음 우리말에 맞게 영어로 써봅시다. 네, 우리 지금 In 1948, a shoe salesman 하고 뒤에 지금 괄호 안에 여러 단어들이 뒤죽박죽 섞여 있었어요. 자, 이 단어들을 이 의미에 맞게 재배열을 해보겠습니다. 어떤 내용이 적혀 있죠? 그의 신발을 광고하기 위해 그것을 지었다. 자, 이 문장을 써봐야 돼요. 앞에 제시되어 있는 표현이 보니까 a shoe salesman 하고 이 부분이 주어예요. 그러면 주어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죠? 동사가 나와야 되죠? 자, 이 문장에서 동사에 해당하는 표현은 지었다입니다. 그럼 지었다. 자, 우리 보기에서 골라볼까요? built 보이시나요? 맞습니다. 자, 그러면 built. 네, built는 built. 건물을 짓다 할때 쓰는 동사의 과거형이에요. 과거 built 썼고요. 그 다음에 built의 목적어가 와야 돼요. 그것을이란 표현. 대명사로 바로 쓰면 되겠네요. 여기 is 있어요. built it 쓰고 자, 그다음에 꾸며주는 말로써 그의 신발을 광고하기 위해. 광고하기 위해란 말이 다음에 이어져야 됩니다. 자, 이건 목적의 의미죠. 뭐뭐 하기 위해. 자, 어떤 표현으로 나타낼 수 있나요? to 부정사입니다. 자, 그럼 광고하다라는 동사 advertise를 to 부정사로 써볼게요. to advertise, advertise. 네. 광고하기 위해까지 됐고요. 다음은 그의 신발이 advertise의 목적으로 와야 돼요. His shoes. 마저 써보면 완성이 됩니다. His shoes. 하고 끝에 점 찍는 것까지 잊지 말아주세요. 자, 그래서 이제 우리말 의미에 맞게 잘 완성이 됐어요. 그러면 문장으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In 1948, a shoe salesman built it to advertise his shoes. 잘했어요. 아, 어떻게 이 건물이 짓게 되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러니까 한 판매원이, 네, 그의 신발을 광고하기 위해서 지은 집이었다는 거예요. 다음 문제 볼게요. 그럼 2번, The Shoe House에 관한 내용으로 언급되지 않은 것을 찾아보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어떻게 풀어야 되죠? 일치 불일치 문제니까 일일이 보기의 내용을 지문에서 찾아봐야 돼요. 1번, 언제 누가 만들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나와 있나요? 네, 방금 우리가 1번에서 풀었었죠? 누가 만들었었죠? A salesman. 그쵸? 자, 그 내용이 방금 우리가 완성한 내용대로 적혀 있습니다. 네. In 1948, a shoe salesman built it to advertise his shoes. 1948년에 언제 나와 있고요? 누가 한 신발 판매원이 하고 누가 만들었는지 나와 있어요. 그 목적까지 그의 신발을 광고하기 위해. 따라서 1번 내용은 언급되어 있습니다. 다음 2번. 외관이 어떻게 생겼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나요? 네, 어디 있죠? It looks like a giant shoe. 그것은 큰 아주 거대한 신발처럼 생겼다. 뭐뭐처럼 생겼다. 외관에 관한 내용이죠. 따라서 2번 내용도 적혀 있습니다. 다음 3번. 하루에 몇 명이 묵었는지에 대한 정보가 있을까요? 네, 하룻밤을 묵었다는 내용은 나와 있죠. Many guests used to come to stay overnight. 하룻밤을 묵기 위해서 많은 손님들이 찾곤 했다라는 내용은 있지만 여기 어디에도 몇 명이 묵었는지는 나와 있지 않아요. 그러니까 언급되지 않은 건 3번이죠. 그래서 3번이 이번에 정답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읽은 글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볼게요. Main idea는 in the US, there is a museum.

Museum called the Shoe House. 미국에는 Shoe House라고 불리는 박물관이 있다. 네, 이렇게 한 박물관에 대해서 소개하는 글이었고요. 그 자세한 내용이 details로 제공됩니다. It looks like a giant shoe. 그것은 거대한 신발처럼 생겼고요. In 1948, a shoe salesman built it to advertise his shoes. 1948년에 한 세일즈맨이 신발 판매원이 그것을 지었어요. 자, 뭐 하기 위해서? 그의 신발을 광고하기 위해서. 두부정사의 부사적용법이 나왔네요. 다음. Soon the building became more popular than his shoes. 곧 그의 빌딩은, 그 빌딩은 뭐 해졌다? 더 유명해졌어요. 그의 신발보다 그의 신발을 광고하려고 만들어졌는데 결국 그 빌딩이 더 유명해지는 결과를 낳았다고 하죠. Today you can just take a tour. 오늘날 당신은 관광만 할수 있습니다. 하고 네, 미국에 있는 재미있는 The Shoe House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글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또 글에는 어떤 투부 정사가 사용되었나요? Grammar Point입니다. 그것을 보고 놀라다란 뜻으로 투부 정사가 is surprised, 감정의 원인으로서 써야 되겠죠? 그것을 봐서 보고 놀란 거니까 to see it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하룻밤을 묵기 위해 온다, 뭐뭐 하기 위해 온다, 목적의 의미를 갖도록 투부 정사를 써주세요. Come to stay overnight. 목적의 의미를 가지는 투부정사가 쓰였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2번 지문에 쓰인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을 정리했고요. 자, 이제는 3번으로 가봐야겠죠. 3번 지문은 culture, 문화에 대한 내용입니다. 각 나라마다 독특한 문화가 있고 또 사람마다 또 공동체마다 다른 문화가 있는데요. 어떤 문화에 대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How do we greet each other? 우리는 어떻게 서로에게 greet, 인사하는가? 네, 우리 지금 culture에 대한 글인데요. 아마도 인사 문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주는 글이 아닐까 싶습니다. 자, 우리 어떻게 인사하죠? 일반적인 인사 방법이 다음 문장에 나와요. We can wave or shake hands. 우리는 wave, 손을 흔들거나 또는 shake hands, 악수할 수 있다. 그래서 뒤에 or를 중심으로 wave, shake라는 동사가 연결되어 있죠. 네, 맞아요. 우리 이렇게 손을 안녕 하고 흔들거나 아니면 어른들은 악수를 통해서 인사하곤 하죠. We might bow to elders. 우리는 또 어쩌면 elders, 연장자들에게 고개를 숙여 인사할 수도 있다. might는 뭐뭐 할수 있다. 이렇게 추측의 의미로서 쓰이는 조동사고요. 네, 이때 바우는 고개 숙이는 동작을 나타내는 동사죠. Elders는 나보다 나이 많은 사람을 가리킬 때 쓰는 명사입니다. 그래서 연장자라고 해석하시면 돼요. 우리 동양권의 문화에서는 연장자들에게 고개 숙여 인사하는 문화가 있죠. And close friends can hug to greet each other. 가까운 친구들은 서로에게 인사하기 위해 hug, 포옹할 수 있다. 네, 또 다른 인사 방법으로 hug, 네, 포옹하는 것도 나와 있고요. 그 다음에 to greet, 이 투부 정사가 뭐뭐 하기 위해, 인사하기 위해, 이렇게 목적의 의미로 해석됩니다. 자, 그럼 여기까지 내용 정리해 볼게요.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 방법으로 첫 번째 wave가 나왔고, 또 shake hands 나왔고, 자, 그 다음에 또 뭐가 나왔나요? bow 나왔고요. 또 마지막에 hug, 포옹하는 게 나왔죠. 자, 이런 인사법이 우리가 종종 볼수 있는 일반적인 인사법이에요. 근데 이거를 얘기하려는 건 아닐 거예요. 다음 문장 볼게요. But in Tibet, people stuck out their tongues. Stick out their tongues. 하지만 하고 정말 하고 싶은 말이 나오죠? 티벳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혀를 stick out, 내민다. 네, 티벳의 독특한 인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네요. Stick out 하면은 내밀다란 뜻이거든요. 혀를 내밀어서 인사한대요. 이렇게요. 근데 이건 메롱 아닌가요? 그러니까 뒤에 문장에서 Don't get mad. 매드는 화난이란 뜻이거든요. 화내지 마라. 이건 약 올리는 표현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It is their culture.
그것은 그들의 culture, 문화다. 문화니까 약을 올리려고 하는 그 메롱의 의미가 아니라 인사라는 거예요. 그러니 don't get mad. 화낼 필요 없다. 화내지 마라.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In their legend, an evil king had a black tongue. 그들의 전설에서는 한 사악한 왕이 검은 혀를 가졌었다. Legend, 전설이란 뜻의 단어죠. 네, 왜 이런 인사법이 생기게 되었는지 한 사악한 왕의 이야기를 통해 설명하고 있네요. 사악한 왕이 검은색 혀를 가지고 있었대요. So they show their tongues to prove they are not blank. 그래서 그들은 보여준다. 그들의 혀를 그들이 모하지 않다는 것을 to prove, 증명하기 위해서. 네, 여기서 보면 to prove가 뭐뭐 하기 위해서, 목적의 의미로 사용되었죠? 증명하기 위해서. 그들이 어떠하지 않다는 걸 증명할까요? 자, 요거는 이따 문제로 해결해 보도록 할게요. Isn't it an interesting way to say hello? 그것은 한 재미있는 방법이 아닌가? 어떤 재미있는 방법? Hello, 안녕이라고 말하는 재미있는 흥미로운 방법이 아닌가? 하고 묻고 있습니다. 네, 여기에도 to stay 하고 to 부정사가 쓰였어요. 이때의 to 부정사는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부사적 용법이 아니라 앞에 나오는 way라는 명사를 꾸며주는 형용사로서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안녕이라고 말하는 방법, 인사하는 방법, 이렇게 뭐뭐 하는이라고 해석할 수 있겠죠? 네, 좋아요. 자, 그러면 이 티벳에 있는 독특한 인사법, 혀를 내밀고 인사하는 인사법에 대한 정보를 전달해 주는 글이었는데요. 자, 그럼 우리 문제를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글의 빈칸에 들어갈 말로 가장 알맞은 것을 찾아봅시다. 네, 아까 우리 문장을 해석하면서 이 빈칸이 비어져 있었죠. 자, 여기 들어갈 말, 뭐가 될까요? 다시 한번 보면, 그래서 그들은 보여준다? 그들의 혀를 모하기 위해서 그들이 뭐 하지 않다는 걸 to prove, 증명하기 위해서. 자, 앞에 어떤 내용이 나왔죠? 그들의 전설에서 한 사악한 왕이 검은 혀를 갖고 있었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혀를 보여준대요. 그렇단 얘기는 자기 혀가 검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검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걸까요? 검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거겠죠. 사악한 왕처럼 내 혀는 검지 않아. 즉, 여기서 검은 혀를 가지고 있다는 거는 그 왕처럼 모호하단 거죠? evil, 사악하다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이 빈칸에 들어갈 의미는 뭐가 될까요? 2번, evil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evil 하고 쓰면 의미를 다시 볼게요. 그들이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혀를 보여준다. 네, 전체 문맥과 자연스럽게 이어지죠? 그래서 정답은 2번입니다. 다음, 2번 문제 풀어볼게요. 티베트에 관한 설명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살펴봅시다. 1번, 혀를 검은색으로 칠한다? 자, 여러분, 티벳 사람들이 혀를 검은색으로 칠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네, 이런 내용은 없었고요. 그리고 칠하면 안 돼요. 왜냐면, black tongue, 검은 혀가 사악한 왕처럼 사악하다는 걸 뜻할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내 혀는 검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이런 내용은 있지도 않았고 실제로 하지도 않을 겁니다. 전체 내용을 통해서 추론할 수 있죠. 그래서 정답은 1번이 맞고요. 2번의 근거를 한번 찾아볼까요? 인사할 때 혀를 내보인다? 네, 정확히 나와 있죠? But in Tibet, people stick out their tongues 하고 혀를 stick out, 네, 내민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서 2번은 맞는 표현이고요. 3번, 검은 혀는 악함을 뜻한다. 네, 어떤가요? 맞죠? 사람들이 그들이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혀를 보여준다고 했잖아요. 검은 혀는 곧 사악함이기 때문에 내 혀는 검지 않다는 것을 보여주기 위해 이런 풍습이 생겼다라는 것 추론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1번이 정답이에요. 네. 자, 그러면 우리 이지 가이드로 지금 읽은 글을 한번더 정리해 볼게요. 이 글은 어떤 내용을 중심 내용으로 하고 있나요? 어떤 내용을 여러분한테 가장 전달하고 싶었어요? 바로 티벳의 독특한 인사법에 대해서 얘기하고 싶었죠? 그래서
글의 지문에서 한 문장을 고른다면 바로 이렇게 쓸 수 있을 겁니다.

티벳, people stick out their tongues to greet each other. 티벳에서는 사람들이 그들의 혀를 내민다. 자, 그 다음, to greet 어떻게 해석해야 될까요? 인사하기 위해서, 서로에게 인사하기 위해 그들의 혀를 내민다 하는 재미있는 사실을 메인 아이디어로 전달하는 글이었어요. 그리고 이제 다양한 얘기들을 이 내용을 전달하기 위해 디테일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자, 일반적으로 우리 어떻게 인사하는지 나왔죠? We can wave, shake hands, bow to elders, or hug to greet each other. 우리는 wave, 손을 흔들 수 있고, shake hands, 악수하거나, 또는 bow, 뭐였죠? 고개를 숙여 인사해요. To elders, 연장자에게, 또는 hug, 포옹할 수 있어요. 또 나왔네요. To greet each other, 서로에게 인사하기 위해서. 그래서 일반적으로 하는 인사법이 쭉 나열됐었어요. 네, 중요한 동사를 이렇게 쭉 쓸 수 있겠죠. Wave, shake hands, bow, hug. 이렇게요. 좋아요. 그러나 하고 티벳에 관해서 얘기합니다. In Tibet, they show their tongues to prove they are not evil. 티벳에서는 그들이 그의 혀를 보여준다. 뭐 하기 위해서? 증명하기 위해서. 하고 뒤에 이렇게 주어 동사 절이 나와요. 그들이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prove의 목적으로서 이렇게 주어 동사가 나오는 절이 위치한 문장입니다. 네, 좋아요. 다음 마지막이에요. In their legend, an evil king had a black tongue. 그들의 뭐죠? legend? 전설에는 한 사악한 왕이 검은 혀를 가지고 있었다. 네, 이게 바로 혀를 내밀어서 인사하게 된 그 문화가 생긴 이유로서, 배경으로서 네, 제공되는 사실이었죠. 그래서 곧 검은 혀는 뭐를 뜻한다고 했죠? evil, 사악함을 뜻한다고 했어요. 그래서 본인이 사악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혀를 내미는 그런 인사법이 생기게 되었다. 재밌는 사실을 또 알게 되었네요. 자, 이제 우리 뭐 해야 되죠? 맞아요.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이 앞에 글에서 어떻게 쓰였는지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Grammar입니다. 자, 서로 인사하기 위해 포옹할 수 있다예요. Can hug, 포옹할 수 있다라는 표현이 있고 서로, each other이라는 표현이 나와 있죠. 계속 나왔던 건데요. 인사하기 위해라는 뜻이 여기 빈칸에 들어가야 돼요. 자, 여러분이 말해 보세요. 뭐죠? 네, to greet입니다. Greet, 인사하다. 뭐뭐 하기 위해, 목적의 의미로 쓰였고요. 다음, 그들이 뭐뭐 하지 않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네, 이 표현은 우리가 문제로도 풀어봤고, 이지가이드에서도 봤고, 여러 번 짚어봤어요. 여러분이 빈칸에 들어갈 말 찾을 수 있어야 돼요. 증명하다, prove를 써서 to prove they are not 하고 뒤에 evil 이런 표현이 있었죠. 그들이 뭐뭐 하지 않다는 걸 증명하기 위해 라는 뜻으로 쓰였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지문 속에 잘 사용이 되었어요. 자, 이제 마지막으로 리뷰 퀴즈 나갑니다. 투부정사의 부사적 용법도 중요하지만 그 외에도 다양한 문법 포인트를 지문을 독해하면서 여러분들이 배울 수 있어요. 바로바로 예문을 보니까 굉장히 효과적인 학습이 가능하거든요. 자, 그럼 선생님이 설명한 문법 내용 중에 이 빈칸에 들어갈 내용은 뭘까요? Many guests blank come to stay overnight. 많은 손님들이 오곤 했다 라는 뜻이 되도록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표현을 써보는 겁니다. 자, 지금 바로 답을 말할 수 있으면 좋겠어요. 모르겠으면 한 번 더 살펴보세요. 네, 오늘 강의는 이렇게 마치고요. 오늘도 아주 열심히 잘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음 시간에 봐요. 안녕!

네, 우리 친구들, 안녕하세요. EBS 기초 영문법 2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30강입니다. 오늘 30강에서는 우리가 유닛 11부터 18까지 후반부에서 공부했던 내용들을 문법 구조도를 통해서 다시 한번 중요한 내용 위주로 개념 정리를 해볼 거고요. 이어서 Actual Test 문제풀이를 통해서 실전 감각까지 한번 높여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먼저 문법 구조도를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러분, 교재 79쪽에 이 문법 구조도가 나와 있습니다. 먼저 우리 형용사와 부사 문법 구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형용사 그리고 부사 단원에서 공부했던 내용들 다시 한번 머릿속에서 좀 연결시켜보고 더 오랫동안 기억에 남을 수 있도록 연습해 볼게요. 자, 여러분, 우리 형용사라는 단어 기억나시죠? 자, 형용사, 영어로는 adjective라고 말하는데요. 자, 형용사의 중요한 역할들이 있었습니다. 이 역할들을 여러분이 꼭 기억해 두셔야 합니다. 자, 형용사는 어떨 때 쓰일 수 있었죠? 첫 번째 역할은 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준다라는 점입니다. 이게 형용사의 가장 중요한 역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예를 들어서 a beautiful flower 한번 볼까요? 아름다운 꽃이라는 의미예요. 앞에 있는 이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거를 어려운 말로 수식한다라고도 해요. 앞에 있는 형용사는요, 뒤에 있는 명사를 뭐 해줄 수 있어요? 수식해 줄수 있습니다. 하나 더 예를 한번 들어볼까요? 남자아이가 한 명이 있는데, 이 남자아이는 키가 커요. 그러면 우리는 키큰 남자아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이때 명사 앞에 형용사 tall을 넣어주면 키가 큰 남자아이 이렇게 형용사가 뒤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구조가 되는 겁니다. 형용사는 이렇게 명사를 수식해주는 역할이 가장 중요한 역할이에요. 자, 그런데 이 역할만 있냐? 그러면 그건 아닙니다. 형용사는 또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역할을 하기도 해요. 같이 한번 살펴볼게요. He looks happy. 무슨 뜻이죠? 그는 행복하게 보인다 라는 의미예요. 여기서는 이 happy라는 형용사가 어떤 명사를 수식해주는 게 아니라 앞에 있는 주어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주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생각해보면 행복한 게 지금 누구의 상태인 거예요? 주어인 he의 상태죠? 그래서 이때 주어를 보충 설명한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걸 조금 어려운 말로 뭐라고 한다고 했냐면 바로 보어라고 부른다고 했어요. 보충 설명하는 말이라는 의미로 보어라고 불러요. 자, 여기서도 한 가지만 더 예문을 살펴보면 he is tall이라는 문장이 있습니다. 자, 그는 키가 큽니다라는 의미죠. 여기서 형용사는요, 앞에 있는 주어의 상태를 구체적으로 보충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형용사도 보어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보어 중에서도 이렇게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는 주격 보어라고 부릅니다. 여기 나와 있죠? 주격 보어는 어려운 게 아니라 주어를 보충 설명하는 말이다. 이렇게만 이해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형용사의 가장 중요한 두 가지 역할을 살펴보았는데요. 형용사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이 비교급이에요. 비교급이라는 건말 그대로 비교할 때 사용하는 말이 되겠고요. 자, 뒤에 er을 붙여서 나타내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 fast라고 하면

빠른이라는 의미잖아요. 근데 더 빠른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이 fast 뒤에 이 r만 붙여주면 된다는 거죠. 더 빠른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하나 더 해볼게요. small 하면 크기가 작은인데 크기가 더 작은이라고 말하고 싶어요. 그러면 뒤에 이 r만 붙이면 되니까 smaller이 되겠네요. 자, 이 오른쪽에 있는 애들이 바로 비교급이 되겠습니다. 비교급 내용까지 다시 한번 떠올려 주시고요. 자, 이어서 부사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형용사는 주로 명사를 꾸며줄 수 있다고 했잖아요.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를 다 꾸며줄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해도 무리가 없습니다. 부사는요, 명사를 제외한 나머지 말들을 꾸며줄 수가 있어요. 예를 들어서 동사를 꾸며줄 수가 있는데요. 한번 예문 살펴볼게요. The boy sings well. 그 남자 아이는요, 노래를 하는데 어떻게 해요? Well, 잘 한대요. 지금 부사가요, 앞에 있는 동사를 꾸며주고 있죠. 자, 오른쪽을 보시면 부사는요, 형용사도 꾸며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he is very kind 하면 그는 매우 친절하다라는 의미잖아요. 그냥 he is kind라고만 해도 그는 친절하다라는 의미인데 앞에 이 very를 넣어서 뒤에 있는 형용사의 정도를 좀더 강조해주고 있는 거예요. 매우 친절하다. 이렇게요. 부사는요, 다른 부사를 수식도 해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볼게요. The dog ran so fast. 이렇게 얘기했네요. 그 개는요, 달렸는데 매우 빠르게 달렸다고 합니다. so가 없으면 그 개는 빠르게 달렸다인데 매우 빠르게 이렇게 뒤에 있는 부사를 지금 so가 수식을 해주고 있는 거예요. 부사는요, 문장 전체를 수식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luckily I won 하면 운 좋게도 나는 이겼어 이런 의미죠. 여기 있는 이 luckily라는 부사가요, 뒤에 있는 문장 전체를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부사는요, 이렇게 다양한 말들을 꾸며주는 역할을 한다라는 점을 꼭 기억해 두세요. 또한 가지, 이 부사는 주로 뭐뭐 하게라고 해석이 된다라는 점도 같이 기억해 두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번에는 문장의 종류 문법 구조도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문장에는 굉장히 다양한 종류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도 우리가 가장 먼저 평서문을 공부를 하게 되죠. 평서문이라는 건 주어와 동사의 구조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I like ice cream 하면 나는 아이스크림을 좋아한다 라는 의미죠. 주어와 동사 순서대로 나오는 가장 일반적인 문장이 바로 평서문이에요. 자, 그런데 이제 우리가 영문법을 점점 더 공부해 나가면서 평서문과는 다른 조금 특이한 구조를 가지고 있는 다양한 문장 종류도 살펴보았거든요. 그중 하나가 바로 이 명령문입니다. 명령문은 언제 쓰죠? 명령할 때 씁니다. 혹은 지시할 때 써요. 그래서 뭐뭐 해라는 의미를 주로 가지고 있고요. 자, 예를 들어서 close the door 이렇게 말하면 문을 닫아 혹은 닫아라라는 의미로 사용이 되는 겁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요, 명령문에서는 앞에 주어가 나오지 않습니다. 동사 원형부터 바로 시작해주면 돼요. 자, 그런데 여러분, 여긴 나와 있지 않지만 우리 부정 명령문도 공부했잖아요. 부정 명령문은 don't로 시작하는 명령문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이때는 뭐뭐 하지 마라라고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서 don't close the door 이렇게 얘기하면 문을 닫지 마라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부정 명령문도 있었다라는 점 참고로 기억해 두시고 이어서 우리 청유문 한번 볼게요. 청유문은 제안하는 문장입니다. 같이 하자라고 제안하는 문장이에요. 그래서 보통 뭐뭐 하자 이렇게 해석이 됩니다. 예를 들어 let's go to the park 하면 같이 공원에 가자라는 의미가 되겠죠. Let's play games 하면 게임 같이 하자라는 의미가 되겠고요. 자, 이어서 감탄문입니다. 감탄문은 감탄할 때 쓰는 문장인데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이두 가지 종류 헷갈리지 않도록 여러분 잘 정리해 두시면 좋은데요.

먼저 what으로 시작하는 what 감탄문이 있고요. 또 how로 시작하는 how 감탄문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what과 how 뒤에 어떤 말들이 나오는지 여러분 기억하고 있으면 돼요. what의 뒤에는요,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오게 됩니다. what 뒤에는 뭐가 나와요?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와요. 반면 how의 경우에는요, 바로 뒤에 형용사나 부사가 나오게 됩니다. 그 뒤에 주어와 동사가 나올 수 있는 것이죠. 자, 이 차이를 여러분이 잘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네요. 자, 하나 더. 이번에는 가장 중요하다고 할수 있는 바로 의문문입니다. 의문문. 의문문도 의문사가 있냐 없냐에 따라서 나누어서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먼저 의문사가 없는 의문문을 우리가 먼저 배우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면, 비동사가 있는 의문문의 경우 비동사를 주어 앞으로 보내서 만들어 주죠. 예를 들어, Are you ready? 하면 너는 준비되었니? 이런 의미예요. 주어의 앞에 비동사를 썼어요. 그쵸? 그런데 만약에 비동사가 아니라 do나 조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즉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죠. 일반 동사가 있는 경우에는 do나 조동사를 앞으로 보내주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순서대로 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문장들을 쓰죠. Do you like fishing? 너는 낚시를 좋아하니? 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고요. Can you sing? 하면 너는 노래할 수 있니? 이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조동사나 조동사는 가장 앞에 써서 의문문을 만든다라는 점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의문사가 있을 때도 크게 다르진 않아요. 다만 의문사가 있을 때는 의문문에서 가장 앞에 의문사를 배치해 줍니다. 자, 의문사의 위치는 어디예요? 가장 앞이 되겠습니다. 그럼 나머지는요, 여러분 똑같습니다. 비동사 주어, 비동사 주어 똑같죠? 또 두 조동사 주어 동사. 두 조동사, 주어, 동사 똑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까지는 어렵게 생각할 것이 없고요. 다만 조금 특이한 경우가 있다는 것 여러분 알아두시면 좋은데,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의문사 자체가 주어 역할을 하는 경우에는 바로 뒤에 동사가 나와주면 됩니다. 마치 평서문처럼요. 예를 들어서 He loves ice cream 이렇게 얘기하면 누가 아이스크림을 좋아하니? 이런 의미죠. 누가, who가 지금 주어 역할을 하고 있기 때문에 바로 뒤에 동사가 나올 수가 있다는 거예요. 아, 이런 경우도 있구나. 같이 기억을 해두시면 되겠고요. 자, 우리는 문법 구조도 살펴보았으니 바로 실전 문제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오늘은요, Actual Test 1번부터 10번까지 문제 풀이할 예정이에요. 여러분이 1번부터 10번까지 미리 문제를 풀고 강의를 들으시면 더욱 좋고요. 혹시 문제를 다 풀지 못했다라고 하시면 1번부터 10번까지 쌤이랑 풀이하는 동안 여러분 직접 한번 정답을 말해 보시는 거예요. 쌤이 정답을 말하기 전에 여러분이 꼭 직접 말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 1번 보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어요. 자, 우리 그림을 보면 남자아이가 이렇게 배를 잡고 있어요. 자, 뭔가 배가 고프거나 아니면 배가 아프거나 같은데, 이 여자아이가 이렇게 피자 먹으러 가자라고 하는 것 같죠? 우리 대화 한번 보겠습니다. A가요, I'm so 빈칸이라고 했어요. 그랬더니 B가 뭐라고 하냐면, Let's go and eat pizza라고 합니다. 가서 뭐 하자? 피자 먹자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면, 나 너무 배고파 라고 얘기를 했겠네요. 그래서 정답은 아주 쉽게 5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I'm so hungry. 나 너무 배고파. 이런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러면 우리 오답도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 텐데요. 여기 나와 있는 형용사들 굉장히 기본적인 형용사들이니까 여러분 다시 한번 의미를 한번 떠올려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의 경우 full 나와 있어요. Full은 hungry의 반대말입니다. 배부른이에요. 그래서 여기선 될 수가 없겠고요. 2번 보시면 cold, 추운, 차가운 이런 의미입니다. 자, 3번 보시면 tired 나와 있어요. 지친, 피곤한 이런 표현이 되겠고요. 또 bored,
bold가 아니죠. strong이 나와 있습니다. strong이 나와 있는데 strong 하면 힘이 센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우리 5번으로 고르고 이어서 2번으로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자, 역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골라주시면 됩니다. 여러분, 우리 그림을 한번 볼게요. 지금 이 남자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뛰고 있는 것 같죠? 여길 보면서 이렇게 두 여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대화 한번 살펴볼까요? Look at Jake. He runs really fast. 그는 어떻게 달린대요? 매우 빠르게 달린다고 했습니다. 자, 이어서 B가 뭐라고 하냐면, 빈칸 fast he runs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이 문장 끝에 느낌표 붙인 것으로 보았을 때, 이 문장은 아마 감탄하는 문장, 즉, 감탄문인 것으로 보입니다. 자, 우리 감탄문은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What으로 시작하는 What 감탄문, 그리고 How로 시작하는 How 감탄문이 있는데요. 그 뒤에 어떤 구조가 나오는지를 잘 보아야 한다고 했습니다. 자, 여기서는 어떤 말이 나온 뒤에, 바로 뒤에 형용사 혹은 부사가 나오고, 그 뒤에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서는 How 감탄문이 정답인 것이죠. How 형용사 부사 주어 동사하면 정말 뭐뭐하다라고 감탄하는 문장이에요. 그러면 what 감탄문은 어떻게 시작하죠? what의 경우에는 뒤에 형용사 명사의 어순으로 나와 주어야 합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적절하지가 않아요. 여기선 how fast he runs에서 정말 그는 빠르게 달린다라는 의미가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정답 1번 표시하고 이어서 3번으로 우리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들어갈 말이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였네요. 자, 여러분, 우리 A부터 한번 살펴보시면 빈칸에 모두 의문사가 들어간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알맞은 의문사를 한번 넣어 볼 거고요. 자, 이어서 B를 보면 형용사의 원급인지 아니면 비교급인지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자, A가 빈칸 is the tall boy under the tree라고 했어요. 나무 아래에 있는 키가 큰 남자아이 누구야? 라고 했겠죠. 그 남자아이는 내 사촌이야 라고 한 것으로 보았을 때 누군지 물어보았겠다. 따라서 who가 먼저 나와 주어야 하고요. 그는 키가 크긴 한데 나보다 커라고 했어요. 나는 누구보다라는 의미잖아요. 나보다라고 했으니까 더 크다. 비교급이 나와 주어야겠죠? 우리 비교급 문장에서는 비교급 than을 같이 써서 누구보다 더 뭐뭐한 이렇게 씁니다. 여기서는 비교급인 taller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4번도 마찬가지로 순서대로 짝지어진 것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자, A가요. I 빈칸 work out these days 라고 했어요. 자, 우리 빈칸 내용을 한번 쭉 보니까 모두 빈도부사 나온 거알수 있습니다. 그리고 workout은 운동하다거든요. 나 요즘에 운동을 자주 해 아니면 뭐 거의 안해 이렇게 말을 했겠죠. 근데 이에 대해서 that's not good 이라고 했거든요. 그러면 안 되는데 이런 뜻이잖아요. 따라서 운동을 별로 안 한다 혹은 아예 안 한다. 이런 말이 되어야겠죠? 그 뒤에는 같이 매일 운동하자라고 제안을 해주고 있습니다. 따라서 뒷부분에는 let's가 나올 거고요. 운동을 별로 안 한다라는 의미이므로 우리 rarely를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rarely의 의미가 뭐죠? 거의 뭐뭐 안 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우리 제안할 때는 let's를 쓰고 거의 뭐뭐 안타라는 표현으로 rarely 넣어주시면 되겠고요. 자, 4번 정답 고르고 이어서 5번 보겠습니다. 빈칸 Are you smiling? 이라고 했더니 대답해 보니까 The test is over. 시험이 끝났대요. 아, 그러면 이 B가 웃고 있는데 너왜 웃고 있어? 라고 물어봐 주었겠죠? 이에 대해서 왜 웃고 있는지 이유를 설명한 거고요. 자, 이어서 I'm so 기분 나와 있습니다. 기분이 어떨까요? 시험 끝나서 웃고 있으니까 행복한 거죠. 따라서 happy 나올 거라는 거알수 있습니다. 따라서 why happy 연결한 4번 정답 골라줄게요. 자, 우리 1번에 있는 이 upset의 경우 속상한이라는 표현이고요. 또 3번의 tired는 피곤한, 지친이 되겠고요. 5번에 있는 이 bored는
지루한이라는 의미입니다.

있습니다. 참고로 같이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우리 6번으로 넘어가 보도록 할게요. 다음 밑줄 친 단어가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을 고르세요라고 하였습니다. 자, 여러분 문장 한번 볼게요. I have many friends. 무슨 뜻이에요? 나는 많은 친구들을 가지고 있다. 이런 의미입니다. many는 수가 많은이라는 의미고요. 중요한 것은 뒤에 셀수 있는 명사가 복수의 형태로 나온다라는 점입니다. 복수 명사가 나와요. 자, 이 매니의 특징을 잘 기억하면서 우리 1번부터 같이 한번 살펴볼 텐데요. She ate many bread. 될까요, 여러분? 이 bread라는 명사는 빵, 덩어리 물질이에요. 그래서 영어에서 이 빵과 같은 덩어리 물질은 셀수 없습니다. 셀수 없는 명사 앞에 many 올수 없겠죠. 그래서 정답 바로 1번으로 골라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녀는 많은 빵을 먹었다라고 할 때는 그럼 뭐라고 쓸까요? many는 안 되니까 much를 쓴다거나 혹은 a lot of 이런 표현을 써주시면 되는데요. 사실 이런 긍정문에서는요, much를 잘 쓰지 않고요. 긍정문에서는 이 a lot of를 더 많이 씁니다. 그래서 a lot of를 넣어줄게요. 이어서 2번인데요. He brought 빈칸 books. 여기서는 many books 되겠죠. 왜냐하면 뒤에 셀수 있는 복수 명사가 나와 있으니까 따라서 he brought many books 가능합니다. 그는 많은 책들을 가져왔다. 3번 보시면 many children are playing on the grass. 많은 아이들이 잔디 위에서 놀고 있다라고 할때 many children 가능하죠? 뒤에 복수 명사가 나와 있습니다. children은 child의 복수 명사예요. 4번 보시면 많은 장미들이라고 할때 many roses 가능하죠? 예, 셀수 있는 명사잖아요. 그쵸? 나는 샀습니다. bought는요, buy의 과거형이에요. 나는 많은 장미들을 샀어요. 나의 어머니를 위해서. 5번 보시면 there are many people 가능합니다. 사람들 복수 명사죠? 따라서 many와 함께 쓸수 있습니다. 7번 보겠습니다. 역시 빈칸에 들어갈 수 없는 것 골라볼게요. what이 들어갈 수 없는 부분을 골라주면 됩니다. 여러분, what은요, 무엇이라는 의미의 의문사죠. 당신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1번 한번 볼게요. What does he do? 가능합니다. What does he do? 하면 그는 무엇을 하니? 즉, 무슨 일을 하니? 직업을 물을 때 자주 쓸수 있는 표현이니까 여러분 꼭 기억해 둘게요. 자, 이어서 2번인데요. What's wrong? He is. 안 됩니다, 여러분. What이 감탄문에 쓰일 때는 바로 뒤에 이렇게 형용사 나오면 안 되고요. 형용사만 달랑 나오면 안 되는 거죠. 형용사 명사의 순서로 나와야 하기 때문에 여기서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렇게 형용사, 주어, 동사의 어순으로 감탄문에 쓸수 있는 감탄문의 종류는 누굴까요? What 감탄문이 아니라 How 감탄문인 거예요. 그래서 정답 2번 고를게요. 3번 보시면 그녀의 번호는 무엇이니? 라는 의미로 What 들어갈 수 있겠고요. 또 4번에는 What을 넣어 볼게요. 그러면 What a 형용사, 명사, 주어, 동사니까 감탄문 가능하겠죠? 정말 멋진 호텔이다. 가능합니다. 자, 5번 보면 What color이라고 하면 이 자체로 무슨 색깔이라는 의미잖아요? 무슨 색깔을 너는 좋아하니? 역시 가능합니다. 정답 2번으로 골라주도록 할게요. 자, 8번 보겠습니다. 다음 주어진 답에 대한 알맞은 질문을 골라보도록 할게요. 여러분, 답을 보니까 우리 once a week라고 했어요. 일주일에 몇 번이에요? once니까 한 번입니다. 그럼 질문할 때, 너 얼마나 자주 뭐뭐 하니? 라고 물어봐 주면 자연스럽겠죠. 우리 얼마나 자주라는 표현 어디에 있죠? 정답, 네, 5번이 되겠습니다. 얼마나 자주? How often do you exercise? 너는 운동하니? 라는 표현이 되겠고, 이에 대해서 나 일주일에 한번 운동해 라고 답할 수 있어요. 우리 오답 확인해 보겠습니다. 1번에 How do you do? 라고 하면 인사할 때 쓰는 표현이에요. 안녕하세요. 그냥 처음 만났을 때 인사하는 표현이 되겠고요. 또 How old are you? 하면 너는 몇 살이니? 라는 의미고 3번에 How long does it take? 하면 얼마나 오래 시간이 걸리나요? 라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여기서 테이크는 시간이 걸리다라는

의미예요. 이어서 4번에 보면 How many do you need? 얼마나 많은 것이, 즉몇 개가 당신은 필요한가요? 라는 의미이기 때문에 정답 5번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우리 9번입니다. 역시 이 대답을 보고 알맞은 질문을 골라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대답을 봤을 때 Our team lost a game 이라고 했거든요. 이거 무슨 뜻일까요? 여기서 이 lost는 lose의 과거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팀이 게임에서 뭐 했다? 졌다. 자, 그러면 질문을 뭐라고 했을까요? 너왜 이렇게 기분이 안 좋아 보여? 라고 물어보았을 때 우리 팀이 게임에서 졌어. 이렇게 답할 수 있잖아요. 그쵸? 자, 우리 1번 한번 볼게요. Why the long face? Long face가 여기서 긴 얼굴이 아니에요. Why the long face 하면 왜 얼굴이 기냐? 이런 문장 아니라고 했습니다. The long face라는 것은 우울해서 이렇게 축 처진 얼굴을 의미하거든요. 따라서 너는 왜 그렇게 표정이 안 좋아? 라고 물어보는 거예요. 이에 대해서 왜 표정이 안 좋은지 이유 설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1번 바로 정답 고르도록 하겠습니다. 2번을 보면 When is the game이라고 했거든요. 게임 언제야? 라고 묻게 되면 언제인지, 시각은 언제인지 뭐 이런 것들을 답해주겠죠. 그래서 여기선 적절하지 않겠고요. 3번을 보시면 Where are my shoes? 내 신발들이 어디에 있는지 묻고 있어요. 전혀 관련이 없습니다. 3번, Who will play in the game? 그 게임에서 누가 경기를 하니? 라고 물어보았는데 역시 관련 없고요. 이어서 5번을 보면 What kind of sports do you like? 라고 하였습니다. 여기서 kind는요, 종류라는 의미로 쓰였어요. 종류. 그래서 What kind of sports라고 하면 어떤 종류의 스포츠를 당신은 좋아하나요? 이런 의미가 되겠죠. 그럼 뭐 답변에 나는 야구를 좋아해요. 뭐 구기 종목을 좋아해요. 이렇게 답을 할 거예요. 따라서 관련이 없죠. 5번도 오답입니다. 정답 우리 1번으로 골라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마지막 문제예요. 오늘의 마지막 문제 10번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빈칸에 공통으로 알맞은 것은? 이라고 하였습니다. 공통으로 알맞은 것이에요. 자, 우리 대화문을 한번 볼 텐데요. A가 뭐라고 하냐면, How big can money do you need? 라고 묻습니다. 너는 필요하니? 그런데 무엇이? 얼마나 많은 돈이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얼마나 많은 두 가지가 있어요. How many도 있고, how much도 있어요. 그런데 뒤에 이렇게 셀수 없는 명사가 나올 때는 누구랑 써주어야 하죠? How much랑 써주어야 합니다. Money라는 것은 돈, 추상적인 개념, 집합적인 개념이니까 영어에서 셀수 없다고 했죠. 따라서 much와 함께 써서 How much money do you need?가 되겠고요. 너는 얼마나 많은 돈이 필요하니? 라는 의미예요. 자, 그러면 여기도 much가 들어갈 수 있어야겠죠? Not much. 아, 별로 많이는 안 필요해. 이런 뜻이에요. I can buy it with my pocket money. Pocket money, 주머니에 있는 돈이라고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내 용돈이 되겠습니다. 내 용돈으로 그거 살수 있어. 그래서 많이는 안 필요해. 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빈칸에 공통으로 우리 much를 넣어주시면 되겠네요. 자, 이렇게 오늘 10번까지 문제 풀이 완료해 보았습니다. 여러분, 나머지 문제들도 꼭 풀고 우리 다음 강의에서 만나도록 할게요. 여러분, 안녕!

0: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올인원 중학영어. 자, 오늘은 229강 목요일 순서가 되겠습니다. 자, 목요일은 자, 우리 말하기와 듣기 하는 날이죠. 오늘 제목은 일단 이렇게 정해봤어요.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이렇게 정해봤는데요. 자, 오늘은 대화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대화 먼저 한번 쭉 듣고 문제풀이 하실 거고요. 그 다음에 대화 내용을 제가 한 줄 한 줄 들으면서 듣기와 말하기 관련된 해설 이어드릴 것이고, 자, 해설까지 다 마무리가 되면 자, 모든 내용들 한 문장씩 들으시면서 따라 읽고 정리하시는 자, 과정으로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시면 자, 오늘의 강의 시작해 보도록 할까요? 자, 오늘은요, 양식이 이렇게 특이하게 좀 나와 있어요. 자, 그러면 문제 유형은 일단 뭐죠? 양식에 작성된 사항 중 내용과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골라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일치하지, 일치불일치는 어떤 유형이라고 했죠, 여러분들? 자, 세부 정보와 일반 정보형 문제가 아니고요. 이것은 대조형 문제입니다. 그래서 contrast라고 하죠. 그래서 이제 대조형 문제들은 특징이 뭐라 그랬어요? 여러분들 선택지를 미리 읽어두시고 대화의 내용이 흘러나오거나 담화의 내용이 흘러나올 때 자, 관련된 내용들을 하나하나 소거하면서 일치하는 것들을 제거하시면 되겠어요. 그럼 남는 게 뭐죠? 일치하지 않는 것이 하나가 남겠죠. 이런 식이어야 하기 때문에 선택지는 좀 미리 읽어보셔야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선택지를 우리가 좀 미리 좀 읽어보는데요. 자, 일단 제목부터 여러분들 좀 주의는 좀 하셔야겠어요. Application. Apply라고 하는 단어는 제가 이런 설명을 드린 적이 있어요. 다의어는 그러니까 뜻이 여러 개인 단어들은 한 번에 하나씩 외웁시다 라고 했지만 apply는 분명히 이 강의 중에 제가 중간에 apply는 두 가지의 뜻이 모두 다 너무 자주 나오니까 둘 다 다 잘 알아두셨으면 좋겠어요 라고 했습니다. 기억나십니까? 네, 그래서 apply는 일단 응용, 적용, 활용이라고 하는 사용할 용자를 우리가 쓸 수 있겠어요. 이때는 자타동사로 둘 다 쓴다 그랬죠. 그래서 응용되다, 뭐뭐뭐를 응용하다의 뜻이 둘 다 있다 그랬습니다. 그런데 자동사로 쓰일 때는 어떻다 그랬어요? 자동사로 쓰일 때 apply는 어디 어디 뭐뭐를 얻기 위해서 지원하다, 신청하다의 뜻이 있다 그랬죠. 이때는 일형식 자동사이기 때문에 항상 말뭉치를 어떻게 알아두시라 그랬어요? apply for 이렇게 알아두시라고 했죠. 자, 그 apply의 명사형이 application입니다. 그래서 이 애플리케이션은 신청 양식으로 번역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말로는 신청서라고 보통 하죠. 신청서를 영어에는 application form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듣기와는 관계가 없지만 하나만 더 추가드리면요. 여러분들 지금 뭐 스마트폰 쓰시면 앱이 굉장히 많잖아요. 그거는 뭐예요? application program을 줄여서 우리가 앱이라고 하는 거예요. 응용 프로그램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특정한 용도로만 쓸 수 있는 활용의 프로그램인 거거든요. 스마트폰 안에서. 그래서 그 앱도 애플리케이션과 관련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애플리케이션이라고 하는 단어는 적용의 뜻도 있고 자, 신청 지원의 뜻도 있기 때문에 두 가지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여기서는 신청서의 뜻이다. 어려운 거 있어요? 뭐 이거는 이름, 주소, 전화번호, occupation 같은 단어는 조금 좀 특이하네요. 중학생들에게 좀 어려울 수도 있는 단어인데 옆에 뭐가 써 있어요? teacher. 따라서 occupation을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겠죠. 직업의 뜻이 되겠습니다. 원래 이 occupy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런 단어가 있는데요. occupy가 어떤 공간을 점유하고 점령하는 거예요. 따라서 occupation이라고 하면 실제로 그런 점유의 뜻도 있거든요. 그런데 한 공간에는 우리가 오래 점유하고 있는 게 뭐죠? 직장이고 직업이죠. 그래서 자, occupation이라고 하는 단어는 자, 그렇게 단어의 뜻이 확장되어서 직업의 뜻을 가지게 됐어요. 자, 저 단어는 여러분들 중등용 과정에 있는 단어이기도 하니까 혹시라도 모르셨으면 이번 기회에 잘 외워두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리고 혹시라도 몰랐더라도 이거는 충분히 추정이 이렇게 가능한 것이기 때문에 자, 연결해서 잘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은행의 자, 이름도 지금 나와 있네요. 자, 이렇게 다섯 개 정보 중에 일치하지 않는 것을 고르시면 되는 것이고요. 자, 그러시면 선택지 미리 읽어보셨으니까 문제풀이 해보셔야죠.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2: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Can I have...

0: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1: Chin Young Kim,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0: I'm sorry, did you say 13 or 30?
1: 30, 30.
0: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1: It's 356-0247.
0: And what's your occupation?
1: I'm a middle school teacher.
0: Okay, one more thing. Do you have a local bank account?
1: Of course I do. At Bank of Montreal.
0: Okay, Ms. Kim. You'll receive your card in about a month.
1: Thank you very much.
2: 자, 그러시면 첫 문장부터 한번 시작을 한번 좀 해볼게요. 상황이 일단 situation이 어떤 상황일까요? 어떤 situation이에요?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2: 오늘 여러분들 제목으로 드렸던 문장이에요. 자, 왜? 이 apply에 대해서 다시 한번 좀 강조하고 싶었어요. 정말 요거는 듣기도 그렇고 지문 안에서도 그렇고 정말 이런 식으로 많이 반복되거든요. I'd like to 같은 표현은 이제 익숙하시죠? 원한다잖아요. I'd like to. I would like to인데 자, 줄여가지고 I'd like to. I'd like to apply for credit cards 라고 하니까 credit 카드를 신청하고 싶어요. 어떤 상황? credit 카드를 신청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 다시 한번 반복해서 들어보시죠.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2: 자, 이렇게 여러분들 여러 번 반복하셔서 자, 이 표현들은 잘 익혀두시기 바라고요. 가끔은 학생들이요. 근데 이런 경우가 있더라고요. 제가 수업을 해보니까. A로 시작하는 단어가 A의 강세가 없잖아요. 그러면 거의 안 들려요. 예를 들어서 about이 아니라 about 이렇게 발음나는 것이죠. around가 아니라 round 이렇게 발음나는 것이죠. 그러니까 듣기 할 적에 학생들이 놓치는 경우가 상당히 있습니다. I'd like to apply for 이렇게 발음을 보통 하거든요. 물론 우리 성우는 조금 더 친절하게 I'd like to apply for 이렇게 발음을 해줍니다만 실제로 원어민에 따라서는 A가 거의 들리지 않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주의하실 필요는 있을 것 같아요. 한 번만 다시 들어볼까요?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2: 자, 이렇게 여러분들 요 단어, 요 문장은 자, 잘 외워두십시다. 일주일 내내 이제 다음 주 목요일까지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계속 반복적으로 하심으로써 여러분들이 소리에도 좀 익숙해지고 의미에도 좀 익숙해지셨으면 좋겠어요. 자, 크레딧 카드를 신청하는 상황입니다.
0: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2: 오케이. 이 남자는 그러니까 신청받는 사람이에요. 뭐라고 했어요?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Have 대신에 take를 쓰는 경우도 많죠. 그래서 take a seat 이렇게 얘기하는 경우도 많이 있습니다. 앉으세요. 이런 의미가 되겠고요.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질문을 던지게 되죠.
0: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2: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쉽게 잘 들으셨을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이렇게 마무리하는데요. 근데 이 부분을 또 한 번 또 저는 여러분께 이렇게 설명을 좀 드리고 싶어요. 저 이 단어는 명사와 동사로 함께 쓰거든요. 자, 동사로도 뜻이 굉장히 많아요. 근데 이제 중요한 건 뭐냐면 저렇게 명사, 동사로 함께 쓰이는 단어들은 명사일 때 주로 강세가 앞으로 가고요. 동사일 때는 뒤로 가는 경향이 있어요. 그래서 자, 이 단어도 명사일 때는 address 이렇게 읽는 것이 맞고요. 자, 그 다음에 동사일 때는 address 이렇게 읽는 것이 맞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한국말도 그런 경우가 덜어 있는데 어떤 규칙들이 존재하지만 일반인들은 전혀 지키지 않거나 모르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어요. 자, 제가 이제 한국말로 비유를 이렇게 드릴게요. 어젯밤에 밤을 먹었어. 이렇게 얘기하면 night의 밤은요. 짧은 걸로 제가 알고 있고요. 그 다음에 밤을 먹었어. 라고 하면 그거는 nut잖아요. 그걸 먹는 밤. 그건 긴 걸로 알고 있거든요. 근데 누가 이 장 단음을 다 일반인들이 이거를 제대로 쓰겠습니까? announcing을 하는, 뉴스 진행을 하는 앵커 말고는 그렇게 하지 않아요. 원어민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요. 이 address라고 하는 단어는 명사로는 address라고 해야 되는데 심지어 사전의 발음에도 명사를 address라고 읽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 이거는 진짜 아, 글쎄, 뭐가 맞는지는 모르겠다. 그러니까 언어가 변하는 거기 때문에 이럴 거예요, 아마. 그런데 요거는 address라고 읽는 사람도 있고, address라고 읽는 사람도 있다. 근데 우리 성우가 하필이면 address라고 읽더라고요.
0: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2: 그죠? 이렇게 읽더라고요. 그래서 참고 삼아서 여러분께 설명을 좀 드려봤습니다. 저거는 address라고 읽어도 되고, 명사인데도 address라고 읽는 경우도 꽤 많이 있습니다. 현실에서 참고하시고요. 자, 그러면 이제 준비하셔야죠. 아까 전에 이름하고 주소. 분명히 양식 안에 있었잖아요.
1: 진영 김.
2: 그렇죠? 자, 진영 김. 어때요?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죠? 다시 숨길게요. 자, 그래서 다시 진영 김이고요.
1: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2: 자,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Windsor. 해서 두 개의 선택지에 대한 자, 지금 정오답의 근거가 제시가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양식에서 어때요, 여러분들? 이름은 일단 뭐 이거 하자가 없고요. 그 다음에 이것도 문제가 없었어요. 자,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말로는 고양시 일산 동구 이렇게 큰 거부터 나가죠. 영어는 조그마한 거부터 나와요. 그래서 건물 이름, 그 다음에 도로명, 그 다음에 도시 이런 식으로 가니까 이건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 1, 2번이 모두 다 이거는 일치하는 정보다 이렇게 해서 지우셨는데요. 다음을 들어보니까
0: I'm sorry.
2: 미안한데요.
0: Did you say 13 or 30?
2: 그죠? 원어민들도 이렇게 헷갈릴 수도 있는 거예요. Did you say 13 or 30?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요 부분은 지난번에 자, 듣기 강의를 통해서 강조했기 때문에 자, 그냥 넘어가도록 할게요. 자, 이렇게 얘기했죠. 자, 그러자 뭐라고 합니까?
1: 30, 30.
2: 아유, 확실하게 못을 박네요. 30, 30.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도 지금 2번을 다시 한번 확실하게 지금 지을 수 있는 단서로 삼으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정보는 뭐가 나올까요? 일치 불일치는 순서대로 등장한다라고 말씀드렸기 때문에 텔레폰이 나올 거예요.
0: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2: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나는 당신의 전화번호가 필요해요.
1: It's 356-0247.
2: Okay. 일치하나요? Yes. 356-0247. 요 0를 원어민에 따라서는 O라고 발음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O247이라고 이야기할 수도 있어요. 참고하시면 되겠고요. 자, 그 다음. 그러니까 이제 또 오답의 단서가 하나 또 나왔네요. 전화번호도 정확하게 일치하잖아요. 그럼 여러분들 또 지우시면 되겠고요. 자, 그래서 1, 2, 3번 다 지웠어요. 자, 그리고 일치불일치는 주로 정답이 어느 부분에 많이 있다? 바로 4번과 5번에 주로 등장한다는 사실도 지난번에 강조드렸습니다. 왜? 1, 2번에 나오면 어때요, 정답이? 그럼 뒤에를 잘안 듣잖아요. 그러니까 끝까지 듣게 하기 위해서 그런 전략을 취하는 경우가 많이 있으니까 참고하시면 되겠습니다.
0: And what's your occupation?
2: What's your occupation? 만약에 양식에 이 단어가 없었다라면 여러분들 요거 듣고 당황했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충분히 이제 알아들으실 수 있었죠? What's your occupation?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이렇게 정리가 돼 있고요. 자, 그 다음.
1: I'm a middle school teacher.
2: I'm a middle school teacher. 자, 그러시면 역시 요 부분도 지울 수 있겠죠. 자, 그럼 정답이 이미 나왔네요. 자, 그래서 5번을 답으로 쓰실 준비를 하시고요. 자, 더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뭐라고 하나요?
0: Okay, one more thing.
2: 하나 더.
0: Do you have a local bank account?
2: Do you have local bank accounts? Bank accounts 같은 표현도 이제 우리 수업을 통해서 좀 숙달되신 그런 표현이죠? 자, account에는 계좌의 뜻이 있다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렇게 물어봤고요. 그랬더니,
1: Of course I do.
2: Of course I do.
1: At Bank of Montreal.
2: At Bank of Montreal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따라서 여러분들, 자, 요거는 지금 은행 정보가 다르잖아요. 자, 몬트리올 은행이 아니라 뭐였어요, 여러분들? 자, 바로 로열 뱅크였기 때문에 정답은 5번에다가 쓰시면 되겠어요. 자, 이해되셨죠? 네. 그리고 이제 몬트리올 같은 경우에도 제가 아는 캐나다 사람들은 Montreal 이렇게 강세를 뒤에다 두는 사람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특히 고유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제 서로 이렇게 원어민들 사이에서도 조금씩 발음이 달라질 수도 있다라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0: Okay, Ms. Kim.
2: Okay, Miss Kim.
0: You'll receive your card in.
2: 자, 여기까지 끊읍시다. You'll receive your cards. 이렇게 얘기했죠? 자, 받을 거예요, 카드를.
0: You'll receive your card. You'll
2: You'll
0: receive
2: receive your
0: your card.
2: card.
0: You'll
2: You'll
0: receive
2: receive
0: your
2: your
0: card
2: card
0: in about a month.
2: in about a month.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뭐 정답의 단서 부분은 아니긴 하지만 사실은 요 in을 좀 알려드리려고 자, 여러분께 요 부분을 끊어드렸습니다. in이라고 하는 단어는 뒤쪽에 기간 명사가 오잖아요. 그러면 자, 어떤 뜻이냐면 at the end of a period of time의 정의를 가지고 있어요. 어떤 하나의 기간의 끝지점을 나타냅니다. 그러니까 in about a month라고 하면 한달 안에라고 해석하시면 안 돼요. 한달 후에라고 여러분들 번역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보통 이제 그런 이제 오류들을 많이 저지르기 때문에 in은 보통 이렇게 기간과 함께 잘안 쓰여요. in July라고 하면 6월이 기간은 아니잖아요. 6월이라고 하는 시점이지. 그래서 시점 명사와 주로 쓰이고 기간과 잘 쓰이지 않는데 기간과 쓰이게 되면 그 의미를 정확하게 어떤 기간의 끝 시점에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6개월 후에 한달 안에 한달 후에 받으시게 될 거예요가 정확한 해석이 되겠어요.
0: You'll receive your card in about a month. You'll
2: You'll
0: receive
2: receive your
0: your card
2: card
0: in
2: in
0: about a
2: about a
0: month.
2: month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무리하겠습니다.
1: Thank you very much.
2: 자, 이렇게 해서 오늘 강의가 종료가 되겠어요. 자, 여기까지 여러분들, 자, 들으셨던 내용들 반복해서 좀 들어보셔야죠. 자, 반복하고 돌아오시면 되겠습니다.
1: I'd like to apply for a credit card.
0: All right, please have a seat. Can I have your name and address, please?
1: Jin Young Kim, and I live in 30 Richmond Street in Windsor.
0: I'm sorry, did you say 13 or 30?
1: Thirty, 30.
0: I also need your telephone number.
1: It's 356-0247.
0: And what's your occupation?
1: I'm a middle school teacher.
0: Okay, one more thing. Do you have a local bank account?
1: Of course I do. At Bank of Montreal.
0: Okay, Ms. Kim. You'll receive your card in about a month.
1: Thank you very much.
2: 괜찮았던 표현들이 꽤 여러 개 있었던 것 같아요. 자, 필요하시다면. 자, 그런 문장들을 반복적으로 계속 원어민 따라서 흉내내기, 그림자 밟기를 잘 하셔서 자, 다음 주에는 좀더 나은 모습으로 좀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 하고요. 자, 다음 주에 다시 만나요, 여러분들. 제발.
3: AI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4: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기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친구들과 함께 책을 펼쳐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재밌기 때문에 우리 친구들이 따라만 오더라도, 여기 있죠? 따라만 오더라도 fun reading 재밌어진다, 이런 소리가 됩니다. 그러면 실력도 자연스럽게 올라갈 수 있겠죠. 바로 시작해볼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여섯 번째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제가 미리 읽어보니까 아, 이 책은 끝나지 않았으면이라는 그런 아쉬움이 남는 그런 책이, 그런 부분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서 우리 친구들과 함께 읽어보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에 대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게 영어를 보는, 영어 문장을 보는 눈을 짠 키워주거든요. 이거를 알고 모르고가 큰 차이가 있으니 한번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통해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여섯 번째 이야기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거대 오징어와 전투를 벌이고 있죠. 과연 사무엘과 사무엘의 삼촌, 사무엘의 아버지, 그 잠수부들은 거대 오징어를 이기고 물리치고 그 황금의 보물들을 얻을 수가 있을까요? 난파선으로부터 그 보물들을 가지고 가야 좀 뿌듯할 텐데, 이게 헛된 수고가 아니어야 될 텐데,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From the deck, 갑판으로부터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이라고 돼 있죠. 지금 사무엘은 어디 있냐면 손에 그물이 들려 있습니다. 그물이 들려 있는데 자기가 뭔가 이렇게 싸워서 할 수 있는 게 없어 보였는데 가만히 생각하니까 내가 좀 더 높은 유리한 위치에 가면은 잘하면 이게 내가 뭔가를 이 그물로 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을 한 것이죠. 그러면서 난파선 옆에 달려있던 그 그물을 발견하고는 난파선 위로 올라갔습니다. Samuel looked over the side. 사무엘은 너머로 봤습니다. 뭐가 있지? 이렇게 너머로 본 거예요. 무엇 너머로 봤냐면 of the side of the galleon, 그 범선 옆, 범선에 그 배가 있으면 이 배 밑으로 이렇게 밑으로 본 것이죠. 뭐가 있지? 라고 보는 거예요.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그의 아버지와 그의 삼촌은 wrestling 막 이렇게 씨름하고 있었습니다. 무엇과 씨름하고 있었냐면 그 오징어의 촉수가 되겠죠. 그 오징어의 촉수와 막 씨름하고 싸우고 있는 그 와중에, 그러는 중에 the squid was distracted. 가만히 보니까 사무엘을 보니까 이 지금 오징어가 다른데 약간 이 주의가 분산이 되는 거예요. 그 아버지와 삼촌에게 막 주의가 오로지 집중하고 있는 게 아니라 뭔가 여러 가지 이 발이 많으니까 다른 데를 보고 있었던 것이죠. The squid was distracted. Distract라는 것은 주의를 딴 데로 돌리다, 주의가 산만하게 만들다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이 오징어는 주의가 산만하게 되었습니다. 주의가 딴 데로 돌려졌다가 되는 것이죠. 주의가 분산이 되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제 사무엘이 생각하기에 내 손에 그물이 있잖아요. 이 그물을 이렇게 이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이렇게 했을 때 이렇게 하려면은 거대 오징어이기 때문에 좀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했는 것 같습니다. He readied the net. 그래서 이 그물을 ready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그 ready가 맞는데요. 품사가 다릅니다. ready라는 것은 흔히 준비된으로 알고 있는데요. 그런데 readied 보니까 ed가 붙어 있으니까요. 동사라는 것을 알 수 있겠죠. 그래서 그는 그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ready라는 것은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ready 될

0: 것이고요. And prepared to jump. 그리고 무엇을 했냐면 뛰어내릴 준비를 했습니다. 그렇죠. 이제 그배 위에서 딱 조준을 해서 그물이 딱그 거대 오징어 위로 덮을 수만 있다면 이길 수가 있잖아요. 딱 잠궈버리면 되잖아요.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은요. 과연 이게 통할까요?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라고 되어 있네요. Samuel tumbled. tumble 이란 것은 굴러 떨어지다 혹은 이렇게 물속으로 쫙 들어가다 뭔가 이렇게 쭉 떨어지다 이런 의미가 tumbled입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물속으로 쭉 떨어져 내려갔습니다. As he descended. 그가 뭐 하면서 이제 이 그물을 가지고 쭉뭐 하겠습니까? 배에서 뛰어내렸으니까 당연히 내려가겠죠. 그래서 그가 내려가면서 물속으로 쭉 내려갔습니다. 사무엘이요. The net flew open. 이 그물이 쫙 펼쳐져서 열렸고요.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라고 돼 있네요. 그물이 쫙 펼쳐졌는데 하필이면은 이게 하필이면인지 다행스럽게인지 불행이든지 오징어 입장에서는 불행스럽게도죠. 불행하게도. 맞죠. 그런데 사무엘 입장에서는 사람 입장에서는 와 뭐가 와 뭐가 좋냐면 완벽하게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이 그물을 딱 펼쳤는데 그 바로 아래에 뭐가 있었냐면 거대 오징어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완벽하게 falling over 그 위로 떨어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물을 들고요.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 위로 완벽하게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너무나 다행스러운 일이죠.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이제 그 그물로 거대 오징어를 싹 싸버리면 되잖아요. 여기까지. 과연 이게 정확하게 통할지 일단 그 결말을 확인해 봐야 되겠죠. 여기까지 읽어보고요. 음원으로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어서 읽어보도록 할까요?
1: From the deck, Samuel looked over the side of the galleon. With his father and uncle wrestling the tentacles, the squid was distracted.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The net flew open, perfectly falling over the giant squid.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Chapter 4, 제4장입니다. The layer of gold. 이 황금 둥지입니다. Layer이라는 것은 둥지이거든요. 아, 이거 황금 둥지네요. 이 Chapter 4가 마지막 장입니다. 제가 책을 이렇게 읽다 보면 재밌는 부분이 나오면 이 책이 안 끝났으면 좋겠어요. 지금 그런 부분인 것 같습니다. He done it. 그가 해냈습니다. 하하, 사무엘이 해낸 것 같습니다.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d it down with ropes라고 되어 있네요. 자, 그러면 사무엘의 아버지와 삼촌은 rushed, 어서, 서둘러서 뭘 했냐면 grab the corners, 잡았습니다. grab, 맞죠? 잡았습니다. 무엇을 잡았냐면 the corners of the net, 이 그물의 모서리를 잡았습니다. 그물이 보면 이렇게 쫙 펼쳐져 있는데 모서리가 있잖아요. 그 모서리를 잡았다는 것이죠. 아, 그물이 오징어 위로 쫙 떨어지니까 모서리를 잡은 거예요. 그 다음에 and tied down with ropes. 그리고 밧줄로 그것을 꽁꽁 묶었습니다. 그러면 이 거대 오징어가 어떻게 되어 있겠습니까? 그 그물 안에 쏙 들어가 있겠죠. 잡은 것이죠.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The Kraken. Kraken은 이 괴물이 되겠죠. 이 괴물은 바로 The Giant Squid. 그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래서 그 거대 오징어는 Writhe. Writhe는 바로 몸을 비틀다. 아, 이게 뭐지? 아, 나 잡힌 것 같아. 이렇게 온몸을 비틀고 And Thrash. Thrash도 비슷한 것입니다. 몸부림치다. 아,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제가 오징어라면 나 나가고 싶어. 이렇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온몸을 비틀고 몸부림을 쳤고요. 그러나 But could not free itself.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 수가 없었다. 그 스스로를 자유롭게 할수 없었다라는 말은 그물에서 뭐할 수가 없었다. 빠져나갈 수가 없었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한마디로 이 잠수부 입장, 사무엘의 가족 입장에서는 잡은 것이죠. 이제 뭐 하면 됩니까? 잠시 잡아뒀다가 저라면 이 거대 오징어니까 살짝 이렇게 구워서 아유 아유 아니면 풀어줘도 되겠죠. 어쨌든 일단 황금을 가지러 가야 되겠죠. 일단 보물을 가지러 갈 것 같습니다. 그 오징어는 어떻게 할지 조금 있다가 생각해 보도록 하고요. 넘어가 볼까요?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그렇죠. 뭐할 때마다 그 오징어가 움직일 때마다 오징어가 이렇게 막 꿈틀꿈틀거리고 이 그 안에서 탈출하려고 노력할 때마다 The net got tighter. 어떻게 됐다고요? 그 그물이 더더욱 또 쪼여왔습니다. 더더욱 또꽉 쪼여왔습니다.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뭐할 때까지 쪼여왔냐면 계속해서 그물이 쪼여오고 있는데 언제까지 꿈틀거리고 그랬냐면 Until it could do nothing. 아무것도 할수 없을 때까지 but squirm. 뭐만 할 수 있을 때까지 아무것도 할 수 없었는데 무엇만 빼고.

0: 무엇만 할 수 있었냐면 바로 squirm, 꿈틀대는 것 빼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까지 계속해서 그 그물이 쪼이고 쪼여왔다가 되겠죠.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지금 어디 있습니까? 사무엘은 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사무엘도 그리고 아빠와 삼촌도 모두 다 물 속에 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은 어떻게 했습니까? Whooped라고 하면은 소리 지르는 거예요. 환호성을 지르다. And holler, holler이라는 것도 똑같습니다. 소리쳤습니다. Inside his dive suit. 그의 다이빙 옷 안에서 이 헬멧도 쓰고 있고 이 잠수복 다 입고 있는 것이죠. 거기에서 이렇게 물론 우후 이렇게 소리를 쳤겠지만 밖에서 들으면은 물속에서 이야기하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들렸겠죠. 상상이 되십니까?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물론 아무도 그를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안에서 막 이제 소리치는 것이죠. 이 사무엘이 우리가 이겼다 이렇게 막 우리가 이겼다라고 소리치지만 밖에서 들으면 이렇게 들리겠죠. 그래서 아무도 들을 수가 없었습니다. 왜? 다이빙 기어, 다이빙 잠수복과 다이빙 헬멧을 쓰고 있잖아요.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서 꼭 짚고 넘어가야 될 이 문법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어렵지 않고요. 너무나 많이 쓰이는 것이어서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 알아두면 유용한 생략의 기술입니다. 우리가 영어에 있어서는 뭔가를 반복하거나 다시 나온 표현은 다시 적지 않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생략을 좀 하곤 합니다. 여러 가지 생략할 수 있는 포인트가 있지만 특히나 반복에 있어서는 망설이지 않고 생략을 하는 편이거든요. 그것들을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일단은 두 문장을 알려드리면 I went home. I took a nap. 이라고 되어 있죠. 나는 집에 갔다. 나는 낮잠을 잤다가 되겠죠. 영어는 만약에 두 문장을 합칠 수 있다면 두 개보다는 하나를 더 선호하는 편입니다. 그러면 I went home 그리고 I took a nap을 두 문장이 있잖아요. 이거를 자연스럽게 한 문장으로 합치면 너무나 간단하죠. 무엇을 쓰면 됩니까? 나는 집에 갔고 그리고 나는 낮잠을 잤다. 그리고를 집어넣으면 되잖아요. 뭐예요? I went home and I took a nap. 간단하죠? 이렇게 and를 중간에 집어넣으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자, 여기에서 이제 생략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어떤 생략을 할 수 있냐면 가만히 보니까 I went home, I took a nap. 뭔가 반복되지 않습니까? 뭐가 반복이 되죠? 바로 I라는 친구가 여기에 반복이 되죠. 그래서 어떻게 하게 됩니까? 그래서 I went home and took a nap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주 간단하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두 개의 문장이 있는데 그거를 and로 연결했어요. and 말고 다른 것으로 연결할 수도 있겠죠. 연결을 했습니다. 그런데 연결을 하고 보니까 이게 반복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반복이 된 것을 빼준다라고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그래서 이런 문장이 되는 것입니다. I went home and took a nap. 그러면 우리가 이 물론 제가 간단한 문장으로 예시를 들어드리지만 책 속에서 혹은 우리 친구들의 교과서나 문제지에서 나오는 건 생각보다 복잡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뭔가 생략돼 있는 것 같다면 이 and 앞에 나오는 표현을 참고로 해보면은 아, 뭐가 생략이 됐는지 정확하게 파악을 할 수가 있겠죠. 자, 그 다음은요. She can sing and dance. 이제 반대로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he can sing and dance가 있죠. 자, 그러면 이 and를 사이에 두고 sing과 dance가 있습니다. 근데 she can sing까지는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가 되어 있잖아요. 그러면 이게 과연 그녀는 노래를 할 수 있다. 그리고 춤춘다. 이게 맞는 것인지 혹은 무언가가 생략이 되어 있는 것인지 이제 우리 친구들 눈에 살짝 보이지 않습니까? 여기 and를 사이에 두고 dance 앞에 나온 어떤 반복되는 표현이 생략이 된 거 아니가? 라고 추측을 할 수가 있겠죠. 그 추측을 한 것이 바로 이것이 되겠죠. She can sing. 그리고 dance 앞에도 뭐가 생략이 되어 있습니까? 앞에 나왔던 she can이 생략이 반복이 되니까 그래서 생략을 한 것이죠. She can sing and she can dance. 그녀는 노래하고 춤출 수 있다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 친구들이 문장을 볼 때 이런 보는 눈이 서서히 생겨날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다시 한 번 더 음원으로 들으면서 읽었던 부분 한번 다시 들어보고요. 그 다음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볼까요?
1: Chapter 4 The Layer of Gold. He'd done it. Samuel's father and uncle rushed to grab the corners of the net and tie it down with ropes. The kraken writhed and thrashed, but could not free itself. Each time it moved, the net got tighter until it could do nothing but squirm.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But no one could hear him, of course.
0: 자, 오늘도 여러 가지 새로운 단어들을 만나보았죠.

0: 단어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복습해 보도록 할까요?
1: distract distract the squid was distracted prepare prepare he readied the net and prepared to jump holler holler Samuel whooped and hollered inside his dive suit. Descend. Descend. The diver slowly descended into the deep sea. Tumble. Tumble. Samuel tumbled through the water as he descended.
0: 오늘의 Fun Reading Tips, 오늘도 어휘 확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Ready라는 단어입니다. 예문을 통해서 우리 친구들이 알고 있는 이 Ready를 활용해서 조금 더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문장들은 She's ready to help. 그녀는 is ready. 준비가 되어 있다. 라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가 되어 있다. To help. 도와줄 준비가 되어 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준비된 이라는 의미입니다. Are you ready? 라는 것과 동일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ready라는 것은 준비가 된이라는 의미예요. 자, 그런데 아까 전에 책을 읽으면서도 제가 살짝 말씀을 드렸지만 she readied herself for the big moment라고 돼 있죠. 그녀는 readied 했답니다. readied. 이렇게 ed가 붙을 수 있는 건 동사에만 붙을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은 준비에 관련된 의미가 ready라는 것이죠. 그러면 준비를 동사화 시키면 준비하다가 되겠죠. 준비시키다, 준비하다. 그래서 그녀는 어떻게 했습니까? 아, 준비시켰습니다. 누구를 준비시켰냐면 그녀 스스로를 준비시켰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그녀는 준비했다가 되겠죠. 그녀는 준비했습니다. For the big moment, 그 큰 순간을 위해서 뭔가 어떤 큰 행사나 일이 있겠죠. 그 순간을 위해서 그녀 스스로 오랫동안 준비를 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하나의 단어가 있다면 그게 우리말은 그런 경우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지만 영어는 품사가 바뀔 수가 있어요. 하나의 단어이지만 그 단어가 앞뒤에 어떤 표현이 오냐에 따라서 어떨 때는 명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동사가 됐다가 어떨 때는 형용사가 됐다가 다를 수가 있으니까 앞뒤 단어에 따라서 그에 맞게 해석을 할 수 있도록 의미를 파악할 수 있도록 연습해보는 것이 필요하겠죠?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은 이용 부탁드리겠습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재밌어집니다. 오늘도 효율은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자원순환시설에서 잇따라 대형 화재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1: 제대로 분리 배출되지 않은 배터리와 건전지로 인한 화재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쓰레기를 압축하고 파쇄하는 과정에서 폭발을 일으켜 대형 화재로 이어질 수 있는데요. 특히 리튬은 불이 붙었을 때 발생하는 가연성 가스와 내부 발열로 재점화하는 특성이 있어 화재 발생 시 진압이 어렵습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 어떻게 폐기해야 할까요?
1: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에 남아있는 전력이 없는지 확인합니다. 전력이 남아있는 경우 내부 합선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방전된 상태를 확인한 후 단자 부분에 절연 테이프를 붙여주세요. 폐기할 배터리와 건전지는 지정된 폐건전지 수거함에 분리배출합니다.
2: 리튬 이온 배터리와 건전지의 분리배출은 대형 화재를 예방하기 위한 선택이 아닌 우리의 의무입니다.

0: 안녕하세요. 김성백의 영어뉴스 핵심 패턴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성백입니다. 자, 올여름 참 더운 날이 자주 이어지고 있는데요. 전 세계적으로 올한해 폭염이 어마어마하게 심각할 것이다 라는 보도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그 내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문화유산이 참 많지요. 호주에도 문화유산이 많은데 이번에 유엔에서 그 중에 하나가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를 해놔서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논란인지 역시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세계 속의 이야기 두 가지를 중심으로 보고만 있어도 똑똑해지는 20분으로 엮어봤는데요. 그 시작은 Today's Topics로 문을 엽니다. 투데이 토픽스입니다. 그리고 그첫 번째 주제는 바로 올 여름의 폭염에 관한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일단 첫 단어부터 좀 brutal, 좀 잔혹하다는 의미보다는 심각한 정도로 보시면 되겠고요.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라고 되어 있군요. 아마 핵심은 heat waves라는 말을 알아들을 수 있을까라는 부분이 되겠는데요. 일단 먼저 들어보겠습니다.
1: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2: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in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아무래도 폭염, 여름이 나오면 꼭 나오는 단어들이 정리돼 있죠? 그세 가지를 한 자리에 모아봤는데요. 뉴스 키워드 확인합니다.
1: Heat wave.
2: Heat wave.
1: Meteorologist.
2: Meteorologist.
1: Scorching.
2: Scorching.
0: 첫 번째는 heat wave라고 해서 조금 전에 헤드라인에 나왔던 표현입니다. Heat wave. 우리말로 하면 폭염이라고 하거나 찜통 더위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정말 무더운 특정한 기간을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알아두시면 좋겠고요. Meteorologist. Meteorologist라고 해서 기상학자를 얘기할 때 쓰는 표현입니다. Scorching, 정말 무자비할 정도로 뜨거운, 더운이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그래서 Scorching Heat이라고 하면 폭염 혹은 찜통 더위라고 할때 똑같이 쓰는 표현입니다. 자, 이런 표현들은 사실 뭐 폭염이라든가 여름철 날씨 얘기할 때 항상 나오는 표현이죠. 소위 이 주제를 정의하는 표현입니다. 이런 표현들은 분명히 알고 가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세부적으로 내용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이라고 되어 있군요. 자, Meteorologists, 기상학자들이 말입니다. Forecast라고 하는 것은 미래를 예측하는 거죠.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예, 금년에 올 여름이 정말 폭염의 여름이 될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습니다. 그것도 특정 지역이 아니라 around the world, 전 세계적으로 말이죠.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Think of A as B. 뭐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A를 B로 간주하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이죠. 자, you may think of Russia as라는 개념으로 아마 여러분들이라면 말이죠. 러시아 하면 어떤 곳을 떠올릴까요? 지구상에서 the coldest places, 가장 추운 곳 중에 한 곳이다. 즉, 가장 추운 곳에 속한다라고 생각하실 겁니다.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 past few days. 라고 되어 있군요. 요거 많이 쓰는 구문이죠. But that was not the case. That is not the case. 라고 해서 그건 사실이 아니야. 그렇진 않아. 이럴 때 많이 쓰는 표현인데요. 최근 며칠 동안은 그렇진 않았습니다.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라고 되어 있군요. St. Petersburg. 영어로는 그렇게 읽습니다만 우리말로는 상당히 어렵더군요. 상트페테르부르크라고 하는 지역입니다. 모스크바보다도 조금 더 위쪽에 있어요. 우리로 따지면 이제 대한민국의 부천 정도 위치거든요. 서쪽에 가장 위쪽 쪽에 속하는데 상당히 추운 곳입니다, 원래. 근데 여기에 daily temperatures, 하루 기온이 말입니다. 일상 기온이 rose to a record breaking 34 degrees Celsius. 요것 좀 알아주시면 좋겠군요. 자, 34도가 되겠는데요. 여기 앞에 record breaking 한 형용사가 붙었습니다. 그래서 부정관사 어가 붙는 경우죠. 일반적으로 만약에 record breaking 한 말이 없으면 rose to 34 degrees Celsius. 거기서 끝나는 거죠. 34도까지

0: 치솟았습니다. 그런데 이 34도가 최소한 이 지역에서는 record breaking, 우리가 break a record 하면 기록을 경신하다라는 얘기니까요. 기록적인이란 말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숫자 앞에 형용사가 붙으면 부정관사 어를 써준다. 여러 번 말씀드렸는데요. 꼭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예, 기록적인 34도까지 올랐습니다. The hottest since 1998. 1998년 이래로 가장 뜨거운 그리고 높은 기온이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게 우리나라 생각하시면 안 되죠. 34도 여름에 그게 아니고요. 모스크바보다도 위쪽에, 왼쪽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기온이 상당히 낮은 곳입니다. 그런데 34도 이 정도면 기록적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전체 내용 들어보시죠.
1: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2: Brutal summer heat waves expected worldwide. Meteorologists forecast a scorching hot summer this year around the world. You may think of Russia as one of the coldest places on Earth, but that was not the case in the past few days. Daily temperatures in St. Petersburg rose to a record-breaking 34 degrees Celsius, the hottest since 1998.
0: 오늘 두 번째 토픽입니다. UNESCO says, 헤드라인에 콜론이 나오면 according to 혹은 says 라는 말로 어디에서 한 말이냐, 출처가 어떻게 되느냐를 설명할 때 쓰는 표현이라고 얘기했는데요. 자, UNESCO라고 하는 UN의 기관에 따르면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라고 되어 있습니다. 호주에서 이제 북동쪽으로 조금 바다로 가면 어마어마한 산호초 군락지가 펼쳐집니다. 그 군락지의 이름이 우리말로 Great Barrier Reef, 영어로는 이제 Great Barrier Reef라고 하는데요. 뭐 대보초라는 말도 쓰긴 합니다만 요즘엔 그냥 영어 표기 발음 그대로 쓰고 있는 경향을 많이 보이는데요. 이곳이 위험한 상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떤 내용인지 일단 듣고 확인해 봐야 되겠죠? 들어보시죠.
1: UNESCO,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2: UNESCO,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일단 헤드라인에 Great Barrier Reef라고 하는 녀석이 나왔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조금 쉬우셨을 겁니다만 그래도 몇 가지 표현 살펴봐야 되겠습니다. News keywords 확인합니다.
1: Great Barrier Reef.
2: Great Barrier Reef.
1: Heritage.
2: Heritage.
1: Tense.
2: Tense.
1: Diplomatic.
2: Diplomatic.
0: 잘 들어보셨습니까? 첫 번째 녀석은 바로 조금 전에 나왔던 Great Barrier Reef라는 녀석인데요. 세계 최대 산호초 지대라고 해서 우리말로 그냥 Great Barrier Reef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런 고유명사를 청취로만 듣기엔 참 어렵거든요. 아, 요것이 정확히는 뭔지 몰라도 아, 요런 게 있구나 정도로 일단 가늠하고 넘어가는 것도 청취하는 데 상당히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단어는 heritage라는 단어입니다. 유산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뭐 세계 문화 유산, 이럴 때 유산이 heritage, 요 표현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tense, tension이란 말 많이 쓰잖아요. 텐션이 높다. 영어로도 이제 tension이라고 하는데 그 형용사형이죠. 긴장된, 팽팽한이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고요. 마지막으로는 diplomatic, 외교에 라고 할 때 쓰는 표현이죠. diplomacy라고 하면 외교를 얘기하고요. 지금처럼 diplomatic이라고 하면 외교를 의미하는 형용사가 되겠습니다. 자, 과연 호주 어떤 일이 펼쳐지고 있을까요? Australia says, 호주에 따르면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여기까지 자를까요?

0: fight 혹은 fight against. 둘다 괜찮습니다. 요거 없어도 괜찮거든요. 그냥 fight something 이라고 바로 쓰셔도 괜찮은데요. against라고 한번 이렇게 써주는 경우도 있습니다. fight for something이라고 하면 뭔가를 얻기 위해서 싸우는 겁니다. fight for justice. 정의를 위해 싸우는 거죠. 그렇지만 fight against 하면 뭔가를 반대해서 혹은 퇴치하고 경멸하기 위해라는 개념으로 쓰니까 함께 알아주시면 좋겠네요. 자, 호주는 말입니다. 세계 문화 유산 위원회의 계획에 대해서 맞서 싸울 것이다. 받아들이지 않겠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어떠한 계획일까요?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s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그렇습니다. 기후 변화 때문에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의 현재의 지위를 다운그레이드, 하향 조정하겠다, 낮추겠다라고 일단 얘기를 했다는 얘기죠. 그런 계획을 갖고 있다. 그런데 호주는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내용입니다.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어 보이는데요. Which is chaired by China. 이게 문제가 되고 있는 거죠. 자, 유엔 산하에, 그리고 유네스코 산하죠. 유네스코 산하의 세계문화유산위원회 혹은 그냥 문화 빼고 세계유산위원회가 21개의 나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바로 중국이 의장국을 지금 맡고 있는 상황입니다. 문제는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그렇습니다. 중국이란 나라가 최근 몇년 동안에 호주와 외교 관계가 요거 하나로 정의가 되는 거죠. 긴장이 맴도는 아주 팽팽한 긴장 상태에 놓여 있다라는 것이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중국하고 호주하고 최근 한 2, 3년 동안 상당히 외교적으로 분쟁이 많이 있거든요. 경제적으로도 문제가 많이 있고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중국이 의장국을 맡고 있는 이 위원회의 결정 받아들일 수 없다라는 것이 호주의 입장입니다. 아직도 갈등의 여지는 좀 많이 남아 있습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relationship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특정한 관계의 성질을 얘기할 때, 뭐 예를 들면 이제 친한 관계, 적대적인 관계 이럴 때 A hostile relationship이 됐든, 아니면 friendly relationship이 됐든, 어떤 관계를 설명할 때는 relationship을 씁니다만, 국가 간의 관계가 악화되다, 좋아지다, 이런 식으로 일상적인 관계 상황을 얘기할 땐 relations, 복수 쓰는 게 보편적입니다. 참고로 같이 알아두시면 좋겠네요. 자, 요 전체 내용 듣고 정리합니다.
1: 유네스코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s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2: UNESCO, Great Barrier Reef is in danger. Australia says it will fight against the UN World Heritage Committee's plan to downgrade the Great Barrier Reef status due to climate change. The committee is a 21-nation group chaired by China, which has had a tense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Australia in recent years.
0: Today's patterns. 오늘 중요한 표현 혹은 패턴을 확인해 보는 시간인데요. 자, 조금 전에 이제 외교 관계가 있었습니다. Diplomatic relationship. 그래서 그 관계가 어떤 관계냐를 단정할 땐 형용사로 하나를 넣어서 그렇게 쓰는데요. 일반적으로 수교를 맺었다, 혹은 뭐 누군가 어느 나라와의 관계가 악화되고 있다, 경색되고 있다, 좋아지고 있다라고 할 때는 relations 복수 쓰는 게 일반적인데요. 자, 한국과 중국이 1992년에 수교를 맺었다라고 할때 수교를 맺다 어떻게 쓰면 좋을까요? In 1992, South Korea blank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여기 되어 있습니다. 자, diplomatic relations 혹은 diplomatic ties 복수 쓰는 게 보편적인데요. 자, 중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다. 그걸 이제 좀 어려운 말로 수교를 맺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자, 외교 관계를 설립하다, 수립하다. 동사 꼭 알아야 되겠죠. 뭐가 들어갈까요? 그렇습니다. establish란 말이 들어갑니다. 그래서 in 1992,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이렇게 쓰면 수교를 맺다. 라고 할때 쓰는 표현입니다.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In 1992,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2: In 1992, South Korea established diplomatic relations with China.
0: 자, 두 번째입니다. 중국은 여러 나라에 대만과의 외교 관계를 끊으라는, 다시 말하면 단교하라는 압력을 행사해 왔습니다. 압력을 행사하다라고 할 때 가장 보편적인 표현은 put pressure on

0: somebody to do something. 이렇게 쓰는 게 일반적이니까요. 요거 하나만 알면 되겠네요. China has put pressure on several countries. 여기까지는 딱 떨어질 것 같고요. To blank diplomatic ties나 relations with Taiwan. 여기 단교하다, 끊다라고 할 때, 맺을 땐 establish, form 이런 말을 쓴다면 단교하다, 끊다라고 할 때 거의 95% sever라는 단어를 씁니다. 끊다라는 얘기거든요. 그래서 to sever diplomatic ties with Taiwan. 자, 이 문장도 듣고 따라해봅니다.
1: China has put pressure on several countries to sever diplomatic ties with Taiwan.
2: China has put pressure on several countries to sever diplomatic ties with Taiwan.
0: 빙 언 앵커 yourself. 내가 직접 앵커가 되어서 기사를 영어로 작성해 보는 시간인데요. 오늘은 조금 전에 나왔던 topic 1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Sweltering heat waves. 정말 찜통더위, 폭염이라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세계 여러 지역이 초여름 폭염에 익어가고 있는 가운데 이 찜통더위를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게 두 문장이겠군요. 세계 여러 지역이 초여름 폭염에 익어가고 있다. 자, 요 표현 쓰면 좋겠네요. 좀 전에 봤습니다만 폭염은 a heat wave가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초여름 폭염이라고 하면 many parts of the world, 세계 여러 지역이 a baking from an early summer heat wave. 그렇습니다. Early summer가 초여름이잖아요. 초여름의 폭염으로 baking, 익어가고 있습니다. 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뒤에 나오는 표현 중에 하나가 swelter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sweltering을 baking 대신에 쓰셔도 돼요. Many parts of the world are sweltering. sweltering이라고 할 때 swelter는 무더위를 나다 뭐 이런 느낌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이 찜통더위를 피하기가 결코 쉽지 않습니다. 찜통더위 혹은 찌는 듯한 더위라고 할 때 heat wave 말고도 scorching heat 그리고 좀 전에 말씀드렸던 sweltering heat이라고 써도 충분히 쓸 수 있는 표현인데요. 쉽지 않다니까 it's not easy 라고 쓸 필요 없이 and now people are struggling to escape the sweltering heat. struggling이 나오는 순간에 일단 안간힘을 쓰는데 결코 쉽지 않다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이 폭염, 찜통더위를 피하려고 참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요 정도 쓰셔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자, 전체 문장 듣고 따라해 보시죠.
1: Sweltering heat waves. Many parts of the world are baking from an early summer heat wave. And now people are struggling to escape the sweltering heat.
2: Sweltering heat waves. Many parts of the world are baking from an early summer heat wave. And now people are struggling to escape the sweltering heat.
0: 오늘도 여러 가지 단어 표현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핵심만 한 자리에 모았습니다. Today's expressions 확인해 보시죠.
1: Meteorologist.
2: Meteorologist.
1: Heat wave.
2: Heat wave.
1: Scorching heat. Sweltering heat.
2: Scorching heat. Sweltering heat.
1: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2: To establish diplomatic ties.
1: To sever diplomatic ties.
2: To sever diplomatic ties.
0: 저희가 준비한 내용은 바로 여기까지입니다. 여러분 저희 EBS E 홈페이지에 들어오시면 언제라도 기존 방송 다시 보기 다 가능하고요. 그리고 방송 중에 사용한 자료에 대한 스크립트와 MP3가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많이 이용해 주시고요. 저희는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주제를 가지고 돌아오겠습니다. 그때까지 안녕히 계십시오.

안녕하세요. 마이 그래머 코치 표준편 여러분들이 22강에 오셨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그래머 코치 정 코치입니다. 잘 왔습니다. 추가 문법 오늘도 살펴볼 건데요. 중요한 문법들이 많이 기다리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일단 복습도 잘해 주셔야 되고요. 또 앞으로의 강의들도 끝까지 함께 해 주셔야 되고요.

여기 빈칸을 채울 수 있습니다. Your sister is pretty. 너의 여동생은 예쁘다. 그렇지 않니라고 할 때요. 두 단어 영어로 이렇게 딱 바꿔놓으시면요. 요거 문장이 완성되거든요. 자, 이 내용 오늘 강의 잘 들어보시면요. 나중에 확인할 수 있고요. 조리는요. 빨리 한번 시작해보도록 할게요. 자, 본격적으로 한번 가보겠습니다. 추가 문법 아홉 번째 문법입니다. 이거 굉장히 좋아요. 같은 동사 다른 패턴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동사가요. 어떤 하나의 패턴으로만 쓰이지 않습니다. 이제 패턴이라는 거는 바꿔 말하면 형식이 될 수 있는데 어떤 동사가 무조건 예를 들어서 뭐 일형식이면은 죽어도 일형식이냐? 그건 아니에요. 걔가 이형식, 삼형식 다르게도 활용이 될 수가 있습니다. 물론 그때 의미는 달라지죠. 그래서 해석을요. 좀 유연하게 할 필요가 있고요. 더 중요한 거는 사실 유연한 것보다 이 동사가 언제 어떻게 쓰이는지를 기본적으로 많이 알고 계셔야 됩니다. 그걸 좀 알려드릴 거고요. 자, 다양한 동사의 패턴 알아볼 겁니다. 문맥을 보고요. 동사를 딱 본 다음에 그 다음에 목적어가 필요한지 아니면 보호가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생각해 주셔야 되고요. 자, 요거 이제 영어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동사는 V 그리고 목적어는 O, 보호는 C로 한번 가볼 건데 자, 동사가요. 그냥 동사만 쓰이는 것도 있고요. 그리고 똑같은 동사인데 뒤에 목적어가 오는 경우 있습니다. 한번 느껴봐요. 자, 얘는요. V밖에 없어요. 꽃들이요. grow, 자란대요. in the garden, 정원에서요. 자, 근데 얘는 봐요. 그것들은요. 그들은요. grow. 자, 그들은요. 이때 grow는요. 키우다입니다. 키우다. 무엇을? 목적어가 오는 거죠. 동사에 대한 목적어입니다. 꽃들을 키워요. 어디에서요? 정원에서요. 자, 느낌 비슷한 듯 다르다, 그죠? 얘는 동사밖에 없고, 얘는 동사 다음에 목적어 온다. 그때그때 적절한 해석. 또 가볼게요. 자, Mary는요, walks to school. 동사밖에 없어요. 걸어서 학교 가요. 얘는요, walks 다음에요, 지금 목적어가 붙었잖아요. 그럼 요거는 사실은 해석을 좀 예쁘게 해줘야 되는데, walk her dog 하면요, 그녀에게를 산책시키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Mary는 그녀에게를 산책시킵니다. Every morning. 매일 아침에요. 똑같은 works라는 동사인데 지금 쓰임이 달라지는 거 느껴주셔야 되고요. 자, 얘는 어떻습니까? 이번에는요. 보어가 붙을 수도 있고요. 목적어가 붙을 수도 있는 거예요. 볼게요. These roses, 이 장미들은요. smell sweet입니다. 동사 보어입니다. 무슨 무슨 냄새가 나는데요. 보충을 해줘야 돼요. 무슨 냄새인지 보충해주죠. 달콤한 향기로운 냄새가 난대요. 얘는 어때요? 그가요. smelled, 냄새 맡답니다. 냄새를 맡았어요. 무엇에? The roses, 그 장미들의 그 향기겠죠. 장미니까 향기를 맡았다. 다르죠. 얘는 무슨 무슨 냄새가 나는 거고요. 요거는요. 이렇게 향기나 냄새를 맡답니다. 그래서 요거는 보어, 요거는 목적어 갑니다. 또 볼게요. 그 치즈가요. 주어죠. tasted는요. 무슨 무슨 맛이 났어요. 기본적으로 strange, 좀 이상한 맛이 났습니다. 그 맛을 보충하는 얘는 보어입니다. 얘는요. 그 요리사가요. taste, 이거는 맛보답니다. 무엇을 맛보느냐? 음식을 맛봅니다. before serving it. 그것을 이제 서빙하기 전에, 차려내기 전에, 그것을 맛보다. 똑같은 taste인데 느낌 달라진 거 확인하시고요. 자, 이런 식으로 이제 계속 가는 거예요. 우리가 동사가 활용되는 사례들을 많이 보면서 지금 경험치를 축적해야 됩니다. 그래서 딱 하나만 생각하는 게 아니고요. 테스트를 봤을 때에도 뒤에 거를 보면서 적절하게 우리가 이제 해석할 수 있게 되는 거죠. 이번에는요. 이제 되게 정말 다양하게 쓰인 애들이 있습니다. 그 대표 주자가 make예요. 이 make는요. 진짜 2형식, 3형식, 4형식, 5형식 다 쓸 수 있거든요. 그때그때 맞게 해석을 잘 해줘야 됩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볼게요. She, 그녀가요. made, 이거는 진짜 만든 겁니다. 한번 써볼까요? 그녀가. 만들었다. 무엇을? Beautiful scarf. 아름다운, 멋진 스카프를 만들었습니다. For me. 나를 위해서요. 이거는 진짜 뭔가를 만든 거고요. 밑에 거는 좀 달라요. 뭘 판단하면 되냐면은 She made까지는 괜찮은데요. 뒤에 게요. 딱 봐도요. us도 있고요. 치킨 샌드위치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 둘의 관계라면 딱 생각해 봤더니 우리에게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 준 거죠. 그러면 그녀는 만들어 주었다. 요거 4형식입니다. us가요, 우리에게가 됩니다. I.O.가 되고요. 뒤에 있는 게 D.O.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되죠. 그녀는 우리에게 치킨 샌드위치를 만들어 주었다. 요렇게 해석이 되어줘야 되는 거. 하지만 이게 또 끝이 아니라는 거죠. make 또 있습니다. 이건 어떻습니까? The young actor's death. 그 젊은 배우의 죽음은요. made 또 나왔죠. 그리고 뒤에 한번 봐주세요. 주어고요. 동사인데요.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죠.
그럼 요거는 목적어가 되고요. 이 목적어의 상태가 써야 되기 때문에 얘는 목적격 보어가 되면서

이제 뭐 간단하게 쓰면은 VOC라고 볼 수도 있겠죠. 그 젊은 배우의 죽음은 우리를 슬프게 만들었다. 그 만든 게 슬프게 했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메이크가 지금 다양하게 쓰인 것들, 정확하게는 3형식, 4형식, 5형식으로 쓰이는 것을 보신 거고요. 그래요. 또 가볼게요. keep도 그래요. keep도 되게 다양하거든요. I keep silent. 이때의 keep은요, 2형식입니다. 어떤 상태를 유지하다. 나는요, 유지합니다. 어떤 상태를 silent, 조용한 상태를 유지합니다. 뭐할 때요? 우리 엄마가 화났을 때요. 자, 그 다음에, 그는요, keeps. 요거는, 뭔가를 보관하다라는 의미가 되면서 뭘 보관합니까? 그의 차를 보관합니다. 목적어입니다. 어디다가요? Girls가 차고죠. 차고에다가 보관합니다. 얘는요. 그들은요. Kept their planned secret입니다. 딱 봐도 다음에 두 덩어리가 있지 않습니까? 관계를 봤더니 그들의 계획을 비밀로 지켰다, 유지했다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5형식이에요. 5형식. 그들은 지켰다. 무엇을? 그들의 계획들을. 무엇으로? 비밀로 이렇게 지켰다라는 겁니다. 얘를 얘로 지켰다. 이렇게 5형식에도 keep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거고요. 끝이 아니에요. 이 call 하면요. 뭐 간단하게 뭐 부르다 또는 전화하다인데 얘도 참 다양한 쓰임이 있습니다. 볼게요. Need somebody, 누가요? call. 불렀냐? 무엇을? 내 이름 불렀냐? 이거 3형식입니다. 누가 내 이름 불렀냐? 이렇게. 얘는요. Brad가요. 이거는 전화를 한 거죠. 똑같이 동사고요. 목적어기는 해요. 근데 이게 을을로 해석되지 않고요. 고수들의 해석은, 영어 고수들의 해석은 이 티파니에게 전화를 한 겁니다. 을을로 안 해도 괜찮아요. 목적어 해서. 브래드가요. 티파니에게 전화했죠. late at night. 밤늦게 전화했습니다. 똑같은 이제 동사 다음에 목적어인데 해석이 좀 달랐고요. 얘는 뭐냐? call 다음에요. you도 있고 택시도 있잖아요. 이거는 너한테 뭐를 불러다 주는 겁니다. 4형식 느낌이에요. 나는요, 너한테 택시를 불러주겠다라는 겁니다. 동사 다음에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얘는요, my friends, 나의 친구들은요, 요게 또 진짜 많이 나오죠. 뭐를 뭐라고 부르다. 특히는 이제 뭐 별명이라던가 부르는 이름 얘기할 때요. 내 친구들은요, 불러요. 나를요, 나를 부르는 게 아니라 나를 뭐라고 부르는 거죠. 포어입니다. 정확하게 me가 뭐라고 불리고 있느냐? 니키라고 불린대요. 내 친구들은 나를 니키라고 부른다. 5형식 문장 되는 겁니다. 자, 이런 식으로요. 같은 동사가 다양하게 쓸수 있다라는 거, 이게 진짜 중요한 거라고요. 오케이? 문제 한번 볼까요? 문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여러분들, 이 분석하면서, 지금 뭐 동사, 목적어, 보어 같은 거다 분석해보면서 해석 정확하게 해주셔야 되고요. 한번 해볼게요. 그의 얼굴은 주어져. 그의 얼굴이 turned. 페일입니다. 뒤에 거랑 같이 가져야 되는 거죠. 페일하면 창백한이거든요. 이때 turn은요, 2형식 동사예요. 뭐뭐한 상태로 변하다. 창백해졌다 이겁니다. 보어입니다. 그 뉴스에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그 다음에 그 추위가요. turned. 자, 이거는요, 동사죠. 딱 봤는데 그 소년의 코가 있고요. 레드가 있어요. 딱 봐도 두 덩어리 아닙니까? 근데 관계가 얘네 둘이 관계가 밀접하잖아요. 그럼 얘가 얘를 보충해 주는 거거든요. 5형식입니다. 그 추위가요. 변화시켰죠. 그 소년의 코를요. 빨갛게 변화시켰다. 이렇게 갑니다.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13번은요. 그는요. found us a hotel to stay at입니다. 자, 요것도 진짜 어려운데요. find란 애죠. 얘도 형식이 되게 많아요. 뭐 발견하다도 있고요. 뭐가 뭐하다라고 생각하다, 느끼다, 알게 되다 등등등. 근데 여기서는 또 무슨 뜻이냐면은 잘 봐요. 우리에게 갔죠. 그리고 머물 호텔이죠. 그럼 이제 해석을 합쳐 보면은 그가 우리에게 머물 호텔을 찾아다 줬다 이런 느낌이잖아요. 4형식이에요. 그는요. 찾아다 줬어요. 우리에게 무엇을? 우리가 머물 호텔을 찾아다 준 겁니다. 4형식적인 느낌의 find. 자, 그리고 얘는 어떻습니까? I found the store closed. 이거는 전형적인 5형식. 나는요, 알게 되었어요. 무엇을? 그 가게가 닫혔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5형식. 15번은요, leave라는 얘도요, 되게 어렵습니다. 지금 leave의 과거형 left를 쓴 건데, 얘도 이거 그냥 떠나다 아니거든요. 그녀는요, 뒤에 거 같이 볼게요. 자, left, 남겼다. 나에게 메시지를 내 전화기에 남긴 거 아닙니까? 나에게 요걸 남겼죠. 4형식이고요. 그녀는 남겼습니다. 나에게. 간접 목적어.

메시지를 내 폰에다가 남겼다. 사형식적인 해석. 얘는 어때요? 그 아이들은요, left the living room mess예요. 이때 leave는요, 오형식이고요. 목적어를 목적격 보호하게 만들다, 그렇게 남겨두다, 그런 의미 것입니다. 그 아이들은요, 뭐하게 만들었어요? 또는 뭐하게 남겨뒀어요? 뭐한 상태로. 거실을 갖다가요, mess 하면요, 완전 엉망진창이거든요. 엉망진창인 상태로 만들었다, 또는 그렇게 남겨뒀다, 요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오형식적인 느낌의 leave였고요. 자, 지금 요거 참 어려운 거라고 있는 겁니다. 고등학생들도 이거 완벽하게 해석하는 학생들 그리 많지 않을 거거든요. 문제들 너무 좋아요. 모든 문제들 정확하게 풀어보시고요. 이 동사들의 느낌 확실하게 잡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럼 우리 방금까지 한 내용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우리 방금 만만치 않은 내용들을 본 건데요. 중요한 거는 같은 동사라도요, 다르게 쓰일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때그때 맞게 해석해줘야 되고요. 예를 들어서, turned pale 하면요, 이거 동사랑 보어죠. 창백해졌다고요. 밑에는 딱 봐도 덩어리가 더 있잖아요. 이 turned 하면 예, 바꾼 겁니다. The boy's nose. 그 소년의 nose. 코를요, red. 빨갛게 바꿨다, 변화시켰다. 이런 느낌으로 그때그때 적절하게 해석해주는 게 좋다라는 거, 문제 통해서 다시 한번 복습하시고요. 우리 다음으로 갈게요. 자, 그리고 우리는 다음 추가 문법 10번째 걸로 갈게요. 자동사 타동사라는 말이 나오네요. 와, 이거는 진짜 막 대학생들 배우는 막 그런 영문법 책에 나오는 내용인데, 사실은 우리도 할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우리 목적어 알죠? 목적어 방금까지 했잖아요. 영어로는 O라고 표현하는 예 있잖아요. 모든 동사가 목적어를 필요로 하나요? 아니죠. 어떤 동사는요 목적어가 필요하고요, 어떤 애들은요 필요가 없어요. 끝났어요. 목적어가 필요하다라는 거는 자기 혼자서 뭔가 하기가 좀 힘드니까 타인의 도움이 필요한 그런 애들입니다. 목적어가 필요한 아이가 타동사입니다. 없어도 되는 애들 있잖아요. 목적어가 필요 없이 자기 혼자 할수 있는 애가 자동사입니다. 끝났어요. 자, 그런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이말 봐봐요. 자동사로 알기가 쉽고 착각하기 쉬운 타동사라는 거는 여기 나와 있는 애들은 타동사라는 거예요. 그 말인 즉슨 얘네들은요, 다음에 목적어가 바로 붙어줘야 돼요. 그리고요, 얘네들은 어쨌든 자동사래요. 그럼 자동사 같은 경우에는요, 얘네들은 목적어가 바로 붙지 않습니다. 그리고 결정적인 얘기 하나 더 해줄게요. 얘네들이요, 만약에 요거를 쓴 다음에 전치사라는 애가 있잖아요. 전치사를 추가하게 되면 안 돼요. 얘네 다음에 전치사를 쓰면 안 됩니다. 왜냐면은 전치사는요, 목적어가 안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들 다음에는 바로 목적어가 붙어야 되지 전치사가 오면 안 되는데요. 근데 이게 참석하다고요? 이거 들어가다고요? which 도달하다, answer 답하다, marry 결혼하다, resemble 닮다, join 참가하다, discuss 토론하다 같은 경우에 특히 하나만 볼까요? marry 볼까요? 결혼하다? 결혼한다 그러면은 뭐 예를 들어서 누구누구랑 결혼하는 거니까요. 얘랑은요, with라는 전치사가 너무 잘 어울릴 것 같아요. 근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네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럼 정리가 되죠? 얘네들 한국말로 전치사가 붙을 것만 같아요. 얘 같은 경우에는 뭐뭇에 대해서 토론하다 그러면은 about이 붙을 것만 같아. 근데 쓰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왜? 얘네들은 목적어가 바로 와야 되니까. 이거는 반대예요. 얘네들은요, 듣다라고 했을 때요, 왠지 그냥 listen 다음에 뭐뭇을 듣다, 뭐 음악 듣다 바로 와도 될것 같지만 그게 아니고 얘네가 자동사기 때문에요, 뭔가가 오고 싶으면은 요런 애들을 써줘야 됩니다. 전치사를 써줘야 됩니다. listen to, 듣다, wait for, 뭐뭇을 기다리다, ask for, 뭐뭇에 대해서 뭐 요청하다 또는 물어보다. 그리고 graduate from 하면요, 요거는 이제 졸업하다인데요.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요렇게 전치사를 꼭 써줘야 된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고요. 자, 이런 느낌이에요. 그녀가요, enter 다음에요, 사실은 방 안으로 들어가는 거니까 into가 붙을 것만 같지만 붙으면 안 됩니다. 왜? 얘네들은 타동사기 때문에 목적어가 바로 붙어줘야 돼요. 방에 들어갔다. 모든 학생들은요, must attend 참석해야만 합니다. 회의에 참석해야 되니까, to가 붙을 것 같지만 붙으면 안 된다. 왜? 타동사니까. 회의에 참석해야만 한다. 그 다음, 그는요, asked me some questions. 나에게 질문을 좀 했죠. 그리고 내가요, 그 질문들에 대해서 답했거든요. 왠지 to가 있어야 될것 같지만 쓰지 않는다. 왜?
answer이라는 애가 타동사이기 때문에 바로 이렇게 붙여줘야 된다는 거. 마찬가지로요. 우리는요, 도달할 거예요. 그 역에요. 몇분 안에 이제 도착을 할 겁니다. 몇 분이 지나면 이제 도착을 할 거예요. 그러면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다니까 at이 붙을 것 같지만 타동사니까 얘 없이 바로 목적어 와줘야 되고요. 마찬가지입니다. 나는 그녀에게요, 나랑 결혼해달라고 요청했거든요. 근데, 나랑이니까 with가 붙을 것 같지만은 바로 marry me예요. 그래서 아마 노래도 있을걸요? marry me? marry with me 아니고요. marry me입니다. 타동사라서 그렇습니다. 담다도 그래요. 나는 아빠랑 닮았죠. 엄마랑 닮았죠. with를 쓸것 같지만 안 쓴다. 나의 개는요, my dog은 resembles 닮았어요. 누구랑? A baby lion, 새끼 사자랑 닮았다. 라고 할때 그냥 바로 목적어가 따라온다라는 겁니다. 한국말에 현혹되면 안 된다. 마찬가지로 영어 보러 갈 건데, Would you like to join with us? 우리와 함께 갈래라는 느낌이지만 with 쓰지 않습니다. 왜? join이 타동사니까. Let's discuss 다음에 about 안 써요. 우리요, 이 문제를 이제 수업 끝내고 한번 토론해 보자라고 할 때, discuss 다음에 바로 problem을 붙여줘야 된다라는 거. 얘네들이 전부 다 타동사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얘네들은 전부 다 뭐냐면요, 자동사예요. 그래서 음악 듣다 할때 얘를 빼면 안 됩니다. listen music 하면 안 돼요. listen to music 돼야 됩니다. 자, 요 음악 듣지 마라. 뭐 하는 동안에? 너가 공부하는 동안에. 기다리다. 누구누구를 기다리다. wait 다음에 바로 뭔가 대상이 나와도 될것 같지만 아니다.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wait for입니다. 그녀는요, 그녀의 남자친구를요, 기다렸어요. for nearly an hour. 거의 한 시간 동안. nearly는 거의란 뜻. 그럼 난요, asked for, 요청했어요. 뭐에 대해서 요청했습니까? A glass of water. Ask for, 요청하다란 뜻입니다. 물한 잔을요, 요청을 했습니다. 이거 for이 반드시 있어야 된다는 거고요. 그 다음, 나는요, 졸업했다 그러면 from이 꼭 붙어야 돼요. 나는 한 Korea Elementary School, 뭐 한국 초등학교 정도 될까요? 여기를 졸업했다 할때 반드시 이런 애들을 써줘야 되니까 이거는 그냥 같이 외우셔야 됩니다. 전치사들이랑 같이요. 자, 문제가요, 이제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헷갈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 호텔에 도착했어요. 딱 위치를 보면은 어디 어디에 도착하는 거니까는 마치 위치 다음에 투 호텔을 써줘야 될것 같지만 이걸 쓰면은 안 된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이렇게 두 가지 표현이 가능합니다. 위치 다음에는요, 바로 써야 돼요. reach the hotel. 타동사니까. 근데 arrive는 또 자동사예요. 그래서 arrive at이 한 덩어리입니다. 호텔에 도착하다. 이렇게 두 가지 표현 되고요. 그녀의 어머니 닮다 그러면은 이제 look이 있고요, resemble 있는데 look은 사실 그대로 쓰면 안 되고요. 우리 look like가 있습니다. 뭐뭐 닮았다, 뭐뭐처럼 보인다라는 거지 사실은 직역하면은. 그래서 닮았다인데요, look like her mother이고요. resemble은요 바로 이렇게 어머니를 붙여줘야 됩니다. resemble her mother 이렇게 써줘야 된다라는 거.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포인트인데요, 이거 여러분들 자동사 타동사를 바탕으로 생각해 주시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헷갈리지만 한번더 복습하고 우리 잠깐 정리하고 올게요. 자, 상당히 어려운 내용을 지금 배우신 거예요. 자동사는요, 목적어가 바로 오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전치사를 써서 이렇게 써야 됩니다. Listen to the music 이렇게 가져야 되고요. 타동사는요, 전치사 쓰면 안 돼요. 목적어 바로 와야 됩니다. Reach the destination, 목적지에 도달하다. 이런 식으로 to 같은 거 쓰시면 안 된다라는 거 조금 헷갈리지만 다시 한번 꼭 복습하고 우리 다음으로 갑니다. 자, 우리는 다음 주 추가 문법 볼게요. 이거는요, 이제 좀 주의할 부정의 표현들이 있습니다. 부정은 뭐 간단하게 우리가 뭐, not 같은 거 붙여서 부정을 보통 하는데요. 이런 애들은요, 우리가 좀더 생각할 게 있는 게, 준부정어는 뭐냐면은, 얘네가 붙으면은요, 이제 거의 부정이 된다 이겁니다. few나 little은요, 되게 주의하셔야 되는 게요, 이게 a few도 있고 a little 있잖아요. 걔네들은요, 좀 있다라는 거고요. 이거 붙으면요, 거의 없는 겁니다. 하지만 차이가 있죠? 요거 뭐 중요한 차이라기보다는, few는요, 셀수 있는 애랑 같이 씁니다. 그래서 수가 적은 걸 말하고요. 수가 거의 없는 걸 말하고요. little은요, 셀수 없어요. 그래서 양이 거의 없는 걸 말합니다. hardly, rarely, 이런 거 붙으면은 거의 아니라는 겁니다. 얘네 붙으면은 뭐 don't나 뭐 이런 거 없어도요, 부정되는 거고요. 부분 부정은요, not all, not every, not always 하면은 뭐 모두 그런 건 아니다. 뭐다 그런 건 아니다.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으로 부분적으로 부정이 된다라는 건데요. 문장으로 볼게요. 자, 슬프게도요, sadly, there are few tigers입니다. 벌써 여기서 X표가 딱 나와줘야 돼요. 호랑이니까요, 지금 거의 없다라는 거예요.
left in the world 하면 이게 참 어려운 문법이네요. 분사입니다. 세상에 남아있는 호랑이

제가 거의 없대라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We had a little time. 시간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래서요. 우리는 서둘러야만 했다라는 거고요. I could hardly sleep입니다. 예를 보는 순간 부정됩니다. 내가 잘 수가 거의 없었어요. In the bed, 침대에서요. 그리고 she lives far away. 그녀는 되게 멀리 살아요. So, 그래서요. 우리는 만난다, 안 만난다. Rarely니까는 이게 정말 드물게 만난다는 의미가 있을 수도 있지만 기본적으로는 거의 부정이다. 우리는 거의 안 만난다. 이렇게 봐주시면 되는 거. 자, 그리고요. 부분 부정입니다. Not all lions. 모든 사자가요. 아프리카에 사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딴데 사는 애들도 좀 있고요. There are some in India. 이제 인도에도 좀 있다라는 거죠. 자, 마찬가지로 not every state is taken. 모든 자리가 다 이런 느낌은요. 이제 주인이 있는 거고 차지가 된 거예요. 모든 자리가 다 지금 주인이 있는 건 아니에요. There are some empty ones over there. 저기에 empty 좀 비어 있는 좌석들도 좀 있다라는 거고요. 자, 이 음식점은요. It's not always crowded. 항상 붐비는 건 아니니까는 이게 부분 부정이죠. 항상 붐비는 건 아니니까는 어떨 땐또 한가할 때도 있다라는 그런 의미가 되는 건데요. 영어적으로 받아들이시면 되고요. 문제도 간단하게 좀 볼게요. 냉장고 음식이 거의 없어요. 이제 food를 써줘야 되는데요. food는 셀수 없는 명사입니다. 그러니까 there was little food. 거의 없었다. 이렇게 되면은 이 부정의 느낌을 딱 잡으셔야 돼요. 해석할 때도. 음식이 거의 없었어요. In the refrigerator, 냉장고에는요. 그다음 너희 반 친구들이 모두 너한테 동의하는 건 아니야. 부분 부정하라는 거죠. 그러면 not을 쓰고 all을 쓰면 되는 겁니다. Not all your classmates. 이렇게 되면은 모든 너의 학급 친구들이 그런 건 아닌 거예요. 너랑 agree, 동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일부는 동의하지 않는다. 이런 부분 부정 만들 수 있다. 간단하게 살펴봤고요. 잠깐 복습합니다. 자, 방금 배운 내용 간단하게 살펴볼게요. 이제 부정인데요. 주의해야 할 것들이 있었어요. few랑 little은 잠깐 달랐었죠. 이제 few 다음에는 셀수 있는 명사, little 다음에 셀수 없는 명사 쓰지만 어쨌든 둘다 없다라는 거예요. 아니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뭐 rarely나 뭐 hardly 쓰면 또 부정이 된다라는 것도 있었고요. 부분 부정 있었죠. not을 쓴 다음에 all, every, always 이런 애들 오게 되면은 다 그런 건 아니고 뭐 항상 그런 건 아니다. 이런 식의 부분 부정 만들어진다라는 거 문장 통해서 문장으로 한 번만 복습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또 다음으로 갈게요. 자, 이번 문법은요, 좀 웃긴 문법이에요. 너무 깊게 생각을 안 하시는 게 좋은데요. 문법 이제 12번째까지 왔네요. yes나 no 대답할 때좀 헷갈리는 경우가 있습니다. 혼동이 되는 건데요. 여기 이제 중학교 1학년 교과서에, 교과서별로 이제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얘네가. 근데 생각을 너무 깊게 하지 말아요. 봐봐요. 무슨 얘기냐면은, Are you hungry? 이건 기본입니다. 너 배고프냐? 그랬을 때, 배고프면은, yes, I am. 배고프다. 배안 고프면, no, I'm not. 이렇게 답을 하죠. 또는, Do you love music? 너 음악 좋아하냐? 그랬을 때,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해요. 자, 근데 여기까지는 아무 문제가 없는데, 예를 들어서, 부정으로 물어봅니다. 너배안 고프냐라고 물어봤어요. 그랬을 때, 이게 한국말로는, 너배안 고프냐? 그랬을 때, 내가 배가 고프면은, 아니, 배고파. 이렇게 가거든요. 하지만, 영어는요, 한국말 아예 잊어버리셔야 됩니다. 아주 간단하게 말씀드릴게요. 대답의 내용이 긍정이면요, 무조건 yes예요. 그리고 부정이면요, 무조건 놉니다. 이거 상관이 없다 이거예요. 부정으로 물어봐도요, 배가 고프면은 yes, I am. 이 내용만 가져오는 겁니다. 이 내용만 가져와서 긍정적으로 배가 고파. 그럼 yes, I am. 배안 고파? No, I'm not이에요. 아까랑 똑같은 답이 되는 거죠. Don't you love music? 너 음악 안 좋아하지? 음악 안 좋아하니라고 물어봐도 한국말로 답할 생각하지 마시고요. 내용만 가져와요. 음악을 좋아한다라는 게 내용만 가져와서 좋아하면 yes, I do. 안 좋아하면 no, I don't. 이렇게 가는 겁니다. 간단하죠? 별거 아니죠? 여기서 생각을 멈추셔야 돼요. 더 생각하면은 이게 은근히 좀 한국말이랑 헷갈리거든요. 내용만 가져와서 맞으면은 yes, 아니면은 무조건 no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자, 문제들 다 풀어보시고요. 저랑은 두 개만 연습해 볼게요. 자, 이 별거 아닙니다. Aren't you tired? 너 피곤하지 않니? 그랬을 때 여긴 보지도 말아요. 여기만 봐요. 피곤하냐라는 내용만 딱 봤을 때 지금 보니까는 되게 하루가 길었어라는 얘기는 피곤한 걸 거죠. 이 내용이 맞아요. 그러면은 yes I am 무조건. 그다음에 don't you watch TV a lot? 너 TV 많이 안 보지?라고 물어봐도요. TV를 많이 본다라는 내용만 가져왔을 때는 맨날 보니까 많이 보는 거 아닙니까? 맞다 이거예요. 그럼 yes I do예요. 오케이. 자,
이거 더 생각하지 마십시오. 이거 한국말로 이렇게 막 해석하고 하면 헷갈립니다. 내용만 가져와서.

뭐라고 물어봐도 긍정이든 부정이든 내용만 가져와서 맞으면 yes, 아니면 no다. 정리하고 올게요. 자, 방금 보신 내용이요. 이제 교과서에 등장하기라는 문법인데요. 한국말로 오래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그래서 일부러 빨리 갔고요. Yes, no 대답 혼동되는 경우가 있어요. 부정문으로 물어봤을 때 그런 건데요. 이거 내용만 딱 가지고 와서 맞다 그러면 무조건 yes, 아니면 무조건 no인 거예요. 깊이 생각하지 마시고요. 긍정이든 부정이든 물어보는 건 상관없습니다. 맞으면 yes, 아니면 no. 이것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다음으로 가죠. 자, 이번에는요, 교과서에서도 굉장히 중요한 문법입니다. 시험에서도 참 많이 나오고요. 부가 의문문 알아볼 건데요. 영어로는 이제 tag questions라고 하는데, 이게 이제 마지막에 덧붙이는 이런 말이에요. 맞지? 그렇지? 또는 그렇지 않니? 이런 식으로. 야, 그 탤런트 A 되게 잘생겼지? 그치? 뭐, 그렇지 않니? 요런 식의 느낌이거든요. 정확하게 이제 그렇지 않니로 가져야 되는 건데, 이렇게 마지막에 덧붙이면서 뭔가 동의를 구하거나 요런 이제 말을 우리가 부가 의문문, 추가로 붙이는 의문문이라고 하는 건데요. 이게 원칙이 좀 있어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일단은 동사의 종류를 생각해 줘야 됩니다.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를 생각을 해 주셔야 되고요. 그리고, 그 문장이요. 긍정문이었으면요. 뒤에는요. 부정의 내용을 적어줘야 되고요. 그 문장이 부정이었으면요. 긍정으로 써주셔야 됩니다. 원칙 한번 볼까요? 만약에 비동사에 대한 내용이었습니다. 근데 긍정문이었어요. 그러면은 뒤에는요. isn't, aren't, wasn't 다음에 앞에 있는 거 대명사로 이렇게 나타내고요. 일반 동사였으면은 적절한 거 하나 골라줘야 됩니다. 세 개 중에서. 그리고 대명사. 조동사였으면은 그 조동사를 부정시켜가지고요. 뭐 예를 들어서 want라던가 can't라던가 그리고 대명사 갑니다. 그리고 앞에 게 부정이었으면요. 뒤에는요. 적절하게 비동사 하나 써주고 대명사, do, does, did 중에 하나 골라주고 대명사, 그리고 우리나 can 다음에 대명사인데 이렇게 보니까 뭔 말인지 잘 모를 수 있는데요. 영어로 보면은 별거 아닙니다. 가볼게요. It is raining. 여기까지가 기본이에요. 지금 it이랑 is가 쓰여 있잖아요. 자, 비가 와. 그치 않니? 라고 물어보고 싶습니다. 이게 부가 의문문입니다. 요런 게 시험에 나온다라는 거예요. 쓰는 게요. 비동사죠. 부정해야 돼요. isn't가 되죠. 그리고 대명사 it 갑니다. 요렇게. 그 다음에 you like chicken. 야, 너 치킨 좋아하지? 그치 않니? 라고 물어봅니다. 동사가요. 일반 동사입니다. 대명사가 you예요. you에 맞는 적절한 부정은 don't죠. doesn't나 이런 거 아니죠? 그래서 don't가 되는 겁니다. 근데 Alice는요, 남자친구 있어요. 자, Alice는요, 여성이죠. she로 가야 됩니다. 그리고 she에 맞는 현재형이면서 부정은 doesn't잖아요. doesn't she 되면은 Alice 남자친구 있지? 걔 그렇지 않니? 요런 식의 느낌입니다. 그 다음 Eva는요. 조동사네요. We love her new school. 그녀의 새로운 학교를 좋아할 거라는 거예요. 조동사 부정합니다. want가 됩니다. 그리고 Eva는 여성이기 때문에 she가 되면서 won't she 이렇게 된다고요. 긍정이 부정으로 바뀌었죠. 이번에는 부정이 긍정으로 갑니다. 여기 부정이 됐어요. 방금 보신 것들이 전부 다 부정이 됐습니다. 이렇게요. 뭐 간단하죠. 그럼 더 쉬워요. 긍정으로 쓰면 돼요. Is it. 그리고 얘는 do you. 얘는 does she. 얘는 will she. 이런 식으로 방금 앞화면에서 우리 부정으로 만들었던 거를 그대로 don't는 do로 이런 식으로 그대로 긍정으로 바꿔주면 되는 거고요. 이게 이제 밑에 있는 exercise A처럼요. 쓰는 문제가 굉장히 많이 나옵니다. 학교 시험에요. 중학교 1학년 때요. 그래서 많이 연습해 보셔야 되고요. 저랑은 대표적인 문제들 미리 다 써왔습니다. 그리고 이걸 이제 분석만 해볼 거예요. 자, 보시면은 Your sister is pretty. 긍정이죠. 얘가 이렇게 부정이 되는 거고요. Your sister이 여성이니까는 대명사 she로 받아준 거고요. 자, 꽃들은요. 이제 빛이 없으면 자라질 않아요. 부정이죠. 일반 동사죠. 이거 day로 받아야 되죠. 그리고 현재입니다. 그러면은 요게 do가 돼야 되는 건데 이게 쉽지가 않더라는 거예요. 꽃들은 빛 없으면 잘 안 자라지? 그치 않니? 요런 게 쓰는 게 생각할 게 되게 많아요. 그 다음, you had fun during the party. 너는요, 파티 동안에 즐겼어요. 그치 않니가 돼야 되는데, 일단 you는 you로 빠지고요. 이게 과거란 말입니다. 과거가 되면은 다 didn't죠.
과거가 되면은 전부 다 didn't가 돼야 되기 때문에 didn't you 이런 식으로 바꿔줘야 된다라는 겁니다. 시제도 신경 써야 되고요, 주어의 인칭과 수도 신경 써야 되고요. 이게 생각보다 굉장히 어려운 문제들이 만들어지기 때문에 요거는 전부 다 풀어보시고요. 틀린 문제들은 왜 틀렸는지 꼭 복습하셔야 됩니다.

3개 부가 의문문 정리합니다. 자, 학교 시험의 단골 소재입니다. 부가 의문문. 사실 별거 아닌 거예요. 그렇지? 그렇지 않니? 이런 건데, 이게 시험으로 나오면 꽤 까다롭다라는 거죠. 어떻게 바꿉니까? 일단 기본적으로요, 동사의 종류, 비동사, 일반 동사, 조동사 챙겨주셔야 되고요. 긍정은 부정으로, 부정은 긍정으로 바꾸고, 앞에 놔둔 애는 대명사로 바꿔가지고, 이렇게 부가 의문문 만들어야 되는데요.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앞에 있는 엑서사이즈 다시 다 풀어보시고요. 틀린 문제 복습하시고요. 우린 다음으로 갈게요. 자, 오늘 진짜 고생 많았고요. 드디어 마지막 추가 문법에 왔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우리가 이제 감탄문을 알아볼 건데요. 사실 감탄문 자체는 이 제목에서 딱 느껴지는 게 다예요. 감탄할 때 쓰는 문장입니다. 그냥 평범한 문장이 아니고요. 와, 진짜 멋있다. 또는 뭐 먹었는데 와, 진짜 맛있다. 이런 감탄할 때 쓰는 그런 이제 문장인데요. 이게 되게 어려운 게 뭐냐면 뭐 한국말로는요. 뭐 영어도 그렇습니다. 뭐 가볍게 감탄을 해도 될것 같아요. 와. 오, 이런 식으로. 하지만 문장으로 정확하게 나타내고 싶을 때는요, 이게 공식에 맞춰서 감탄을 해줘야 됩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중요 문법으로 등장하게 되고요. How랑 what을 이용해가지고요, 공식대로 감탄해야 돼요. 그냥 막 아무렇게나 감탄하면 안 됩니다. 영어로 어떻게 감탄을 해야 되냐면은 how를 쓰려면요, 키워드가요, 형용사나 부사입니다. How는 다음에 형용사나 부사가 와요. 둘 다 온다는 얘기가 아니고 둘 중에 하나가 오는 거예요. How 형용사, How 부사 오고요. 그 다음에 이제 뒤에 주어 동사가 올 때도 있고 안 올 때도 있는데 보통 이제 써주는 경우가 많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What은요. 핵심이요. 명사예요. 명사. 근데 요거는 요렇게 이제 나와 있지만 조금 더 여러분들 처음 배우는 친구들을 위해서 좀더 적어주면요. What 다음에요. 어를 적어요. 그 다음에 형용사가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이제 명사가 옵니다. 그리고 이제 뒤에 주어 동사 이렇게입니다. 정확하게는. 그리고 이제 어를 썼다라는 건요, 명사가 하나일 때 얘기잖아요. 근데 명사가 하나가 아니에요. 그러면 어를 쓰지 않죠. 그러면서 이제 what 다음에요, 어떤 형용사를 써도 되고 안 써도 되고 복수의 명사를 써준 다음에 주어 동사 이렇게가 이제 정확한 건데 옆에다가 하나 적어두시고요. 이거는 이제 어쨌든 키워드는 형용사 부사는 how랑 쓰고 명사를 뭔가 강조하고 싶어요. 그럴 때는 what을 활용한다라는 건데 연습 많이 하셔야 돼요. 처음 보면 좀 어렵습니다. 자, 이렇게 감탄하는 겁니다. 와,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나는 거예요. 자, 그러면 how 다음에요. 이거 이제 terrible 형용사를 쓴 겁니다. how terrible 정말 끔찍하다. that smells 그것이 냄새가 난다라는 거죠. 그거 정말 끔찍한 냄새가 난다라는 거고요. beautiful입니다. 부사를 쓴 거예요. 정말 아름답게 그녀가 노래하는구나. 요렇게 지금 요렇게가 감탄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예요. 정말 끔찍하고요,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자, 얘는요 핵심이 뭐냐면은 여기 있는 요 명사들입니다. 명사들. What a beautiful horse. 정말 예쁜 아름다운 말이구나. 그것은. 자, 그리고요 What a shame it is. shame은요 되게 창피한 일, 막 부끄러운 일 이런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형용사가 빠지기도 합니다. 정말 부끄러운 일이구나, 창피한 일이구나 이런 식으로 이제 명사는 what으로, 형용사나 부사는 how로 감탄을 한다라는 건데요. 진짜 연습 많이 하셔야 되고요. 그래서 저랑 같이 한번 해볼게요. 엑서사이즈 여러분들이랑 쌤이랑 같이 한번 몇 개 좀 해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기본적으로 당연히 다 풀어보셔야 되고요. 저랑은 아마 풀어보다 보면 6번 같은 경우가 좀 어려울 수 있어서 7번 마찬가지인데요. 쌤이 이제 6번을 한번 가지고 와봤습니다. They are very energetic players. 그들은요 굉장히 에너지가 넘치는, 활력이 넘치는 그런 선수들이다 라는 겁니다. 이게 키워드가 뭐냐면은 위에 있는 것들이랑은 다르게요.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복수입니다. 여기 나와 있는 명사가 복수라는 거예요. 그래서 요거를 what을 바꿨을 때 조금 신경을 써 주셔야 되거든요. How는 괜찮

형사를 빼와가지고요. How energetic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이제 주어 동사 쓰면 되는 겁니다. How energetic 주어 the players are 이렇게 쓰면 되는 거니까는 이건 괜찮습니다. How 형용사 주어 동사고요. 와 정말 그 선수들 활기차구나, 에너지 넘치는구나 이렇게 되는 건데 문제는 얘예요. 이거를 많은 친구들이 what 다음에 어까지를 되게 뭐랄까? 그냥 습관적으로 외워버린 경우가 있는데요. 이거 자체가 하나란 뜻이기 때문에 뭐 what, a 다음에 형용사, 명사 이렇게 나가는 경우에는 얘가 이제 하나일 때 이렇게 쓸수 있는 거고요. 여러 명 아닙니까? 선수들 아닙니까? 이럴 때에는요, a를 쓰지 않아요. 이렇게 갑니다. what 다음에요, 형용사 썼죠. 그 다음에 a는 들어올 수가 없는 게요, players 아닙니까? 복수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어가 아예 빠져야 되는 거고요. 아, 정말 에너지 넘치는 선수들이다. 그리고 they are 같은 경우에는 써줘도 되고 안 써줘도 된다. 이렇게 가는 겁니다. 자, 다른 문제들도요. 감탄문은요. 진짜 이거 연습 많이 하셔야 됩니다. How랑 what을 이용해서 감탄하는 건데요. 다 써보시고요. 틀린 문제 위주로 복습하시고요. 우리 감탄문 정리할게요. 자, 감탄문 배웠습니다. 감탄문의 공식을 정확하게 배웠는데요. 참 영어로는 감탄도 막 하면 안 돼요. How 다음에 형용사, 부사 적어주시는 거고요. 주어 동사 따라옵니다. 그리고 what 같은 경우에는 기본적으로 이제 명사가 온다라는 거예요. 그게 단수일 수도 있고요. 복수일 수도 있는데 what 다음에는 명사가 오면서 이제 주어 동사가 온다라는 거 요거 체크해 주시면 되겠네요. How와 what을 이용한 감탄문의 공식 그리고 문장들 꼭 복습하시고요. 이제 우리는 마무리하러 갑니다. 자, 이제 드디어 마무리하러 왔습니다. 전고체 명쾌한 개념 시크릿입니다. 우리가 배우고 나면 또 이게 참 아는 만큼 보인다고. 이게 무슨 문제인지 알겠죠? 처음에 봤을 때는 뭐야, 왜 그렇지 않니? 저거 뭔데라고 했지만 이제는 부가 의문문이 생각이 나고요. 자, 긍정문입니다. 그리고 비동사입니다. 그리고요, your sister 있네요. 어떻게 할까요? 일단은 your sister은 she로 바뀌게 되고요. 요거 현재면서 비동사입니다. 그리고 she에 맞춰줘서 부정해줘야 되는 거잖아요. isn't가 돼야 되는 거죠. 그래서 완성된 문장은요. Your sister is pretty. 너 여동생 예쁘지? isn't she? 하게 되면은 그렇지 않니? 하면서 부가 의문문이 완성이 되는 건데 자 이게 연습 많이 필요하고요. 시험에 참 많이 나오겠죠. 되게 헷갈리지 않습니까? 요거 연습 많이 하시고요. 오늘 참 많이 살펴봤어요. 모든 문제들 다 복습하셔야 되고요. 자 isn't she 정답 요렇게 체크가 됐고 우리 오늘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 저 고생 많았습니다, 여러분들. 정말 많은 문제들 풀었잖아요. 틀린 거잘 복습해 주시고요. 열공의 흔적들 사진 찍어가지고요. 그래머 코치 태그 잊지 마시고요. 이 태그로 땡스타그램에 올려주세요. 제가 여러분들 쫓아가서 좋아요 눌러드리고 응원해드리고 그렇게 할 겁니다. 자, 고생 많으셨고요. 많은 양의 공부한 만큼 복습 잘하시고요. 다음 시간 또 추가 문법 만나러 오세요. 다음 시간에 꼭 오세요. 감사합니다.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수능 기출의 미래 영어 어버보이편에 오신 여러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저는 여러분과 함께 기출 문제를 분석할 김현진입니다. 여러분 드디어 35강에 오셨습니다. 저희 35강이 마지막 강의인데 여러분 지금 이 강의를 보고 계시다.

라면 완강을 하고 계신 겁니다. 여러분, 스스로한테 너무 수고했다고 칭찬을 많이 해주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얘들아 기출 문제 딱한 문제 남았거든요. 그래서 네모 어휘 마지막 시간 되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한 문제 풀고 뭐할 거냐? 라고 물어보신다면 지금 1강부터 35강까지 배운 내용을 좀한 번에 탑 키워드들로 해가지고 한번 쭉 정리해보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네모 어휘 남아있는 거한 문제 풀고 나머지 한번 싹 정리해보러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20번 문제고요. 2019학년도 경찰대 9번 문제라고 쓰여 있습니다. 자, 일단 20번 남아있는 거 한번 야무지게 풀고 그 다음에 정리해보러 가봅시다. 자, 첫 번째 문장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요. Studies of priming effect have yielded discovery 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얘들아, 무슨 연구라고 나와 있냐면 priming effect라고 나와 있어. 점화 효과라고 쌤이 써놨거든? 근데 저번 시간부터 계속 반복해서 말하지만 얘들아, 이거 몰라도 전혀 상관없어요. 뭐라고? 이 지문에서 반드시 여러분한테 이해시켜주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모른다고 할지라도 그냥 넘어가셔도 돼요. 어떤 연구가 있었나 보지? 자, 근데 그것은 어떤 걸 낳았대요? Discoveries, 어떤 발견을 낳았는데, that confirm 혹은 threaten our self-image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self-image 하면 자아상이거든요? 그러면 우리의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을요, 확정 지어줬을까? 혹은 threaten,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그럼 조금 더 내용을 많이 읽어봐야 될것 같습니다. 자, 근데 그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이냐면요. As conscious and autonomous authors of our judgments and our choi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래?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의 우리는 의식적이고 자율적인 주체이다라고 우리는 생각한대. 자, 그래서 우리 옛날에 지문에서 많이 읽어봤지만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지금 생각하고 있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있어서 정말 자율적이고 의식 가득한 주체로서 생각을 하고 있는데, 자, 이런 효과라고 하는 것이 이런 자아성을 확정시켜줬을까 혹은 위협했을까? 이거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거거든. 자, 그럼 한번 살펴보자면 예를 들어서 드디어 점화효과라고 하는 걸 몰라도 우리가 이 지문을 파악할 수 있도록 예시를 들어주고 있습니다. 자, 어떤 예시가 있냐면 Most of us think of voting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우리 중에 대부분 사람들은요, voting, 투표라고 하는 것을 어떻게 생각하냐면, as a deliberate act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고의적인 행동이라고 생각한대. 즉, 여기서 말하는 고의적인 혹은 신중한이라고 보셔도 될것 같아요. 자, 신중한 행동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행동이냐면, that reflects our values and our assessment of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정책에 대한 우리의 가치관, 그리고 우리의 평가를 반영해 주는 의도적인 신중한 행동이다라고 우리는 투표를 생각한대. 그쵸? 여러분. 본인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이나 혹은 본인이 가지고 있는 판단,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을 우리는 투표라고 생각을 한대. And is not influenced by. 그리고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뭐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라고 설명해 주고 있냐면 by consensus. 얘들아, 이거 무슨 단어야? 이거 합의라고 하는 단어거든요. 합의. 그런데 irrelevancies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무관한 것입니다. 그러면 합의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혹은 무관한 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을까? 둘 중에 하나 고르는 건데, 뭐인 것 같아요, 여러분? irrelevancies라고 나와야지 맞겠지. 왜? 위의 내용에서 뭐라고 했었어? 투표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판단, 즉 여기서 말하는 우리의 가치관, 우리의 평가라고 하는 것을 잘 보여주는 거잖아. 그러면 무관한 것들에 의해서는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는 거라고 우리가 생각을 했겠지. 그러니까 합의점에 대한 내용도 이야기가 나온 게 없으니 consensus보다는 irrelevancies라고 하는 표현이 와주면 좋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아직 A번에 대한 클루가 나온 것 같지 않으니까 조금 더 읽어볼까요? 그랬을 때 our vote should not be affected by location of the polling statio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우리의 투표라고 하는 것은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대. 뭐에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냐면요. 투표소의 위치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되겠죠.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투표소가 어디에 위치하는지에 따라서 내가 투표하는 게

달라지면 안 되잖아. 자, 그러면 지금 B번에서 irrelevancies라고 하는 거를 다시 한번 확인시켜주네요. 무관한 거. 지금 여기서 무관한 게 뭐야? 어디에 투표소가 있는지가 무관한 거잖아. 그거에 의해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이런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영향을 받아서는 안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B번은 확실히 irrelevancies가 맞는 것 같아. 자, 그런데 내용이 한번 꺾이고 있습니다. But it is 라고 말해주고 있어. 하지만 voting, 그 투표라고 하는 것은 관련이 없는 것들에 의해서 영향을 받는다 라고 설명될 수 있겠죠. 자, 어떻게 영향을 받냐면요. A study of voting patterns 이라고 나오고 있어요. 어떤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는데 어떤 2000년에 애리조나 선거구에 있는 투표 패턴에 대한 연구가 있었대. 자, 근데 그 연구가 무엇을 보여주었냐면요. The support for propositions to increase the funding of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지지는 지지인데 proposition 하면 제안이거든요. 그러면 학교 자금을 높이자라고 하는 그 제안에 대한 지지가 was significantly greater, 훨씬 더 높았다고 합니다. 언제? When the polling station was in a school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 투표소가 학교 안에 있었을 때 학교 자금을 높입시다 라고 하는 거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대. 어디에 있었던 것보다? Then when it was in a nearby loca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학교 주변에 있었을 때보다 그 투표소가 학교 안으로 들어와 있었을 때 학교 운영 자금을 높입시다 라고 하는 제안에 대한 지지율이 높았다라고 하는 거지. 자, 그러면 얘들아, 지금 뭐를 보여주고 있는 거야?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이런 투표 결과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A번으로 한번 넘어가서 생각해보자. 우리가 어떤 자아상을 가지고 있다고 했냐면 우리의 선택이나 우리의 판단에 대해서 굉장히 자율적인 주체이고 의식적인 주체라고 하는 우린 자아상을 가지고 있었어. 근데 얘들아, 지금 결과를 보니까 어때? 아, 투표소가 어디에 있는지에 따라서, 투표소의 위치에 따라서 우리의 지금 투표가 달라지고 있잖아. 그러면 이런 자아상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실험 결과에 의해서 위협받고 있는 게 맞을 겁니다. 그쵸? 그랬을 때, 오케이, A번, threaten이라고 하는 거에 동그라미 쳐주시면 되겠고요. 그랬을 때, a separate experiment showed that, 그 다른 연구에서는 또 어떤 결과를 보여주었냐면요. Exposing people to images of classroom and school lockers also 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어떤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줬냐면 학교, 교실, 그리고 학교에 있는 사물함에 대한 이미지를 노출을 시켜준 거죠. 그렇게 이미지에 노출을 시켜주었더니 also increased, 높여주었을까 혹은 최소화시켰을까? 무엇을? The tendency of participants to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어떤 경향이냐면 그 참여자들, 즉 투표의 참여자들로부터 support a school initiative. 얘들아, initiative 하면 계획이거든요.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경향을 어떻게 하게 만들었을까? 높이게 만들었겠지. 자, 학교에 대한 이미지, 즉 교실에 대한 사진이나 혹은 그 학교 사물함에 대한 사진을 여러 장 보여줬더니 아, 이 참여자들로 하여금 학교 계획을 지지해 줍시다 라고 하는 그 경향이 높아진 거를 보여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 the effect of the image, 그 이미지의 효과라고 하는 것은 훨씬 더 컸다고 합니다. 뭐보다 the difference between parents and other voter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부모님과 그리고 다른 투표자라고 하는 거의 차이점보다 이 이미지를 보여주고 보여지지 않고의 차이가 훨씬 더 컸다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 C번을 고를 때 also라고 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한 키워드가 될 수 있습니다. 얘들아, also라고 하는 거는 또한이잖아. 그러면 앞에 나왔었던 실험 결과와 뒤에 나오는 실험 결과 내용이 어느 정도 같아야 된다는 말이거든. 그러니까 다른 실험이기는 했어. 왜냐면 앞에 나오는 내용은 투표소의 위치에 관한 거였고 두 번째 실험은 이미지에 대한 노출에 관한 거였거든. 비록 두 개의 다른 실험이기는 했지만 이것 또한 무엇을 높였다? 아, 학교 계획을 지지하는 그 경향을 높일 수 있었다라고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also라고 하는 키워드도
이 본문에서 굉장히 중요했구나.

라고 하는 거 짚을 수 있겠습니다. 그랬을 때이 지문을 한 문장으로 정리를 해보자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투표가 외부 요인에 의해서 영향을 받지 않는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래서 이 투표 행위라고 하는 것은 신중한 행위야 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실제 연구에서는 어땠어요? 투표소의 위치, 그리고 이미지에 대한 노출 자체가 이 투표에 굉장한 영향을 미쳤다라고 하는 게이 지문에서 하고자 하는 말이었습니다. 자, 여러분 20번을 마무리를 했는데요. 굉장히 많은 문제를 풀어내느라 여러분 수고 진짜 많았습니다. 책한 권을 끝낸다는 것 자체가 굉장히 쉽지 않은 일인데 여러분들 정말 수고 많았다는 말 해주고 싶고요. 남은 시간 어떤 내용을 할 거냐면, 자, 수능 어법 빈출 포인트 탑 5를 쌤이 한번 준비해 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수능 영어 어법 빈출이라고 되어져 있잖아요. 지금 이번 시간 포함해가지고 여태까지 35강까지 어법 포인트 굉장히 많이 봤어요. 그런데 어법 포인트를 중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포인트라고 하는 게 있거든요. 그거를 쌤이 탑 5로 한번 정리해 봤습니다. 자, 그러면 이 예시들을 한번 살펴보면서 배웠었던 기억을 한번 끌어내 보세요. 첫 번째 포인트로 쌤이 가져온 거는 주어와 동사의 수일치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마 정말 중학교 때서부터 지금까지 수일치시켜라라고 하는 말을 정말 많이 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너무 쉬워 보이잖아, 그지? 주어랑 동사 맞추는 게 뭐가 어려워라고 생각을 했겠지만 고등학교 올라오면서 특히 고등학교 3학년 지문을 보면서 여러분들 무슨 생각을 했을 거냐면 주어랑 동사의 거리가 너무 멀다라고 하는 생각 많이 하셨을 겁니다. 자, 그래서 주어 동사의 위치에 따라서 수일치시키는 게 되게 어려운 일이에요. 그랬을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 사이에 뭐가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는 거죠? 수식어구라고 하는 것이 너무 많이 끼어져 들어가 있기 때문에 주어랑 동사가 너무 멀어져 버린 거야. 그래서 얘네 둘을 일치를 잘 시키려면 우리 어떤 연습을 해야 되냐면 주어랑 동사를 빠르게 찾는 연습을 쌤이랑 같이 계속 반복적으로 해왔습니다. 그래서 주어와 동사 사이에 수식어구가 너무 길게 들어가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랬을 때 이런 수식어구를 걷어내고 핵심 주어라고 하는 거, 쌤은 찐 주어라고 표현을 했었습니다. 자, 이런 찐 주어를 찾아서 동사를 일치시키는 것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그래서 쌤이 지금 예문들을 가져왔는데, 쌤이 지금 여기 제시하고 있는 예문들은요, 기출문제에서 가져온 겁니다. 즉, 여러분들이 이 책을 정말 제대로 풀었다면 이 예문들은 다한 번쯤 본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복습한다는 생각으로 한번 짚어볼 건데, The package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used by any group of foragers is far too complex for any individuals to create. 이라고 하는 문장이 한 문장이야, 얘들아. 누가 봐도 문장의 길이가 길어. 그러면 쌤이 어떻게 하는 연습을 하자고 했냐면, 진짜 주어랑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먼저 하자고 했었습니다. 자, 그랬을 때 우선순위가 있다면 문장이 너무 길잖아. 그러면 가장 먼저 해야 될건 뭐냐면 이 문장에서 진짜 동사 어딨지? 라고 하는 거를 반드시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지금 쭉쭉쭉쭉 내려오다 보니까 동사 비슷한 게 보이기는 하는데 얘 동사일까? 이때 얘는 동사? 아니에요. 얘는 분사입니다. 특히 과거 분사라고 볼수 있겠죠. 그래서 분사라서 앞에 나오는 social arrangements라고 하는 명사를 지금 꾸며주고 있습니다. 자, 그랬을 때 forgers라고 하는 이 부분까지 묶여서 과거 분사가 앞에 나오는 명사를 꾸며주고 있는 형태인데, 그러면 진짜 동사 어디 있을까? 진짜 동사는 저 멀리 떨어져 있는 is가 진짜 동사가 될 겁니다. 얘들아, 그러면 이 진짜 동사에 보통 문제가 어떻게 출제될까? 엄청 멀리 떨어져 있는 주어와 동사의 길이가 멀리 떨어져 있는 부분에서 동사에다가 밑줄을 그어. 얘가 진짜 맞아? 동사 제대로 쓰여져 있어? 이거를 물어보는 경우가 가장 많습니다. 자, 그랬을 때 얘를 동사로 잡는다면 진짜 주어가 누군지 반드시 잡아야 되는 건데 그 말인즉슨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다 주어라는 말이야. 그런데 헷갈리게 문제들이 어떻게 출제되냐면 바로 앞에 꼭 복수형 명사를 써줘요.
자, foragers라고

복수형이라고 하면 수렵 채집인들이라고 해서 복수형이니까 애들이 이즈를 보면 눈이 동공이 흔들리기 시작하죠. 앞에 복수형인데 여기 이즈로 잡아도 되나? 라고 많이 생각을 하실 테지만 뭐 해야 된다? 진짜 주어 잡아야 된다. 자, 이 전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딱 하나로 잡는다면 여러분 뭐로 잡고 싶어요? 주어가 지금 거의 세 문장에 걸쳐져 있는 여기까지가 다 주어인데 진짜 주어를 찾자면 the package 이거일 겁니다. 그래서 package라고 하면 모음집이잖아요. 모음. 자, 그런데 뭐의 모음이냐면 of tools, foraging techniques, ecological knowledge and social arrangements. 여기까지가 지금 묶여 있는 겁니다. 어디 안에? The package라고 하는 하나의 주어 안에. 그래서 이네 개의 모음집은 is far too complex. 너무나도 복잡하다라고 지금 설명해 주고 있는 문장인 거죠. 그랬을 때긴 문장을 발견하게 되면 당황하지 말고 첫 번째 동사 찾아라. 그래서 동사라고 하는 is를 발견하면 뭐 찾아라? 진짜 주어 찾아라 라고 해가지고 아 패키지라고 하는 단수 주어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The package is far too complex 라고 이어지고 있는 문장이구나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괜찮죠? 자,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면요. The rapid increase in the number of students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s has changed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이라고 하는 문장입니다. 누가 봐도 얘도 문장이 지금 길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동사의 위치를 잡아야 된다. 자, 그랬을 때 쭉쭉쭉쭉쭉쭉 가면서 봤더니 who rely heavily on online learning platform 여기까지 묶어질 수 있겠죠. 그럼 이때 who가 앞에 나오는 students를 꾸며주고 있는 모습일 겁니다. 자, 그러면 얘들아, 이때 students가 진짜 주어일까? 아니지. 이때 students는 진짜 주어가 아니고 이 문장에서 진짜 주어를 찾는다면 맨 앞에 있는 the rapid increase이라고 하는 이 부분이 진짜 주어겠죠. 그랬을 때 급격한 성장이라고 하는 건데 어디에 있어서의 급격한 성장이냐면 and the number of students라고 나오고 있어. 학생의 수에 있어서의 급격한 증가라고 하는 게 주어였네. 이런 급격한 증가는 has changed, 바꾸었다. 무엇을 바꾸었냐면요. The way classes are conducted. 그 교실이 구성되는 그 방법을 바꾸었다라고 설명되는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어야 되는 거는 진짜 주어와 진짜 동사를 찾는 연습을 해야 된다. 그러면 우리 모의고사나 수능에서는 어디서 나온다? 여기 동사를 잡고 여기 문제 맞아? 이 부분에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물어본다고. 여기 단수 동사 들어가는 거 맞아? 라고 했을 때, 얘 진짜 주어가 단수 명사니까 맞는구나. 라고 빠르게 파악하실 수 있어야 됩니다. 자, 두 번째 포인트를 한번 짚어보자면요. 얘들아, 관계대명사 부분입니다. 관계대명사는 얘들아, 솔직히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아요. 관계대명사 what, 접속사 관계대명사 that 이라고 하는 것을 한번 비교해 보겠습니다. 자, 두 가지 표현으로 지금 나눠져 있는데요. What과 that 같은 경우는 어떻게 구분할 수 있냐면, 뒤따라 나오는 문장이 완전한지 불완전한지에 따라서 우리는 구별할 수 있어. 그리고 또 하나, 뭐로 구별해낼 수 있냐면, 선행사가 있는지 없는지에 따라서도 문장을 구별해낼 수 있거든요. 자, 그러면 우리 다시 한번 떠올려 봅시다.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하는 거는 쌤이 보통 어떻게 이름을 지었냐면, 선행사를 포함하는 관계대명사 what이라고 명명했습니다. 그치? 그러면 이름에서부터 알수 있듯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어. 그러면 앞에 선행사가 또 따로 올 필요가 있어? 없지. 얘가 이미 선행사를 먹고 있잖아. 그러니까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기 때문에 주어나 목적어가 빠져있는 불완전한 조리 오고 있다라고 하는 설명이 맞습니다. 즉, 앞에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으니까 따로 선행사가 올 필요가 없고, 뒤에 문장은 불완전한 절이 오면 관계대명사 that이 올 거고요. 그럼 얘들아, 관계대명사 that은 어때? 관계대명사 that 같은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있어야지 앞에 수식해줄 수 있는 대상이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면 관계대명사 that일 거고요. 자, 그런데 얘랑 많이 헷갈리는 점은 뭐냐면요. 접속사 되실 때 학생들이 가장 많이 헷갈려 합니다. 자,
접속사 되실 경우에는요, 선행사가 없고 뒤에가 완전한 절이 오면 우리는 접속사 됐을 사용합니다. 자, 근데 얘들아, 지금 이거 노트 필기하면서 한 가지만 더 적어보자면, 동격의 that이라고 하는 거 배운 거 기억나세요? 그래서 접 that이라고 하는 거에 접속사일 때, 관계대명사일 때, 그리고 마지막으로 동격일 때라고 한번 써볼까? 이 대시 동격으로 쓰이면 얘들아,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없어야 돼? 기억을 잘 떠올려 보세요. 앞에 선행사가 있어야 돼. 앞에 선행사가 있는데 그 선행사가 뭐여야 되냐면 추상명사여야 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즉, 구체적인 실체가 있는 게 아니라 the idea, the feeling 이런 것과 같이 추상명사인 애가 선행사로 등장하고

경제학자죠. 자, 행동 경제학자라고 하는 걸 우리가 잘 모를 것 같으니까 부연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The economists, 그 경제학자들인데, who actually study what people do 라고 나오고 있어. 얘들아, 그럼 이때 등장하는 who는 뭐야? 앞에 선행사가 있고, 뒤에 문장이 불완전하지? 주어 부분이 없으니까, 얘 뭐라 부른다? 관계대명사라고 부른다. 그래서 앞에 선행사 수식해주고 있죠. 자, 경제학자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실제로 연구하는 사람들인데 what people do라고 나오고 있어. 사람들이 하는 것을 연구하는 사람들이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거든. 그러면 이 what을 한번 따져봤을 때 문장의 앞, 문장의 뒤를 살펴보자고 했었어. 자, 문장의 앞을 봤더니 얘들아 선행사가 있어 없어? 이때 등장하는 study는 동사잖아. 동사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앞에 선행사가 없네. 그럼 첫 번째 조건 일단 맞았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니까. 그러면 뒤에를 봐야겠지. People do something. 목적어 부분이 없잖아. 그러면 불완전한 부분을 가지고 있네. 그러면 선행사를 포함하고 있는 관계대명사가 올 자리가 맞습니다. 그쵸? 자, 그럼 두 번째 예제를 한번 보면요. People seeking legal advice, 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 should be assur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보장해야 된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어. 어떤 내용을 보장해야 되는지 우리가 살펴볼 건데 콤마가 찍혀있네 얘들아. 우리는 얘네들을 뭐라고 부르냐면 삽입어구라고 부릅니다. 즉, 콤마를 찍고 내가 하고 싶은 말을 부연적으로 넣어주는 거죠. 그랬을 때 그 법적인 조언이라고 하는 것을 구하는 사람들은요. 무엇을 보장해야만 하냐면 언제? When discussing their right or obligation with the lawyer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변호사와 함께 그들의 권리 그리고 그들의 의무에 대해서 논의할 때 지금 이때는 부연 설명을 하기 위해서 삽입된 애잖아. 그랬을 때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냐면 which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eir third parties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The latter, 이때 더 후자라고 하는 것은 변호사 말하는 거거든요. 변호사가 제3자에게 그 정보를 전달하지 않을 것, 공개하지 않을 거라고 하는 사실을 보장해야 된다, 보장받아야 된다라고 볼 수 있겠죠. should be assured이니까 보장받아야 된다는 말이겠네요. 그렇죠? 자, 그랬을 때 얘들아, 이때 위치가 잘 들어가고 있는지 그게 궁금한 거거든. 이때 위치는 관계대명사일 거잖아. 앞에 선행사가 있는지 봐야겠지. 자, 쌤이 지금 여기 삽입어구라고 했으니까 얘를 살짝 괄호를 쳐보자면 앞에 뭐가 들어오고 있어? should be assured, 보장받아야 된다. 동사가 오고 있네. 앞에 선행사가 없어. 이미 얘는 조건에서 틀렸어요. 그러면 which 말고 뭐가 들어가야 되는지 한번 생각해 봐야겠지.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을 봤더니 얘들아 the latter will not disclose to third parties 어떤 것을? the information provided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뒤에 문장은 완전한 문장이 나오고 있어. 자, 앞에 선행사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한다. 넘어가 보면 앞에 선행사가 없고 뒤에 문장 완전하다. 얘 뭐다? 접속사 대시 들어갈 자리다 라고 해서 우리 문제 풀면서 이 부분을 that 이라고 고쳐봤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관계대명사랑 접속사 포인트까지도 정리를 해봤고요. 자, 세 번째 포인트 한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분사 부분이죠. 분사 부분이 얘들아 최근 기출에서 되게 많이 등장하고 있어요. 다섯 개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것 가운데 하나 정도는 무조건 분사다 라고 말할 정도로 분사가 요즘 엄청 핫한 키워드입니다.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분사를 맞추려면 쌤이 뭘 찾으라고 했냐면 이 행위를 하는 사람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찾아봐야 된다고 했었어. 자, 그러면 우리 기본으로 다시 돌아가서 말해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거에는 얘들아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두 가지 있습니다. 첫 번째, 현재 분사 있고 두 번째, 과거 분사 있어요. 현재 분사는 ing 형태를 쓰고 과거 분사는 pp 형태 쓰거든요. 맞죠? 그랬을 때 현재 분사 ing, 과거 분사 pp를 쓰는데 분사라고 하는 거는 얘들아 기본적으로 형용사 역할을 하는 애들이에요. 형용사 역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은 첫 번째, 무슨 역할을 할 수 있냐면 명사 수식해 줄 수 있습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무슨 역할을 하냐면 보어 부분에 들어갈 수 있어요, 문장에서. 우리 이거 두 개만 머릿속에 갖고 한번 넘어가 보자면 분사라고 하는 것은 형용사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랬을 때 명사 수식할 수 있고요. 그 명

동사와의 관계가 능동인지 수동인지에 따라서 ing가 오거나 pp 형태가 온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쵸? 자, 그랬을 때 우리 기출문제 어떤 거를 풀어봤냐면 This data can often be dubious reliability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요, 종종 어떨 수 있냐면 dubious이랬네요. 얘 의심스러운이란 뜻이거든요. 자,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진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데이터가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는데,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은 it can be false, 잘못된 것일 수도 있고 진짜일 수도 있대. 그러니까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가지고 있다고 말했겠죠. 자, 그랬을 때 but deeply humiliated 이라고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우리 문제 여기서 출제됐었거든요. humiliated, 얘 PP 형태로 온거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어. 그러면 쌤이 뭐 하라고 했냐면 이 분사가 맞는지 틀리는지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얘 주체가 누군지를 한번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얘들아, humiliated 이라고 하면 무슨 뜻이에요? 창피를 받 라고 하는 뜻이잖아요. 뭔가 부끄러움을 받다라고 하는 뜻인데 얘 주체가 누군지 한번 이 문장에서 찾아보세요. 이 부끄러움을 받은 이 주체는 얘들아 this data밖에 없어 지금 이 문장에서 주어가 데이터밖에 없었잖아요. 그런데 얘들아 상식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수치스러움을 받을 수 있어요? 수치스러움을 느낄 수 있어? 아니지. 얘는 느낄 수 있는 대상이 아니잖아요. 그랬기 때문에 우리는 이 4번이 틀렸다고 표시를 했고, 얘 뭐라고 했냐면, humiliating 이라고 하는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었습니다. 자, 왜 현재형으로 바꿔줬냐면, 현재 분사형으로 바꿔줬냐면, 이 데이터가 틀릴 때도 있고, 맞을 때도 있어서 너무 의심스러운 신뢰도를 갖는다고 했잖아. 이러니까 그 데이터라고 하는 것이 사람들한테 수치심을 주게 된 거죠. 왜? 내가 이 데이터를 썼을 때 맞았을 때도 있고 틀렸을 때도 있게 되니까 사람들에게 수치심이라고 하는 것을 주었다라고 하는 능동의 의미를 가지게 되어서 얘 현재 분사로 바꿨었습니다. 기억나시나요? 혹시 이 문제 되게 초반 부분에 풀어가지고 기억이 조금 안날 수도 있는데 다시 한번 끌어당겨 보세요. 자, 두 번째 예문 뭐를 가져왔냐면요. You know, you are really a killer of the planet. You have no right to abuse the land in this way. 라고 하는 말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당신은 진짜 이 행성을 죽이는 사람입니다. 당신에게는 이런 권리가 없어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을 이렇게 남용할 만한 권리가 없습니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잖아. 지금 이말 자체가 너무 세요. 그죠? 세게 말을 하고 있어. 당신은 킬러야 라고 지금 말을 해주고 있고 당신은 그럴 만한 권리가 없어 라고 지금 강력하게 주장을 하고 있는데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면 We have severely impaired our chanc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극도로 손상시키게 될 거래요. 우리의 기회를. 자, 어떤 기회냐면요. Of getting our needs 우리의 필요 혹은 우리의 요구가 충족될 수 있는 기회를 손상시키게 되는 것이다 라고 하고 해석했었어. 그러면 얘들아, 우리가 여기 B번에 to meet이 들어갈지, met이 들어갈지, 그게 궁금한 거잖아. 그게 만약에 궁금하다면 얘 주체 부분을 확인해 보라고 했었습니다. 자, 충족이 되는 건지, 충족이 능동적으로 알아서 되는 건지. 즉, 그거를 지금 살펴보고 싶은데, 그럼 이때 등장하는 to meet, met의 주체가 누구야? 우리의 필요, 우리의 요구, 우리의 욕구라고 하는 our needs라고 하는 게이 대상이 될 거잖아. 그랬을 때 얘들아, 우리의 이러한 요구가 충족된다라고 쌤이 해석했거든? 그러면 이때 의미가 능동적이야, 수동적이야? 당연히 우리의 욕구, 우리의 요구라고 하는 것은 수동으로 받을 수밖에 없을 겁니다. 자, 그때 그래서 우리가 met이라고 하는 과거분사 PP 형태를 쓸수 있구나라고 정리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분사가 굉장히 많이 등장하지만 우리가 여기서 확실히 알고 넘어가야 될건 뭐다? 아, 분사가 등장하면 얘 주체가 누군지 반드시 확인하자. 빠르고 정확하게. 그래서 이 주체가 이 행동을 하고 있는 거면 현재 분사, 당하고 있는 거면 수동태를 쓰자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얘들아, 근데 분사를 다루었을 때 뭐를 안 보면 안 되겠어?
분사 구문을 안 볼 수 없겠습니다. 분사 구문.

구문도 진짜 많이 나와요. 아시잖아요. 그쵸? 그랬을 때 분사 구문도 한번 같이 정리해보고 넘어갑시다. 여러분, 분사 구문이라고 하는 거를 만들 줄도 알아야 되고, 분사 구문으로 쓰여져 있는 거를 원래 문장으로 돌릴 줄도 알아야 돼. 그랬을 때 분사 구문이 어떻게 쓰이는지 우리 한번 살펴보면요. 분사 구문, 일단 어떻게 만들어요? 일반적인 문장에서 분사 구문을 만들려면 첫 번째, 뭐 하라 그랬어? 접속사 지우라고 했어. 두 번째, 뭐 해야 돼? 주절의 주어와 부사절의 주어가 같으면 부사절의 주어를 지우라고 했었습니다. 세 번째, 동사, 남아있는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는 것을 우리는 분사구문 만드는 법이라고 외웠거든요. 그치? 1, 2, 3 단계를 통해서 우리는 분사구문을 만들 수 있는데, 자,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이때 얘들아, 주절의 주어와 같을 때만 생략할 수 있어요. 아무 주어나 다 지우시면 안 돼요. 그랬을 때, 접속사와 주어를 생략하고, 동사를 분사 형태로 바꾸어서 문장을 간결하게 만든 걸 우리는 분사구문이라고 하죠. 그랬을 때 당연히 ing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직접 하는 경우, 능동적인 경우일 거고, pp가 나오면 주절의 주어가 그 행동을 당하는 경우가 될 겁니다. 자, 이렇게 말로 하는 것보다 얘들아, 예문을 한번 살펴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On the other hand, 반면에 free radicals move uncontrollably through the bod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활성산소라고 하는 것은 통제할 수 없게 우리의 몸을 돌아다닌다라고 지금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얘들아, 그러면 이 문장에서 지금 주어가 누구야? 활성산소라고 하는 얘가 지금 주어가 되고 있는 거거든요. 그쵸? 그랬을 때 뒤에 문장을 한번 보자. Attacking cells, rusting their proteins, piercing their membranes, and corrupting their genetic codes 이라고 등장하고 있어. 그러면 지금 ing로 연결되어지고 있는 게한 개, 두 개, 세 개, 네 개가 지금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분사 구문이 네 개가 이어지고 있다는 건데 얘네가 맞는지 살펴보려면 뭐 해야 된다? 이 행동의 주체가 누군지를 확인해 봐야 된다. 그러면 이 문장의 주어 누구라고 했었어? 활성산소라고 했었잖아. 그러니까 이 활성산소가 정말 그 세포들을 공격하는지, 그리고 rusting their proteins,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단백질을 부식시키는지를 확인해 본다면 앞에 나오는 주어가 능동적으로 하고 있는 네 가지의 형태를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 얘네들은 다 현재 분사, 분사구문이 오는 것이 맞구나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두 번째 예시도 한번 보면요.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was a little over 4 miles an hour 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자, 평균적인 그 보트의 속력이라고 하는 것이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었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데, 갑자기 이들아, 콤마 찍고 slow가 등장했어. 어? 갑자기 콤마 찍고 형용사가 나올 수 있을까? 얘들아, 문장에서? 일반적인 경우에는 그렇지 않을 겁니다. 그럼 우리 뭐 의심해야 되냐면, 뭐가 생략됐을까? 이거를 한번 파악해 봐야 돼. 자, 그 평균적인 보트의 속도, 배의 속도라고 하는 것은 시속 4마일보다 조금 더 넘긴 거였는데,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는 느린 것이었다라고 지금 하는 그 문장이었거든. 그러면 이 문장 앞에, 지금 slow라고 하는 이 표현 앞에 뭐가 생략됐는지를 우리는 확인해 봐야겠습니다. 자, 일단 문장과 문장이 연결되고 있는데 접속사가 없으니까 접속사 한번 살려볼까? and라고 하는 접속사가 있었을 거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 보트의 평균 속력은 뭐와 비교해 봤을 때, 말을 탄 사람과 비교해 봤을 때 느렸다라고 하는 거니까 앞에 주어 the average speed of the boats 얘를 그냥 is로 바꿨습니다. and it 그리고 시제를 봤더니 뭐야? was니까 and it was slow compared to a rider on horseback이라고 하는 원래 문장이었을 거야. 그런데 얘 분사구문으로 만들고 싶어서 어떤 과정을 겪었냐면, 첫 번째, 접속사 지워줬어. 그리고 두 번째, 주절의 주어랑 부사절의 주어를 봤더니 같은 애네. 그래서 주어도 지워줬습니다. 그 다음에 동사를 원형으로 바꾼 다음에 ing를 붙이다 보니 being이라고 하는 표현이 된 거거든. 그런데 얘들아, being이라고 하는 분사 구문의 시작은
생략될

수 있다고 했으니까 slow 부분만 남은 겁니다. 그래서 얘 우리 기출문제 풀때얘 되게 독특한데 맞는 표현이야 라고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던 거 기억나시죠? 그래서 우리는 세 번째 포인트로 분사 구문까지 한번 짚어보았습니다. 네 번째 포인트로 쌤이 준비해 온 거는요, 형용사랑 부사 자리찾기입니다. 이것도 진짜 많이 나와. 그치? 그래서 보통 형용사나 부사에다 밑줄을 그은 다음에 여기 이렇게 쓰인 표현 맞아? 라고 지금 물어보고 있는 거거든요. 자, 밑줄 친 단어가 수식하는 대상이 누군지를 살펴보면 명확하게 나옵니다. 그랬을 때 얘들아, 형용사는 누구를 수식해 줄수 있어? 형용사는 명사를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누굴 수식해 줄수 있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라고 말을 하기는 하는데, 동사, 형용사, 다른 부사, 문장 전체를 수식할 수 있어. 즉, 이 밑줄 친 애가 명사를 수식하는지, 명사를 수식하지 않는지에 따라서 형용사가 오는지, 부사가 오는지 달라질 겁니다. 자, 그리고 얘들아, 형용사라고 하는 것은 문장 구조에서 어디에 들어갈 수 있어?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잖아. 근데 부사 같은 경우는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어, 없어? 부사는 절대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하는 걸로도 이 둘을 구분 지어 줄수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이건 진짜 까먹으면 안 돼. 형용사는 명사 수식해주고 보어 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반면, 부사는 명사 빼고 다 수식해 줄수 있고 보어 자리에 절대 들어갈 수 없어요. 이거는 진짜 까먹으시면 안 돼요. 아셨죠?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에서 어떤 포인트를 봤었냐면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이라고 하는 짧은 문장 가져왔거든? 쌤, 왜 이렇게 기출 문제 가져왔는데 짧은 문장 가져왔어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얘 miserably라고 하는 부사가 지금 등장하고 있는데 얘 맞는지 한번 살펴볼래요? The families were made miserably by the noise. 쌤, 이때 miserably가 앞에 나오는 were made 꾸며줘서 맞는 거 아니에요? 라고 해서 많이 틀렸어요, 여러분. 안 돼요. 이 문장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떻게 쓰여져 있냐면 수동태로 쓰여지고 있습니다. 그쵸? 여러분, 수동태로 쓰여지면 문장 구조를 파악하기가 너무 어려워. 수동태로 쓰여져 있으면 문장 구조를 잘 보려면 원래 문장으로 한번 바꿔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그랬을 때이 문장을 원래 문장, 능동문으로 바꿔보자면 주어가 누굴까? The noise가 주어 되겠죠? 그러면 the noise, 동사 뭘까요? were made인데 과거형인가 보니까 the noise made 누구를? the family, 가족들을 어떻게 만들었다? 이 표현에 따르면 얘들아, miserably가 들어가야지 되는 게 맞거든요. miserably라고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지금 이 문장을 보면 몇 형식 문장이야? The noise made the families miserably라고 해서 5형식 문장이란 말이야. 그러면 주어, 동사, 목적어, 목적격 보어 자리인데, 목적격 보어 자리 안에 부사 들어갈 수 있어? 보사 들어갈 수 없다고요. 그래서 miserably가 아니라 얘 어떻게 그때 바꿨었냐면 miserable이라고 하는 형용사로 바꿨습니다. 그래서 얘가 진짜 어렵게 나온 포인트였어서 일부러 한번 가져와 봤고요. Despite or rather because of the suffering and ambivalence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we gradually find ourselves uniquely privileged. 아, 너무 문장이 길어요, 그죠? 조금씩 한번 해석을 해보자면요. Despite, 모임에도 불구하고, 혹은 뭐 때문에, the sufferings and ambivalence, 얘들아, ambivalence라고 하면 상반되는 감정이거든요. 모순된 감정 말하는 거예요. 자, 그랬을 때, 고통, 고난, 그리고 이런 모순된 감정, 우리가 어떨 때 느꼈냐면요. When we undergo, when we cross culture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가 문화를 건너갈 때 우리가 겪은 이런 고통 그리고 상반되는 감정이라고 하는 것 때문에 혹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요 점차적으로 우리 스스로를 찾을 수 있었다라고 말해주고 있어. 어떤 우리의 모습을 찾을 수 있었냐면요. uniquely privileged 이라고 나오고 있어. 그럼 이때 얘들아 유니클리가 맞는지 한번 살펴보자고 기출 문제가 나왔었던 거거든요. 부사잖아.
부사면 얘가 누구를 수식하는지를 우리가 반드시 살펴봐야 된다고 했었었는데, 우리 스스로 찾았는데,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다라고 하는 우리를 찾을 수 있었대. 어떻게 독특하게 특권을 가졌었냐면 to define ourselves and others anew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우리 스스로 그리고 다른 사람들을 색다르게 정의할 수 있도록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 우리를 발견할 수 있었다. 자, 얘들아, 쌤이 지금 uniquely라고 하는 부사를 누구를 수식하는 데 썼어? 독특하게 특권을 가진이라고 했으니까 뒤따라 나오는 누구를 수식하고 있어? 뒤따라 나오는 형용사를 수식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러니까 부사가 형용사 수식해주고 있는 거 너무 괜찮은 표현이죠. 그래서 2번 동그라미 치고 넘어갔었습니다. 그래서 지금 문장이 너무 길고 단어들이 여러 개가 복잡하게 섞여 있어서 이 지문 파악하는데 어려웠겠지만 뭐만 보면 된다? 어, 부사네? 얘 누구 꾸며주지? 라고 하는 것만 파악하면 쉽게 넘어갈 수 있었다라고 하는 거 같이 짚어 보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다섯 번째 포인트는요, 얘들아, 도치 구문 가져왔습니다. 도치 구문은 한번 출제되면 어렵게 출제된다고 말씀드렸었어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한번 짚는다는 생각으로 도치 구문 가져왔고요. 우리 이표 자주 보여줬었어. 한세 번, 네번 정도 보여준 것 같은데, 도치라고 하는 것이 언제 발생할 수 있는가 차분히 마지막으로 한번 짚어보도록 할 건데요. 도치 같은 경우는,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는 게 맞아요. 그죠? 그랬을 때, 주어 동사 어순으로 가야 되는 게 맞지만, 내가 다른 것을 강조해주고 싶어서 문장의 맨 앞으로 끌어온 거야. 그래서 예를 들어서, 장소의 부사구라든지, 전치사구라든지 보어 그리고 부정어, only 부사구, 목적어 같은 애들을 문장의 맨 앞으로 뺐단 말이야. 문장의 맨 앞으로 빼면 문장이 어떻게 된다? 도치된다라고 말했었습니다. 자, 그런데 쌤이 지금 이렇게 여러 가지로 구분해서 써놓는 이유가 있겠지. 첫 번째 유형을 한번 보자면 장소의 부사구, 전치사구, 보어 같은 것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꺼내져 오잖아. 이거 세 개를 우리는 하나의 부류로 보겠습니다. 이런 애들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져나오게 된다면 동사, 주어, 순서를 바꾸면 되는 거야. 즉, 원래는 주어, 동사, 어순이었겠지만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그냥 써주면 되거든요. 그랬을 때 in the room, 방 안에서 is a desk, 어색하겠지. 그치? 우리나라 문장에서는 도치가 그렇게 많이 쓰이진 않으니까 어색할 수는 있겠지만 in the room, 장소의 부사구가 앞으로 빠져버리면 동사 주어가 어순을 지금 바꾸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치사구 under the tree, 그 나무 아래는 is a desk, 뭐가 있다? 책상이 있다. 마찬가지로 도치시켜줬습니다. 마지막으로 happy is the man이라고 나오고 있습니다. The man is happy였겠지, 원래. 그런데 뒤에 있던 보어가 문장 맨 앞으로 나오게 되니까 주어 동사 지금 도치되어지고 있는 모습 보입니다. 그치? 자, 그런데 두 번째 포인트부터 잘 살펴볼 필요가 있어요. 부정어나 혹은 only 부사구가 나올 때는 쌤이 뭐라고 했었냐면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얘들아,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시킨다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 부정어라고 하는 거 혹은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오게 되면 뭐가 먼저 빠져나와? 동사가 빠져나오는 게 아니라 조동사를 먼저 보내는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첫 번째 포인트랑 두 번째 포인트가 다른 점이에요. 자, 그랬을 때얘 한번 보세요. 부정어인 never이라고 하는 게 앞으로 빠졌어. 그러니까 어떻게 됐냐면 did I dream이라고 하는 형태의 문장이 됐습니다. 이거 만약에 의문문의 어순을 따르지 않고 그냥 주어 동사 위치를 바꾼다. 이렇게 외우잖아? 그럼 어떻게 되냐면 never dreamed I라고 썼을 거예요. 여러분, 그런 문장 틀려요. 그리고 수능에서 보통 어떻게 출제되냐면요. 이때 did의 밑줄을 그어놔. 그 다음에 얘 맞냐고 물어보거든요. 그러면 맞다고 대답할 수 있는 이유는 부정어라고 하는 것이 문장의 맨 앞에 나가게 되면서 조동사가 빠져나갔구나 라고 하는 그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되는구나 라고 하는 포인트 기억하고 있으면 얘가 수능에서 나와도 맞다로 표시할 수 있겠죠. 자, 마찬가지로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only 다음에 부사구가 나오고 있죠.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did I know? 나는 깨달았다.
라고 지금

말하고 있죠. 나는 알았다. 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only then 이라고 하는 부사구, only 부사구가 나오고, 어떤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 거다. 그랬을 때 조동사 did 먼저 나오고, 그 다음에 주어 동사라고 하는 어순으로 등장하고 있다라고 하는 게 위에 등장하는 도치와 차이점이다. 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정말 많이 출제되지는 않지만, 얘들아, 목적어 부분이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잖아? 그러면 도치되지 않는다라고 하는 거 우리 머릿속에 같이 기억해두고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랬을 때 이런 문장 볼게요. That book I read. 이렇게 쓴다는 거죠. 원래 문장 같은 경우는 I read the book. 이 문장이었을 거예요. 나는 책을 읽었다. 자, 그런데 뒤에 있던 that book이라고 하는 거를 앞으로 끌고 왔어. 목적어 부분을 앞으로 쫙 하고 끌고 왔는데 주어 동사를 도치시키지 않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얘들아, 도치가 자주 등장하고 있지는 않지만 자주 안 등장하니까 여러분들이 자꾸 까먹어요. 그러면 도치만 나오면 애들이 무서워한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제는 도치 구문이 나와도 무서워하지 말고 자신감 있게 답을 고를 수 있겠다라고 볼수 있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기출 문제 어떻게 등장했는지 한번 살펴보자면요. With this form of agency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이러한 주체성의 형태와 함께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그런데 해석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얘들아, 여기서 뭐가 지금 앞으로 빠져 있어? 전치사 구라고 하는 것이 앞으로 빠져 있습니다. 자, 전치사 구가 앞으로 빠져 있으니까 주어 동사 도치시키면 되겠다라고 볼수 있겠네. 그랬을 때 이때 comes의 밑줄이 그어져 있으면 얘들아, 너네 왜 맞다고 할 거야? 전치사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졌는데 그러면 얘의 주어 부분은 the belief가 되겠죠. The belief가 지금 여기 문장에서 단수로 등장하고 있으니까 당연히 comes라고 하는 단수 동사로 받는 것이 맞습니다라고 설명해주면 100점입니다. 오케이. 자, 그랬을 때이 동사의 밑줄이 그어져 있는 경우가 가장 많고요. 두 번째 예시를 보면요. Only then, 오직 그때가 되어서만. 얘 뭐야, 얘들아? Only 부사구가 등장하고 있네요. 자, Only 부사구가 지금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되면 무슨 어순으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된다. 이거 반드시 기억하셔야 돼요. 그래서 얘들아, 조동사가 문장의 맨 앞으로 빠지게 된 겁니다. 오직 그때가 되어서야만 can social policies be considered key factors of production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것이 여겨질 수 있었다. 뭐라고? key factors of production. 생산에 있어서 핵심 요소라고 여겨질 수 있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는 건데. 자, 여기 보면요. 조동사가 앞으로 빠졌으니까 주어, 동사, 어순을 가지고 있는데, 우리 기출 문제에서는 어디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었냐면, 이때 be considered 이 부분에 밑줄이 그어져 있었습니다. 그러고 난 다음에, 여기 동사 원형, 비동사 플러스 pp 오는 거 맞아? 라고 물어봤거든? 자, 그러면 왜 맞다고 설명할 거냐면, only 부사구가 문장의 맨 앞에 빠지게 되면서 의문문 어순으로 도치됐어. 그래서 조동사 앞으로 빠졌지? 조동사 앞으로 빠졌으니까 당연히 동사 원형이 이끌어지고 있는 건 맞을 거예요. 왜냐면 조동사 다음에 동사 원형 와야 되니까. 자, 그리고 주어를 봤더니 social policies라고 나오고 있어. 사회 정책이라고 하는 건 스스로 사고하는 게 아니라 사고 되어지는 수동태의 의미를 가져야 되니까 오케이, 비동사 플러스 PP 온 것도 너무 괜찮다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요, rarely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는데, 얘들아, rarely 무슨 뜻이에요? 거의 뭐뭐 않다라고 하는 부정어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뭐 않다. Do they talk about scoring a goal, a touchdown, a home run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해석하게 될 거죠. 부정어가 맨 앞으로 오고 있으니까 조동사가 앞부분에 등장하고 주어, 동사 쓰고 있는 모습입니다. 자, 그들은 거의 뭐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는 않냐면요. 뭔가 득점하는 거, 터치다운을 하는 거, 홈런을 치는 거에 대해서는 거의 이야기하지 않는다라고 정리할 수 있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어법에서 포인트 5까지 해서 쫙 정리를 해 보았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뭐를 정리해 봐야 되냐면 어휘 논리 포인트를 한번 짚어 볼 겁니다.
왜냐면 어법 반하고 우리

어휘 반했기 때문에 어휘 논리 포인트는 크게 세 가지 짚어보게 될 건데요. 첫 번째 포인트부터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얘들아, 어휘 문제가 나오는 포인트는 첫 번째, 인과관계가 나오는 곳에서 자주 출제 됩니다. 인과관계가 있다는 거는 얘들아, 어떤 원인이 있고 그거에 대한 결과가 있는데 결과 부분에 밑줄을 그어놔요. 그 다음에 이 원인에 의해서 생겨난 결과 맞아? 라고 하는 걸 물어보거든? 그랬을 때 원인과 결과의 흐름이 자연스러운지를 우리는 파악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때 보통 무슨 키워드들이 나오냐면 because, 뭐뭐하기 때문에 혹은 as a result, 그 결과, therefore, 그러므로 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게 되면서 아, 이 원인에 의해서 이런 결과가 도출된 거구나 라고 자연스럽게 이어져야 돼요. 자, 그래서 한번 살펴보자면 as a result, 그 결과 as cities develop and their residents become more prosperou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자, 그 결과 도시가 성장하게 되고 그 도시에 살고 있는 거주민들이 점점 번영하게 되면서 라고 해석하게 됐죠. 콤마 찍고 나오고 있는데 persuading people to choose not to use cars become an increasingly key focus of city managers and planners 이라고 등장하고 있으니까 얘들아, 도시가 점점 번영하게 됨에 따라서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들, 그리고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들한테 있어서 점점 더 뭐가 중요해지게 되었다? 사람들로 하여금 차 타는 것을 선택하지 않도록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되었다라고 하는 내용이었습니다. 이 질문 기억나세요, 여러분? 차에 대한 수요가 너무 많아지게 됐다고 했었어. 왜? 사람들이 잘 살아지게 됨에 따라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게 되는데 이렇게 무조건적으로 차에 대한 수요가 높아지면 안 된다고 했었어. 왜냐면 물리적으로 그렇게 많이 만들어낼 수가 없거든요, 도로를. 그랬을 때이 도시를 관리하는 사람, 도시를 계획하는 사람의 입장에서 우리 차 타지 맙시다라고 설득하는 것이 주요한 포커스, 키워드가 됐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으니까 persuading이라고 하는 표현 괜찮구나라고 짚을 수 있겠습니다. 이럴 때 등장하고 있는 게 얘들아 인과관계라고 지금 쓰여지고 있는 거죠. 그랬을 때 어떤 원인 때문에 도시가 점점 발전하고 주민들이 부유해졌어. 이런 원인 때문에 어떤 결과가 도출됐냐면요. 자동차를 사용하지 않도록 사람들을 설득하는 것이 중요해지게 된 거죠. 그래서, 아, 이런 인과관계를 나타냈을 때 설득하는, 지금 이 문제에서 설득하는 이런 표현들이 괜찮은지 살펴보는 게첫 번째 논리 포인트고요. 두 번째 포인트 보자면요, 얘들아, 대조관계입니다. 사실, 대조관계가 나오는 것이 가장 일반적이죠. 왜냐면 앞에서 신나게 얘기하다가 but 이라고 하는 표현 혹은 however, opposite 이라고 하는 표현을 쓴 다음에 앞에서 나온 내용이랑 뒤에서 나온 내용을 완전히 바꿔버리는 거야. 그러면 애들이 헷갈려 하거든, 너네가. 그러면 뒤에 나오는 내용이 앞에 내용과 반대 내용을 짚어야 되는데 너네들이 많이 일관된 내용을 짚습니다. 자, 그래서 이거의 예문 한번 보자면요. The man and woman of the military. 자, 얘들아, 이거 바로 저번 시간에 한 질문이거든요. 생각나시죠? 자, 군대에 있는 남자 혹은 여자 군인들은요, 종종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그리고 이득을 받는다고 했었습니다.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할 것에 대해서. 그치? 자, 그랬을 때 얘들아, 답이 rightly deserve라고 하는 게 답이었어. 그들이 마땅히 받아야 될 것에 대해서 명예를 받고 상을 받고 이익을 받는다고 했었어. However 이라고 하는 표현이 중요한 거죠. 하지만 이렇게 군인들은 잘 대우를 받기는 하지만 their caregivers 이라고 나오고 있는 거 보니까 군 간병인 같은 경우는요, help the disabled walk, eat, tend to wound care, and take them to their medical appointments. 이렇게 많은 일을 함에도 불구하고 They rarely receive honors and awards 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그들은 거의 명예를 받거나 혹은 상을 받는 경우가 없다라고 지금 말해주고 있지. 즉, 앞에 나오는 내용이랑 뒤에 나오는 내용이랑 완전 반대되는 내용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쵸? 그러니까, 아, 여기서는 마땅히 받아야 할 사람들이 받고 있는데 뒤따라 나오는 내용은 뭐야? 마땅히 받아야 하지만 받고 있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는 것을 이 문제에서 문제시 삼고 있었습니다. 그랬을 때, 아, 앞에 내용과 뒤에 내용이 대조되거나 반전되는 내용이

0: 에서 문제 포인트로 많이 삼을 수 있구나라고 하는 것도 한번 짚을 수 있겠습니다. 자, 그랬을 때 마지막 포인트는요, 통념과 진실입니다. 요즘 최근 기출에서 이런 유형이 많이 등장하고 있는 것 같아요. 처음 부분에 어떤 내용을 실어주냐면 일반적인 믿음, 혹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는다라고 앞에서 신나게 풀어가. 그 다음에 지문 한 중간쯤 가서 어떤 말을 하냐면 하지만 이라고 하는 키워드를 던지면서 하지만 실제는 이렇습니다라고 해가지고 내용을 틀어버립니다. 그것이 어휘 문제에서 요즘 가장 많이 나오는 트렌드라고 볼수 있겠고요. 일반적인 믿음, we might believe, 혹은 most people think, 혹은 most of us think, 우리 중에 대부분은 이렇게 생각한다. 라고 하는 통념을 먼저 제시해 준 다음에 실험이나 연구를 해봤더니 그것이 아니던데 라고 해서 반박해 주는 내용을 설명해 주는 게 대부분입니다. 그랬을 때, We all like to think of ourselves as rational actors. 우리 모두 우리 스스로를 어떻게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합리적인 행위자라고 생각하는 걸 좋아한대. 그랬을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We might believe that. 어떻게 믿어? 우리는 generally consider different points of view, 다양한 관점을 고려하고 make informed decisions이라고 나오고 있으니까 정보에 입각한 결정을 내리는 사람들이야 라고 믿지만 사실은 뒤에 어떻게 말해주고 있어? 우리는 predictably irrational, 예측 가능하게 비합리적인 존재이다 라고 지금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 35강까지 너무너무 수고 많았고요. 이렇게 노력 많이 한 만큼 여러분들의 성적이 쭉쭉 올라가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안녕!
1: TV도 보급되지 않고 신문조차 없던 시절에 태어나 30살 이전의 모습은 사진 한장 남아있지 않은 사람. 세계 열방이 경제력과 군사력을 겨루던 시절, 다른 가치에 주목했던 사람. 그가 간절히 원했던 것은 오로지 높은 문화의 힘. 그의 오랜 소원이 현실이 된 대한민국에서 다시 그를 기억합니다. 2026년은 문화의 힘으로 평화를 꿈꾼 지도자, 백범 김구 탄생 150주년입니다.

0: 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의 English Trainer 마유 인사드리겠습니다.
1: 안녕하세요. 저는 영어 왕초보 대표 박슬기입니다.
0: Welcome to 왕초보 영어. Welcome to 왕초보 영어, you guys. Today is Thursday.
1: 와우.
0: 목요일입니다.
1: 네.
0: 자, 목요일은 관계 영어 해볼 건데요. 제목이 이해는 하는데 섭섭하네. Part 1입니다.
1: 네.
0: 자, 오늘 스토리가 완결이 되는 건 아닌데, 슬기 씨.
1: 네.
0: 결혼식 했을 때.
1: 아, 배경이 결혼식이군요.
0: 맞아요. 혹시 그, 뭐라 그럴까, 하객들이 많이 오셨나요? 어때요?
1: 하객분들이 너무 많이 와서 막 줄 서서 사진 찍으시고 막 그랬던 기억이 나요.
0: 엄청 고마웠을 것 같아요.
1: 진짜 감사하고.
0: Right.
1: 근데 10년이 지났거든요. 올해가 10주년이에요.
0: Right. Wow, already, huh?
1: 솔직히 오늘 아침 뭐 먹었는지도 기억을 못하는데 누가 왔고 누가 왔는지 기억을 제가 써놓은 데가 있어요.
0: 그럴 수 있을
1: 기억을
0: 것 같아요.
1: 잊지 않기 위해서.
0: 네. 자, 오신 분들 중에서는 특히나 굉장히 오래 알고 지낸 친구들도 있을 거고.
1: 당연하죠.
0: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오래 알고 있던 사람도 그날 또 뭔가 일이 있어서 오지 못하는 경우도 있었을 겁니다.
1: 아유, 이해해야죠. 그쵸? 당연히.
0: 네, 그래서 그런 관련돼 있는 내용을 드라마처럼 제가 넣어봤습니다.
1: 네.
0: 여러분 즐기시면 됩니다. 자, 미션 우리말로 드릴 테니까요. 영어로 최대한 많이 바꿔보도록 하세요. 미션 공개합니다. 미션 공개!

0: 아, 첫 번째 미션입니다.
1: 네.
0: 너내 결혼식에 오지? 거의 확신하고 물어보는 거예요. 친구에게,
1: 네.
0: 그쵸? 자, 두 번째 미션은요.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뭔가 섭섭함이 좀 묻어 있잖아요. 네, 왠지
1: 그쵸.
0: 상대방이 뭐 일이 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한것 같기도 한데, 네, 두 번째 미션 문장이 오늘 조금 난이도가 있습니다.
1: 이걸 다 영어로
0: 네,
1: 물어본다는 얘기죠? 와우,
0: 그렇습니다.
1: 좋습니다. 과연 결혼식에 친구가 오는지 영어로 물어보러 한번 가볼까요? 슬기롭게 도전!
2: 짜잔! 너내 결혼식 오지? 내 결혼식에 오지?
3: In English, remember, to
2: Yeah.
3: meet your friend.
2: I know. Can you come to my wedding? Yeah.
3: I was going to, but I can't.
2: 응?
3: I was going to, but I can't.
2: 아니, 뭐든 되는 거잖아.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3: In English?
2: 30 years, we are friend, you know.
3: I know, I know. Please don't be upset.
2: 응?
3: I have a good reason.
2: 어떻게 화를 안 내? Don't be upset?
3: I have a good reason.
2: Good reason?
3: I promise. Really good reason.
2: 어떤 reason인데? How reason? Say something. I want to know. Why? Why? Why?
0: 네, 오늘도 굉장히 재밌는 표현들 많이 가져가실 겁니다.
1: 좋습니다.
0: 전체 대화 잘 들어보시고요. 빈칸 최대한 많이 채워보도록 하세요. 전체 대화 주세요.
1: 주세요.
4: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0: All right, ladies and gentlemen, here's the dialogue of the day.
1: 네.
0: 오늘의 대화문입니다. 너내 결혼식에 오지?
1: 오.
0: 거의 확신하는 느낌인 것
1: 그러네요.
0: 같아요. 네.
1: You are coming to my, right? 맞아. 이렇게 right 넣는 거는 뭔가 확신에 대한 질문. 맞지?
0: 맞지?
1: 예.
0: 확인하는 느낌이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확신이죠.
1: 그쵸. My, 결혼식이니까, my wedding?
0: Okay.
1: wedding 아니면은 married인데, wedding으로 할게요.
0: Wedding?
1: 예,
0: Okay.
1: wedding.
0: Alright. 자, 여러분들 맞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정답. That's right.
1: 오!
0: 자, wedding이라고 하는 거, 뭐 이제는 wedding이라는 단어를 모르는 사람은 없죠,
1: 그죠,
0: 그렇죠?
1: 그죠.
0: 그래서 이거는 결혼식을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지금 살짝 헷갈릴 수도 있었던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 풍사는 좀 다르게
1: 네.
0: 말을 하긴 했지만 사실은 marriage.
1: marriage.
0: 이것도 결혼이라고 하는 명사입니다. 이거 전에 한번 설명을 한 적이 있었던 것 같긴 한데 혹시 슬기 씨 이거 차이점 아세요? 네.
1: wedding은 결혼식에 대한 그런 어떤 의식,
0: 오케이.
1: 세레머니 이런 거고,
0: 오케이.
1: marriage는 그냥 결혼이란 의미.
0: Not bad. Not bad, actually. Alright, so wedding은 정말 우리가 알고 있는 웨딩이에요.
1: 네.
0: 이번에 뭐 웨딩을 올린다, 뭐 작년에 웨딩을 올렸다. 정말 식에 관련돼 있다면은
1: 네.
0: marriage라고 하는 것은 결혼 생활 전체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오케이? 그래서
1: 아.
0: 뭐 행복한 결혼 생활이 이렇게 얘기를 할 때는 marriage가 맞는 단어가 되겠죠.
1: 맞아요. 그래서 왜 결혼 생활에 조금 우울감이 찾아올 때 marriage blue라는 얘기
0: 맞아요.
1: 들어봤어요.
0: 그래서 웨딩이라고 쓰지 않죠.
1: 그쵸,
0: 그쵸? 근데
1: 맞아요.
0: 야, 결혼식 어떻게 잘 진행됐어? 많이 왔니 사람들? 뭐 이런 식으로 할 때는 How was your wedding? 이라고 하지 marriage라고 하진 않죠. 그쵸?
1: 이해가 쏙
0: 네,
1: 되네요.
0: 차이가 있습니다.
1: 네.
0: 자, 그리고 지금 보세요. 상대방한테 혹시나 해서 Are you coming to my wedding? 이 느낌보다는
1: 네.
0: You're coming, right? 이게 너 오지 오지? 이렇게 확신하는 느낌이 있잖아요.
1: 너안
0: 그쵸?
1: 오면 진짜 내가 넌 진짜 약간 요런 것까지 담겨
0: That's
1: 있어요.
0: right. 그래서
1: 예.
0: 특히나 친한 경우에는 이게 원래는 뭐뭐지, 그렇지? 이거는 확인하는 느낌이에요, 원래는.
1: 네.
0: 확신보다는 확인 정도인데 워낙 친하다 보면 거의 그 말을 함으로써 너 와? 이 느낌이 있죠,
1: 그쵸.
0: 그쵸?
1: 네.
0: Alright, so 단순하게 질문을 하는 게 아니라 평소문 쓰고 right?
1: Right?
0: 이러면 확인한다는 느낌 보면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마유가
1: 예.
0: 내 남자 조카가 뭐 EBS 방송국에 놀러 온다고 한 거예요. 근데
1: 오.
0: 지나가다 보니까 너무 저랑 비슷하게 생긴 친구가 있는 거죠.
1: 응?
0: 그래서 슬기 씨가 너 마유의 조카구나. 그렇지? 그럼 어떻게 할까요? 그냥 평소문으로 말을 해야죠.
1: You were

0: nephew.
1: You are Mayu's?
0: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그렇죠. Uh-huh. Are you? 이러면 너무 질문인 느낌이에요.
2: 근데 저는 이럴 때 가장 궁금한 게 네. You are nephew of Mayu 이러면 어때요?
1: 그거 틀린 거는 아니지만 네. You are a nephew, 뭐뭐, the nephew 뭐 이런 거 가능한데 너무 공식적인 느낌이에요.
2: 그래요?
1: 그렇죠? 네. 자, 다음은요. 우리 자동차를 이렇게 정비하거나 정비하는 네. 기사님을 mechanic이라고 부릅니다.
0: Mechanic.
1: Mechanic. Mechanic. So, 그는 mechanic이지? 이러면 어떨까요?
0: He is a mechanic, right?
1: 그죠. He is a mechanic, right? 왜냐면 뭔가를 고쳐주는데 너무 잘 아는 거예요.
2: 맥가이버의 맥과 같은 돌림인가요?
1: 돌림은 뭔가요?
2: 아니, 맥시 같아가지고.
1: 맥시? 그렇게 생각은 안 해봤는데?
2: 이거
1: mechanic,
2: 약간,
1: Right, mechanic은 정비를 하는 사람을 얘기를 합니다. 오케이, 자, 여러분들, Rice를 좀 올려주셔야 돼요, 읽을 때.
2: 네.
1: 읽어보겠습니다. Hey, you are Mayu's nephew, right?
0: You are Mayu's nephew, right?
1: Oh, he is a mechanic, right?
0: He is a mechanic, right?
1: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친구한테, 너 와, 그렇잖아, 이런 느낌.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자, 근데 충격입니다.
2: 왜요?
1: 가려고 했는데 나 못 가.
2: Oh my, oh my.
1: Oh my, oh my.
2: 너만은 올 줄 알았는데.
0: I was going to 가려고 했는데, but I
1: 어디서 끊을까요?
2: 못 가. 여기서 끊어야겠네요.
1: 딱이네요.
2: I was going to go your wedding 이게 생략됐나 봐요. But I can't겠네요. 나는 갈 수 없어. go 어쩌고 저쩌고 이런 거를 점점점으로 편하게.
1: 오케이. 자, 느낌 잘 봤습니다.
2: 예.
1: So, I was going to, but I can't. 맞죠. can't는 할 수 없다죠. 그러니까 네. 나는 갈 수가 없다라고 하는 건데, 뭐 당연히 뒤에 동사가 와야겠지만 생략한 케이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또 핵심 패턴이 있어요. 나 뭐 하려고 했는데, 나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이거 한 거예요?
2: Be going to.
1: 응.
2: 못한 거예요.
1: 못한 거예요.
2: 에.
1: 네. 자, 여기서 be going to는 be going to 중에서도 비동사를 과거로 돌려야 됩니다. 그래야 그런 의미예요. 왜냐하면 be going to를 현재형으로 I am going to 쓰면 나 앞으로 그렇게 할 거야. 이런 느낌입니다.
2: 그러네요.
1: 그렇게 되면 걔를 하나를 미는 거예요. 시제를.
2: 그 시제가 달라짐으로 인해서 의미가 이렇게 달라지네.
1: 달라지죠. 에. 내가 I am going to 하면 난 여기서 이제 할 건데 그거를 뒤로 미루니까 하려고 이렇게 했는데 못한 느낌.
2: 지난번에 이거랑 했던 비슷한 게 should have a peep인가요?
1: 오호호. 오. Nice.
2: Yeah.
1: 네, 그것까지 하면 또 헷갈리니까 그건 또 나올 때 정리해보죠.
2: 네.
1: Alright, so 비동사를 여기서 주어에 따라 과거형으로 이걸 맞춰줘야 돼요. 그거는 진짜 작업을 하셔야 됩니다.
2: 네.
1: So I was going to, 뭐 they were going to 실제로 하지는 못했다라는 느낌.
2: 네.
1: 자, 예를 들어서 정말 이거는 암기해도 되죠.
2: 그래요.
1: Right. 그러니까 슬기 씨가 항상 마음에 놓였던 친구가 있는데 연락 한번 해야 되는데 하는데
2: 못했어요.
1: 그때 갑자기 전화가 울려요.
2: 어머머.
1: 그 친구예요.
2: 내가 했어야 되는데.
1: 그럼 뭐라 그래요? 내가 너한테 전화하려고 했는데.
2: 내가 연락
1: 뭐라 그래요?
0: I was going to call you.
1: 네. 그러면 억지로 아쉽다라는 느낌처럼 그쵸? 연기를 한번 해줘. 나 전화하려고 했는데.
0: I was going to call you.
1: 거짓말하지 마. 약간 이런 느낌이죠. 자, how about this?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어. 원래 하려고 했는데 뭔가 컴퍼니 지침이 문제가 생겨서 못하게 됐나 봐요. So 그들은 그를 고용하려고 했다.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그렇죠. They were going to. They are가 아니라 they were going to hire him. But they didn't. 그게 핵심이죠. 그렇죠?
2: 네네.
1: 이렇게. So, 비동사 둘 다 과거형으로 썼죠. 그렇죠? Alright. So, 이거 하실 때는 하려고 했는데 이런 억양, 이런 표정 살리셔야 돼요.
2: 네. Okay?
1: 자, 읽어보겠습니다. I was going to call you.
0: I was going to call you.
1: They were going to hire him.
0: They were going to hire him.
1: 자, 여기서 응용 한번 해볼 텐데
2: 네.
1: 질문형으로 한번 해볼게요.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실제로는 안 했지만
2: 네.
1: 너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니? 그럼 you were가 아닐 것 같아요.
2: 전화하려고
1: 했니? 질문이죠.
2: 전화하려고 했지 그렇지 이거예요?
1: 아니요. 했니?
2: 했니?
1: 왜 계속 바꾸려고 하세요?
2: 너 아니 전화... 아까 right이랑 헷갈려갖고
1: 아니에요.
2: 아 이게 새로운 거죠 지금?
1: 그렇죠.
2: 그러면 was로 시작해야 되게 were. Were you going to call me?
1: 그렇죠. Hey, were you going to call me?
2: 에헤.
1: No. 아니 뭐 이럴 수 있겠죠. Okay, so you were going to call me. 그럼 넌 나에게 전화하려고 했어.
2: Yes.
1: 근데 좀 어색하죠, 그렇죠? 그래서 네. 물어보는 거죠. Were you going to call me? Mm-hmm. 나한테 전화하려고 했어? 이렇게 주어와 비동사만 바꿔주시면 됩니다. 그렇죠? Mm-hmm. 위치만. 자, 그리고 여기서 지금 다시 한번 I was going to 라고 하는 거, 그죠? I was going to가 나왔어요.
2: 네.
1: 여기서는 동사가 생략된 거 아니에요. 솔직히 동사 이하가 생략이 됐잖아요.
2: 예.
1: 너 나 내 결혼식 어떻게 오지? 했을 때 그러면 뭐가 생략됐을까요? I
2: was going to
1: come으로 써보세요. 왜냐면 그 친구 그 중심으로 써가지고 come을 한번 써볼게요.
2: I was going to come,
1: to가 빠졌죠?
2: 아, to가 왜 빠졌죠? 아, 여기요. Come to your wedding?
1: 그렇죠.
2: Yes. Wedding, but I can't.
1: 여기요. 뭐 상황에 따라 본인이 어디에 집중을 하느냐에 따라 go를 써도 됩니다. I was going to go to your wedding or come to your wedding. 이렇게 하게 되면 하려고 했는데 실제로 못할 것이다 라는 네. 얘기를 하는 거죠. Alright. 자, 읽어볼게요. I was going to, but I can't.
2: I was going to, but I can't.
1: Alright.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1: 네, 다음 문장 보겠습니다.
2: 네.
1: 아니,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어떻게 이럴 수 있어? 약간 아쉬운 거죠.
2: 네. But we've been for 30 years.
1: For 30 years가 뭐예요?
2: 30년 동안. Mm-hmm. 네.
1: 뭐여왔죠?
2: 친구요.
1: We've been, oh, okay.
2: We've been, 그러면은, 그러면 have PP. Have PP. Have PP 동사 원형인가? Have PP. Have been. 아, have been.
1: PP 끝났어요. Have PP는 끝났죠.
2: Have been ING인가요? Have been. 아, 근데 지내온 거니까는 그냥 여기 명사 한번 써볼게요.
1: 네. 의역을 한 거예요. 네.
2: F-R-I-E-N-D.
1: Okay. Alright, so, 결국에는 한국어로는.
2: Oh, sorry. Friends.
1: Okay.
2: Yeah.
1: 친구로 지내왔다라는 말을 쓰지만, 사실 직역을 하면 친구여 왔다. 이게 더 맞습니다.
2: 네.
1: 그리고 그렇게 꼭 이해를 하셔야 돼요. Okay.
2: 아.
1: 지내왔다. 그럼 또, 지내다가 뭐지?
2: 맞아요.
1: 또 엉뚱한 단어를 생각하려고 하거든요.
2: 아, 그러니까 have PP는 이미 have been에서 끝났군요.
1: That's right. 아. 그렇기 때문에, 아, 우리는 친구여 왔어.
2: 그거는,
1: 이게 맞아요.
2: 에.
1: Okay. So,
2: 오!
1: Perfect. 왜냐면 나 혼자 친구 아니잖아요.
2: 네.
1: 그렇죠? 그리고 주어가 심지어
2: we니까.
1: 우리는 친구여 왔다.
2: 네.
1: 자, 근데 이거 뭐 friend는 obviously 친구, right? 뭐 하나 보여 드릴게요. 오늘 have pp를 썼습니다.
2: 네.
1: 제가 요즘에 이제 have pp 얘기를 많이 하는데 이게 단순 과거형을 쓰는 거랑 have pp를 쓰는 거는 달라요. 저번에도 설명을 드렸지만 예를 들어 그때 아마 이런 설명을 했을 거예요. 뭐 예를 들어 I lost my key. 나 과거의 열쇠 잃어버렸어.
2: 네.
1: 그럼 과거에 집중한 거예요.
2: 그죠.
1: 그래서 다시 찾았는지에 대한 정보가 아예 없죠. I lost my key, right?
2: 찾을 수도 있는 거죠, 근데.
1: Maybe, 예. yeah. But I have lost my key. 이러면 과거에 잃어버려서 지금도 lost 된 거기 때문에 못 찾은 겁니다.
2: 오,
1: 100%. 예. 그런 차이가 확실하게 있거든요.
2: 네네네네.
1: 그래서 여기서 보세요. We were friends. 과거의 친구였어, 우리. 근데 지금도 그랬는지는 모르는 거예요,
2: 그죠.
1: 여기서는.
2: 중요한
1: 근데 여기서는 we have been friends는 뭐예요?
2: 지금까지.
1: 과거의 친구여서 지금 결론적으로 지금도 친구인 상태다. 그래서 계속 친구였다가 되는 거죠.
2: 우정이 깊네요.
1: 네, 그래서
2: 예.
1: 그렇습니다. 네, 이건 좀 슬픈 문장이죠.
2: 그죠, 그죠, 네. 그죠.
1: 자, 그래서 여러분 오늘은 have been까지를 아예 그냥 고정해 버릴게요.
2: 네.
1: So have been 명사 이러면 과거의 명사 한 때만 그랬다가 아니라 과거에 그래서 결론적으로 지금도 그렇다이기 때문에 명사여 왔다, 뭐 의역을 구제하자면 명사로 지내왔다 이렇게
2: 네.
1: 쓰시면 되겠습니다. 자, 예를 들어서 그들은 친구여 왔대요. 근데 수년간, 혹시 수년간이 뭔지 아세요? For 무슨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For
2: a few years.
1: 오케이. 나쁘진 않은데
2: 예.
1: 그냥 years 쓰시면 돼요.
2: 아, 맞다.
1: 네, 숫자 없이 그냥 for years 이러면 수년간.
2: 지난번에 그러면, 했던 기억이 나네요.
1: Right? 예. 아니, 근데 계속 아, 맞다, 맞다, 아쉽다 이러면서 계속 뇌에서 자극이 됩니다.
2: 예.
1: 자, 그들은 수년간 친구여 왔어.
2: They've been friends for years.
1: 그렇죠. 자, 이거 한번 해볼까요? 이웃 사람을 뭐라고 하죠? 한 명?
2: 이웃, neighbor.
1: Neighbor, right?
2: Neighbor.
1: 그녀는 내 이웃이어 왔다. 수년간.
2: She has been neighbor.
1: 아, 나의.
2: She has been my neighbor 아하, for 수년간. years.
1: 그렇죠. There you go. So, 과거에 한때 내 neighbor였어가 아니라 계속 그래왔다.
2: 네.
1: 아, 너무 좋습니다. Yes. 이 정도 쓴다면 죄송한데 어디 가서 왕초보라고 하시면 안 돼요.
2: 아, 진짜.
1: 나 좀 영어 해요. 이렇게 돼야 돼요.
2: 안 되는데 마이스라고 계속 해야 되는데.
1: 아, 그, 걱정하지 마십시오. 네. 될 겁니다. 예. 자, 읽어볼게요.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2: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1: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2: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1: 네. 자, 그리고요. 여기 지금 우린 친구여 왔다. 네. 막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Mm-hmm. 이거 나온 김에 이것도 하나 알아두시면 좋겠어요. 이거 전에 아마 한번 여러분들이 교재에 쓴 적이 있을 것 같은데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We go way back.
2: 오.
1: 자, 이거는 우리는 한참 go back, 돌아간다 이거든요. 그래서 이게 뭐다? 아, 우리 알고 지낸 지 엄청 오래됐어. 얘기를 할 때 있잖아요. We've been friends for a long time. 이것도 가능한데 얘도 알아두면 진짜 얘는 워너뮤직 스타일의 영어입니다. We go way back.
2: We go way
1: 뭐
2: back.
1: We go way back to high school. 뭐 이런 식으로 쓴다든가 돌아간다는 뜻이에요. 오케이,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네, 이거 지금 얘기를 왜 했겠어요? 나 너무 서운하다.
2: 못 온다니.
1: 30년 알고 지냈는데 못 온다고?
2: 아하.
1: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2: 그러네요.
1: 자, 이랬을 때 친구가 뭔가 하나 얘기를 하면서 마무리를 지게 돼요. 이러면서 이제 나중에 2부로 넘어갑니다.
2: 예?
1: 아, 기분 상하지 마. 아. 그럴 만한 이유가 있어.
2: 오. 이유는 to be continued.
1: 그렇죠.
2: Please don't be upset. 화내지 말아줘, 제발.
1: 제발.
2: I have a good, 나는 좋은 이유가 있네요. 이유가 갖고 있어. 그러면 이유에 해당하는 reason. I have a good reason.
1: Okay. 자, reason이라는 단어 썼는데 여러분 한번 비교해 보세요. Hey,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야.
2: Mm-hmm.
1: 맞습니다.
2: Yes.
1: 이유가 있다. Mm-hmm. 자, 그리고 여기 지금 보세요. Please don't be upset. 뭐 이제는 upset 여러분 익숙하시죠? 그렇죠? Angry보다는 좀 약한 느낌.
2: 네.
1: 기분 상한 정도의 느낌입니다. 그러지 말아라. 자, 보세요. upset이 여기서 동사로 썼어요?
2: 아니요. 형용사.
1: 그렇죠.
2: 네.
1: 어떻게 알 수 있어요?
2: Be upset이니까요.
1: 그렇죠. 오호. 그럼 형용사는요, 상태를 나타내고 걔는 비동사랑 같이 써줘야 됩니다. So, I am upset이지. I upset. 좀 어색해요.
2: 네.
1: 형용사로 썼을 때. Alright. So, 여기 비동사를 섞어서 예. 이렇게 한번 해보겠습니다. 어떻게 하지 마. 이렇게 할 때 형용사하게 행동하지 마라.
2: 네.
1: 혹은 뭐 그런 느낌을 받지 마라 라고 얘기를 할 때
2: Don't be
1: 형용사. Again. 형용사는 비동사 없으면은 쓸 수가 없으니까.
2: 네.
1: Don't 형용사 이름 이상해요.
2: 오.
1: 그죠? Hey, don't upset. No, no, no. Don't be upset. So 뭐 그렇게 하지 마, 뭐 굴지 마, 뭐 말하지 마 이런 느낌인데, 자 형용사 중에 민망해하는, 민망함을 느끼는이라는 형용사 아시는 거 있어요?
2: 민망해요? Shame은 아니잖아요.
1: 아닙니다. 길을 가다가 슈퍼맨 한 거예요. 넘어진
2: 미끄러졌어.
1: 거예요.
2: 미끄러졌어.
1: 너무 너무 너무 창피해요.
2: Shame인데.
1: 아, 쉐임 말고.
2: 부끄러워.
1: E로 시작합니다.
2: E요? Embarrassed.
1: Yes. 아. 자, 그러면은, 아야, 민망해 하지 마. 다 그런 실수 하지 뭐. 이러면서, 민망해 하지 마.
2: Don't be embarrassed.
1: 그렇죠. Don't embarrassed가 아니라, don't be embarrassed.
2: embarrassed.
1: Okay? 자, how about this? 무례한 거를 뭐라고 할까요? 남한테 무례한 거.
2: Rude.
1: Rude. R-U-D-E.
2: Yes.
1: 그래서, hey, 무례하게 굴지 마세요. 왜 이래요, 이거? 이러면서.
2: Hey. Don't be rude.
1: Don't be rude. Mm-hmm. Okay, 이거는 아이한테도 쓸 수 있는 표현이
2: 맞아요.
1: 되겠죠? 이렇게 해주면 되겠습니다.
2: 네.
1: 중요한 거, 아, 얘가 형용사구나라는 거를 인지하는 게 되게 중요하고요. 얘는 비동사 없으면 안 되는구나.
2: 네.
1: 알아두셔야 됩니다. Okay? 아, 요거 낭독할 때 이렇게 강세를 찍어주세요.
2: 네.
1: Embarrassed. 읽어볼게요. Hey, don't be embarrassed.
2: Don't be embarrassed.
1: Don't be rude.
2: Don't be rude.
1: There you go. 자, 이번에는 upset 하지 말려면서 나 이유 좋은 거 있다.
2: 아하.
1: 자, 읽어볼게요.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2: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Very good. Alright, 또 두 문장 했으니까 피터와 트레이닝 할게요.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0: said,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1: 네, 미션 정리 한번 해볼게요.
2: 네.
1: 너 내 결혼식에 오지? 확인하는 느낌.
2: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1: Okay.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2: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1: There you go.

0: I was going to, but I can't. I was going to, but I can't.
1: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2: Ne, 소린에서 참여하는 이병작 시간입니다.
3: 여러분, 이 패턴 잊지 마유 볼까요?
2: Alright. 자, 평소문을 쓰고 right? 확인하는 그런 느낌. 이병작 가볼 거예요. 여러분 목소리 키워주시고요. 실감나게 연기해 주세요.
3: 네.
2: 자, 첫 번째는 제가 좀 힌트를 드릴게요. 왜냐하면 처음 듣는 단어일 수 있기 때문에 정비사는 mechanic이라고 mechanic. 했습니다. 자, 그는 정비사지? 그는 정비사야, 그렇지?
3: He is a mechanic, right?
2: 그렇죠. He is a mechanic, right? 이런 식으로. 내가 마유의 조카지? 그렇지. 그럼 남자 조카를 한번 써볼게요.
3: You are Mayu's nephew, right?
2: There you go. You are Mayu's nephew, right? 만약에 여자 조카면 뭐라고 써야 될까요?
3: Niece.
2: Ooh, nice. Niece는 여자 조카입니다. 자, 너 내 결혼식에 오지? 그렇지?
3: You a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2: Okay.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자, 같이 읽어보도록 할게요. He is a mechanic, right? You are Mayu's nephew, right?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Alright, 두 번째는요? Have been 명사.
3: Oh.
2: 과거에 그렇게 시작한 건 인정. 근데 중요한 건 지금도 그렇다. 라는 느낌이었습니다. 자, 가볼게요. 그래도 우리 30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잖아. 자, 제가 이거 나눠드릴게요. 하지만 우린 친구여왔잖아.
3: But we've been friends.
2: 30년 동안.
3: For 30 years.
2: 그렇죠?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너무 섭섭해. 자, 이번에는요. 걔네는, 그들은 수년 동안 친구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친구들이여왔다. 수년간.
3: They've been friends. Four years.
2: Four years. 저는 four years 같은 경우에는 좀 오래됐다라는 걸 강조하기 위해서 four years 억양을 많이 좀 추천드릴게요.
3: Four years.
2: There you go. 자, 세 번째는요. 그녀는, 오케이, 그녀입니다. 그녀는 수년간 내 이웃으로 지내왔어요. 한마디로 그녀는 내 이웃이어 왔다. 수년간.
3: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2: 오, 훨씬 느낌 삽니다. 오케이, 참고로 they've been She's been. 이렇게 줄여서 읽으셔도 괜찮아요.
3: 네.
2: 자, 읽어볼게요.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They have been friends for years. She has been my neighbor for years. Alright. 배운 거 잘 생각해 보시면서 빈칸 채워진 전체 대화 들을게요. 전체 대화. 주세요.
4: You'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I was going to, but I can't.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2: 미션 해결할게요.
3: 네, 슬기롭게 미션 해결. You were coming to my wedding, right?
0: I was going to, but I can't.
3: But we've been friends for 30 years.
0: Please don't be upset. I have a good reason. Sorry.
3: You promise.
0: Sorry.
2: Good job, you guys.
3: Wow.
2: 수고하셨습니다. 자, 지난 시간 영작 퀴즈 정답 알려드릴게요.
3: 네, 나가기 전에 숙제해라는 문장이었는데요. Do your homework before you go out.
2: There
3: 였습니다.
2: You go. 여기서 do 대신에 finish 쓰셔도 괜찮아요. 자, 그렇다면 오늘 배운 이병작 패턴 have been 명사 활용해서 다음 영작 해주세요.

0: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로 지내왔어. 자, 그들은 10년간 직장 동료들이어 왔다. 오, 이번에 좀 깁니다.
1: 쉽지 않을 것 같은데요. 여러 번 영어 문장 완성해 보시고요. 오늘의 미션 문장도 여러분들 것으로 만들어 보십시오.
0: 네, 무조건 도전해 주세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에 또 재밌는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See you tomorrow.
1: See you every day.

0: 이거 실화야?
1: 에이, AI 같은데.
0: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2: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 주제 다시 한번 알려드릴까요?
1: We're talking about emails this week.
0: 네, 이메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는 한 주간입니다. 자,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를 해보죠.
1: All right, so today we'll be talking about this.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네, 저는 이메일 앱이라는 것은 스마트폰에 있는 이메일 응용 프로그램, 이메일 앱을 말하죠. 그래서 저는 제 이메일 앱에 중독됐어요 라는 뜻이에요.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Okay.
0: 너무 자주 열고 항상 yeah. 뭐 왔나 확인하고 이럴 때 이렇게 말할 수 있겠죠?
1: Oh, for sure. All right. And today we will have a clip sent to us from Richard, who's from the USA, right?
0: 네, 리차드 씨의 이야기를 듣고 오늘 공부를 할 건데요. 먼저 요약 문장부터 만나 보실까요?
1: Okay. Richard 씨, 나와주세요.
3: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0: 다른 어떤 앱보다도 이메일을 더 많이 쓴다고 하고 있는데요. 이 문장 같이 읽어볼게요.
1: So he said,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on my smartphone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combined.
0: 네, 이 combined는 이따가 또 설명 자세히 드리고 같이 공부해 볼 텐데 재밌는 표현이에요.
1: Yeah.
0: 마지막에 combined가 들어가는 순간 그런 전달하고자 하는 의미가 더 강조가 되는데
1: yes.
0: I probably check my email app. 여기서 이제 제 스마트폰에 있는 on my smartphone까지 말했으니까 스마트폰에 mm-hmm. 있는 제 이메일 앱을 아마도 확인을 하는데 얼만큼 확인하냐면 probably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이메일 앱 말고 다른 모든 앱들 combined 합친 것보다도 yeah. 이메일을 더 자주 확인한대요.

0: very를 가리키는 very와 비슷한 형태의 영어 표현들이 정말 많거든요. So very popular 아니면 quite popular, pretty popular, really,
1: extremely, popular.
0: 여기서도 tremendous amount, a big amount 등등 원래 이런 어려운 좀 상대적으로 어려운 단어가 나왔을 때 원래 나는 어떤 표현들을 쓰고 있었나 생각해 보시고 만약 big 뒤에는 뭘 쓰고 있었지? big amount, large amount 했으면 그 자리에 이걸 넣어 보시는 것도 좋은 연습이에요.
1: You can just put tremendous. 네. Yeah, in 평소에, place of that.
0: 그렇죠. 평소에 내가 만들 줄 아는 영어 문장 안에 원래 쓰던 단어를 꺼내고 이 단어를 한번 넣어보는 거죠.
1: Do it.
0: 네. 그래서
1: I dare you.
0: My wife, I dare you. 이건 좀 다른 또
1: 대화예요. It's different.
0: 한번 해봐라. 시켜. 한번 할 수 있겠어라고 이렇게 시키는 거죠. 네.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Work for ourselves. 우리 스스로를 위해 일한다라는 뭐 직역도 가능하겠지만 자영업을 하는 거예요. 어디 회사 직원이 아니고 같이 이렇게 같이 어떤 네, 개인 사업을 하는 겁니다. And so 그래서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많은 양의 연락 커뮤니케이션을 합니다.
1: But communication to where? Let's find out next.
2: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1: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0: 아까 커뮤니케이션으로 끝났어요. 그래서 커뮤니케이션 보통 이제 의사소통이라고 번역하지만 여기서는 연락이라고 해도 될 거예요.
1: Yes.
0: Coming in and going out. 그래서 들어오고 나가는 거예요.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다양한 서로 다른 채널들을 통해서 나가는데 이 서로 다른 채널을 통해서 나가는 게 다 뭘 통해서 결국 들어오느냐?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1: Email.
0: 이 사이트에서도 메시지가 오고 저 사이트에서도 메시지가 오고 여기서도 오는데 그게 다 한 곳으로 내 이메일 계정으로 모인다라는 이야기예요. 네, 그래서 모두 이메일 통해서 오고 가요. 그래서
1: He says,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0: 그래서 이메일은 is a
1: lifesaver. Lifesaver.
0: 궁지에서 벗어나게 해주는 거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것을 lifesaver라고 해요. Lifesaver라는 거는 정말 영어에서 가볍게 자주 쓸 수 있는 표현이라서 뭐 갑자기 가전제품 하나를 새로 샀어요. 집안일이 많은데 새로 어떤 걸 드린 거예요. It's a lifesaver.
1: Yeah. And it can even be more light. Let's say I need a pen. 아. And you gave me a pen. And I'm like, you're a lifesaver. I can
0: 대해서도.
1: sign this paper.
0: 그렇죠. 사람에 대해서도 이렇게 쓰면서 펜 빌려줬다고 lifesaver라고 부르기에는 너무 가벼운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 수 있겠지만
1: yeah,
0: 그냥 표현이니까.
1: We use it.
0: 네. 아니면 뭐 더운 날에는 예를 들어서 뭐 시원한 걸 가지고 다니면 it's a lifesaver라든지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재밌는데 lifesaver in a way 어떤 면에서는 큰 도움이 되는 존재다라고 하면서 왜냐하면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1: snail mail.
0: snail mail은 달팽이 우편이라고 번역되는데 그냥 일반 우편이죠.
1: Yeah. 네. sending things through the post office.
0: 네. 예전엔 저도 아주 예전에 20여 년 전에 미국 친구랑 펜팔할 때 제가 편지 쓰면 한 달 걸려 갔거든요. 그리고 그 친구가 답장 쓰면 한 달 뒤에 와서는 제가 편지를 쓴 답장을 두 달 뒤에 받았어요. That's really a good definition of snail mail.
1: No, 정말, it is.
0: 네, 배로 갔었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1: I don't know. You should have paid more and expedited.
0: No, but I didn't have that money because I was a high school student. 여기서 이제 그게 일반 우편이고 or snail mail을 다른 말로 그러니까 snail mail이냐 이거냐가 아니고
1: no.
0: 다른 그 rephrasing을 하기 위해서
1: yes.
0: 뭐라고 했죠? regular
1: postage. regular postage.
0: 리처드 씨가 사실 의미한 거는 regular post.
1: regular post.
0: mail이에요. 왜냐면 postage가 실제로 미국인들 사이에서도 우편이라는 뜻으로 많이 쓰이는 것 같은데 원래 뜻은 우편 요금이에요. That's the fee
1: That's
0: you
1: the, yeah.
0: pay.
1: Yeah.
0: 네. 그래서 sure. 우편 요금, 우송료, postage stamp, 우표.
1: Yeah, you've already paid that money, so it's 네. your payment, your 네. postage stamp.
0: 그렇죠. 우편 요금을 냈다는 어떤 스탬프잖아요. 그 표시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아무튼 여기서는 regular

0: Post, Regular Mail 또는 Snail Mail 같은 뜻으로 쓰였습니다.
1: Snail Mail.
0: 네, 마지막 부분 들으러 가볼까요?
2: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1: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0: 그리고 저는 I am thankful,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That I am able to
1: instantly communicate, instantly. 네,
0: 즉각, 즉시, 바로. 그래서 instant noodles 하면은
1: oh, yeah.
0: instant 라면
1: you put the water
0: 이런 거잖아요.
1: 네. It's made quite instantly.
0: 바로 만들어지니까. Mm-hmm. 뭐 끓여도 아무튼 바로 만들어지니까. Mm-hmm.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Mm-hmm. 세상 어디에 있는 그 누구하고든 즉시 연락할 수 있다는 사실에 감사해요. Mm-hmm. One thing he's not mentioning is, of course, the time difference.
1: Oh, yeah.
0: 시차가 있으니까 바로 답이 오진 않을 수도 있지만.
1: No, it could be the next day. Or if you don't check your email regularly, it could be a week.
0: Yeah, but, yeah. We get the idea, right?
1: Uh-huh.
0: 그런데 이제 한 가지 마지막 재미있는 사실.
1: He says,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네. 감사하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하면서 물론 비록 제가 이메일 앱에 중독되어 있긴 하지만요. 하루에 50번이나 확인하고 있긴 하지만 하면서 mm-hmm. 재미있게 끝내셨어요.
1: All right, great. How about we review and take a look at his clip once again.
2: I have a dirty little secret and I'm wondering if anyone can relate. The very first app that I check in the morning when I wake up is my email app and I'm totally addicted to it. I probably check email on my smartphone more than 50 times a day, and I would dare to say that I am checking the email app more than all the other apps on my phone combined. My wife and I work for ourselves, and so I have a tremendous amount of communication coming in and going out through various different channels that all comes in and out through email. So email is a lifesaver. In a way, because it's so much quicker than snail mail or regular postage, and I'm thankful that I'm able to instantly communicate with anyone, anywhere in the world, even though I'm addicted to my email app.
0: 오늘의 핵심 패턴으로 복습해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I wonder if anyone이라는 패턴인데요. 뭐뭐 하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해요 라고 질문할 때도 쓸 수 있고 혼잣말할 때도 쓸 수 있는 패턴입니다. 그리고 뭐뭐를 합친 것보다 더 라고 해서 more than 보통 이제 all이라든지 every라든지 뭔가가 들어간 다음에 combined 하면 이렇게 나머지를 다 합친 것보다도 더 어떻다라는 걸 표현할 수 있어요. 함께 영어 문장 4개 만들어 볼 건데요. 먼저 우리말 번역 보여드릴게요.

0: 네, 문장 확인해 볼게요. 먼저 I wonder if anyone을 이용해서 만들어 볼 문장 첫 번째는요. 저는 신경 쓰는 사람이 있는지 궁금했어요. 과거형으로. I wondered if anyone cared. 그 어떤 일에 대해서 신경을 쓰는 사람이 누구 한 명이라도 있는지 궁금했어요. I wondered if anyone cared. 발음 연습을 해보고 올까요?
1: I wondered if anyone cared. One more time. I wondered if anyone cared. Great. Let's look at our next example.
0: 그 다음으로 저는 관심 있어 할 사람, 미래를 가리키면서 관심 있어 할 사람이 있을지 궁금해요.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제가 이런 행사를 한다고 알리면 관심 있어 할 사람이 있을까 궁금하다. 같이 읽어주세요.
1: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I wonder if anyone will be interested.

0: 네, 오늘은 이메일 확인을 많이 한다고 하는 사람들의 소셜미디어 포스팅 두 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I wouldn't say I'm addicted to email, but I do check it quite often. As a child, I never thought at 20 years old I'd be addicted to email, but here I am, bummed out of my mind that the only two emails I received today were from a store.
0: 네, 먼저 Eric
1: says,
0: I wouldn't say I'm addicted to email. 이메일에 중독까지는 되었다고 말하지 않겠지만 중독까지는 아닌 것 같은데 But I do check it quite often. 이메일을 자주 확인하긴 합니다.
1: All right, and DH says,
0: As a child, I never thought at 20 years old. 그러니까 어렸을 때 나는 20살이 되었을 때 이메일에 중독될 거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대요. But here I am. 그런데 지금 보세요. Bummed out of my mind. 여기서 bummed out of my mind 또는 bummed라는 거는 아쉬워하는 거예요.
1: Yeah. 네. You're a little bit sad or disappointed
0: 네.
1: about
0: 네.
1: something.
0: 실망한 거죠. That the only two emails I received today, 오늘 받은 이메일 두 통이 were from a store. 어떤 가게에서 보낸 광고성 메일뿐이라는 거, 뭐 사람한테 온 게 아니고요.
1: Yeah.
0: 그래서 아쉬워하는 내 모습을 보면 중독된 거 맞는 것 같다. 그런 말이죠.
1: Yes. Great, so those are definitely some great social media posts that we had for today. And this is the end of our show, but of course just for today, right?
0: 네,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인사드릴게요.
1: All right, we'll see you next time.
0: 감사합니다.
1: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Grammar Inside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우리 계속해서 시제에 대해서 공부하고 있죠. 오늘 우리가 공부하게 될 시제는 오늘의 문장만 보셔도 많은 분들이 눈치채실 것 같아요. 자, 곧장 오늘의 문장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John is always lying to his friends. 보이세요? is always lying 이라는 부분을 딱 보시면 아, 비동사 쓰였고 그리고 뒤에 보니까 동사 뒤에 ing 붙어 있네. 요거 이제 현재 분사이니까 그럼 요거 현재 진행형이구나 라는 거 많은 분들이 아마 깨달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그대로 해석을 해보자면 저는 지금 친구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있는 중이에요. 뭐 정도의 뜻이 되겠지라고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만약 그렇게 이 문장 해석하셨으면요. 잘 오셨습니다. 오늘의 영상 꼭 끝까지 봐주셔야 되겠어요. 왜냐? 이 문장은 그 뜻이 아니기 때문인 거죠. 아, 그럼 무슨 뜻인데요? 궁금하시죠? 자, 본격적인 내용 그럼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진행형, 먼저 어떻게 생겼는지부터 우리 짚고 넘어가도록 할게요. 비동사, 근데 이제 비동사 중에서도 현재 진행형이니까 현재를 표현할 수 있는 비동사들, 대표적으로 am, is, are 있죠? 자, 이 친구들과 함께 동사에 ing가 붙으면, 참고로 동사에 ing가 붙으면 이게 동명사일 수도 있고 현재 분사일 수도 있는데 현재 분사여야 돼요. 참고로 기억하시겠지만 현재 분사는 동사에 ing를 붙여서 동사를 형용사로 만들어준 것인데 그 원래 그 현재 분사의 뜻 중에 뭐뭐 하고 있는 중인이라는 그 진행의 뉘앙스를 나타내는 뜻이 있었어요. 그게 자연스럽게 비동사와 만나서 이 현재 진행형이라는 것을 이루게 되는 거니까 현재 진행형이라는 게 어디서 그냥 툭 떨어진 거다라고 생각은 또 안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말씀도 함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해서 생김새는 먼저 이렇게 된다는 거 우리가 짚어봤죠.

있고요. 재밌는 건몇 가지 이제 우리가 알고 가야 되는 것들이 있어요. 현재 진행형. 당연한 얘기지만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런 식으로 보통 해석되시는 거볼 수가 있을 텐데 여기서부터가 중요해요. 현재 진행형 안에요. always 같은 단어가 들어가면 그거는 습관을 표현하는 것이다. 라는 것 눈치채 주셔야 됩니다. 사실 이게 어느 정도 말이 되는 게, 보세요. 현재 진행형은 일어나고 있는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현재 진행 중인 동작을 표현하고 있다 그랬잖아요. 근데 always는 항상이라는 뜻이거든요. 항상이라는 단어는, 그 뜻은 맥락상으로 현재 진행 중인 어떤 그런 동작을 표현하기에는 안 맞는 표현이에요. 현재 진행 중인 거는 지금 하고 있어야 되는 거고, 항상이라는 거는 과거, 현재, 미래 다 포함하고 있는 개념이니까 이두 개가 잘안 맞는단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진행형이 always와 함께 쓰였다는 거는 이게 지금 진행 중인 동작이 아니라 반복되고 있는 동작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습관을 표현하는 거구나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된다는 거예요. 덧붙여서 현재 진행형, 미래까지도 표현이 가능합니다. 참고로 미래를 표현할 때는 그 미래의 시간대를 나타내 주는 부사 같은 거 있죠. 뭐 tomorrow, 내일, 아니면 뭐 next week, 다음 주, 이런 것들이 이제 함께 쓰이는 경우가 또 대부분이니까 함께 참고해 주시면 될것 같아요. 자, 예문들 몇개 보도록 할게요. 좋습니다. 그럼 우리가 예문 속에서 활용할 동사 두 개만 먼저 확인하고 가도록 할게요. 첫 번째 동사 바로 이 친구입니다. Watch. 쉽죠? 뜻은요, 보다 또는 뭐 시청하다 정도가 되겠고요. 이 동사는 어떤가요? create라는 동사고요. 뜻은 만들다라는 의미인데, 자, 이두개 동사 써서 이런 예문들을 제가 준비해 봤어요. 첫 번째 예문 바로 이겁니다. Benjamin is watching a horror movie. is watching. 비동사와 ing, 현재 분사죠? 쓰였어요. 해석을 해보자면, 벤자민은 보고 있는 중이라는 거죠. 뭐를요? 호러 영화를요? 라는 뜻이 됩니다. 이건 그냥 일반적인 현재 진행형으로 해석해 주시면 돼요. 그냥 뭐뭐 하고 있는 중이다. 이렇게 해석하면 된다는 거죠. 약간 우리가 주의해야 하는 상황은 언제다? 바로 이런 경우입니다. 다음 예문. 이렇게 제가 적어 놨거든요. The chef is always creating new recipes for the restaurant. 자, the chef. 우리 주방장님은요, 우리 셰프님은요, is always creating. 현재 진행형인데 always 들어가면 이거 지금 뭔가 하고 있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습관인 거죠. 항상 매번마다 만드십니다. 이런 맥락이에요. 뭘 만드는 거예요? New recipes. 새로운 레시피들을, 즉 새로운 조리법들을, 새로운 요리들을 만든다는 거죠. For the restaurant. 레스토랑을 위해서요. 라는 뜻이 듭니다. 지금 만들고 있다는 게 아니라 항상 매번 계속해서 만들어요. 라는 뉘앙스가 요 always가 하나 톡 들어갔기 때문에 만들어진다는 거 눈치채 주시면 되겠습니다. 영작 두 문장만 해보도록 할게요. 우리는 내일 산 꼭대기를 향해서 하이킹을 가요. 라는 문장 만들어 볼 텐데요. 내일이니까, 미래를 말하는 거니까 그냥 미래 시제 쓸까요? will 쓸까요? be going to 쓸까요? 헷갈리실 수도 있지만, 그리고 그렇게 말해도 돼요. 하지만 우리가 뭘 배웠습니까? 현재 진행형도 미래 표현할 수 있다라고 했죠? 현재 진행형 써서 이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자, 주어. 우리, we 넣어 주고요. 그리고 나서 현재 진행형 그냥 넣어 주시는 거죠. We are hiking. 우리 하이킹 갑니다. 그렇죠? 어디로 근데 가는 거예요? To the top of the mountain. 산 꼭대기를 향해서 가는 거죠. 언제 가요? Tomorrow, 내일 갑니다. 이렇게. 현재 진행형이지만 내일, tomorrow 같은 미래를 말해주는 부사와 함께 문장 만들어주시면 자연스럽게, 아, 이거 그 내일 한다는 거구나, 미래를 말하는 거구나, 라고 사람들이 이해하게 되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 미래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이 문장 큰 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We are hiking to the top of the mountain tomorrow. 좋아요. 첫 번째 문장이었고요. 다음 문장 이겁니다. 그는 항상 내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봐요. 라는 말. 한번 해보도록 할 텐데. 자, 보세요. 우리말 자체가 뭔가 그 진행형의 뉘앙스가 없죠.
뭐 사생활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는 중이에요. 이런 식으로 적혀 있지 않잖아요. 그 대신에 뭐가 있습니까?

항상 나한테 물어본다. 이거 뭔가 습관적인 거구나라는 눈치가 빡 드시나요? 눈치채셨다면, 아, 요것도 그럼 진행형 같다 표현해 볼 수 있겠네 라는 생각까지 해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 텐데, 요거 조금 더 영어스럽게 우리말부터 바꾸도록 할게요. 그래서 그는 항상 나에게 개인적인 질문들을 합니다 라는 문장을 자 만들어 보겠습니다. 시작 이렇게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He, 그가 이제 나한테 물어보는 건데, 항상 물어본대죠. Is always asking. 현재 진행형인데 always 넣어주면 습관이 된다는 거예요. 누구한테 물어보는 거예요? Asking me. 나한테 물어보는 거죠. 그리고 나한테 뭘 물어보는지. Personal questions. 개인적인 사적인 질문들을 한다는 거잖아요. 이렇게 문장 만들어 볼 수가 있었어요. 자, 큰 소리로 한번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is always asking me personal questions. 지금 물어보고 있다는 거 아닙니다. 항상 물어본다는 거예요. 습관이라는 거죠. 기억을 해주시고, 자, 그런 측면에서 오늘의 문장으로 돌아볼게요. John is always lying to his friends. 지금 그래서 존이 그의 친구들에게 거짓말하고 있는 거냐 하면은 아니라는 거죠. Is lying. 중간에 always가 들어갔잖아요. 존은 항상 친구들한테 괄호치고 습관적으로 거짓말을 한다라는 것을 이렇게 표현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 오늘 이해되셨다면 저는 너무나 만족스러울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현재 진행형 얘기해봤고요. 현재 진행형이 현재 진행만 표현하는 게 아니라 습관이나 미래도 표현 가능하구나라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Wow, guys, it's already the fourth day of yoga. Yay! 오늘 벌써 네 번째 자세 같이 해볼 건데요. 반려견 또는 무거운 운동기구 쓸 수 있는 거 아시죠? 그럼 우리 일단 영어 먼저 공부하고 가실게요. Let's go!
1: You're still sleeping. It's broad daylight. There's no rule for when one should sleep. Here's a poet. I stayed up all night working. I need the sleep.
0: 네, 대화 살펴봤습니다. 오늘 다룰 영어 표현은요. Broad daylight 그리고 middle of the night예요. Broad daylight 먼저 보고 가실게요. Broad daylight. 벌건 대낮 이러잖아요. 벌건 대낮인데 왜 아직까지 자고 있니? 이런 의미의 벌건 대낮 딱 이런 뜻인데요. Broad daylight라고 합니다. You're still sleeping. 너 아직도 자고 있어. It's broad daylight. 이렇게 얘기를 하죠. 벌건 대낮인데 왜 아직도 자고 있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There's no rule for when one should sleep. 이럽니다. 아니, 규칙이 없대요. For when one should sleep. 그러니까 인간이 자야 하는 데는 시간이 적게 정해져 있는 규칙이 있는 게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조금 뭔가 시적인 표현 같이 들려요. 그랬더니 Here's a poet. 이럽니다. 아유, 시인 납셨네. 이렇게 얘기를 해요. Here's a poet. 이러니까 I stayed up all night working. 이럽니다. 나 진짜 밤새 일했대요. I stayed up. 안 자고 stayed up. 나는 눈을 뜨고 지샜죠. All night working 일을 하면서 밤을 새웠대요. 그랬더니 I need this sleep 이러죠. 나 이 잠이 꼭 필요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Broad daylight 바로바로 써먹을 수 있겠죠. 그럼 우리 middle of the night 보러 두 번째 대화 보러 갈게요.
1: What are you doing in front of the fridge? I got hungry. It's the middle of the night. Go back to bed. I can't sleep when I'm hungry. You know that.
0: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Middle of the night 살펴보도록 할게요. What are you doing in front of the fridge? 이러면서 야, 너 내

So thank you for doing that with me. That was the mountain pose variation with half-lift. Very good job. 오늘 산자세 변형 같이 해봤습니다. 발력은 없으셔도 조금 무거운 물건 갖고 해도 아주 효과적이니까 많이 많이 해주시고요. 영어 표현 우리 broad daylight 그리고 middle of the night 같이 공부해봤죠. 멀건 대낮이 아니면 환밤중, 오밤중 이런 얘기 많이 하잖아요. 딱 이런 뜻이니까 많이 바로바로 쉽게 활용할 수 있으실 거예요. 그럼 우리 내일 또 만나요. I'll miss you guys. Bye.

0: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어떤 이야기가 기다릴지 저도 궁금한데요. 여러분, 전체 이야기 다 잡을 수 있는지 100% 잘 캐치할 수 있는지 한번 도전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en an obstacle appears in front of us. It really is frozen hard.
2: Oh my god.
1: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2: Con esto.
1: They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look as strong as the glacier.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0: 네, 여러분 잘 들어보셨죠? 자, 그럼 오늘의 리스닝 포인트 드릴게요. 첫 번째 리스닝 포인트, that is, unwraps the cloth again. 다시 보자기를 풀다. 여자가 막 뭔가 이렇게 풀어서 주는 그런 행동 보셨죠? 오케이,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다른 장비가 필요하다. 이런 의미입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문장 속에서 어떻게 들릴까요? 아시죠? 집중해서 들어보세요.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3: Today's listening point. 1.
4: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3: 2.
4: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0: 네, 이제는 이 정도의 문장의 길이는 전체를 다 딕테이션 하듯이 여러분들이 들으면서 잘 들으시면서 캐치할 수 있겠죠. 자, 첫 번째 문장 의미 파악해 볼게요. 첫 번째 문장, that is,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이바나는요, 보자기를 다시 풉니다. 이렇게 묶었던 걸 푼다 라고 할 때 unwraps. wrap이 싸는 거잖아요. 그것을 unwrap 하는 거니까 푸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문장 주세요.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다른 장비가 요구되어집니다. 즉, 필요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네요. 자, 간단한 두 가지 내용이었습니다. 전체 이야기 중에서 이 부분은 절대로 놓치지 않고 제대로 캐치할 수 있을 것 같은데 이번에 자막 보면서 한 번 더 이야기 들어보세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en an obstacle appears in front of us. It really is frozen hard.
2: Oh my god!
1: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2: Con esto.
1: They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0: go for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unwraps the cloth again. 자, 그런데 여기서 더를 제외하고 나머지 세 개의 단어가 모두 다 내 용어인데, cloth라고 끝나자마자 again. 이 again이라는 단어 발음하실 때 조심해야 될 것이 여러분, again이 아니라 again이에요. again. 그런데 이때, 어라는 첫 소리 자체가 모음이죠. 근데 얘가 강세를 받지 않기 때문에 cloth라는 단어 뒤에 붙습니다. 그래서 cloth again, cloth again 이런 식으로 발음이 들리게 되죠. 자, 그대로 따라해보세요. Google listening 1, unwraps the cloth again. 개인이 아니에요. again, 요겁니다. Google listening 2, unwraps the cloth again. 되시죠? Google listening 3, unwraps. 요거 발음도 중요하죠. rap보다 rap, W 소리가 들어가죠. unwraps the cloth again. There you go.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her a shot.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한 번 더.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Excellent. Now try the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There is a zoo. 그냥 쭉 이어서 발음하시면 there's another. 역시 연음 현상. zoo. 자음이죠? another의 모음입니다. There's a liaison. 연음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there's another. 이렇게 발음이 들리게 되고 여러분도 그렇게 발음을 하시면 돼요. There's another equipment. 이 단어 발음하실 때는 equip. equip, 요걸 빨리 해주시면 되죠. equipment, equipment가 아니라 equipment, equipment 이렇게 연습하시고 required, 요건 어렵지 않으시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Okay, Google listening 2,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Good. Google listening 3,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잘하셨어요. 자, 그럼 이제 문장에서도 give a shot.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한 번 더.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Excellent. 자, 영국식 발음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북미권 발음 금방 연습하신 문장이니까 비교하면서 잘 들어봐 주세요. Let's go, go listening.
1: Go, go listening. 1.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2.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0: 네, 여러분, 영식 발음과 잘 북미권 발음 비교하면서 들어보셨겠죠? 별 차이 없었네요, 오늘은요. Okay,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Then, a blank appears in front of us. 우리 앞에 뭐가 나타난대요? 빈칸입니다. Obstacle, 이게 장애물이잖아요. 그러고 나서, 뭐, 그리고, 그럼, 그리고 나서 이렇게 이어지는 맥락의 단어죠. 장애물이 우리 앞에 나타납니다. 빈칸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It really is frozen hard. 와, 이거 정말 꽁꽁 얼었어요. Ivana unwraps the blank again. 이라고 하는데 여기 세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이 뭘까요? There you go. Cloth. 앞에서 열심히 연습하셨던 그 단어 바로 보자기. 그래서 C자 거꾸로의 발음 기호를 보시면 입을 O 한 상태에서 위아래로 벌리는 느낌으로 이 동작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입을 벌리셔서 cloth, cloth 그리고 뒤에 이어지는 단어 again 붙이시면 되겠죠. 이바나가 보자기를 다시 펼칩니다. 펴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Alright, move along. They, 그들은 하면서 쉼표, 또 쉼표, 그리고 또 이어지는데 여기 첫 번째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앞에 있는 they는 바로 그 이바나와 후안, 즉 가족들을 얘기하는데 그들은요. who don't panic. 두려워하지 않는 거죠. 무서워하지 않습니다. 떨지 않습니다. 그 어떤 상황에서도 이런 말이에요. 어느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는. 그런데 look blank 했어요.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0: strong as the glacier였으니까 빙하만큼 강하게 보이는 그리고 어느 상황에도 당황하지 않는 그들. 그냥 그들을 이렇게 수식하면서 설명하고 있는 문장이라고 보시면 돼요. There is another equipment required. 자, 뭐가 또 필요하대요? 또 다른 장비가 필요합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너레이션이기 때문에 문장에서 그냥 쭉 이어가면서 대화식이라기보다는 혼자서 풀어내는 말인지라 약간의 그 해석을 할 때, 이게 뭐지? 라는 부분들이 조금씩 등장합니다, 여러분. 그런 부분들은 좀 감안하시고 내용을 보시고 들으셔야 돼요. 전체 얘기 한번더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en an obstacle appears in front of us. It really is frozen hard.
2: Oh my God!
1: Ivana unwraps the cloth again. They who don't panic in any situations look as strong as the glacier. There's another equipment required.
0: You guys did a great job today. Please don't forget to review and you need to practice as much as possible. I'll see you guys next time. Bye.

Welcome everyone to 슬기로운 출근 영어 and I'm Kristen Cho. 네, 안녕하세요 and 반갑습니다.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We are going to answer another question, business interview question. And the question is, why should we pick you? Why should we hire you? 왜 당신을 고용을 해야 됩니까? 그럴 때 어떻게 답을 할까요? 아, 조금 강하게 해도 돼요. You know, be strong. Pick me. I'm the person. 이런 attitude를 갖고 있어야 돼요. Alright, so let's check out our answer for today. 저는 종종 고정관념을 깹니다. 아, 이거를 영어로 어떻게 할까요? 당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저는 당신의 회사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며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Okay, let's look at that full answer. Alright, 여기 정말 자신감이 넘쳐 흘리죠? Like this person is like, listen, I can help you do this, okay? I'm the person. Okay, here we go. 저는 종종 고정관념을 깹니다. Break some traditional ideas. Okay, let's look at the answer.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Now, this is another great 출근 영어 expression. 자, to think outside the box.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생각해 보세요. 박스가 있는데 그 안에서만 생각이 아니라 나와가지고 아 여기 이렇게도 보고 저렇게도 보고 이렇게도 보고 네 to think outside the box means that you think differently like you break away from the traditional way of thinking 자 고정된 관념을 깨는 거죠 네 새로운 생각 creative innovative Okay,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자, 당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So I can come up with. Come up with is our key phrase for today. To come up with is to create.

creative ideas, to come up with an idea, to come up with a plan, to come up with, you know, something means to create, to make. All right, and to expand your business. 자, expand도 중요한 단어죠. Expand는 확장을 시키는 거죠. That's right. To our business.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자, 저는 당신의 회사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며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So,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You have great potential. He has great potential.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잘 모르겠지만 아, 가능성, 어떤 그 잠재력이 아주 크다. He's going to improve and become really good later. So, to have potential, and I can help.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one more time.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Alrighty,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think outside the box. Think outside the box. 네, 고정관념을 깨다. Yes, this is 여기에서는 특히 이 회사에서는 뭔가 새롭게 뭔가 아이디어를 만들어 내고 생각을 해야 되고 또 물건을 또 새롭게 만들어야 되고 굉장히 항상 이렇게 이 그 앞서가면서 이 developing을 해야 되니까 이 thinking outside the box is very important. All right. Throw out the fixed ideas and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Throw out the fixed ideas and try to think outside the box. 자, 틀에 박힌 생각을 버리고 고정 관념을 깨봐. Yes. 그 회장님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아니면은 이사님이 이렇게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거 다 버려. 그 뭐 옛날 그 박힌 생각들 다 버리고 think outside the box. 자, 고정 관념을 깨버려. All right, next one. Let's think outside the box for a better solution. Let's think outside the box for a better solution. 좀 더 나은 해결책을 찾기 위해 고정 관념을 깨보자. 네. 그래서 어떤 문제가 있을 때, 아, 이제 보통 이렇게, 어떻게 이거를 이렇게 해결을 하려고 그러지만, 아, 뭐 어떤 더 좋은 생각이 있나? Better solution. 어떤 해결책이 더 나은 게 있나? Then think outside the box, all right? To think differently. Great. Let's look at our next key phrase. Come up with. 이것도 굉장히 business에서 많이 쓰죠. Especially come up with a solution, come up with an idea, come up with a plan. 자, 뭐뭐를 생각해내다. 뭔가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해내는 거예요. 자, who came up with this idea? I like it. 자, 팀장님이 who came up with this idea? I like it. 자, 누가 이런 생각을 해냈지? 마음에 들어. 아주 현실적이죠. 누가 이 아이디어 누구 아이디어야? 그런 말이에요. So, who came up with this idea? So, we usually 거의 다 이 생각을 어떻게 해냈지? 이 생각을 어떻게 누가 했지? 그럴 때 come up with를 많이 씁니다. All right. We need to come up with a lasting solution. We need to come up with a lasting solution. 자, 우리는 지속적인 해결책을 생각해내야 합니다. Okay. So to come up with a solution, to come up with a idea, come up with a plan. 이럴 때 쓸 수 있어요. All right. I think we're ready to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everyone, it's time for shadowing. Are you ready? Let's get started.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Great, and I can help. I can help. 거의 안 들리죠? Let's do that one more time. I often think outside the box. I can come up with creative ideas to expand your business. I think your company has great potential and I can help. Okay, 항상
떨어져요. Intonation goes down.

I can help. Great! Let's do a little quiz. 저는 종종 고정관념을 깹니다. 당신의 사업을 확장하기 위한 창의적인 아이디어를 생각해낼 수 있습니다. 저는 당신의 회사가 잠재력이 크다고 생각하며 제가 도울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엑셀런트 job, everyone. So, remember, it's very important to think outside the box. You don't want to be like everybody else. 네, 요새 이 job, you know, getting a job is very difficult. 그래서 뭔가 좀 튀어야 되죠. 뭔가 좀 이렇게 아, 이 사람은 좀 생각이 다르네. Yes, you need to stand out. So, think outside the box. And the other expression, to come up with an idea, come up with a plan, come up with a solution, to create an idea. Alrighty. So remember these expressions, everyone. And please make sure to join me again next time. Take very good care of yourself, and we'll see you soon. Bye-bye.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저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Okay, let's take a look at today's two confusing words. Surprised versus shocked. Surprised versus shocked. 네, 오늘 비교할 두 단어들은요, surprised 그리고 shocked입니다. 네, 차이점이 뭘까요? 일단은 surprised부터 시작해 볼게요. 네, surprised, 논란이라는 뜻을 가지고요.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surprised, surprised, okay? 여기서는 S, 두 번째 S 발음을 약한 Z 발음으로 하시면 좋아요. Surprised, surprised. Okay, very good. 네, surprised의 뉘앙스 차이는요. 갑작스럽게 예상 밖의 일에 놀랄 때 사용합니다. 네, 이거는 다들 알고 계시죠? 네, we use the word surprised when something happens unexpectedly or something happens all of a sudden that you did not expect and you are astonished, right? Okay, 그리고 두 번째는요. 주로 긍정적이거나 중립적인 일로 놀랄 때 surprised를 사용합니다. 네,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surprised라고 할 때는 주로 이 neutral 혹은 positive 한 상황에 대해서 주로 surprised 많이 사용해요. So we use the word surprised more so than shocked when it comes to things that are either neutral or positive.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I was surprised that I won. 네, 좋아요. Surprised, 놀란. Surprised.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 좋은 소식에 놀랐어.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네, 여기서는 긍정적인 얘기잖아요. 좋은 소식이니까. 그래서 surprised.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네,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놀랐어.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Okay, 여기서는요, 일단 좋을 수도 있고 조금 더 중성적일 수도 있어요. 뭐 그렇게 뭐 좋은 일은 아니라도 그냥 오, 그 사람이 왔구나 이런 느낌으로 surprised 단어 사용할 수 있어요.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We were surprised to see him.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는 내가 이겼다는 것에 놀랐어. 네, 좋은 거잖아요. 긍정적인 거에 대해서 놀란 거니까 surprised. I was surprised that I won. 큰 목소리로 해볼게요. I was surprised that I won. I was surprised that I won. 네, surprised 이해하셨죠? 다음은 shocked로 넘어갈게요. 네, shock, 충격을 받은 발음 연습해볼게요. shocked, shocked. 네, 여기 스펠링은 ed이지만 되게 약한 t로 끝내시면 좋아요. 이름절입니다. shocked, shocked, shocked. Very good. 네, 뉘앙스 차이는요. shocked, 갑작스럽게 예상치 못한 일로 충격을 받을 때. Okay? So we use the word shocked when, again, all of a sudden something happens that we did not expect. And it really makes us emotionally shaken. Okay? 그리고 일반적으로 안 좋은 일로 충격을 받았을 때 shocked라는 단어를 많이 씁니다. Okay? So we use the word shocked especially when it comes to things that are negative or something bad that has happened. Not always. 항상은 아니지만 주로 이렇습니다. Okay,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We were shocked to see him. I was shocked that I lost. Shocked. 충격을 받은. Shocked. Okay. 첫 번째 문장 다시 한번 볼게요. 나는 그 나쁜 소식에 충격을 받았어. 네, 첫 번째 우리 surprise 첫 번째 문장하고 확실하게 대비되죠. Okay. 그래서 여기서는 나쁜 소식이에요. 부정적인 일에 대해서 충격을 받을 때는 shocked.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Very good. 두 번째 문장입니다. 우리는 그를 보고 충격을 받았어. We were shocked to see him. 자, 이 남자는 이 사람들이 보면서 긍정적으로 받았을까요? 부정적으로 지금 받고 있나요? 네, 부정적이겠죠. 별로 반가워하지 않은 사람이겠죠. 그래서 We were shocked to see him. We were shocked to see him. 이런 느낌입니다.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나는 내가 졌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어. 나는 지지 않을 것 같았는데 내가 졌어. 충격을 받은 거예요. 여기서는 surprised 보다는 shocked가 적합하겠죠. I was shocked that I lost. 네,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I was shocked that I lost. I was shocked that I lost. 네, 정리해드릴게요. 오늘은 surprise하고 shocked를 비교를 해봤는데요. 일단 surprise, 이거는 긍정적인 일로 놀랐을 때 surprise 사용합니다. 이거를 기억하면 돼요. 뭐 깜짝 선물, 깜짝 파티, 뭐를 외쳐요? 네, surprise라고 부르잖아요. shocked라고 하진 않아요. 그래서 긍정적인 거는 주로 surprised라고 하고요. shocked는 반대로 안 좋은 일로 충격을 받을 때 shocked라는 단어를 많이 사용합니다. Okay? Surprised, shocked. 꼭 기억하세요.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urprised by the good news.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I was shocked by the bad news.
I was shocked.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주에는 영어 학습 루틴에 관련된 이야기들을 여러분과 해보고 있습니다. 내가 영어 공부를 쉽게 말하면 어떻게 하고 있는지 그것을 영어로 설명을 하고 있는 건데요. 이 루틴이라는 건 특징상 반복되는 습관적인 어떤 행위를 말하죠. 그래서 시간대별 각각의 읽기, 듣기, 말하기, 쓰기에 대한 학습 루틴을 이야기를 해봤다면 오늘은 스터디 그룹에 대한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혼자 공부하는 것을 선호하신 분들도 있고요, 물론. 코로나19 때문에 다 같이 모여서 어디서 이렇게 하기가 좀 힘들 때도 있죠. 그래서 요즘엔 비대면으로, 온라인상에서 또 이렇게 스터디를 많이 합니다. 혹은 이렇게 모이지 않는다 하더라도 뭔가 같이 단톡방에 여러 사람이 모여가지고 뭔가 좀 인증을 한다든가, 이렇게 나 여기까지 오늘 공부했거든? 이렇게 또 하는 그런 스터디들도 있고. 자, 그렇다면 이두 가지도 상당히 요즘 세태와 많이 맞물리는 그런 학습 패턴과 루틴일 것 같은데, 자, 오늘은 스터디 그룹에 관련된 거에 좀 집중을 해보겠습니다. 오프라인, 온라인 스터디 다 합해서입니다. 자, 일단은 스터디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사람 모아야 되죠. 원래 아는 지인들과 할 수도 있겠죠. 그렇지만 모르는 분들이라 하더라도 같은 공통 관심사인 영어 공부를 갖고 모여가지고 하면 됩니다. 그럼 일단 스터디 그룹을 만들 수도 있는 거고요. 기존에 있는 스터디 그룹에 가입을 할 수도 있는 거고요. 스터디 모임 세션 자체 한 회를 한 단어만 할때 필요한 단어도 필요하겠죠. 자, 일단 form이란 동사부터 봅시다. study group이란 자체를 여러분 모르진 않죠? 우리가 쓰는 말이니까 study group 이렇게. form은 만드는 겁니다. 내가 주도적으로 만들어서 자, 여러분 이거 하실 분 모이세요. What did you do? You formed a study group. Okay? form a study group. 강세 양쪽에 두시고 들어볼게요.
1: form a study group. form a study group.
0: Good job. 자, form을요, join으로 바꾸면요, 기존에 있는 겁니다. 근데 내가 가입을 한 거예요. 저도 할게요. 뭐 하신 거예요? join. You joined a study group. 그쵸? 그래서 join a study group. 이건 가입입니다. 들어볼게요.
1: join a study group. join a study group.
0: 네. 자, 그럼 study 모임을 내가 이번 주 목요일 날 8시부터 9시까지 딱 한번 했네? 그 한번 하는 그걸 뭐라고 그래요? session이라고 해요. study group session.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나 오늘 저녁에 영어 study 있어. 이런 말 할 때, I have a study today. 이거보다는 I have a group study session today. 너무너무 영어 잘하는 것 같아요. I have a study today. 이거 아니라 I have a group study session today. 이거까지 해주는 겁니다. 어렵지 않아요. 한 단계만 더 나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1: Group study session. Group study session.
0: 문장. 나는 온라인상에서 스터디 모임에 가입했다. 자, 요게 이제 특징이에요. 비대면 스터디들이 많아지면서 직접 만나서 안 합니다, 이제. 그냥 뭐 이렇게 화상회의 툴 같은 걸로 만나가지고.

0: 네 명이 딱 화면에 해놓고 스터디할 수도 있잖아요. 그죠? 온라인상이라는 단어만 붙여볼게요. I have joined the study group online. I have joined. 이제 알려주셔서 써봤어요. 나 저기 가입했다. I have joined a study group. 어디에? Online. 전치사 없이 그냥 붙이면 되는 단어죠. 들어볼게요.
1: I have joined a study group online. I have joined a study group online.
0: Alright. Very good. 자, 그 다음에요. 공부 관련된 이제 계획을 짜야겠죠. 다 같이 해야 되니까. 뭘 어떻게 스터디 때마다 할지를 짜야 됩니다. 그 얘기를 일단 만들어 볼 거고 몇 번씩 만났는지 루틴을 짜야 되겠죠. 화목, 저녁, 8시 이렇게 만난다.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서로 공부한 걸 좀 체크해 주면서 자, 해오셨어요? 이렇게 서로 체크해 주면서 강제성을 좀 둬야 되죠. 그럼 한 사람만 안 해오면 다른 사람 해온 사람들이 뭐가 돼요? 그게 무슨 스터디예요, 그죠? 다 같이 뭔가 해와야 돼요. 체크도 해줘야 되고 첫 번째, come up with a study plan. 한국말이 고안이죠. 이 고안이란 거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Come up with. 이게 콜로케이션입니다. 지난 시간에 했었던. Come과 up이 연결되면 with와 함께 뭐뭐를 생각해내다라는 뜻이에요. Come up with. Come up with. 구동사니까 강세는 up에 줍니다. Come up with. Come up with. A study plan. 들어볼게요.
1: Come up with a study plan. Come up with a study plan.
0: 자, 우리 스터디 회원님들 모이세요. 우리 공부 이렇게 하겠습니다. 뭐 하신 거예요? You're coming up with a study plan. 오케이? 그 다음에 일주일에 두 번씩 모이다? 모이다를 뭐라고 할까요? gather 동사 쓰고 구동사 콜로케이션 해볼까요? get together 구동사예요. get together 그래서 이거 다 강조해줘야 돼요. get together twice a week get together twice a week 들어볼게요.
1: get together twice a week get together twice a week
0: I have joined the study group.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일주일에 두 번 만난다? 세 번 세 번부터는 three times라고 해야 되죠? We get together three times a week. We get together five times a week. We get together once a week. 서로 공부한 걸 체크해주다. 자, 이거 어떻게 할까요? 자, check이라는 단어는 들어갈 것 같은데요? 구동사 처리. 또 콜로케이션. Check up on. 자, come up with. Check up on. 이런 건 건드리면 안 됩니다. 무슨 말이에요? 바꾸면 안 돼요. 그대로 써줘야 돼요. 원어민이 쓰는 그대로를 써야만 이 콜로케이션이 먹히지. 우리가 막 마음대로 막 바꿨으면 안 됩니다. 어법이 틀려버려요.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Progress. Progress가 뭐예요? 진전이죠? 근데 이 진전은 뭐예요? 나 어제 여기까지 했는데. 다음번 스터디 때 여기까지 했다? 요만큼이 뭐예요? 요만큼. Progress.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한 거? Progress.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혹은 실력의 진전이라고 보셔도 되고요. 진도를 얼만큼 뽑았는지도 봐도 되겠고. 들어볼게요.
1: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Check up on each other's progress.
0: 자, 문장 만들어 볼게요. 우리는 일주일에 두 번 모입니다. 아이고, 쉽다. 그죠? 일주일에 두 번 모여.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이제 이런 건 아주 쉽게 쉽게 영장이 될 겁니다.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해보세요.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자, 문장 들어보세요.
1: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0: 요 앞에다 스터디 한다 하고. I'm actually part of a study group. We get together twice a week. 이런 식으로. 됐죠? 네. 모이는 빈도 정확하게 루틴처럼 주세요. 자, 그 다음에 뭐 어떤 스터디인지 모르겠습니다. 뭐 여러 가지 스터디가 있겠죠. 같이 뭐 읽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말하는 스터디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어요. 자, 그러면 예를 들어 말하는 스터디면 영어 스피킹 관련된 그런 스터디면 이야기할 주제를 골라야겠죠. 그 다음에 개인적인 견해를 말해볼 수도 있고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합니다. 스터디도 한 번 하고 끝나면 아무 의미 없죠. 정말 일주일에 두 번씩 몇 주, 몇 개월, 몇 년을 같이 한다든가 이렇게 해서 꾸준하게 같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자, pick a topic to talk about. 동사 두 개 나왔어요. Pick a topic. 주제 골랐죠? 공부하기 위해서 to talk about. To talk about까지 나와야 됩니다. 이야기할 거리를 뭔가 주제를 고른다는 얘기죠. Pick a topic to talk about. 들어볼게요.
1: Pick a topic to talk about. Pick a topic to talk about.
0: That's what you have to do. In order to do a group study session, you have to pick a topic to talk about. You have to pick a topic to talk about, right? 그 다음, 본인의 견해. Personal views. Personal views. 난 이 문제에 대해서 이렇게 생각한다? 준비해온 게 있어요, 그쵸? 공부도 해오고, 리서치도 해왔어. 자신의 생각도 정리했죠. What are you doing? You're expressing your personal views. Express personal views. Express, 표현하다, personal views. 해서부터 되죠? 들어볼게요.
1: Express personal views. Express personal views.
0: Right on. 꾸준히 하는 게 중요한데 이거 잘 보세요. 희한한 콜로케이션 하나 나옵니다. Keep at it. 꾸준히 하다가 이거예요. 이게 영어의 묘미.

0: 되게 쉬운 단어들인데, 야, 이게 이런 뜻이야? 맞아요. Keep at it. Keep at it. It은 뭐 특별한 의미가 없어요. 그냥 표현의 일부입니다. You should keep at it. 스터디하면 그거 꾸준히 하는 게 좋아. You should keep at it. Keep at it. 계속 꾸준히 해나가. 이런 뜻이에요. 들어볼게요.
1: Keep at it. Keep at it.
0: 자, 문장으로 만들어 보겠습니다. 매주 우리가 이야기할 주제를 우리가 고릅니다. 매주 우리가 이야기할 것들을 골라요. 그러면 아까 나왔었죠?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매주 우리가 주제를 정해놓고 이 이야기를 한다. 스터디 모임 할 때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들어볼게요.
1: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We pick a topic to talk about every week.
0: 자, 오늘 내용 정리하겠습니다. 스터디 모임에 가입하다는 join을 쓰면 된다 했죠. Join a study group. 들어볼게요.
1: Join a study group. Join a study group.
0: 두 번, 일주일에 모인다. Get together twice a week. 강세 잘 보세요. 구동사에게 힘을 뒤에 줘야 돼요. Get together twice a week.
1: Get together twice a week. Get together twice a week.
0: 주제를 골라야 되죠? 이야기할 pick a topic to talk about. 들어볼게요.
1: Pick a topic to talk about. Pick a topic to talk about.
0: Okay. 자, 이렇게 해서 스터디 그룹에 대한 루틴 얘기 남았습니다. 자, 이렇게 정리가 잘 되셨길 바라고요. 저희 방송 다시 보고 싶으시면요. 언제든지 홈페이지에 오셔서 다시 보기 이용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저한테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 쳐보시면 단톡방 나옵니다.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넣고 들어오시면 되겠습니다. Alright, that's all the time we have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살짝 잘 모르는 사람이나 혹은 조금 공손하게 얘기를 해서 혹시 뭐 좀 갖고 있으세요? 라고 질문하는 방법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구씨 그거 있어요? 라는 질문보다 누구씨 혹시 그거 있나요? 라는 질문, 조금 더 공손한 질문이 되죠. 이걸 영어로 어떻게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핵심 패턴 한번 만나보도록 하시죠. 여러분이 다른 사람에게 조금 공손하게 물어볼 때는요, 혹시 뭐 갖고 있으세요? 라는 질문, Do you happen to have 물건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조금 확실하지 않았을 때 혹은 조금 공손하게 물어볼 때 혹시 그거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오늘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갑자기 happen이라는 동사가 나왔는지 요게 조금 헷갈리실 거예요. 일단 문장 구조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하시나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때 do you로 물어보잖아요. 그러니까 do you 동사로 물어볼 수 있습니다. 그럼 갖고 있어요? 라는 질문을 어떻게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렇죠. 바로 do you have 물건으로 얘기를 해서 그거 있으세요? 라는 질문을 얘기를 할 수 있죠. 그런데 여러분이 확실하지 않은 거예요. 혹은 조금 공손하게 물어보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혹시라고 그렇게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이 사이에 happen to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혹시 그것을 갖고 있을 가능성이 혹시 있으실까요? 라고 그렇게 물어볼 수 있는 질문이 돼서 혹시라는 한국어의 느낌을 살려주고 싶을 때는요, Do you happen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 좋아요. 그래서 오늘은 뭘 갖고 계신가요? 라고 물어볼 수 있는 질문으로 Do you happen to have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해서 혹시 그거 좀 갖고 계신가요? 라는 질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시죠. 혹시 펜 있으세요? 펜 있어요?

라는 질문보다 혹시라고 물어보는 게 조금 더 공손하거나 혹은 조금 더 가능성이 있을까 말까 약간 궁금할 때 여러분이 쓸수 있는 표현이 되겠죠. 그럴 때는요. Do you happen to have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되는데 혹시 펜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어요.

0: pen?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a pen? 해서 이번에는 혹시 펜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한번 해봤고요.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이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되겠어요? 그렇죠. 저 친구가 담배를 안 필 것 같은데 아 일단은 혹시 모르니까 물어봐야지. 혹시 라이터 있으신가요? 이런 식의 질문을 여러분이 또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라이터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은 그렇죠.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죠. 성량 같은 경우에는 match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해서 혹시 라이터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봤고요. 세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이번에는 아 여분이 없을 텐데 근데 혹시 모르니까 혹시 여분 혹시 갖고 있는 거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여분이라는 거 이제 외래어로 여러분이 많이 쓰셨을 겁니다. 그렇죠? 스페어로 뭐 갖고 있는 게 있어야 돼. 이런 식으로 여러분 많이 말씀하셨죠. 그래서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이렇게 물어보면 혹시 여분으로 뭐 갖고 있는 거 뭐 있으세요? 라는 질문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해서 이번엔 혹시 남은 여분이 혹시 있는지 또 한번 물어봤습니다. 자, 그럼 우리 마지막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이번에는 아, 요즘 카드만 들고 다녀서 잔돈이 다들 없을 텐데 저기요, 혹시 잔돈 있으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잔돈 어떻게 표현할까요? 되게 현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cash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잔돈이라고 얘기를 할 때는 여기처럼 change를 가지고 얘기를 합니다. 요게 조금 헷갈리는 부분이 되겠죠.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 나중에 여행 영어 이런 것들 많이 얘기를 하시면은 잔돈은 가지세요. Keep the change. 이런 표현들을 많이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됩니다. 교환이 되잖아요. 그래서 잔돈을 교환한다라는 거를 떠올려서 여러분 change라는 거를 기억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라고 얘기를 하면 혹시 잔돈 있으세요? 라는 질문입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한 번만 더.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혹시 잔돈 있으십니까? 라는 질문까지 한번 살펴봤습니다. 자, 이렇게 여러분이 혹시 그거를 좀 갖고 있으신가요? 라는 질문. 그렇죠. Do you happen to have 무엇으로 얘기를 해서 happen to를 중간에 넣음으로 인해서 혹시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는 거 떠올려 주시면서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1: Do you happen to have a pen? Do you happen to have a pen?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Do you happen to have spares?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0: 혹시 잔돈 있으세요? 라는 질문. 그쵸?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라고 질문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런데 잔돈이라는 거는 되게 어떤 것을 이제 잔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이라는 여러분 구체적인 얘기도 할 수가 있게 되겠죠. 그래서 5만원짜리 지폐를 조금 잔돈으로 바꿔주실 수 있는 잔돈 좀 있으세요? 라는 질문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1000원짜리나 이거 제가 5만원짜리 있는데 혹시 1000원짜리나 만원짜리 혹시 잔돈으로 좀 바꿔주실 수 있으세요? 이런 얘기들 많이 할 수 있죠. 그럴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것이 바로 change for 지폐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5만원짜리 지폐를 좀 잔돈으로 좀 바꿔줄 수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고 싶을 때는요.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for? 하고 나서는 50,000 w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쵸? 여기 자리에 다양한 지폐를 여러분이 얘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이 되겠죠. 자, 여러분 change for 지폐 떠올려 주시면 좋습니다.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Do you happen to have change for 50,000 won? 해서 그럼 만 원짜리는 그쵸? 10,000 won 이렇게 여러분이 얘기를 해주시면은 그쵸? 혹시 만 원짜리 이거 혹시 잔돈으로 바꿔줄 수 있어요.

있으세요? 라는 얘기들도 다양하게 할 수가 있게 되겠죠. 자, 그럼 두 번째 문장으로는요. 혹시 라이터 있으세요? 라는 질문. Do you happen to have a lighter? 이렇게 물어봤다면 다 담배를 안 피우는 거예요. 그럴 때 혹시 누가 라이터를 갖고 있는지 혹시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식으로도 여러분이 물어볼 수가 있게 되겠죠. 알 수 있을까요? 라고 물어볼 때는 어떻게 동사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렇죠? Do you happen to know? 라고 얘기를 해주시면 되겠죠. 근데 누가 갖고 있는지, 누가 그걸 하는지 알 수가 있을까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 who를 넣어서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Do you happen to know wh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 누가 그 행동을 하는지 혹시 좀 알 수 있을까요? 라는 질문이 되거든요. 요거는 나중에 다시 한번 더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갈게요. 시작! Do you happen to know who has a lighter? 요렇게도 연습 한번 해봤습니다. 여러분이 Do you happen to know who 동사? 요것도 올려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은요. Do you have 무엇에서 시작했습니다. 근데 그걸 조금 더 혹시란 느낌으로 얘기를 하고 싶을 때는 그쵸? Do you happen to have 무엇으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 강의 이쯤에서 정리를 한번 해보죠. 여러분 오늘도 너무 수고 많으셨습니다. 그럼 우리 또 다음 시간에 뵐게요. 안녕!

0: three, two, one.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그가 막판에 일방적으로 약속을 취소해버린 거야? 자, 우리가 지난 일을 이야기할 때 뭐뭐 한 거야? 이렇게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요 내용을 가지고 출발점은 막판에는 뭐지? 일방적으로는 뭐지? 이런 거 신경 쓰지 마시고요. 한 거야부터 출발하시면 돼요. 그러면 또 간단합니다. Did he? 간단하죠? Did he? 뭐 했어? 들리는 발음은 did he지만 did he? Did he? 예, 잘못하면 디디디디디 이것처럼 들릴 수 있죠, 그죠? 디디디디 좋습니다. 자, 요 가지고요, 요걸 가지고 어떻게 응용할 수 있는지 먼저 차근차근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Alright, try it out. Step 1. 자, 오늘 키 포인트의 예, 바로 내용은 뭡니까? 했어, 했어, 했어예요. 근데 우리말로 그냥 물어볼 때 그렇게 한 거야? 이렇게도 많이 쓰잖아요. 그래서 지나간 어떤 사건이나 일에 대한 결과가 궁금할 때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는 거예요. 그가 그걸 취소했어? 어릴 것 같지만 그냥 did he? 다음에 취소하다. cancel. 그것은 it. So, did he cancel it? 천천히 하면 did he cancel it인데요. 빨리 하니까 did he cancel it? Cancel it 처음 들려요. 자, 그가 사과를 했어? 네, 이 사과 아니고요. 사과를 했어? 라고 할 때, 그죠? Did he apologize? Did he apologize? 그쵸? 예, 네, 그래서 A-P-O-L-O-G-I-Z-E는요, 예, 네, 이거 Z라고 읽으시면 안 돼요. Z라고 읽으셔야 돼요. 그래서 네, 발음이요. Apologize. 그쵸? I apologize. 이거잖아요. 그러니까 노래도 있어요. From the

apologize. 네, 더 이상 부르면 다들 채널 돌리실 것 같아서 여기까지만. 자, apologize. 됐죠? 그가 그걸 팔았어 라고 하는 거는 did he sell it? Did he sell it? 간단하죠? sell 이렇게 안 들리고요. sell, sell. 근데 이때 붙어서 sell it. 됐죠? 그가 그걸 받아들였어? 예, 그러면 did he 받아들이는 게 뭐예요? 그렇죠. accepted. Did he accept it? 예, 이거는 생각이나 제안이나 이런 것들 받아들이는 게 accept고요. 물건을 받는 것은 receive죠. 그러니까 다릅니다. 자, 네 가지 했고요. 다시 한번 여기 보지 않고, 예, without looking at this part, just look at me. 저를 보시고요. 한번 따라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첫 번째 거부터 네 번째 거까지 제가 다 해드릴게요. 갑니다. Ready? 자, 그가 그것을 취소했대? 취소했대? Okay, your turn. 맞습니다. Did he cancel it? Did he cancel it? 자, 그 사람이 사과했대. Your turn. 맞습니다. Did he apologize? 하고 올리셔야 돼요, 댓글. 끝을. 왜? 궁금한 거니까. 네, 그 다음에 세 번째는요. 그 사람이 그걸 팔았대? 뭐, 차나? 아니면 뭐,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잖아. 집이나 뭐 이런 것들. Your turn. 네, did he sell it? 됐고요. 자, 그가 그걸 받아들였대? 라고 할 때는요. 그렇죠? 바로 이 단어 쓰시면 되겠죠? 한번 도전해 보세요. Did he? 네, did he accept it? 실제 이 단어는 accept처럼 써 있지만 들리는 발음은요. 예, accept처럼 들립니다. accept. 아시겠죠? 그래서 accept라고 들리는 경우가 없어요. Did he accept it? 이렇게 들리니까 이거 accept가 뭐 제외하고 예, 그거 아니고 얘는 accept입니다. accept에서 문맥을 구분하시면 되겠고요. 됐죠? 자, 그렇다면 let's stretch them a little bit more. Step 2. 그가 막판에 약속을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그러면 취소한 거야는 아까 나왔잖아요. Did he cancel it? Did he cancel it? 그런데 여기서는 막판에 일방적으로, 일방적으로가 뭘까요? 누군가 뭔가를 취소하면, 이렇게 캔슬을 하면, 그 일방적으로 취소한 영향을 내가 받는다, 라고 해서 영어에서 쓰는 표현이 있습니다. 왜? 누가 옆에서 어떤 행동을 하는데 내가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on이라고 하는 단어가요, 이게 위란 뜻이 아니고 붙어서란 뜻이에요. 그래서, did he cancel on you? 이게 일방적으로 취소하다는 뜻입니다. 걔가 또 일방적으로 약속 취소해버려서, did he cancel on you? 그런데 맨 마지막이 뭐예요? At the last minute. 그래서 at the last minute. 이게 정해진 표현이에요. 그러니까 얘 때문에 현혹되지 마시고 did he cancel?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So,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예, 이러면 화낼 만하죠. 자, 그 다음에요. 그가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사과했어. 자, 이거 뭘까요? Did he apologize? Did he apologize? 그런데 뭐뭐에 대해서라고 할때 영어에서는 for를 씁니다. 이게 apologize for 뭐뭐에 어떤 이유를 두고 사과하는 거기 때문에 apologize for. 그다음에 지난번에 배웠던 여러분 표현 기억나시잖아요. what he 하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what he said. 이거 said 아니에요. what he said입니다. what he said. 그가 한 말에 대해서 did he apologize? did he apologize? what he said?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맨 마지막으로요. 그가 영혼을 악마에게 팔기라도 했다는 거야. 뭐야? 저 이렇게 어떤 영화나 연극의 대사 같잖아요. 그렇죠? 출발은 뭐야? 아까 나왔던 팔았대? 자, 팔기라도 한 거야? 그래서 did he sell? 그렇죠? 뭘 팔았을까요? 그의 영혼. his soul. 그렇죠? 예, soul. 누구한테요? to the devil. 이거잖아요. 그렇죠? to the devil. 예, 그다음에 뭐 그건 거야? 뭐야? 궁금할 때는 or what? 이렇게 써요. 그래서 did he sell his soul to the devil or what? 자, 뭐 파우스트에 나오는 그런 내용 같기도 하고 어쨌든 포인트는 이렇게 멋진 철학적 이야기를 혹은 뭐 누군가한테 진짜로 이거 경고성으로 얘기할 때도 쓸수 있겠잖아요. 그죠? Did he sell his soul to the devil or what? 마지막으로 두번더 직접 점검해 보실 수 있는 시간이죠. Try it again.

그가 막판에 약속을 또 취소한 거야? 아이고, 일방적으로 취소한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했더니, 아유, 이게 처음은 아니지. 자, 그럼 어떻게 얘기할까요? 그죠? Did he cancel on you at the last minute? 이렇게 물어봤어요. 했더니, 야, this is not the first time. 줄이면, this isn't the first tim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누가 약속을 자주 취소하거나 그러면요. 그 사람의 습관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여러분. 세 번 정도까지 기회 주시고요. 예, 그 다음에는 만약에 여러분 계속 예, 좀 unfair하다고 느끼시면 꼭 말씀을 하셔야 돼요. 안 그러고 참고 계시면 여러분 예, 계속 불이익을 당하실 수도 있습니다. 무엇이든 다 비슷할 테니까요. 자, 그렇다면은요. 이건 여러분이 잘 알아서 하실 것 같고 If you want to watch this program again, then visit our website ebse.co.kr로 오셔서 여러분 반복해 보시기 바랍니다. Okay, it's time to say goodby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happiness. Thanks a lot. Bye!

0: 이거 진짜야?
1: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금까지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신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미디어 통신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0: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 EBS 잉글리시를 시청해주시는 여러분께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EBS 잉글리시는 유아부터 성인까지 체계화된 영어 교육 프로그램으로 대한민국 영어 학습을 선도하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평등한 교육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EBS 잉글리시는 방송 미디어 통신 심의위원회의 심의 규정을 준수합니다.
1: 와, 이거 진짜야? 에이, 설마. AI겠지? 오, AI로 만든 거네.
2: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자연을 지켜주세요.
3: 경주와 함께하는 재난기비 국민행동요령 지진. 나 벨로 검지 지진 탐정가로 활동 중이다. 현지 상황. 다행히 땅은 흔들리지 않는다. 하지만 평소에도 미리미리 대비해야 하지. 가구나 가전제품이 넘어지지 않도록 고정해주세요. 텔레비전 꽃병처럼 떨어질 수 있는 물건은 높은 곳에 두지 않도록 합니다. 뭐라고? 지진이 발생했다고? 지진이 발생하면 튼튼한 탁자 아래로 들어가서 탁자 다리를 꾹 잡고 몸을 보호하세요. 만약 피할 곳이 없다면 방석처럼 쿠션이 있는 물건으로 머리를 보호합니다. 흔들림이 멈추면 화재에 대비해 가스밸브를 잠그고 전기불을 꺼야 합니다. 문이나 창문을 열어서 언제든지 대피할 수 있도록 출구를 확보하는 것도 잊지 마세요. 건물 밖으로 대피할 때는 계단을 이용해 주세요. 건물 밖에서는 물건이 떨어지거나 유리가 파손되어 다칠 수 있으니 소지품으로 몸을 보호하면서 빠르게 대피합니다. 운동장이나 공원 같은 넓은 공간으로 차를 타지 말고 걸어서 대피해 주세요. 이제 당신의 지진 대처 능력을 보여줘. 벨로 콩즈가 계속 지켜볼 테니까.

0: Hello there, everybody. Welcome back to 20분 영어. 진아킴의 고고 레슨. 여러분 반갑습니다. Welcome back. I'm your good buddy, 진아킴. 자, 이번 시간의 이야기 속에서는 지금 계속 산을 오르고 있는데요. 산이 여전히 어떻다라고 묘사를 하고 있는지 이야기 끝까지 캐치해 보시기 바랍니다. Take a listen.
1: This requires trusting each other. Something that's not possible unless you are a family or friends. But we did it.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The mountain is still high and steep.
0: Yes. 잘 보셨죠? 그리고 잘 들어보셨죠? 산이 여전히 높고 가파릅니다 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Alright, then here comes today's listening point. First one is But we did it! 하지만 우리가 해냈다! 이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point, that is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이 추운 땅에서 내 마음을 그들과 공유하다.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간단하네요. 길지 않네요. 자, 문장 속에서는 어떻게 들리는지 You know what to do now. Take a listen.
2: Today's listening point. 1.
3: But we did it. But we did it.
2: 2.
3: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0: 네, 잘 들어보셨죠? 자, 의미 파악 들어갑니다. 첫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But we did it! 하지만 우리는 해냈습니다. 이런 의미예요. 오케이, 생활 회화 표현처럼 우리는 해냈어! 이런 말들 할 수 있죠. 뭔가 어려운 일을 끝내고 난 뒤에 우리는 해냈습니다. 그런 의미죠? 두 번째 listening sentence, take a look at this.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자, 그래서 저는요, 이 추운 땅에서 제 마음을 그들과 뭐한대요? share, 나눈다는 거죠. 공유합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자, 두 가지 listening point. 하나는 전체 딕테이션처럼 여러분들이 캐치를 하셨고, 하나는

0: 이 문장 속에 들은 두 번째 포인트였는데 두 가지 모두 다 음이 파악되셨고 잘 들어보셨습니다. 처음에 들었을 때 놓친 부분이 있다면 이제 자막과 함께 눈으로 확인하면서 한번더 이야기 들어볼게요. Let's listen one more time.
1: This requires trusting each other. Something that's not possible unless you are a family or friends. But we did it.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The mountain is still high and steep.
0: Okay, now let's enjoy our pronunciation practicing time. Let's get started with the first listening point, that is. But we did it. 정말 간단합니다. But we did it. 여기서 가장 강세를 받는 부분의 내용어가 뭘까요? did예요, did. 그래서 여러분들이 발음하실 때 But we did it! 이렇게 발음하시면 되는데 이때 did의 the 사운드 자체가 이 did의 e라는 모음과 뒤에 나오는 it의 e라는 모음 사이에 껴있죠. 이런 경우에도 t 사운드처럼 똑같이 the 소리가 제대로 나지 않고 네, 플랩 현상에 의해서 이게 르에 가깝게 들려지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귀에 들리는 소리도 마찬가지고 소리를 낼 때도 did it 이게 아니라 did it, did it 강세는 이 부분에 주시고요. 그래서 but we did it, but we did it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Google listening 1, but we did it. 네, Google listening 2, but we did it. 네, 강세를 좀 여러분들이 좀 과장하면서, exaggerate 하면서 발음해 보세요. Google listening 3, but we did it. 네, 잘하셨어요. 자, 그럼 다시 한번 문장에서 해볼게요. But we did it. One more time. But we did it. Excellent. Alright, now second listening point, that is,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자, 기능어는 my with them on. 내용어는 share heart, 그리고 this cold earth. 자, 높낮이를 결정짓는 것이 기능어와 내용어. 요 차이를 아셔야지만 말할 때 억양을 자연스럽게 구사하실 수 있겠죠.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이런 식으로 하시면 됩니다. 어려운 단어 없죠, 여러분? 맨 끝에 단어 earth 하실 때 th 발음 th 잡아주시면 되고요. 아셨죠? 해볼게요. Google listening 1.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네, Google listening 2.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드시죠? with의 to, them의 to, 겹자음이니까 한번 빼시고 with them 하시면 돼요. Google listening 3.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네, good job. Give a shot in the sentence as well.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One more time.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Excellent. 자, 그럼 이제 영국식 발음 들어보세요. Let's go, go listening.
2: Go, go listening. One. But we did it. But we did it. Two.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0: 비교하면서 캐치캐치 하셨겠죠? Alright, then let's go over the story line by line. 첫 번째 문장, 빈칸입니다. This requires trusting each other. 자, 이것은 뭐가 필요하냐면 서로 믿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즉,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를 믿어야 합니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해석하시면 되겠죠? 그러니까 줄을 서로 연결해서 가잖아요. 그러니까 서로 믿어야 이것이 잘 진행이 되겠죠? Something that's not possible. 빈칸, you are a family or friends 이렇게 이어졌는데 빈칸에 unless가 들어가서 이것이 if not이 하나로 만들어진 단어잖아요. 뭐뭐하지 않으면, 뭐뭐시 아닌 한, 즉 가족 또는 친구가 아니면 불가능한 것입니다. 이런 의미가 되겠죠. 이해되셨죠? Okay.

But we did it. 그런데요, 우리가 해냈습니다. So I blank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라고 이어졌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이 share my heart. 굳이 표현을 하자면 share one's heart. 마음을 나누다, 마음을 공유하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을 믿는 거죠. 내가 하고 싶은 말들 그 사람들한테 하고 이렇게 마음을 나누다. 이렇게 한번 표현을 해봤어요.

0: still blank했는데 빈칸에 들어갈 말들은 high and steep 뭐예요? 앞서 말씀드렸던 제가 질문에 대한 정답 바로 여기서 캐치하시면 됐겠죠. 높고 가파릅니다. 여전히 산은요. 이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발음하실 때 steep 사운드, t 사운드 뭉쳐져 있으니 같이 붙어 있으니 t 사운드 된소리 아시죠? steep이 아니고 steep 이렇게 발음하시면 됩니다. 자, 전체 얘기 한번더 점검해 보세요. Let's listen one final time.
1: This requires trusting each other. Something that's not possible unless you are a family or friends. But we did it. So I share my heart with them on this cold earth. The mountain is still high and steep.
0: ...하셨죠? 짧은 내용이었습니다. 길진 않지만 짧아도 잘 안 들리는 부분은 잘 계속해서 안 들리거든요. 반복하시면 들을 수 있어요. 설명 다 들으셨고 자, 이해하셨으니까 100% 도전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다음 시간에 뵐게요. See you later. Bye.

있습니다. You can be sure. 거기서 확실할 수 있어요. 그죠?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뭐를 하든지 다 할 수 있는 거예요.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Whatever it takes. Finally, I don't easily give up. I don't easily give up. 자, I don't give up 보다는 easily 하다 보면은 저는 쉽게 포기하지 않아요. 더 뭔가 좀 강하죠. All right, let's look at the whole answer.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I don't easily give up. All right, let's look at some key points. Key phrase, when it comes to, 굉장히, 굉장히 실용적이고 많이 써요. Okay,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 뭐뭐에 관해서라면, 네, 이런 뜻인데요. Let's see how it's used. When it comes to computers, John is your man. When it comes to computers, John is your man. 자, 여기서는 굉장히 natural English이라서 원어민들이 이렇게 말을 합니다. John is your man. John은 너 남자야? What does that mean? 이게 아니라 컴퓨터에 관해서는 존이 딱입니다. 네, 이런 뜻입니다. 네, he's your man, 뭐 she's your woman. 이 business에서 그럴 때는 저 사람이 완전히 도울 수 있으니까 물어봐. She's your man. He's your man. When it comes to English, Kristen is your woman. Okay. Next sentence.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s, Kristen is the best.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s, Kristen is the best. 자, presentation에 대해서라면 크리스틴이 최고입니다. 아니, this is a different Kristen, not me. Okay. 자, 그래서 뭔가 이렇게 잘 안다. 뭐를 잘, 뭐, 그 분야에서 뭔가 잘 알고 잘 해낼 수 있는 사람은 when it comes to 이렇게 쓸 수 있어요. So when it comes to presentations, when it comes to emails, when it comes to 뭐, contracts, 뭐뭐에 대해서 누가 잘한다. Kristen, you should talk to Kristen. 뭐 아니면 Kristen is your person.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So when it comes to 뭐뭐에 대해서는 제가 제일 잘 알아. So you should ask her. All right. Next key phrase. Whatever it takes. Whatever it takes. So this means basically 무슨 일이 있어도 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그러니까 무조건 뭐 어떻게 해라도 해야 돼. Okay, so here's the sentence. Do whatever it takes to meet the deadline. Do whatever it takes to meet the deadline. 나는 상관없어. 그러니까 무슨 일이 있어도 마감 일을 맞추세요. Yes, that's right. 그래서 우리 드라마에서 이렇게 그 미디어에서 많이 보이죠. 뭐 do whatever it takes, you know, to get it done. 뭐 죽이든지 뭐를 하든지 do whatever it takes. 네, 이렇게 많이 씁니다. All right, do whatever it takes. 뭐 뭐를 하든 I don't care. Do it. 이런 뜻이 있죠. All right. Next sentence. Let's do whatever it takes to get this contract. Let's do whatever it takes to get this contract. 자, 이 계약을 따내기 위해서 무슨 일이든 합시다. 그러니까 가리지 말고 무조건 하는 거예요. Do whatever it takes. 좀 강하죠? Yes, that's right. So business에서는 좀 강하죠. 막 많은 일을 해내야 되니까. 그러니까 뭐 회장님이 뭐 난 상관없어. 그냥 무조건 해. Do whatever it takes. 이렇게도 많이, 많이 말을 합니다. All right, let's now move on to shadowing. All right, guys, it's time for shadowing. Are you ready? Let's begin.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I don't easily give up. Okay, do whatever it takes. Do whatever it takes. Okay, let's do that one more time. I'm quite ambitious when it comes to work. You can be sure that I will do whatever it takes to get something done. I don't easily give up. All right, when it comes to work, when it comes to English. Okay.

everyone. Welcome back to 세리나의 누구나 톡톡. 안녕하세요. 저는 세리나입니다. 네, 우리 프로그램에서는 많은 사람들이 혼동하는 비슷비슷한 영어 단어들의 뉘앙스 차이를 확실하게 구별해드립니다. 자, 오늘의 단어들 한번 볼게요. Combine versus integrate. Combine versus integrate. 네, 오늘 비교할 단어들은 combine 그리고 integrate입니다. 네, 오늘은 좀 난이도 있는 단어들을 가지고 왔는데요. 일단 combine 하고 integrate 느낌은 비슷하지만 뉘앙스 차이는 확실하게 있습니다. 첫 번째 combine부터 할게요. 자, combine은 단순히 합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일단 발음 연습해 볼게요. 여기서는 combine이 아니고 combine. Combine, combine, okay? Combine, very good. Okay, combine의 뉘앙스 차이는요, 각각의 다른 요소들을 하나로 합칠 때 combine이라고 합니다. So we use the word combine when we are joining together or uniting various different elements together. Okay, 그리고요, 합치다, 결합하다, 혼합하다 이런 단어들을 사용하고 싶을 때는 combine라는 단어를 사용하면 좋죠. Okay, let's take a look at a few sentences.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Let's combine our ideas. Combine, 합치다, combin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릇에 재료를 넣고 혼합해봐.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이거는 예전에 저희가 mix라는 단어도 배웠잖아요. 근데 여기서는 이거 섞는 것보다는 그냥 혼합하는 거예요. 그냥 뭐 한 그릇 안에, 한 bowl 안에 그냥 재료들을 그냥 혼합하는 거죠.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두 번째는요. 문장들을 합쳐서 결합해봐.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네, 그래서 영어로 문장들을 이제 하나씩 하나씩 만들잖아요. 근데 이제 어느 정도 이제 레벨이 올라가면 이제 문장들을 합쳐서 이제 결합을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문단을 이제 만들

수 있잖아요. Combine the sentences together. Very good. 네, 마지막 문장입니다. 우리의 의견을 합쳐보자. 우리의 아이디어들을 합쳐보자. Let's, 그러니까 뭔가 하자. Combine, 합쳐보자. 뭐를 합쳐봐요? 우리들의 의견들. Our ideas. Let's combine our ideas. Okay, 이 문장 큰 목소리로 따라해볼게요. Let's combine our ideas. Let's combine our ideas. 좋아요. 다음 단어로 넘어갈게요. Integrate. 사실 combine은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네, integrate 같은 단어는 일상에서는 많이 듣지는 못하고 주로 business 아니면 어떤 제품을 소개할 때 아니면 어떤 제품이나 서비스를 막 홍보할 때 integrate라는 단어를 많이 쓰거든요. Okay, integrate. 통합하다 라는 말입니다. 네, 발음 연습해 볼게요. Integrate. Integrate. Integrate. 네, 그래서 강세가 어디에 들어가죠? 네, 첫 번째 음절이죠. Integrate. Integrate. Very good. Okay, integrate의 뉘앙스 차이는요.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하나로 통합을 시킬 때 integrate 사용합니다. 그래서 combine라는 뜻을 갖고 있지만 거기에서다가 왜 통합을 하는 거예요? 더 효과적으로 될 수 있게 하는 거예요. So we use the word integrate when we are combining things together to make it more effective. Okay? 더 효과적으로 할 수 있게요. 그리고 integrate 단어는 뭐 연결하다, 통합시키다, 접목시키다 이런 단어들을 쓰고 싶을 때 integrate 좋아요. 일단 문장 통해서 한번 볼게요.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It is an integrated system.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Integrate, 통합하다. Integrate. 네, 첫 번째 문장 볼게요. 그들은 한국 사회에 통합되었어. 네, 여기서는 뭐 외국인들 얘기하겠죠.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그래서 통합이 됐으니까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Okay, very good. 그 다음에요. 그것은 통합 시스템이야. 네, 통합 시스템은 integrated, 여기서는 형용사로 사용하는 거예요. integrated system. It is an integrated system. 그래서 뭔가 통합이 됐으면서 더 효과적으로 뭔가 작동이 되나 보죠. It is an integrated system. It is an integrated system. 마지막으로 그들은 편안함과 디자인을 통합했어. 자, 어떤 제품이나 어떤 서비스에 대해서 얘기를 하나 봐요.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그래서 comfort, 편안함과 design, 디자인을 통합을 했는데 거기서다가 더 효과적으로 한 거예요.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따라해 볼게요.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They integrated comfort with design. 네, 정리해 드릴게요. Combine, 이거는 그냥 일반적으로 합칠 때 Combine. Integrate 같은 경우는 뭔가 통합할 때 혼합하는 건데 뭔가 더 효과적으로 할 때 Integrate라는 단어 사용할 수 있습니다. 네, 앞으로 혼동하지 마시고 확실하게 사용해 보세요.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Combine the ingredients in a bowl.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They integrated into Korean society.
Well done, everyone. 정말 잘하셨습니다. Okay.

0: 학교에서 배우고 학원에서 배우고 10년 넘게 배웠지만 아직도 왕초보.
1: I'm fine. Thank you. Long enough.
0: 영어 공부. 이제 다른 방법은 없는 걸까?
2: 그래서 시작했습니다. EBS English. EBS English에서는 난이도별 영어 콘텐츠만 약 200여 개, 총 1000여 개가 넘는 강의 영상이 전부 무료로 제공되고 있습니다. 어머머, 이건 꼭 봐야 해. 더 이상 고민하지 마세요.

0: 네, 반갑습니다. 매일 10분 영어 정면 돌파 스피킹. 저는 이현석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 이번 주에 썼던 주제의 마지막입니다. 영어 공부에 관련된 학습 루틴 이야기를 했었죠. 시간대별로 언제 하는지, 각각의 학습 루틴, 스터디 그룹과 어떻게 공부를 또 하는지. 자, 비대면 시대가 코로나 때문에 됨으로 인해서 이렇게 뭔가 스터디를 온라인상에서 하고 뭔가 내가 공부한 내역에 대해서 나 이만큼을 공부했다라는 걸 포스팅하는 게또 유행입니다. 정말 많은 소셜 미디어 그 계정에 보면 계정을 따로 만들어서 공부한 거 학습 인증하는 그런 포스팅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그게 뭔가 쓰기 형태일 수도 있고 말하는 거 형태일 수도 있고 심지어 내가 영어로 말하는 걸 찍어가지고 매일 올리는 걸 수도 있고 다양하죠. 제가 진행하고 있는 라디오 방송 중에 이비트인 영어라는 방송도 있는데 그것도 매일매일 수천 명의 많은 분들이 그거를 그대로 연습해가지고 이렇게 영상을 찍어서 또 올리세요. 해시태그 해가지고. 자, 이런 것들이 왜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냐면 많은 사람이 하는 걸볼수 있어요. 나안 하면 안 되겠네. 이런 느낌이 옵니다. 우리 여러분이 매일 10분 영어 같은 거 방송을 보고 나 이거 공부했다 이렇게 포스팅을 해보실 것도 추천합니다. 내가 매일 공부한다는 걸 알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내가 계속 하게 되고 다른 사람을 보면서 응원 댓글도 받고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SNS 인증 루틴이란 건 뭐냐면 이게 왜 영어 학습과 관련이 있는지 방금 전에 설명을 드린 겁니다. 동기부여에 도움 많이 됩니다, 이거요. 자, 그러면 영어 공부를 요즘에 너무너무 재밌어. 그러니까 매일 올리겠죠. 하기 싫은 걸 하면서 막 올리겠습니까? 재밌으니까 올리겠죠. 뭔가 흥미를 찾았네요. 이런 얘기. 그다음에 SNS에 매일 영상을 올려요. 내가 공부했던 것을 딱 이렇게 해가지고 올려요. 이런 것들. 포스팅 관련된 얘기를 해보죠. 자, 그러면 이거 먼저 왜 했냐면 아까 얘기했듯이 SNS에 내가 뭔가 매일 포스팅할 정도면 재밌는 거거든요. 그건 좀 약간 빠진 느낌이죠. 인투란 전치사가 약간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나 요즘에 영어 공부 맛들렸다. 나 영어 공부 너무 재밌어. I'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I'm really into. 요 into가 모든 걸 말해줍니다. 푹 빠져 있는 거예요. I'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나 요즘에 영어 공부 푹 빠져 있어. 들어보세요.
1: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0: 그래서 나 SNS에 뭐 자꾸 올린다? 영어로 SNS란 말을 거의 쓰진 않아요. 소셜미디어라고 하셔야 됩니다. 뭐 소셜 네트워킹 서비스의 약자인데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영상 같은 걸 클립이라고 하거든요. 뭐 이렇게 음성 클립도 클립이라고 하죠. 오디오 클립일 수도 있고 비디오 클립일 수도 있는데 요즘 뭐앱 같은 거 이용해가지고 예쁘게 만들어가지고 편집도 잘 하시니까 그죠? 뭐 필터 같은 거 넣어가지고 만화 앱 같은 거 이용해서 하시는 분도 있고 우리가 말이야 SNS에 내가 공부한 걸 이렇게 영상으로 찍어서 매일 올린다? 인증 영상이죠. 그래서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SNS에 내가 공부한 걸 올리는 거예요. 이렇게요. 그죠? 요런 거 아주 나쁘지 않습니다. 자, 들어볼게요.
1: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Post a daily clip on social media.
0: 그 다음에, 내가 공부했던 것을 올리는 거니까, 내가 공부했던 것이란 말이 필요하겠죠? Post가 계속 올리다는 얘기고, Post what I have studied. Post what I have studied.

0: 요건 뭐예요? 내가 공부해온 것, 현재 완료니까 내가 공부해온 거를 이렇게 딱 정리해가지고 그걸 올리는 거죠. 이게 낭독 인증이든 뭐든 간에 영작이든. Post what I have studied. 들어볼게요.
1: Post what I have studied. Post what I have studied.
0: Wonderful. 자, 문장 넣어볼게요. 나 요즘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어요. 요즘 영어 공부에 나푹 빠져 있습니다. 뭐 이렇게 주어 나는 생략했지만 영어에선 주어가 필요하겠죠?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아, 나 요즘에 영어 공부에 너무 빠져 있다.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얼마나 행복한 일입니다. 여태까지 막 영어가 스트레스였는데, 와, 이거 할만하구나. 이거 해볼 만한데? 잘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푹 빠져 있거든. 와, 나 말고 수천 명이 같이 하네.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할수 있죠. 자, 들어볼게요.
1: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I am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these days.
0: 좋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일상생활과 동기부여가 되게 해주다. 요거. 왜냐면 계속 올리는 게 이게 하루만 하고 끝나는 게 아니에요. 매일 올려야 돼. 그게 뭐가 돼요? 일상생활의 일부가 돼버리는 거죠. A part of day-to-day life. 이 표현 한번 봅시다. 그렇죠? A part of day-to-day life. 일상생활의 일부란 뜻이에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근데 이거 자체가 뭐예요? 그냥 일상이에요. A part of day-to-day life.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는 겁니다. 일상생활이 되는 거예요, 말 그대로. 그래서 나 매일 뭐 이렇게 공부한 거 찍어서 올리는 거? 나의 루틴이야. 일상생활이야. A part of day-to-day life. 이건 이렇게 형용사를 하이픈 붙였어요. Day-to-day life. 이렇게. 들어볼까요?
1: A part of day-to-day life. A part of day-to-day life.
0: 맞아요. 조금 더 엄밀히 말하면 일상생활의 일부가 된 거죠. 오케이. 그 다음에 동기부여가 되게 도와주죠. 엄청 도와줘요.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자, motivation level이란 건 동기부여의 수준을 말하는 거고요. 그것을 유지할 수 있게 도와준다. 매일 일단 올리겠다고 누가 약속을 한 거죠. 뭐 대규모 스터디 프로젝트에 참여한다든가. 매일 올려야 돼요. 무조건. 의무적으로 올려야 돼요. 이게 강제성이 없으면 하다 안 하게 됩니다. 근데 다 같이 예를 들어 한 1,500명, 2,000명이 이걸 대규모로 시작을 하는 거예요. 나 오늘부터 우리 이제 60일 동안, 뭐한 90일 동안, 뭐 5개월 동안, 6개월 동안 매일 하나씩 올릴 겁니다. 이게 지금 계속 캠페인처럼 챌린지처럼 돌아간단 말이에요. 나 혼자 안 하면 낙오되는 것 같거든? 합니다. 그게 영어를 루틴화하고 학습할 수 있는 좋은 방법이거든요. 요즘 그렇게 많이 합니다. 소셜미디어를 그렇게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너무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까 강제성은 있지만 그래도 막 재밌어. 남들 하는 거 보고. 그래서 모티베이션 레벨이 유지가 됩니다. 들어볼게요.
1: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Help maintain one's motivation level.
0: 문제 내볼까요? 공부했던 것을 계시하는 것은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나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다. 아까 A part of day-to-day life가 됐다고 하면 되죠? 뭐가? 공부했던 걸 계시하는 거니까 ing 붙여볼까요? 동명사로 Posting what I have studied. 내가 공부한 걸 올리는 거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Has become part of day-to-day life. 나의 그냥 일상이 됐어. 자, 문장 좀 길지만 이게 주어예요. Posting what I have studied. 이게 주어. 내가 공부한 걸 올리는 거. 이게 주어니까 동사는 has죠. 3인칭 단수 현재니까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들어볼게요.
1: Posting what I have studied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Posting what I have studied has become a part of day-to-day life.
0: 오케이. 좋습니다. 자, 다른 사람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좋아요 버튼 누르고 댓글 단다. 이게 또 아주 묘미입니다. 아유, 이게 나만 하고 있는 게 아니야. 어우, 우리 동료분 왜 이렇게 잘했어? 좋아요, 댓글, 화이팅. 내가 또 올렸는데 또 동료들이 막 칭찬해주네? 왜 이렇게 영어 잘해요? 왜 이렇게 발음 좋아요? 영어 이렇게 늘었어요? 난리 나죠. 남들이 나 알아주잖아. 나도 남들한테 이렇게 좋아요 눌러주고. 이게 소셜미디어를 이용한 학습 동기부여법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이거 돈 들어가는 것도 아니잖아요. 자, 그래서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post는 아까 동사로 보였어요. 올리다. posting 하면 명사가 되기도 하죠. 그럼 여기선 게시물이겠죠. 남의 올린 게시물도 본다.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들어보세요.
1: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0: 그러면서 뭘 눌러요? 좋아요 누르죠? Press the like button. Press the like button. 그죠? 뭐 하트 표시든 뭐 있잖아요. SNS마다 약간씩은 다르지만 아이고 좋아요 이렇게 들어보세요.
1: Press the like button. Press the like button.
0: 그냥 press like 해도 되고요. Press the like button 해도 되고. 자, 댓글 갖다 leave comments. 영어에서 댓글은 comments로 그냥 딱 정리하세요. 다른 말들도 있어요. 근데 comment보다 좋은 단어는 없습니다. Leave comments. 우리도 댓글 남기듯이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들어보세요.
1: Leave comments. Leave comments.

0: comments.
1: 오케이. 나는 다른 사람들의 게시물을 확인하고 댓글을 남겨 응원도 해.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and leave comments. 딱 떨어지죠?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그리고 and leave comments 이렇게 가면 됩니다. 들어볼게요.
0: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and leave comments. I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and leave comments.
1: 자, 이렇게 SNS 학습 루틴에 관련된 얘기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영어 공부에 푹 빠져 있다.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나 요즘에 굉장히 영어 공부 재밌어. 빠져 있어. 그럴 때 into 잘 쓰세요. 들어볼게요.
0: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Be really into studying English.
1: 나의 일상생활의 일부야. 그럴 때 a part of day-to-day life. 그죠? A part of day-to-day life. 이 자체가 일상생활이라는 얘기예요. 들어볼게요.
0: A part of day-to-day life. A part of day-to-day life.
1: 다른 사람의 게시물 확인하다.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에스프쳐서 일반화 들어볼게요.
0: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Check other people's postings.
1: 좋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주는요. 내가 영어 공부를 어떻게 하는지 이 루틴에 관련된 얘기를 했습니다. 찔끔하고 끝나는 게 영어 공부가 절대 아닌 거 누구나 다 아실 것 같아요. 매일 10분 영어도 벌써 저희가 뭐 600회 방송이 다 돼가는데 이것도 몇 년을 같이 하신 분들이 많습니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꾸준하게 여러분의 학습 루틴에 도움이 되는 그런 방송 앞으로도 되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저희 방송 놓치셨으면 언제든지 다시 보기 무료로 저희 홈페이지에서 이용하시고요. 저랑 실시간 소통하고 영어 질문하고 싶으신 분들은 오픈 단톡방에 매일 10분 영어 치시면 됩니다. 단톡방에 들어오실 때 참여 코드 EBS1004 누르시면 돼요. That's it for today, everyone. Thank you so much for joining me. I will see you again next time. Bye, everyone.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패턴으로 영어를 쉽고 간단하게 배우는 메이슨의 Pattern English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자, 오늘은요. 저 그거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떠한 방법을 모를 때 여러분이 쓸 수 있는 표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것을 할 줄 모른다 라고 얘기를 할 때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오늘 핵심 패턴입니다. 바로 여러분들 I don't know how to 동사로 말씀해 주시면요. 그거를 할 줄 모릅니다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래서 이런 얘기들을 할 수 있죠. 저 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저 밥 할 줄 몰라요. 이런 얘기들을 할 때 I don't know how to 동사로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거든요. 자, 그러면 어떻게 또 I don't know how to 동사가 나왔는지 일단 문장 구조부터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뭘 할 줄 안다, 할 줄 모른다를 일단 떠나서 일단 알 때는 그렇죠. I know 무엇으로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어떻게 그것을 할 수 있는지를, 어떻게 그것을 작동하는지를, 어떻게 그것을 동작하는지를 알아요 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이 무엇 자리에 how to를 넣어서 얘기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I know how to 동사 라고 얘기를 하면은 그 행동을 어떻게 하는지 저 알아요 라는 의미를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how to 라고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바로 어떻게 하는 그 방법이라는 의미가 되거든요. 자, 그런데 오늘은 할 줄 아는 거예요? 할 줄 모르는 거예요? 그쵸? 모르는 겁니다. 그럼 뭐가 나와야 되겠어요? 그쵸? 바로 I don't know how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don't가 나와야지 저 그거를 할 줄 몰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그래서 I don't know, 저 모르겠습니다. How to 동사라고 얘기를 해서 그것을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는 의미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첫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저 밥 할 줄 몰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을 짓다 라고 얘기를 하지만 여러분들 밥 짓고 요리하고 그것들 다 전부 cook이라는 동사를 가지고 말씀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은 저 밥 할 줄 몰라요. 어떻게 표현해 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I

0: I don't know how to 동사니까 cook을 넣으세요.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렇죠. 저밥 어떻게 하는지 몰라요. 라는 의미 되겠죠. 연습 한번 해볼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라고 얘기를 해서 cook 뒤에 여러분들 요리, 음식 넣어주시면은 그 음식 어떻게 하는지 저 몰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자, 그럼 우리 두 번째 문장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저 넥타이 이거 어떻게 묶는지 몰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여러분이 어떤 것을 묶다라고 얘기를 할때그 동사를 일단 기억해 주시면 됩니다. 바로 묶다라고 얘기를 할 때는요. tie라는 동사를 써요.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tie 무엇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그것을 제가 어떻게 묶는지를 모르거든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그런데 넥타이 같은 경우에는요. 그냥 tie로 얘기를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이렇게 얘기를 하면은 제가 넥타이를 어떻게 매는지 모르겠어요. 라는 의미가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까요?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해서 이번엔 어떻게 넥타이를 묶는지 모르겠습니다. 라는 의미. 예를 들어서 신발끈을 얘기를 하면은, 그쵸? tie 뒤에 shoelaces. 요런 것들 넣어주시면은, 그쵸? 운동화끈을 어떻게 묶는지 모른다. 라는 의미도 얘기를 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tie 뒤에 묶는 것들. 여러분이 넣어서 응용해 주시면 좋고요. 세 번째 문장으로는요. 아, 제가 옷을 어떻게 다리는지 몰라요.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죠. 어떠한 것을 다리다라는 동사가 필요합니다. 이거를 우리 어렸을 때부터, 그쵸? 어떻게 배웠나요? 아버지 어머니한테. 그쵸? 아이롱이라고 배우셨을 겁니다. 근데 아이롱이 아니고요. 영어 발음은요. 아이언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은 그쵸? 그 옷을 어떻게 다리는지 모릅니다. 저옷 다릴 줄 몰라요. 라는 의미가 되겠죠. 이거 아이롱이 아니고 아이언이라고 발음해 주셔야 됩니다.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갑시다. 시작.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라고 얘기를 해서 어떻게 옷 다리는지 모른다. 라는 표현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마지막 문장 한번 보죠. 이번에는 제가 이 단어를 어떻게 발음을 하는지를 모르겠습니다. 라고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발음하다라는 거는요, 바로 pronounce라는 동사가 있습니다. 그래서 발음이라는 명사가 바로 pronunciation이라는 단어가 있죠. 자, 어떻게 발음하는지 몰라요? 그렇죠.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이렇게 말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연습 한번 해보죠. 갈게요. 시작.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한 번만 더. 시작.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라고 얘기를 해서 이번엔 그걸 어떻게 발음하는지 모른다. 혹은 say라고 얘기를 해주셔도 여러분들 이해할 수가 있게 되겠습니다. 자, 오늘은요, 그거를 어떻게 하는지 그 방법을 모를 때쓸수 있는 표현이었습니다. I don't know how to 동사. 연습 한번 해봤거든요. 자, 그럼 우리 원어민 음성 한번 들어보도록 하죠.
1: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I don't know how to cook rice.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I don't know how to tie a tie.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I don't know how to iron clothes.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I don't know how to pronounce this word.
0: 자, 그럼 오늘 배운 표현을 조금 변형을 해보거나 혹은 조금 더 길게 얘기를 할수 있도록 또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요, 밥할줄 몰라요. 라는 표현. I don't know how to, 그쵸? cook rice라고 배웠거든요. 자, 그럼 질문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밥할줄 아세요? 라고 한번 물어보도록 하죠. 그럼 어떻게 얘기를 해주시면 될까요? 그쵸? 바로 do you know라고 물어보셔야 되겠습니다. do you know 무엇이라고 얘기를 하면 그것을 아세요? 라는 질문이라면 do you know how to cook rice? 라고 물어보면 밥할줄 아세요? 라는 질문이 되겠죠.

0: Hello, everyone. Welcome, welcome, welcome back to the show. It's always great, fantastic, and marvelous to have you back here. 안녕하세요, 여러분. 매일 10분 영어, 자, 그중에서도 하루 딱 한 문장으로 행복해지는 시간, Try Again의 바로 이근철입니다. 10분 동안 어떤 내용이 나올까요? 여러분, 궁금증을 갖고요. 오늘도 도전부터 바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Are you ready for this challenge? Today's mission.
1: Today's mission.

0: 3, 2, 1.
1: So, did you give it a try? 다들 한번 해보셨나요? 자, 뭐가 나왔을 때 무조건 해보다가 아이, 모르겠다, 빨리 답이나 봐야지. 이런 생각 자체가 나의 좋은 에너지를 줄여들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항상 끝까지 challenge yourself, challenge it till the bitter end. 마지막 힘들 때까지 한번 도전해 보세요. 그러면 the bitter end will become the sweet end. 아주 달콤한 결말이 기다리고 있을 테니까요. 자, 애완동물 있는데 애완동물 여러분 보통 일반적으로 공원 같은 데 가면은 다들 목줄을 해서 이렇게 같이 다니잖아요. 그 느낌인 거죠. 근데 그게 그냥 가장 간단한 권고가 아니고 강력한 권고인 거죠. 뭐뭐 해야만 해. 이거 영어로 다들 알고 계시는 단어입니다. 자, 한번 가볼까요? 네, here it goes. 자, 맞습니다. 바로 must 다음에 동사 쓰시면 돼요. 근데 이게 굉장히 강력한 거예요. should의 거의 반대의 입장이 있을 정도로 should도 해야 한다, must도 해야 한다지만 구어체에서 must를 쓰면 no other options, 다른 옵션이 없더라, 다른 선택권이 없이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뜻이라는 어감을 갖고 출발합니다. Let's go and try it out. Step 1. 자, 첫 번째 스텝에서는 앞에 나왔던 가장 중요한 키워드를 가지고 조금 연습을 즐겁게 해보는 시간이죠. 자, 여기 있는 네 가지의 모든 문장의 공통점은 받아야만 해, 있어야만 해, 뭐뭐 해야만 해. 저 첫 번째 게 뭐예요? 애완동물은요, 예방접종을 받아야만 해. 되게 어려운 것 같잖아요. 그죠? 예. 그런데 애완동물은 우리가 pet이란 단어 아시죠? P-E-T. 근데 한 개가 아니니까, 한 마리가 아니니까 pets라고 쓰시고요. 뭐뭐 해야만 한다? must. 그다음에 예방접종하다 되게 어려울 것 같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vaccine이란 단어 쓰시면 돼요. 그래서 pets must be vaccinated. 그래서 vaccinated. vaccinated가 예방접종을 하다고요. be vaccinated는 수동태라고 외우실 필요 없고 예방접종을 우리말에서도 당하다, 받다라는 느낌이구나. must니까 반드시 해야 된다. 발음만 must be, no. must be, 그렇죠? Pets must be vaccinated. Pets must be vaccinated. 아시겠죠? 이렇게 촥 주사 놓는 거잖아요. 그는 준비가 되어 있어야만 해. 그러면 pets 자리에 he를 넣어보세요. 그 남자를 떠올리시고요. 뭐 브래드 피트 좋고, 톰 크루즈 좋고, 아니면 여러분 가족도 좋습니다. 그래서 he must be, 이게 ready잖아요. ready. He must be ready. 준비되어 있어야만 한다. 됐죠? 자, 너는 이것을 알아야만 한다. 그렇죠. 이것도 간단하잖아. You must know. You must know. 그렇죠? You must know. 다음에 뒤에 this가 나오니까 You must know this. 됐죠? 자, 맨 마지막으로 그들은 여기 있어야만 돼. 아, 앞에가 pets, he, you, 그들이니까 they must stay here. 간단하네요. They must stay here. 자주 쓰이는 거니까 딴 데 가면 안 돼. They can't go anywhere, right? They need to, 아니면 they must stay here.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겠습니다. 네 가지 했습니다. 보고 읽으시면 you're wasting your time. 시간 낭비하시는 거니까 저 보시고요. 동작과 함께 한번 가볼게요. 자, 갑니다. Your turn. 애완동물은요, 예방접종을 맞아야만 합니다. Your turn. 네, 좋습니다. 연기 리얼하죠? 자, 여러분, 기억이 잘 남으실 거예요. Pets must be vaccinated. 깅! 그쵸? Pets must be vaccinated. 자, 두 번째는요. 준비돼 있어야만 하지. He must be ready. He must be ready. 자, 세 번째는요. 이거 알아야만 할 거 아니야. 여기 보지 마시고 저 보세요. 네, 좋습니다. Your turn. You must know this. You must know this. 됐죠? 맨 마지막 거. 그들은 딴 데 가면 안 된다니까. They're not allowed to go anywhere. That means, 자, your turn. 네, 맞습니다. They must stay here. 자, 그렇다면 let's go and find out more. Step 2. 모든 애완동물은요, 언제든 반드시 목줄에 묶여 있어야 됩니다. 앞에 나왔던 거, 거기까지 그대로 이용해 보세요. 그렇죠? 바로 pets인데 무슨 pets예요? All pets. 그렇죠? 모든 애완동물은 must be. 묶여있다, 물론 묶여있다를 갖다가 뭐 chained나 이런 단어를 쓰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런데 가장 흔하게 쓰는 표현이 이 표현이에요. 개의 목사례가 있고요. 그 목줄이 있잖아요. 근데 그 목줄을 갖다가 영어로 leash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leash예요. 그래서 그 leash에 달려있다, 어디를 가든 on, 붙어있다는 뜻으로 이렇게 on a leash라는 표현이 제일 많이 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all pets must be on a leash. 맞습니다. 자, 그런데 언제든 반드시니까 반드시의 느낌이 must고요. 언제든이, 그렇죠. 바로 at all times. 그 어느 때이건 간에 주인이 있건, 주인이 뭐 어른이 한 10명이 있건 무조건 개는 공공장소에선 이렇게 해야 합니다. 애완동물은 그래야 됩니다. 나한테는 귀여운 애완동물이지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약간 무서운 존재일 수도 있는 거잖아요. All pets must be on a leash. 아시겠죠? Must be on a leash at all times. 자, 그 다음에는요. 아침 7시까지는 반드시 준비되어 있어야 돼. 그래서 must be ready. He must be ready. 그런데 언제까지예요? 그렇죠? 아침 7시까지니까 바로 뒤에 나온 내용. By 7 a.m. in the morning. 말씀드렸죠? a.m.에는 여기에 period, 마침표, 생략보를 찍지 않아도 상관없고요. 그 다음에 이때 주의하실 것은 by는요. 이때 쌤, until 쓰면 안 돼요? 라고 하신 분이 있는데 by는 그 근처란 뜻이잖아요. 그래서 7시 근처까지만 준비하면 되는 거죠. 지금부터 계속 준비하고 7시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고. 그래서 until과는 다릅니다. 자, 너의 미래를 알려면 과거를 알아야만 해. You must know. 기억하시죠? 그러면 뭘 알아야 될까요? Your past, 과거를 알아야 되는 거죠. 뭐 하기 위해서? To know your future. 자, 이렇게 한번 연결하셔도

Okay, let's check it out in a dialogue like this. 가볼까요? 모든 애완동물은 언제든 반드시 그렇게 목줄에 묶여 있어야 한다. 뭐 공공장소에서는요. 자, 그렇다면 반응은 애완동물은 통제하에 있어야만 하겠죠? 자, 그렇다면 어떻게 얘기할까요? All pets must be, 그렇죠? 바로 on a leash예요. On a leash at all times. 같은 말 한번 반복해 볼까요? 그렇죠? They must be kept under control. Under control이 통제하란 뜻이고요. Must be kept, 유지되어야 된다는 뜻이니까 통제하에 있어야 된다는 뜻이 되겠죠? 자, 오늘도 수고 많으셨습니다. It's time to say goodbye. I'll see you next time. Until then, you know what to do. Live with love and courage. Thanks a lot. Bye!

안녕하세요 여러분. 재밌게 공부하는 기초 영문법 그래머 인사이드에 오신 것을 환영합니다. 저는 김승규입니다. 자, 이번 시간에는요 상당히 재미있으면서도 쉽게 헷갈릴 수 있는 그런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물론 시제와 관련이 되어 있습니다만서도 자 다음 문장 보시고 오늘 우리가 시제의 어떤 부분을 공부하는지 눈치채실 수 있는지 함께 확인해보는 것도 재밌을 것 같아요. 문장 큰 소리로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가요, 시작! Unfortunately, I will be working when the championship game is on. 이 문장 잘 해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분명히 있으실 것 같은데 특히나 시제적으로 보자면 바로 이 부분이죠. Will be working. 요것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얼마나 자신감을 가지고 해석하실 수 있을까? 제가 개인적으로 굉장히 궁금해요. 왜냐? 자, 첫 번째로는 이게 바로 이번 시간의 주제인과 동시에 많은 분들이 이 부분에 대해서 헷갈려 하시기 때문인데요. 자, 요거 바로 우리가 미래 진행형이라고 부르는 친구가 되겠습니다. 근데 이번 시간에 미래 진행형만 얘기하지 않고요. 그냥 과거 그리고 미래 요 두 진행형을 모두 다 한꺼번에 제가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먼저는 과거 진행형에 대해서 간단히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얘는 사실 굉장히 간단해요. 자, 비동사 자리에 was나 were 넣어주고요. 현재 분사 ing죠? 넣어주면 과거 진행형이 완성이 됩니다. 과거에 진행 중인 동작을 이제 표현해주는 거죠. 뭐뭐 하고 있던 중이었다 정도로 해석이 되는 그런 케이스가 되겠고 현재 진행형이랑 되게 비슷하게 always를 넣어주면 이게 과거에 가지고 있었던 습관 같은 것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과거 진행형은 이게 답니다. 헷갈릴 게 없어요. 얘는 진짜 간단해요. 오히려 헷갈릴 수 있는 거는 미래 진행형이라는 거죠. 자, 미래 진행형은 먼저 생김새 자체가 조금 어색할 수가 있어요. will을 넣거나 아니면 be going to를 넣은 다음에 그리고 다시 비동사 원형 be와 함께 현재 분사죠. ing 넣어줌으로써 우리가 요 미래 진행형을 만들게 되는데요. 이 미래 진행형 해석을 우리나라 말로 해보잖아요. 그러면은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다 정도가 되는 걸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말 자체가 어색하죠. 나는 뭐뭐 하고 있는 중일 것이야. 뭐 이런 말을 뭐 이렇게 귀찮게 하지? 라는 생각이 드실 수도 있는데 단순히 그냥 미래 시제와 비교했을 때 미래 진행형이 갖고 있는 의미상의 차이가 분명히 있습니다. 아주 간단하게 설명을 드리자면요. 미래 진행형을 쓰면

어떤 그 계획, 내가 미리 세워놓은 계획을 표현할 수가 있어요. 근데 미래를 말한다는 것 자체가 일반적으로 계획을 말한다는 거 아닌가요? 그럼 미래 진행 시제가 계획을 말한다는 건뭐 미래형은 계획을 안 말한다는 건가요? 너무 헷갈려요라고 생각을 여러분들 하실 수가 있고, 많은 분들이 이거 헷갈려 하시거든요. 자, 다음 예문을 통해서 제가 차근차근 그냥 미래 시제와 미래 진행형의 차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할게요. 다음 두 문장 정말 유심히 살펴봐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 문장부터 보도록 할게요. Professor Lee will give a talk on economics. Professor Lee, 이 교수님은요, 정도가 되겠죠? will give a talk. 강연을 할 겁니다. 무엇과 관련해서요? on economics. 경제학과 관련해서요. 라고 이 문장 해석해 볼 수가 있겠는데, 우리는 집중을 어디에 할 거냐? 노란색으로 표시된 부분이죠? will give a talk에 할 거예요. 자, will 쓰였고요. 미래 시제입니다. 이 문장 안에 특별한 어떤 그런 구체적인 시간을 언급하는 부사 같은 것이 쓰이지 않았죠? 자, 이런 경우에는요. will give a talk, 강연을 할 건데, 언제 할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듣는 사람 입장에서 그래, 하긴 할 건데, 언제 할 거야? 이런 것에 대해서 파악할 수가 없고, 그냥 막연한 언젠가, 막연한 미래에 언젠가 뭐이 교수님이 강연을 하겠구나. 그게 내일일 수도 있고, 일주일 될 수도 있고, 6개월 될 수도 있고, 2년 올 수도 있네? 모르는 거지 뭐. 라는 생각으로서 그냥 단순 미래, 미래 언젠가 정도의 뉘앙스로만 이 문장을 여러분들이 봐주셔야 된다라고 치면은, 비교를 한번 해볼게요. 비슷한 맥락인데, 이제 이 서술어 부분 자리를 살짝 바꿔서요. 주어 똑같습니다. Professor Lee will be giving a talk on economics 라고 적어주면요. 해석은 비슷해요. 자, 이 교수님이 경제학 관련해서 강연을 해주실 예정입니다. 정도가 될 텐데, 자, 보세요. will be giving a talk. 미래의 어떤 특정한 시점에 교수님이 강연을 하고 계신 중일 거라는 거고, 자, 이렇게까지 어떤 시점에 그 일이 진행 중일 거라는 건 최소한서도 이 말을 하는 사람, 화자의 머릿속에는요, 그게 언제가 될 거다라는 개념이 성립되어 있는 거예요. 문장 안에다가 구체적으로 적어 놓지 않았을 수는 있지만서도, 아니, 언제 강연을 할지를 어느 정도 머릿속에 어렴풋이라도 그릴 수가 있으니까 강연을 하고 있는 중이실 거예요. 미래 진행형으로 표현을 한 거란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그냥 미래, will을 써서 똑같은 말을 하는 것보다 will be giving, 미래 진행형을 쓰게 되면 뭔가 구체적인 일정이 잡혀 있는 거고, 최소한 그건 화자라도 그 일정을 알고 있다는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나라 말의 의미도 살짝 바꿔서 뭐뭐를 할 예정입니다 정도로 의역을 해주시면 그냥 일반적인 미래 시제와 미래 진행형의 시제의 뉘앙스 차이를 조금은 더 구별하기 쉬우실 거란 이야기 드리고 싶어요. 자, 그러면 영장 연습해 보도록 할게요. 존이 전화했을 때 저는 운전 중이었어요. 운전 중이었어요. 과거 진행형 써주면 되는 거죠. 자, 그래서 나는요, 운전 중이었어요. was driving. I was driving. 운전 중이었습니다. 과거 진행형. 그렇죠? 근데 언제 운전 중이었던 거예요? When John called. 존이 전화했을 때 나는 운전 중이었어요. 문장 이렇게 만들 수가 있게 됐는데요. 참고로 이런 거 기억을 해주세요. 뭐 앞에가 과거 진행형 쓰였으니까 문장의 모든 게뭐 과거 진행형이어야 되고 이런 거 아닙니다. 아, 말이 그냥 만들어지면 자연스럽게 의미가 전달되면 되는 거예요. 이 문장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I was driving when John called. 그렇죠? 전화했을 때 운전 중이었어요. 첫 번째 문장 만들어 봤고요. 두 번째 문장도 같이 영작해 보도록 하죠. 오늘 아침 9시에 그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지각한 거죠. 아침 9시면 사실 헐레벌떡 나와가지고 지금 우리 회사 앞에 건물 앞에는 와 있어야 되는데, 그때도 집에서 잠자고 있는 중이었어요. 뭐 이런 맥락입니다. 문장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주어는 먼저 he로 가보고요. 그는 잠을 자고 있는 중이었대요. He was sleeping. 이것도 과거 진행형이죠. He was sleeping at 9 o'clock. 9시에 자고 있는 중이었습니다. 오늘 아침에요. This morning까지 만들어주면, 넣어주면 이 문장도 어렵지 않게 완성시켰다는 거 보실 수가 있을 겁니다. 같이 큰 소리로 읽어볼게요. 갑니다. 시작. He was sleeping at 9 o'clock
this morning.

좋아요. 이렇게 해서 두 문장 살펴봤고, 두 문장 다 이제 과거 진행형에 대한 연습이었는데, 오늘의 핵심은 사실 미래 진행형이거든요. 오늘의 문장 좀 살펴보도록 할게요. Unfortunately, I will be working when the championship game is on. Unfortunately. 안타깝게도요, I will be working. 있는 그대로, 진짜 진행형으로 해석하면, 나는 일하고 있는 중일 거예요가 되겠지만, 아까 말씀드렸죠.

파악해 주신다면 너무 좋겠습니다. 좋아요. 이렇게 해서 오늘은 두 개나 공부했어요. 과거 진행형과 미래 진행형을 공부했고요. 그만큼 복습도 두 배 더 열심히 해주셔야 되겠죠? 잊지 말아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저는 Grammar Inside의 김승규였고요. 그럼 우리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0: So today is the last day of yoga series. But we'll have fun, okay?
1: 네, 우리 오늘 도가 시리즈 강아지와 함께 반려견 또는 좀 무거운 운동기구 이용해서 하는 운동의 마지막 날이에요. 열심히 해봐요. 일단 하기 전에 영어 먼저 배우고 갈게요. Let's go.
0: How was the test?
2: Overall, it was okay. Except for this really hard question. I got that one wrong.
0: It's just one question. It'll be all right.
2: Mom, the test only had one question.
1: 네, 첫 번째 대화 맞습니다. 오늘 영어 표현 overall 그리고 for the most part 같은 의미인데요. 너무너무 다루고 싶었어요. 왜냐하면 굉장히 많이 쓰는 표현이거든요. Overall, for the most part.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뜻입니다. How was the test? 이렇게 시작하죠. 시험 어떻게 봤니? 어땠니?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overall, it was okay. 이러다 전반적으로 이런 뜻이에요. 전반적으로 괜찮았어요. It was okay. Overall, it was okay. 이렇게 얘기를 했죠. Except for this really hard question. 이러죠. 뭐만 빼고? 엄청나게 어려운 질문이 딱 하나가 있었는데 그것만 빼고 전반적으로 괜찮았다고 했죠. 그랬더니 I got that one wrong 이러죠. 나 그거는 틀렸어요.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It's just one question. It'll be alright 이러죠. 문제 하나, 뭐 하나뿐인데 괜찮을 거야.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Mom, 엄마 The test only had one question. 이러니까 시험이 문제 하나짜리였어요. 이렇게 얘기를 했죠. 근데 아유 문제 하나짜리밖에 없는데 그걸 틀렸대요. 그래서 어쨌든 overall 전반적으로 이런 뜻이었습니다. For the most part도 같은 의미를 갖고 있는데요. 일단 그것도 보러 두 번째 대화 보러 갈게요.
2: This restaurant is lovely for the most part. What can be improved? The staff, they look like they want to eat us alive. I felt that too. I felt life-threatened.
1: 네, 두 번째 대화도 봤습니다. For the most part 보도록 할게요. This restaurant is lovely for the most part 이럽니다. 아, 이 레스토랑 너무 괜찮아요. So lovely. 너무 사랑스러워라는 의미도 되지만 괜찮다, 아주 좋다 할 때는 lovely라는 표현도 써요. For the most part, 대체적으로 괜찮대요. 그렇죠. 그랬더니 What can be improved? 전반적으로 괜찮으면 안 괜찮은 부분도 있다는 뜻이잖아요. What can be improved? 뭐가 좀 발전될 수 있을까? 그랬더니 The staff 이러죠. 거기 직원분들이 좀 발전될 수도 있을 것 같대요. They look like they want to eat us alive. 그러니까 우리를 산채로 잡아먹고 싶어 하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하죠. 조금 불친절하거나 좀 이렇게 예의가 없는 사람 They want to eat us alive. 이런 표현들도 그냥 많이 해요. 우리를 마치 생채로 잡아먹으려는 것 같아.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I felt that too. 나도 느꼈어. I felt life threatened 이러죠. 난 무슨 생명이 위협받는 느낌이었어.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overall, for the most part 같은 뜻이니까 병행해서 쓰실 수 있어요. 요가 하러 가실게요, 이제.
0: Okay, so our last workout with our little dog is going to be the superhuman pose variation. Okay, ready? So lie down with your stomach on the floor. Yeah, I'll say that one more time. So lie down with your stomach on the floor. Good. Now put both

Wow, time just flew. That was our last pose with our little dog, our last doga series. Good job, everybody. 와, 정말 시간이 너무 빨리 갔어요. 우리 도가 시리즈 마지막 날이었는데요. 반려견 없이도 무거운 물건 이용하셔서 할 수 있는 자세니까 많이 해주세요. 영어 표현 오늘 overall 그리고 for the most part 같이 공부해봤죠? Overall, for the most part, 전반적으로, 대체적으로 이런 뜻이니까 같이 병행해서 쓸 수 있어요. 같은 의미니까요. 그럼 우리 다음 주에 또 만나요. 좋은 주말 보내시고 have the best weekend ever. Seriously. Bye.

0: 안녕하세요 여러분, EBS 생활영어의 선현우입니다. 반갑습니다.
1: 안녕하세요 여러분, and welcome back to another episode of EBS 생활영어. I'm Megan Bowen.
0: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1: 안녕하십니까?
0: 네, 이번 주에는 우리가 계속해서
1: 이메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0: Exactly. 네, 그래서 이메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오늘의 핵심 내용 바로 공개할게요.
1: Alright, so for today we're going to be talking about this. My first email address was a secret.
0: 오, 제가 처음으로 만들었던, 그러니까 첫 번째 이메일 주소는 비밀이었어요 라는 내용을 가지고 공부를 할 거예요. 이 주제에 대한 이야기를 해주실 분은요, 미국 분이시고요.
1: Yes, and she, her name is Jordan.
0: Jordan mm-hmm. 씨입니다. 그래서 Jordan 씨의 이야기를 듣고 공부할 텐데 먼저 요약 문장을 만나볼까요?
1: Okay, Jordan 씨 나와주세요.
2: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0: 무언가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이메일 주소를 처음으로 만들었다고 했어요. 이 문장 다시 읽어보겠습니다.
1: So Jordan said,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0: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Mm-hmm. 물론 I made my first email account라고 해도 됩니다.
1: Yeah.
0: 이메일 계정을 처음 만든 거니까요. Mm. 똑같은 거죠. 그래서 이메일 yeah. 주소를 처음으로 만들었을 때 목적은 뭐였냐면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부모님에게서부터 뭔가를 비밀로 하기 위해서 비밀을 지키기 위해서 유지하기 위해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1: Ooh, I'm curious 네. to know what it is.
0: 그 비밀이 뭔지는 잠시 후에 나올 거예요.
1: Okay, but first we need to review her speaking summary, so let's do it.
2: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I made my first email address to keep a secret from my parents.
1: 맞습니다. Let's jump right into English
0: on the go.

0: 할 수도
1: Enter.
0: 있고 하는데 enter보다는 덜 딱딱한 put something in. 네, put in.
1: Yeah.
0: 구어체에서 가볍게 쓸 수 있는 표현입니다. Mm-hmm. 그랬더니
1: Her friend, who's good with computers, said, she's like, no, absolutely not. Don't put it in.
0: 안 돼, 절대 안 돼, 라고 mm-hmm. 하면서 don't put it in. 입력하지 마, 넣지 마, 라고 했대요. Hmm. 왜일까요?
1: Let's find out.
2: Because if you put in your parents' email address, then it's going to email your parents, and they're going to know you're playing games on the computer and not actually doing schoolwork. So don't do that.
1: Because if you put in your parents' email address, then it's going to email your parents.
0: 왜 입력하면 안 되냐면, if you put in your parents' email address, 부모님 이메일 주소를 입력하면, 물론 put something in 이렇게 in이 뒤에 올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는 your parents' email address 네 단어로 된 굉장히 긴 표현이잖아요.
1: Yeah. 그래서
0: put your parents' email address in 그 put과 in이 너무 따로따로 떨어져 버리는 느낌이 있으니까 put in 함께 쓰는 게 더 여기서는 쉽고요. Then it's going to email your parents. 그러면 그 웹사이트에서 이 이메일을 부모님에게 보낼 거야. 보내서
1: so what happens when it sends an email to your parents? And they're going to know you're playing games on the computer and not actually doing schoolwork. So don't do that.
0: 네, 그러면 they're going to know, 부모님이 아시게 될 거야. You're playing games on the computer, 컴퓨터로 게임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야. And not actually doing schoolwork. 네, 다시 한번.
1: Schoolwork.
0: 학업, 학교 일이죠. 그냥 mm-hmm. work라는 것이 전에도 말씀드린 적이 있지만, mm-hmm. 물론 상당 부분은 그냥 일이라고 하는 yeah. 뜻으로 쓰이지만, 공부, 노력해서 하는
1: yeah.
0: 거.
1: Literally be anything that you're doing.
0: 네, 하는 yeah. 거를 work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mm-hmm. school work는 학교에서 일하는 것이 아니고 공부를 말하고요. Mm-hmm. 그래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실제로 공부를 하는 게 아니라 게임하고 있다는 걸 아시게 될 거야. Mm-hmm. So don't do that.
1: Yeah.
0: 그러면 안 돼.
1: Don't do it. So what does she do instead?
2: So instead, I made my own email address and I signed up for an account using that email and my parents were none the wiser. They had no idea that I was playing for hours on end. I just told them it was some school thing.
1: So instead, I made my own email address and I signed up for an account using that email.
0: 그 가상의 애완동물 만드는 그 게임을 친구들하고 하고 싶어서 So instead, 대신에 저는 뭘 했냐면 I made my own email address. Mm-hmm. 부모님 이메일 주소 넣으라고 했는데 mm-hmm. 제 이메일 주소를 지금 이게 첫 번째 계정이네요. 만들어서 I signed up for an account. 여기서 말하는 account는 이메일 계정이 아니고 그,
1: On the site.
0: 그 웹사이트 계정이에요. Mm-hmm. Using that email address 아니면 email account. Mm-hmm. 그래서 이 이메일을 이용해서 계정을 만들었대요.
1: Mm-hmm.
0: 부모님이 나중에 알게 되셨을까요?
1: Nope, she says. And my parents were none the wiser.
0: Wise 하면 현명한 거죠. Mm-hmm. Wiser 하면 더 현명한 건데요.
1: Uh-huh.
0: 이렇게 뭔가 깨를 부리고 있을 때 더 현명하시면, 더 mm-hmm. 알고 계시면
1: Yeah, you became more wise, maybe.
0: 네, 안다는 거잖아요.
1: Yeah, because you know.
0: Wiser, 전혀 더 wise 하지 않다.
1: Yeah, so they never find out or never 네. found out about
0: 그래서
1: it.
0: 여전히 모르는 거 mm-hmm. 아니면 이 사람 망 이 사람도 모르지만 mm-hmm. 마찬가지로 모른다.
1: Yeah.
0: So
1: they're none the wiser.
0: Yeah. So they know as little as the other person.
1: As it, yeah. 네. As little as the other person or they never found out about something.
0: 그렇죠. 어떤 거에 yeah. 대해서 모르게 됐을 때 아직 모를 때 none the wiser를 많이 해요.
1: Uh-huh.
0: 많이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and my parents didn't know라고 해도 되지만 재미있는 표현으로 none the wiser.
1: None the wiser. They never found out.
0: 네.
1: Maybe even to this day.
0: 이 비디오를 한번 보내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1: yeah.
0: 마지막 문장 볼까요?
1: She says, they had no idea that I was playing for hours on end. I just told them it was some school thing.
0: 컴퓨터를 for hours on end, mm-hmm. 쭉 계속해서 몇 시간씩이나 연속으로 하고 있었는데 they had no idea that I was playing that game, of course.
1: Yes.
0: 그래서 부모님은 제가 몇 시간씩이나 연달아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는 걸 전혀 모르셨어요. 왜 그렇게 컴퓨터 오래 하니? 라고 했을 때 I just told them, oh, mom, it's some school thing.
1: Yeah,
0: 그냥
1: it's
0: 학교에서,
1: a school thing.
0: 네, 학교 숙제 뭐 하는 거야? 라고 mm-hmm. 답했다고 합니다. I hope she or they believed her.
1: I'm sure they did, yeah. right? All right, perfect.

0: 네, 먼저 there is this라는 이 패턴으로 문장 만들어 볼게요. 제가 찾은 어떤 TV 프로그램이 있었어요라고 과거형으로 이런 게 있었는데요. 이걸 소개했고 어떻게 했고 이렇게 이야기가 시작되기 전에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And 하고 연결되기 굉장히 좋은 형태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1: Repeat after me.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One more time. There was this TV show I found. Great. Let's look at the next example.
0: 그녀가 안 좋아하는 또는 마음에 안 들어 하는 어떤 남자가 있는데요. 라고 이야기 시작할 때,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어떤으로 this가 번역이 됩니다. 발음 연습해 볼까요?
1: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There's this guy that she doesn't like. Good. How about we move on to the next pattern?
0: 다음 패턴은 for 시간, 어떤 기간, on and를 이용한 건데요. 첫 번째 문장. 며칠 동안이나 계속 냄새가 날 거예요. 끊기지 않고 계속 냄새가 날 거예요.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For days on end, 이거 그냥 외워두셔도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같이 읽어주세요.
1: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It will smell for days on end. Great, let's look at our last example.
0: 저는 그걸 몇주 동안이나 못 찾고 있었어요. I couldn't find it. I couldn't find it. 못 찾았다. For weeks on end. 연달아서 몇주 동안이나 못 찾아서 못 쓰고 있었다. 아니면 뭐 계속 찾고 있었다. 이런 말들 덧붙이기 좋은 형태죠. I couldn't find it for weeks on end. 발음 연습 같이 해주세요.
1: I couldn't find it for weeks on end. I couldn't find it for weeks on end. Great. Let's take a look at Jordan's clip for the last time with both English and Korean subtitles.
2: I actually made my first email address in order to keep a secret.

0: 네, 오늘은 이메일 주소와 부모님과 관련된 소셜 미디어 포스팅 두개 가져왔습니다.
1: Let's take a look. My first email address was on some kid's account so my parents could monitor it. Up until I moved to Europe, I kept my email address secret from my parents because my mom always forwarded chain emails.
0: 네, 첫 번째.
1: Z019.
0: 아마 2019년을 이렇게 좀 재밌게
1: Oh,
0: 쓴
1: could be.
0: 아이디인 것 같은데요.
1: I don't know.
0: 아무튼, my first email address was on some kid's account. 첫 번째로 만들었던 이메일 주소는 아이용 계정 같은 데 있었던 이메일 주소였다. So my parents could monitor it. 부모님이 그거를 확인, 모니터링을 할수 있도록 그런 계정을 썼었다고 했고요.
1: And Robert says,
0: Up until I moved to Europe, 유럽으로 이사를 하기 전까지 I kept my email address secret from my parents. 부모님에게 이메일 주소를 알리지 않았어요. 비밀로 했어요. 왜냐하면 because my mom always forwarded. forward는 이메일 전달하는 거 말하는데
1: Yes.
0: forwarding 하는 거. chain emails. chain emails가 뭐냐면 chain letters처럼 그냥 어디선가 날아왔는데 여기에 이 이메일을 몇 명에게 지금 당장 보내지 않으면 어떻게
1: If
0: 돼?
1: you send it to 20 people,
0: Yeah,
1: then you will break your leg.
0: something bad will happen. 아니면 이 이메일을 3시간 안에 누구에게, 10명에게 보내면 좋은 일이 생길 겁니다. 그런 거 있잖아요. 연쇄 이메일을 chain emails라고 합니다. 그런 거를
1: Chain
0: 엄마가 자꾸 보내서 주소를 안 알려드렸던

0: bug peered at him. Oh, I'm seeing two echoes. Interesting. That's what Harry said, only it was one echo before. Bug frowned. Show me the problem.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There was Mr. Blank.
1: Hi, Shinoy.
0: And Myra. Hi, Shinoy. Shinoy's phone made a bark sound.
1: Ruff.
0: He remembered to jump over the cat. They found his broken bike, and Bug handed Shinoy a screwdriver. Shinoy tightened the pedals.
2: Okay, 자, 또 다른 히어로가 등장을 하고 도와주려고 하는데, 과연 그렇게 할 수 있을까요? Alright, so what needs fixing? 이렇게 Bug가 물어보는데, 친구들 fix라는 거는 고치는 건데, 우리 Bug가 이런 technical, she's very good with technical problems. 뭔가 뭐를 고쳐줄까? 이렇게 하는데, maybe me? 나? I'm the problem. 내가 문제야. 이렇게 하는데, 자, 친구들 그림 보면은 우리 그때 echo, 네, like copy 이걸 배웠죠? Now, how many echoes? Two echoes. 자, hero가 등장하면은 echo가 하나 더. 정말 이상하죠? 그래서 여기 이 페이지를 보면은 또 반복적으로 jump over the cat, bye, 신호이 이렇게 하고. 근데 여기에서는 이제 이 자전거, 고장난 자전거를 고치는 거예요. 자, he tightened the pedals. 페달을 아주 조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됩니다. Let's continue reading.
0: Shinoy got on his bike with Bug on the back and raced round the corner. They crashed into Shinoy's head teacher, Mr. Amitri.
3: Oh, cycling without care, Shinoy,
0: Mr. Amitri said.
3: And with a passenger, I'm going to confiscate this bicycle.
0: Mr. Amitri grabbed the bicycle. Shinoy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Bug had gone.
2: 자, 시노이가 이렇게 아주 빨리 자전거를 탔는데 Mr. Amitri하고 부딪혔네요. 여기에서는 crashed into라고 하는데 crash는 뭐 충돌, 충돌하다. 네, 이렇게 하는데 여기에서 충돌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Mr. Amitri가 화가 엄청 난 거예요.
3: Cycling without care, Shinoy.
2: 자, cycling without care. 자, 아니 조심성 없이 이렇게 자전거를 타니? 그래서 여기에서 아니, 뒤에도 passenger도 있다니. Passenger. This is our first word. 자, 승객이죠. 네. 뒤에 우리 버그가 탔잖아요. She is a passenger. 사실 이렇게 좀 더 위험할 수가 있죠. 그래서 I'm going to confiscate this bicycle. 자, 이 단어 confiscate is our second word. 친구들, confiscate 하면은 압수를 하겠다. 그래서 뭐 경찰이나 아니면은 뭐 선생님이나 I'm going to take away. 막 예를 들면은 친구들 수업 시간에 휴대폰 갖고 놀면은 the teacher can confiscate your phone. 이럴 때 confiscate를 씁니다. 이걸 내가 갖고 할 거야. 압수할 거야. 네, 아주 화가 많이 났는데 자, 그렇게 하고 What happened?
0: Shinoy found himself back outside his house. Bug had gone.
2: 자, Bug는 사라지고 또 다시 집으로 갔어요. Uh-oh, 또 반복되네요. All
0: right, let's continue reading. Chapter 3, The Map. Shinoy pressed the Chaos Crew app. Now, super sneaky Laszlo appeared in a flash of light.
4: Oh, echoes, Laszlo began.
1: That's what Bug and Harry said.
4: Looks like three. You've done the same thing three times before.
1: I know, Shinoy said.
4: You're going round in a loop.
1: I don't want to go round in a loop. I want to go to the football pitch. I end up back here every time. I fall over a cat or touch a bike, Shinoy said.
4: What went wrong this time?
0: Laszlo asked.
1: I crashed into Mr. Amitri, Shinoy groaned.
2: Hero 한 명 한 명씩 등장하네요. 그래서 자 드디어 Laszlo가 이런 말을 하죠. 자 세 개 있어서 you're going round in a loop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자 여기에서 우리 세 번째 단어 loop가 나오는데 친구들 loop는 고리예요. It's like a loop, a circle, like a round loop. 근데 여기에서

0: 기준은 고리가 아니라 뭔가 이렇게 반복된다는 거예요. Like a circle. 네, 계속 이렇게. 네, 그래서 여기서 시작해서 또 다시 가고 또 이 시점에 또 오고. 네, that's what he's talking about. So it's not a real loop. It is just a figurative loop. 자, 그래서 슈노이가 나는 이런 이렇게 반복하기 싫은데 나는 지금 축구하러 가야 되는데 왜 이러야 왜 이러는 거야. 네, 이렇게 아주 좀 걱정이 되죠. So 자, what went wrong this time? 자, 이번에는 무슨 문제가 있었어? I crashed into Mr. Amitri. 자, 우리 Mr. Amitri 알고 충돌했죠? 네. So every time, 자, 한 번씩 뭔가 추가되는 거예요, 이벤트가. Alright, let's continue reading. They left the house. They turned right.
1: Hi, Shinoi.
0: Hi, Shinoi. Woof! Bark from the phone. Jump over the cat. Bug screwdriver was on the path. Shinoi grabbed it and fixed the bike again. 자, 이런 이벤트 또 다시 반복되죠? 그래서 he fixed the bike. 자전거를 고쳤어요. 자, 계속 이렇게 반복되는데 하나가 신기하게도 어떤 이벤트가 추가가 되는 거예요. Alright, so 다음에 또 무슨 이벤트가 또 끝에

0: AI 같은데. 이것도 AI로 만든 거잖아?
1: 이것도 AI가 만든 걸까요? 아닙니다. 우리의 행동이 만들어낸 현실입니다. 이토록 비현실적인 일이 더 이상 현실이 되지 않도록 대한민국의 푸른 바다를 지켜주세요.

He can't even lift a single one of these logs.

장수와 함께하는 재난대비 국민행동 요령 심폐소생술. 갑자기 심장기 문제를 발견한 당신 어떻게 대처하시겠습니까? 네 가지만 기억하세요. 첫째, 깨운다. 어깨를 가볍게 두드리며 여보세요, 여보세요, 괜찮으세요? 라고 외치고 환자의 반응을 확인하세요. 둘째, 알린다. 환자의 의식이 없으면 주변에 있는 사람 중 한 명을 지목해 119 신고를 요청하고 자동 심장 충격기를 가져오도록 부탁합니다. 셋째, 누른다. 환자를 단단한 바닥에 눕히고 환자 옆에 무릎을 꿇고 앉습니다. 한 손은 다른 손 위에 겹쳐 깍지를 끼고 손바닥 뒤꿈치를 가슴 정중앙에 대세요. 양팔은 곧게 펴 환자의 몸과 수직이 되도록 합니다. 체중을 실어 1분에 100회에서 120회 정도의 속도로 강하게 누릅니다. 이때 압박된 가슴이 완전히 이완되도록 합니다. 119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멈추지 마세요. 넷째, 사용한다. 자동심장 충격기가 있다면 사용하세요. 사용하지 않았을 때보다 생존율이 약 4배 높아집니다.

the spot. But where is... Ah! Oh, only my reflection. Hello,

0: 반갑습니다. 따라만 오면 영어가 쉬워지는 따라만 오세요. 펀디딩 스텝업의 효리파파 성규용입니다. 자, 오늘도 우리 재밌는 책을 펼쳐서 책 속에 푹 빠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친구들의 영어 실력이 스텝업 되는 것은 읽는 양에 비례하니까요. 오늘도 재밌게 책을 읽어보도록 할까요? 짜잔! 오늘 계속해서 읽어볼 책은 The Adventures of Samuel Oliver, The Monster of the Deep. 바로 그 일곱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이제 이 거대 오징어죠. 거대 오징어와 전투를 해서 뭔가 성과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이야기를 통해서 바로 만나보도록 하고요. 너무나 재밌거든요. 자, 그리고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을 비교해서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어렵지만 쉽게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먼저 음원을 통해서 책을 들어보고요. 그 다음 글로 만나보도록 할까요?
1: With the squid tied up,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When they find the treasure,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Skeletons guarded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e helmet window.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These are gems or treasure, he thought.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She was a mother.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0: The Monster of the Deep, 그 일곱 번째 시간입니다. 너무나 재밌는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죠. 바로 이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With the squid tied up. 자,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 거대 오징어를 누가 잡았습니까? 사무엘이 해냈습니다. 해냈다고요. 이 그물을 위에서 쫙 내려보내가지고 거대 오징어를 쏵 이렇게 그 그물 속에 탁 집어넣습니다. 단순히 성인들이 연장과 도구로서 맞서려고 했지만 안 되고 있었죠. 하지만 이 아무것도 없어 보이는 이 그물로서 해낸 것이죠. 그래서 이 거대 오징어를 딱 묶고 난 후에, 맞죠? 그물로 잡은 후에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이제 그 거대 오징어, 즉 난파선을 지키고 있는 거대 오징어를 잡아두고 나니까 잠수부들이 어떻게 할 수 있었습니까? 난파선, The galleon, 그 범선, 난파선이죠. 난파선 속으로 들어갈 수가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뭐가 있었다고요? When they find the treasure. 뭐가 있었습니까? 바로 그들이 보물을 찾을 때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어땠습니까? 보물을 찾을 때 It is more fabulous. 어땠습니까? 너무나 훨씬 더 fabulous. fabulous는 굉장한, 믿어지지 않는 이라는 의미입니다. 더 굉장했습니다. 뭐보다 더 굉장했냐면 사무엘이 생각했겠죠. 지금 이 거대 오징어랑 싸워서 안에 들어가면은 보물이 많아 라고 누군가에게 들었겠죠. 아버지나 삼촌에게 들었겠죠. 그러면 이게 얼마나 굉장할까를 사무엘은 분명히 상상을 해봤을 것이란 말이죠. 어떤 보물이 있을까. 그런데 실제로 들어가서 보니까 어땠다고요? 사무엘이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어땠다고요? 굉장했다고요. 엄청났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넘어가 볼까요? Skeletons, 해골들이 guarded, 한마디로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다. Guard는 지키다, 보호하다, 막다라는 의미가 되겠죠. 해골들이 뭔가를 지킬 수는 없잖아요. 그게 어떤 의미냐면 보물들이 막 있는데 해골들이 그 주변에 있었다가 되겠죠. 그래서 그걸 이렇게 표현한 것입니다.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습니다.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라고 돼 있죠. Spill이라는

0: 것은 바로 쏟아지다. 쏟아지는 상자들. Of gold. Gold는 뭐냐면 금이 되겠죠. 금과 동전들. 과거에 옛날 역사적으로 과거에 사용되었던 이런 동전들이 되겠죠. 그래서 금과 동전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자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Precious jewels. 그 다음에 귀중한. Precious는 바로 귀중한 보물들과 보석이에요. Jewels라고 하면 보석이 되겠죠. 그래서 귀중한 보석들과 and rare riches. Rare이라는 것은 희귀한, 흔하지 않은 희귀한 보물들, riches, 보물들이 어디로부터 왔다고요? 먼 곳으로부터 온 이런 귀중한 것들이 막 쏟아지는 그런 상자들을 누가 지키고 있었다고요? 해골들이 주변에 지키고 있었어요. 해골들이 지키고 있었다는 것은 해골들이 주변에 그런 상자들에 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한마디로 지금 포인트는 보물들이 엄청났는데 그걸 찾았다라는 것입니다. 그 다음은요.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자, 그런데 가만히 보니까 뭔가 신기한 게 있는 거예요. 그런데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그런데 이건 뭐야? 뭐가 뭐냐면 these, 이러한 strange, 이상한 glow라는 것은 빛나는, 이렇게 뭔가 반짝반짝거리고 빛나는 그런데 이 이상한 빛나는 orbs, orb라는 것은 구, 이렇게 공 모양으로 생긴 혹은 구슬도 됩니다. 공 모양으로 생긴 이 빛나는 이건 뭐지? 라고 묻는 거예요.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ing helmet, his dive helmet window라고 되어 있습니다. 사무엘은 held up, 들어 올렸습니다. 아직까지 물 속에 있습니다. 난파산에 있는데 뭔가 보물들 그 근처에 보니까 이 반짝반짝 빛나는 구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하나를 착 잡아서 이 다이빙 헬멧 그 보면 앞에 유리가 있겠죠. 거기로 이제 가까이 보려고 집어든 거예요. 그래서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그래서 이 이상한 빛나는 구슬을 하나를 집어들어서 그의 다이브 헬멧, 이 잠수 헬멧 앞에 집어들었습니다. Something tiny and fragile. Fragile이라는 것은 연약한, 아주 무언가 작고 연약한 것이 moved inside, 안에서 움직였습니다. 이게 뭘까요? 한번 상상해 보시겠습니까? 이 뒷페이지를 보기 전에 한번 상상해 보세요. 과연 무엇이 움직이고 있었을까요? 그리고 아까 전에 잡았던 그 거대 오징어와의 연관성, 거대 오징어는 왜 이 보물을 지키고 있었을까요? 자, 여기서 너무나 궁금하지 않습니까? 일단 한번 쉬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음원을 다시 한번 들어보고요. 그 다음 내용, 그 결과가 공개됩니다. 바로 보도록 할까요?
1: With the squid tied up, the divers could enter the ship. When they find the treasure, it is more fabulous than Samuel could have possibly imagined. Skeletons guarded spilling chests of gold and coins, precious jewels and rare riches from faraway lands. But what were these strange glowing orbs? Samuel held up one of the strange glowing orbs to his dive helmet window.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0: 자,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이 꿈틀꿈틀 움직이는 연약한 그 무언가는 무엇이었을까요? These aren't gems or treasure, he thought. 그가 생각했습니다. 여기서 he라는 것은 Samuel이 되겠죠. 이 사무엘은 생각했습니다. 뭐라고 생각했냐면 이것들은 아니야. 뭐가 아니냐면 gems. gem이라는 것은 보석. 보석들이나 보물이 아니야. 아, 사무엘이 보니까 이제 아 라고 생각이 되는 거예요. 이건 보물이 아닌데.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이것들은 알이야. 거대 오징어의 알들이야. 즉 보물들 사이에 뭐가 있었냐면 이 오징어가 뭘 알겠습니까? 거기에 와서 산란을 한 것이죠. 오징어가 알을 막 놔둔 것이죠. 그래서 이 오징어가 어쩌면은 보물을 지키는 게 아니고 알을 지키려고 했던 게 아닐까요? 갑자기 그런 생각이 드네요. 그렇지 않습니까? 보물은 이 오징어는 보물이 뭔지 모르잖아요. 보물이나 돌이나 오징어에겐 똑같잖아요.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라고 되어 있죠. 사무엘의 아버지는 leaned over. lean over 이라는 것은 너머로 보다. 너머로 몸을 이렇게 구부려서 보다. 사무엘이 앞에 있다면 제가 사무엘의 아버지라면 뭐야? 라고 이렇게 몸을 살짝 구부리면서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너머로 보는 것이죠. 그의 어깨, 어깨 너머로 이렇게 몸을 구부리면서 봤습니다. 보려고, to look at, 보기 위해서 what Samuel had discovered. 사무엘이 발견한 것을 보기 위해서 맞죠? discover이라고 하면 발견.

미연하다. 즉, 이 반짝이는 작은 구슬 같은 것을 보기 위해서 아버지가 어깨너머로 쭉 이렇게 몸을 구부리고 보셨다가 되겠죠. 자, 그 다음은요.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그렇죠. 이제 제가 생각한 게 맞네요. 그 Kraken, 그 괴물, 괴물이라고 해도 되고요. 지금 여기서는 우리가 뭔지 알잖아요. 거대 오징어는 hadn't been guarding,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습니다. 무엇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냐면 그 화려한, 맞죠? 그 부유한, 그 화려한 엄청난 황금의 보물들을 지키고 있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그 값비싼 그 보물들을 지키고 있는 게 아니었다라는 것이 되겠죠.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여기 나오죠. 왜 그 오징어가 bother, 신경 쓰냐라는 것이죠. 왜 그 오징어가 신경 썼겠냐? 그 스스로를 with such things, 그러한 것들, 그러한 것들은 바로 보물이 되겠죠. 왜 오징어가 그 보물들을 보고 그 보물을 못 가져가게 신경을 썼겠냐라는 것이죠. 왜 오징어에게 보물이나 옆에 있는 돌이나 똑같잖아요. 어차피 못 먹는 것, 오징어는 먹을 수 있는 것, 먹을 수 없는 것, 이렇게 구분을 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 보물이 중요한 거죠. 오징어가 금을 가지고 어딘가에 갖다 팔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오징어가 그런 보물들을 신경 쓸 이유가 없지? 라고 묻는 것입니다. She was a mother. 그녀는, 여기서 she라는 것은 바로 거대 오징어입니다. 그녀는 엄마였습니다.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그렇죠. 그녀는, 즉 그 거대 오징어는 단지 노력하는 것이었습니다. 뭘 하려고 노력했습니까? To protect her young. 그녀의 her young, 새끼들을 protect, 보호하는 것, 보호하려고 노력하는 것 뿐이었습니다. 그렇죠. 이 거대 오징어가 다른 거를 하려고 했던 게 아니라 알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때까지 잠수부들을 공격한 거예요. 오징어는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왜 나에게 오지? 나의 알을 해치려는 거 아니야? 난 엄마로서 이 알들을 지켜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한 것이죠. 이제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자, 그런데 오늘 여기에 보면 조금 난이도가 있는 그런 문법이 하나가 있다고 할 수가 있겠는데요. 이것을 아주 쉽게 한번 빨리 풀어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Fun Reading Grammar에서는 과거 진행과 과거 완료 진행을 비교해서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예문을 통해서 알려드릴게요. I was studying at 8 p.m. 어제 저녁 8시라고 가정을 해볼까요? 어제 저녁 8시에 저는 무엇을 했냐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어제 저녁 8시 그 순간에 공부를 하는 중이었어요. 쉬는 중이 아니었고 공부를 하는 중이었습니다. 이럴 때 과거 진행을 쓰죠. 그 순간에 이미 지나간 일에 그때 무엇을 하는 중이었냐? I was studying at 8 p.m. 8시, 저녁 8시죠. 저녁 8시에 나는 공부를 하고 있었다. 즉 저는 입에서 강의를 준비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친구들에게 어떻게 설명을 할까? 어떤 책의 내용이 있을까? 이렇게 계속 공부를 하는 것이죠. 자, 요게 과거 진행이고요. 과거 진행은 was나 were 그리고 ing를 사용을 합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이렇게 특이하게 생긴 친구가 있습니다. had been ing가 있습니다. 이게 뭐냐면 여기 있는 과거 완료 진행인데요. 과거 완료 진행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과거 완료라는 게 두 개의 일이 있는 거예요. 이미 지나간 두 개의 일이 있는데 그 중에서 어떤 무언가가 더 일찍 일어났다를 이야기해 주고 싶은 게 과거 완료 진행이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즉 A가 일어났고 B가 일어났는데 A가 먼저 일어났어라고 하는 게 과거 완료라는 것이죠. 여기에 보면 그러면 두 개의 이벤트가 있겠죠. 하나는 I had been studying, 즉 공부하는 게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는 before dinner이라고 저녁 식사 시간 있죠. 즉 저녁을 먹는 것이죠. 즉 어제일 수도 있고요. 과거일 수도 뭐 이틀 전이나 3일 전일 수도 있겠죠. 오늘은 아니에요. 과거니까요. 그래서 어제라고 가정을 하고 어제 저녁 식사도 있고요. 그리고 어제 저녁 식사 이외에도 과거에 일어났던 공부하는 것이 하나가 더 있는 거예요. 그럼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냐? 과거 완료를 통해서 먼저 일어난 것을 알려줄 수가 있다는 것이죠. 바로 보도록 할까요? I had been studying for 2 hours. 나는 2시간 동안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뭐 하기 전까지? 저녁 식사 전까지. 아, 그러면 저녁 식사도 어제 일어났고 공부하는 것도 어제 일어났어요. 어제라고 가정을 하고요. 그러면 이 둘 중에 뭐가 먼저 일어났다? 저녁 식사와 공부하는 것 두 개를 비교하면은 공부하는 게 먼저 일어났다. 그게 바로 과거 완료입니다. 그런데 2시간 동안 공부를 했어요. 그러면 저녁 식사 전부터, 저녁 식사 2시간 전부터 쭉 공부를 한 것이죠. 근데 저녁 식사 그 순간까지도 무엇을 했다? 공부를 하는 중이었다. 여기서 진행을 집어넣는 것이죠. 자, 다시 한번 형태를 보도록 할게요. had pp라는 것이 과거 완료라는 것인데 이게 바로 두 개의 이벤트가 있으면 먼저 일어났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had pp, 과거 완료를 씁니다. 그 다음,
과거 완료. 그러면 두 개 중에서 먼저 일어난 게 있는데 그 먼저 일어난

0: 일어난 것이 그 다음 이벤트까지도 계속해서 하고 있었다. 진행이 되고 있었다. 그래서 여기에 진행 시제를 집어넣었어요. 그래서 2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저녁 식사 전에 2시간 동안 공부를 했고, 저녁 식사라는 그 순간에도 공부를 하고 있었다. 그 다음에 밥 먹으러 갔겠죠. 그 다음에 식사를 했겠죠. 그래서 어떻게 이 형태가 나왔냐면, head PP가 있고, BING, 즉, 진행 시제가 있습니다. 이거를 그냥 그두 개를 그대로 이어주는 거예요. 그러면 두 개가 연결되는 지점이 바로 여기 있는 파란색 부분이죠. PP와 B가 붙었어요. 그래서 B가 PP화 되면 뭐가 됩니까? had been ing가 되겠죠. B의 과거분사형, 즉 PP가 been이니까요. 그래서 여기에 had been ing가 쓰인 것이랍니다. 이해가 되시죠? 자, 여기까지 다음에 과거완료가 다시 나오면 조금 더 쉽게 한번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여기까지 다시 한번 더 음원을 들어보고요. 단어 정리로 넘어가 보도록 할까요?
1: These are gems or treasure, he thought. These are eggs. Giant squid eggs. Samuel's father leaned over his shoulder to look at what Samuel had discovered. The kraken hadn't been guarding the rich golden treasure. Why would a squid bother itself with such things? She was a mother.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0: 자, 오늘도 새로운 표현을 만나보았죠. 그 표현들을 모아서 함께 단어와 의미 그리고 예문까지 정리해 보도록 할까요?
2: Precious. Precious. She found a chest full of precious stones. Rare. Rare. They discovered a rare type of pearl. Fragile. Fragile. Something tiny and fragile moved inside. Discover. Discover. They discovered a hidden tunnel behind the rocks. Protect. Protect. She was only trying to protect her young.
0: 오늘도 우리 친구들의 어휘력을 조금 넓혀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단어는 바로 thought이라는 단어인데요. 이 thought이 어떤 의미가 있는지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문장. That thought made me smile. 그 thought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즉, 여기서 that thought이라 그랬으니까 그 무언가예요. 여기서 thought은 바로 무언가, 어떤 사물이나 어떤 개념, 명사라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러면 그 thought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여기서 thought은 바로 머릿속으로 할 수 있는 생각입니다. thought이라는 게 지금 여기에 나오는 것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ink의 과거형입니다. think의 과거형, 생각하다인데 thought이니까 생각했다가 되겠죠. 생각했다라는 동사로 우리가 흔히 쓰이지만 그러나 thought 자체가 과거형이 아닌 명사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래서 그 생각은 나를 웃게 만들었다. 되겠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think의 과거형인 thought. 철자가 같고 발음도 똑같습니다. She thought he was funny. 그녀는 생각했다. 무엇을 생각했냐면 그가 웃기다고 생각했다가 되겠죠. 그래서 생각하다, think의 과거형도 thought이라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의 강의를 놓치셨다면 여기 있는 EBS 모바일 앱에서 다시 보기 하실 수 있으니 많이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따라만 오세요. 영어가 쉬워집니다. 오늘도 혈연 파파였습니다. 바이바이.

0: 바야흐로 글로벌 시대, 영어의 필요성이 날로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좀처럼 영어 실력이 늘지 않는다고요? 이제 EBS2가 든든한 영어 실력 보장 시대를 선언합니다. 영어를 배우고 싶은 마음만 있다면 누구나 가능한 전국민 영어 콘텐츠. 영어 고민은 이제 그만. EBS2 지금 바로 플레이하세요.
1: EBS2는 0세부터 1세까지 보장되는 순수 무료형 앱입니다. 앱 설치 후 영어 강의 시청 시 영어 실력이 향상 또는 몰라보게 달라질 수 있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English.